0: 알, 첫 번째 미션은요. 너희 괜찮아? 둘이 어색해 보여.
1: 오,
0: 제3자 친구가 얘기를 한다든가 그게 우리의
1: 그쵸.
0: 미션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미션은요.
1: 응?
0: 가서 걔랑 오해 풀어. 아,
1: 어,
0: 좋은 친구가 돼주는
1: 그래도,
0: 거네요.
1: 좋네요. 아, 자, 그러면 안 그래도 어색한 친구 사이가 영어로 더 어색해질지, 아니면 좀 괜찮아질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슬기롭게
0: 짜잔.
1: 도전! 아니, 와, 둘이 괜찮아? 아유, 둘이 어색해 보여.
0: What did you say?
1: 너네 relationship is okay? So, 뭐지? 둘이 어색해. So, 아, 어색하다. 약간, like that. Why?
0: We just had a little argument.
1: Huh?
0: We just had a little argument, little
1: Argument.
0: fight.
1: Little fight. 그러지 말고, 가서 걔랑 오해 풀어. 가서 걔랑 오해 풀어.
0: Break up.
1: No, no, no, no, no. Go and talk. Talk, please understand. 응? Say like that. Yeah.
0: Yeah, I should make up with her.
1: Makeup, 그치?
0: I should make
1: Makeup?
0: up with her. Yeah.
1: Makeup?
0: No.
1: Makeup?
0: Make up the relationship. Make it
1: Relationship?
0: good again.
1: Good, 그치?
0: Me, I should.
1: better,
0: I
1: better
0: should.
1: than. Yes, yes. Go, go, go,
0: Should I say?
1: go.
0: Okay.
1: Yeah.
0: 네.
1: 아유.
0: 자, 아이고. 어떡해요. 그래도 좋은 친구 역할을 또 우리가
1: 네.
0: 해야 되는
1: 그래요,
0: 거고. 자,
1: 그래요.
0: 오늘은 진짜, 새로운 어휘나 표현 반, 그리고 기존에 했었던 거 복습 반. 그래서 약간 매운맛 반, 뭐, 프라이드 반,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1: 아,
0: 생각하시면 돼요.
1: 반반 무만이 느낌.
0: 그렇죠?
1: 네네.
0: Alright.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치세요.
2: Are you guys okay? You two look awkward.
3: We just had a little argument.
2: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3: Yeah, I should make up with her.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자,
1: 네.
0: 오늘의 대화문 미션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아무래도 눈치가 있잖아요.
1: 그쵸.
0: 근데 저 친구 둘이 요즘에 이상해. 말이 없어요.
1: 오.
0: 그래서 너희 괜찮아? 둘이 이렇게 어색해 보여.
1: 아.
0: 요거를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1: 네. Are you guys okay? You two look, 너희 둘다 보여. 어색해 보여. 그럼 어색하다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
0: 맞아요.
1: 야, 어색하다를 저는 진짜 영어로
0: 한 번도
1: 한
0: 들어본 적이
1: 번도
0: 없네요.
1: 들어본 적도 써본 적도 없으니까 되게
0: 아하,
1: 생소한데요?
0: 그렇죠.
1: 둘이 안 친해 보여. 안 친해 보여로 갈게요, 그러면은.
0: 오케이.
1: 예, unfriendly. 예, Miss Friendly 할래다가 FRIEND, Friendly까지 할까요, 그냥? 예,
0: 자,
1: 형용사 느낌으로.
0: friendly han. So, are you guys okay? You two look. 어차피 들렸기 때문에 제가 삐삐
1: 네.
0: 처리하겠습니다. 이 단어, 저도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보여드릴게요.
1: 왜요?
0: awkward.
1: 이거 우리 예전에 했는데요?
0: yes. 어색한이라는 형용사가 바로 awkward고요. 제가
1: awkward.
0: 안 좋아하는 이유는 저도 가끔 가다가 스펠링을 잘못 쓸 때가 있어요.
1: 야,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0: WKW, right? So
1: 예.
0: 이게 어떨 때는 잠깐만 AK를 바로 써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원어민들도 그런 스펠링 같은 거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스펠링 항상 오타가 나오는 거지만 우리는 맞춰야겠죠. So 발음할 때 awkward. K가 약간 된 소리가 나요. 그래서 awkward가 아니라 awkward.
1: Awkward.
0: 이 정도의 느낌, 조금 된 소리. 이거는 일부러 할 필요가 없이 자동으로 나야 되는 겁니다.
1: 네.
0: awkward, awkward. 자, 여기 지금 너희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1: 네.
0: 너희, 뭐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제가?
1: 너희요? You guys.
0: You guys,
1: Yeah.
0: right? Okay. 자, you guys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될 수도 있고요. 조금 공식 상황에서도 여전히 친근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라고 할 때도 you guys를 쓰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남자고

0: 여자고 상관이 없어요.
1: 네.
0: 오케이. 그렇죠. 제가 와가지고 뭐 슬기 씨하고 슬기 씨 친구분들인데 친구분들도 다 여성분이에요. 그랬을 때,
1: 네.
0: Hey, you guys.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1: 네.
0: you guys로 너희, 여러분, 복수로 얘기를 할 때는 성별 상관이 없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주어 특이하게 썼네요. 그 뒤에 뭐죠?
1: 유튜브.
0: You too. 이해
1: 유튜브?
0: 가능하여? 가능하나요? 할수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씁니다.
1: 우와.
0: 그래서 너희 두 명, 너희 둘 얘기할 때 you too.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뭐 신혼여행을 어떤 신혼부부가 갔어요.
1: 네.
0: 그랬을 때뭐 거기에 로컬 분들,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Oh, are you too? 뭐 이런 식으로, right?
1: 네.
0: Newlyweds, right? So 두 명을 딱 꼬집어서 얘기할 때 이렇게. 그럼 너희 셋은?
1: You three.
0: You three?
1: Yes. 당연히 you three죠. You two.
0: 아,
1: You two가 너희 둘인데.
0: 오케이. 반전은 없습니다.
1: 아.
0: 네, you two, you three. 근데 이 이상은 보통 부르지는 않죠. 이 넘어가면, 네.
1: 연기력이 너무 조금 부족해요.
0: 잠깐만요.
1: Three?
0: 저 지금 되게
1: 예.
0: 칭찬받을 줄 알고 약간 흥분했었거든요. 네.
1: 아니에요. 죄송해요. 분발 좀
0: 알겠습니다.
1: 부탁드릴게요. 예.
0: 차갑지만, 냉정하지만, 좋은
1: 네.
0: 걸로. So, you three, 이거 넘어가면 보통 그냥 you guys 하면
1: You
0: 되겠죠.
1: guys.
0: 그렇죠. 자, 그런데, 그렇다, you girls도 있어요. 근데 you girls는 그렇다고 해서 남녀 섞인 거 아무거나 된다는 아니에요. 희한하게도 you girls, 이렇게 you ladies, 이거는 무조건 여자들만 있을 때. 네. 자, 그리고요, 여기 지금 보면 you two look awkward라고 했습니다. awkward가 아까 품사 뭐라고 했죠?
1: 품사 형용사.
0: 그렇죠.
1: 네.
0: 어색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근데 그 앞에 동사 뭐 있죠?
1: Look.
0: look. look 형용사 패턴 예전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형용사해 보이다. 어떤 특정한 상태로 겉에서 봤을 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행복해 보이다는 뭐예요?
1: Look happy.
0: Alright. 그러면 화나 보이다.
1: Look mad.
0: Mad, right?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 너희 둘 행복해 보여. 너희 둘
1: Oh,
0: 행복해 보여.
1: you too look
0: 와,
1: happy.
0: 너무 멋있어요. 제대로 썼어요. You
1: Yeah.
0: two look happy. 자, 이번에는 질문형인데 질문형에서 살짝 헷갈릴 수 있습니다. 네, 아까 mad 있었죠?
1: 예.
0: 내가 화나 보이니? 나 화나 보여?
1: Do I look mad?
0: 따! 눈물.
1: 오.
0: 이제 저번에 그러니까 look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1: 네.
0: 일반 동사죠.
1: 응?
0: So am I look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 그쵸.
0: Right? 일반 동사니까 질문할 때는
1: Do.
0: 부동사. So do I look mad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형용사 얘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am I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1: 네.
0: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었잖아요. 슬기
1: 맞습니다.
0: 씨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계속 이거 가끔 맞춘 것도 아니에요. 연속으로 틀렸었어요. 그러다가
1: 그때는 도통 감이 오질
0: 예,
1: 않았어요.
0: 그래도 그랬다가 최근에 한번 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최근에 한번 그걸 맞춰서 제가 막 눈물이 진짜 날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또 바뀔 수 있을까 했는데 오, very nice. 자, 슬기 씨만 제가 칭찬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게 된다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헷갈리는 걸 오히려 더 건드려줘야 됩니다. 오케이?
1: 하하.
0: Very nice.
1: 그러면은 혹시 모르니까 더 많은 분들께 감동을 드리기 위해서
0: yes.
1: 이런 상황에서 진짜로 한번 울어주세요.
0: 아, 제가 한번
1: 예.
0: 울까요? 아,
1: 그게
0: 알겠습니다.
1: 필요할 것 같아요.
0: 그럼 미리 좀
1: 예.
0: 뭔가를 좀 치고 와야 될것 같은데. 아, 계속 눈물 난다고는 했는데.
1: 예.
0: 알겠습니다.
1: 말뿐인 게될수
0: 말문이었죠?
1: 있으니까요.
0: 네.
1: 예.
0: 읽어볼게요. You two look happy.
1: You too look
0: But
1: happy.
0: do I look mad?
1: Do I look mad?
0: Alright. 자, 읽어볼게요. Are you guys okay? You two look awkward.
1: Are you guys okay? You too look awkward.
0: 자, 이랬을 때 예전에 했었던 거 살짝 복습 들어갈게요.
1: 네.
0: 바로, 아, 그냥 약간 말다툼했어. 자, 말다툼, 말싸움이네요.
1: 그쵸,
0: 그쵸?
1: 그쵸. 그래서 fight이 아니라 argument가 나온 것 같아요.
0: Yes.
1: We just had
0: 네.
1: argument. 그냥 우리 약간이 들어가야
0: 약간 작은,
1: 되나요?
0: 약간,
1: We just had
0: o.
1: a bit argument.
0: Okay.
1: Yeah.
0: Alright. 자, a bit argument. 괜찮은데, 그걸 이렇게 쓰려면, a bit of,
1: A bit
0: a
1: of.
0: lot of, 인 것처럼 of가 있어야 됩니다. So
1: 아.
0: 여기서는, we just had a
1: A
0: little
1: little.
0: argument. A little 같은 경우에는 명사 앞에 바로 넣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a little 하면 약간의 실제로 작은이 될 수도 있고요. 말다툼하다. 지금 argument란 명사가 나왔죠.
1: 네.
0: 동사 뭐 나왔어요?
1: Had.
0: That's it. Had, right? So 현재형으로 돌려서 have an argument라고 얘기를 하면 말다툼하답니다. 이거 argument 여러분들 사전 찾잖아요. 논쟁 또 이렇게 나와요.
1: 아, 그쵸.
0: 그러니까 아, 이거는 뉴스에서나 쓰는 거구나. 이럴 수 있는데 절대 아니라 그냥 네? 말도

0: 다툼, 말싸움입니다. Right? So have an argument이라는 거 덩어리로 가져가 주시면 되고 사실은 argue라는 동사를 써도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누나가 둘이 있었나 봐요. 나의 누나들이 말다툼을 했어. 오케이? 우리 누나들 나 말다툼했어.
1: My sisters had an argument.
0: 그렇죠. My sisters had an argument. How about this? 나 말다툼했어. 근데 여기 조금 더 추가해볼게요. 난 말다툼했다. 내 친구와.
1: I had an argument with my friends.
0: 아, with가 핵심이었죠. 네. Very nice. So I had an argument with my
1: friend.
0: So 본인이 뭔가 말다툼 누구랑 한 적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with 뒤에 있는 걸로 바꿔서 연습하시는 거 좋겠습니다.
1: 네.
0: 읽어볼게요. My sisters had an argument.
1: My sisters had an argument.
0: I had an argument with my friend.
1: I had an argument with my friend.
0: 네. 자,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지만 have an argument 대신에 have a 뭐라고 해도 의미는 사실 같죠? 간단하게.
1: Fight.
0: Okay.
1: Yes.
0: Alright.
1: 네.
0: F-I-G-H-T. Okay, spelling 좋아요. So have a fight도 말싸움 하는 겁니다.
1: 네.
0: 그런데 fight 여기서 이렇게 fight으로 쓰면 말싸움이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뭔가 물리적인 싸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We just had a little argument.
1: We just had a little argument.
0: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Are you guys okay? You two look awkward. Are you guys okay? You two look awkward. We just had a little argument. We just had a little argument.
0: 네, 자 이랬을 때
1: 네.
0: 참 좋은 친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가서 걔랑 오해 풀어.
1: 그러니까,
0: 맞아, 걔 이상해. 이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1: 네, clear things up with her. 정말 느낌이 오지 않는 처음 보는 것들이.
0: 맞아요. 이게 처음 나오는
1: 그쵸? 표현이에요. 왠지 이 clear up이 왠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약간 뭔가 pick up 그런 것처럼.
0: 예, 뭔가 덩어리.
1: Clear up, pick up, 뭐 clean up 뭐 이런 느낌.
0: Yeah.
1: 예. 근데 깨끗하게 해. 그것들을.
0: 네.
1: 이게 오해인가 봐요.
0: 오.
1: 그녀랑.
0: 어허.
1: 예. 그러면 가야 돼요.
0: 가야 돼요. 일단 가서 해야죠.
1: 네. 근데 가고 풀어. 그러니까 go and 이렇게 할게요. 와, 이쯤 눈물 보여주셔야 됩니다.
0: 아, 이거 나오질 않네요, 실제로.
1: 예.
0: 자,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정답? 맞습니다.
1: 와우.
0: Okay. Go and do something. Go and do something. 가고이지만 실제로는 가서 뭐 해라.
1: 네.
0: 자연스럽죠. So go and do something. 자, 명령으로 이거는 너무 많이 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아, 가서 뭐 해. 가서 뭐 해. Right? So 예를 들면 가서 손 씻으렴.
1: 네.
0: 아이에게 가서 손 씻으렴. 어떻게 해요?
1: Go and wash your hands.
0: 그렇죠. Go and wash your hands. 그래서 자, 이것도 많이 쓸 수 있죠. 가서 너 숙제 맞춰 끝내.
1: Go and finish your homework.
0: 오, beautiful.
1: 맞아요.
0: Very, very nice.
1: 맨날 쓰는 말이거든요.
0: 네. 이게 항상 go and가 명령어로만 쓰는 건 아니지만
1: 네.
0: 대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Okay, so 같이 한번 여러분 낭독해 볼게요. Go and wash your hands.
1: Go and wash your hands.
0: Hey, go and finish your homework.
1: Go and finish your homework.
0: 확실히 두 번째 많이 해보시긴
1: 많이 해봤어요.
0: 굉장히 예. 매끄러웠어요.
1: 그렇죠.
0: 네.
1: 딱 박혀 있어요.
0: 네.
1: 예.
0: 자, 다음에 덩어리 표현을 소개하기 전에 지금 이 things를 잠깐 먼저 볼게요.
1: 예.
0: 여기 things는 것들 아니에요?
1: 것들? 것들이죠. 것들.
0: Right? 지금 몇 개가 있다고 저기 나와 있어요?
1: 여기요?
0: 네.
1: 몇 개예요? 5회. 가서
0: things 앞에 몇 개라고 나와 있나요?
1: 아니요.
0: 안 나와 있죠?
1: 네.
0: 그냥 things죠.
1: 그렇죠.
0: Alright, 이렇게. 특정하게 몇 개다라고 쓰지 않고 그냥 things라고 하면 두루두루 두리뭉술하게 쓰는 겁니다. So things 이것저것. 그래서 여러분들 인사할 때 있잖아요. Hey, how's everything? 하는 사람도 있지만
1: 예.
0: Hey, how are things?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인사를 할 때 뭐 이것저것 어때 좀.
1: 너 요즘 뭐, 이래저래 어떠니?
0: 뭐 사업 이런
1: 느낌. 오, 이래저래 뭐 잘 되니?
0: 뭐 사업이랑 뭐 이런 거 있잖아.
1: 오, 이런 느낌.
0: 맞아요. 그래서 오해가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으니 내가 대략 얘기할게라는 느낌. 그래서 이것저것

0: 좀 풀어.
1: 이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쓸 때, 영어 책쓸 때도 엄청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Right. 자, 그리고 이제 이걸 알았으니,
0: 네.
1: 여기서, 아, 그러니까 이게 5회 정도 되는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0: 그쵸.
1: clear up 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0: 있는 거 굉장히 깨끗하게.
1: 아...
0: 그러면 우리가 오해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게 보일 것이고 그걸 해결하는 거고요. 그렇죠?
1: 예.
0: Make sense?
1: 근데 clear가 clean이랑 비슷한가요? 얘가
0: clean은 닦고 치우는 느낌이고 clear는 뭔가 답답한 게 막혀
1: 건가?
0: 있을 때 그것을 치우 그러니까 깨끗하게 이렇게 확실하게 아, 만든다예요.
1: 깨끗한 이런 의미죠?
0: 맞습니다.
1: clear.
0: 뭔가 clear. 아, clear 시키는 거요?
1: 그 clear이라는 뜻이 clean이랑 제가 헷갈려 가지고.
0: 오케이. clean은 정말 더럽고 깨끗한 그런 느낌인
1: 네,
0: 거고요.
1: 네, 네.
0: clear 하다는 것은
1: 네.
0: 뭔가가 불분명한 거를 명확하게 만든다는 뜻이
1: 명확하니구나.
0: 오케이. 네. 그래서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불분명함을 clear하게 만든다.
1: 아하.
0: 투명하게 만든다. 그래서 왜 clear glass라고 하잖아요.
1: 맞아,
0: 그렇죠?
1: 맞아.
0: 투명한 glass죠. 오케이. 자, 그러면 clear things up. 어순 그대로 해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1: 네.
0: 우선 오해부터 풀자. 있잖아. 우리 더, 말 그냥 더 이상 하지 말고 오해부터 풀자. 자, 하자가 뭐예요?
1: 하자, let's.
0: Let's, 그 다음에?
1: Let's clear things up.
0: 먼저.
1: First.
0: Let's clear things up first. 이러면은 더 이상 대화 전에 이거부터 하자, right?
1: 그죠.
0: 자, how about this? Clear 과거로 하면 뭐겠어요, 그냥?
1: Cleared.
0: Cleared, yes. 그러면 나 그와 오해를 풀었어. 걔랑 되게 unclear한 게 좀 있었거든.
1: 네.
0: 근데 그거를 좀 clear하게 만들었어.
1: I cleared things up.
0: 그와.
1: With him.
0: 그렇게 쓰면 돼요.
1: 네.
0: I cleared things up with him.
1: 음흠.
0: 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푸는 거 모르는 분들이 거의 90% 정도 될 겁니다.
1: 그죠.
0: 그 정도로 이 표현을 못 들어본 분들 많은데.
1: 그죠. 저도 되게 생소했어요.
0: 그렇죠. 예. 이제는 할 수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Hey, let's clear things up first.
1: Let's clear things up first.
0: All right. I cleared things up with him.
1: I cleared things up with him.
0: All right. 본문 읽어볼게요.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1: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0: 네.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1: 음?
0: 걔랑 화해해야겠어.
1: 어이.
0: 와, 오늘 진짜 오해 푸는 거,
1: 그쵸?
0: 화해하는 거, 둘 다 몰랐다면 한 번에 가는 겁니다.
1: 이런 결심조차 하는 게 또 대단하고요.
0: Of course.
1: 예, I make up with her. 그러네요. 화해하는 거, 약간 메이크업 하는 거.
0: 네. 예. 약간 힌트 드리면 조동사가 들어가야 돼요. 하는,
1: 오.
0: 해야겠어. 해야겠어.
1: 아, 해야겠네.
0: 좋겠어.
1: I 우든가 슈든가.
0: 슈드죠.
1: 슈드예요?
0: 네.
1: 예,
0: 슈드. 제가 약간 답답하려고 그러거든요.
1: 예, I should make up with her.
0: I should make up with her.
1: 네.
0: 정답?
1: 오.
0: 맞습니다. Should는 그때도 두 번이나 최근에 했어요, 여러분들. Have to보다는 훨씬 부드러운 느낌.
1: 네.
0: 그래서 해야지 하는 게 좋겠어, 해야겠어. 그래서 아휴, 그래, 화해해야겠다. 부드러운 말투로 또 이끌어냈고요.
1: 네.
0: 자, 오늘의 핵심 패턴은 바로 make up with someone입니다.
1: 으흠.
0: 이게 대충 이해는 가나요? 이게 왜 화해하다인지?
1: 메이크업이 사실 우리가 화장하는 건데
0: 네네.
1: 사실 화장하기 전에 이제 저의 경우는 형편 없거든요. 그러니까 메이크업 하니까 오 좋아졌어. 근데 메이크업 여기서 메이크업도 뭔가 더 좋아지는 메꾸는 느낌?
0: 맞아요.
1: 오.
0: 방금 그 단어예요. 메꾸는 거.
1: 오.
0: 내가 뭔가를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내가 보상을 하고 이런
1: 그러니까요.
0: 느낌 채워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make up with someone 한다는 것은 누구와 함께 뭐 화장을 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화해하다가 되겠습니다.
1: 네.
0: Okay, so 예를 들면 나 벌써 존이랑 화해했어. 그럼 난 이미 화해했다, 존이랑. 어떡할까요?
1: I already made up with John.
0: 그렇죠. I already made up with John.
1: 음흠.
0: 자, 이번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너 뭐 하는 게 어때? 할 때 why로 하는 거 뭐 있죠, 우리?
1: Why don't you
0: do something? 이러면 너 뭐 하는 게 어때?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네.
0: 너 그녀와 화해하는 거 어때?
1: 아, why don't you make up with her?
0: 그쵸, why don't you make up with her?
1: Mm-hmm.
0: You know, 이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1: 그쵸.
0: 네, 그래서 make up
1: yes.
0: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사실은 with를 굳이 안 써도 돼요. 만약에 주어에 뭐 you guys 이렇게 복수가 나왔어요.
1: 네.
0: 그러면 hey, did you guys make up?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그쵸? Alright,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I already
1: made up with John. I already made up with John.
0: Hey, why don't you make up with her?
1: Why don't you make up with her?
0: Alright. 자, 그리고요. 사실 그 이거 너무 알려드리고 싶었던 추가적인 표현이 하나 있어요. 화해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1: 네.
0: 우리 화해하고 나서 이게 상대방이 쿨해진지 아닌지 애매할 때 있잖아요.
1: 그쵸, 그쵸.
0: 뭔가, 이럴 때, 우리 뭐 어떻게 좀 이제 괜찮은 잠깐만. 거야? 괜찮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0: 얘기해야죠.
1: 그게 영어로 실제로 Are we good?
0: Are we good?
1: 이거를 꼭 물어봅니다.
0: 우와.
1: 그래서 뭔가 하고 아 내가 저번에 그 오해였고 저거면서 상대방한테 그런 얘기했을 때 Hey, Are we good? We good, we good. 이렇게 얘기를
0: we good.
1: 해요. Yeah, yeah, we good, we good.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우리 화해한 거다. 밥이나 먹으러 가자. 그때 이제 얘기가 풀리게 되는 거죠.
0: 너무 똑같다. 한국이랑.
1: 똑같죠?
0: 우리도 그래요. 잠깐, 우리 이제 화해한 거지?
1: 맞아요, 맞아요.
0: 막 이렇게 얘기해, 쭈뼛쭈뼛.
1: 근데 이것도 분위기 잘 봐야 돼요.
0: 아.
1: 상대방은 안 풀렸을 때 내가, We good, right? We good. 이러면.
0: 아직 나는 그렇게까지는 좀 힘든데. 이럴 수 있어요.
1: 나 지금 무서웠어요. 조심해서 써야겠지만.
0: 그렇죠, 그렇죠. 상황 봐가면서.
1: 네, 이런 표현도 있으니까 나중에 뭐 알아두시면 영화에서, 이거 들리네? 할 수 있겠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Yeah, I should make up with her.
0: Yeah, I should make up with her.
1: Al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까요?
2: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너희 괜찮아? 둘이 어색해 보여.
0: Are you guys okay? You two look awkward.
1: Right. 두 번째는요. 에이, 가서 걔랑 오해 풀어.
0: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1: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3: Are you guys okay? You two look awkward. Are you guys okay? You two look awkward.
2: We just had a little argument. We just had a little argument.
3: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2: Yeah, I should make up with her. Yeah, I should make up with her.
1: 네, 입으로 영작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네, 첫 번째는요. look 형용사. 이거는 왕초보 영어에서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했던 패턴이
0: 맞아요,
1: 아닌가.
0: 맞아요, 익숙합니다.
1: 근데 익숙해서 아, 나 이제 죽여, 딴 거 할래. 이럴 때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좋은 신호인 게
0: 네.
1: 그만큼 잘해졌다는 거거든요. 자, 가보겠습니다. 너희 둘 행복해 보여.
0: You two look happy.
1: 그렇죠, you two look happy. 어? 너희 둘이 어색해 보여.
0: You two look awkward.
1: You two look awkward. 세 번째, 나 화나 보여.
0: Do I look mad?
1: 그죠. Do I look mad? Right? Do I look hungry? 막 이러면서.
0: 네.
1: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You two look happy. You two look awkward. Do I look mad? Okay, 다음은요. Clear things up.
0: Yeah.
1: 이거 한번 가볼게요. 보고하셔도 됩니다. 아, 우선 오해를 풀자. 오해부터 풀자.
0: Let's clear things up first.
1: 좋아요. 두 번째, 나 걔랑 그와
0: 네.
1: 오해 풀었어.
0: I cleared things up with him.
1: 그렇죠. 과거형으로 썼습니다.
0: 네.
1: 하나 더요. 가서 걔랑 그녀라고 할게요.
0: 네.
1: 가서 그녀랑 오해를 풀어라.
0: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1: Alright. 읽어볼게요. Let's clear things up first. I cleared things up with him.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Alright, 좋습니다.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Are you guys okay? You two look awkward.
5: We just had a little argument.
4: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5: Yeah, I should make up with her.
1: 미션 해결할게요.
0: 슬기롭게 미션 해결!
6: Are you guys okay? You two look awkward.
2: We just had a little...

0: little argument.
1: Oh,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0: Yeah, I should make up with her.
1: Okay. Yeah, go.
2: Wow. Great job, you guys.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3: 맨날 그 얘기하잖아요. 나 뭐 웃긴 거 봤어. 나 뭔가 웃긴 거 봤어.
2: 나 장난 아니야. 네.
3: 이 문장이었는데요. Uh-huh. 이 문장, 와, 어떻게 표현할까 늘 궁금했는데. Right. I saw something funny.
2: 아, I saw something. 그리고 형용사 뒤에서 이제 꾸며졌네요. Funny.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Clear things up. 이거는 패턴이라고 어떻게 보면은 패턴보다는 표현에 가까운데요. 자, 이거 이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내 친구랑 오해를 풀어. 내 친구랑 오해를 풀어.
3: 어허.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2: 네, 좋습니다. 그래서 뭐 오해한다든가 무슨 싸움을 한다든가 말다툼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일상 표현에 가깝죠, 그쵸?
3: 그쵸.
2: 오케이. 그래서 친구들끼리 특히나 이렇게 연습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3: 네.
2: Alright. 저희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3: See you every day.

0: Sounds great, right?
1: You know what? I'm already excited!
2: Then let's get going!
0: First one there sings twice.
1: Oh, gosh!
3: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는 모르지만 공부를 끝낸 케빈과 크리스틴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간이 아직 조금 있는지 뭔가 재미난 걸 찾는데요. 크리스틴은 한국에 오면 꼭 노래방을 가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노래를 꽤 잘하고 좋아하나 봐요. 오늘도 생생한 표현들 카툰 속에 잘 녹아 있습니다. 한 장면씩 보면서 배워볼게요.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마치고 밖으로 나온 두 사람 어디 뭐 딴 데 갈까 얘기를 해보다가요. 크리스틴이 I've always wanted to go to the singing room in Korea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 한국에 오면 노래방에 꼭 가보고 싶었어. 우리 꼭 하고 싶었어 라는 표현 정말 많이 쓰잖아요. I've always wanted to 입니다. 말 그대로 I've wanted 라는 것이 오랜 기간 동안 원해 왔다 라는 거고요. always 사용해서 항상 그렇게 해보고 싶었다 라는 뜻입니다. want 다음에 to 그리고 동작을 써서 문장 완성할 수 있네요. I've always wanted to. 나 꼭 뭐 하고 싶었어. 예문으로 한번 볼게요. I've always wanted to come here 하면 와, 나 여기 꼭 오고 싶었어요 라는 뜻이고요. I've always wanted to meet you in person. 꼭 직접 만나보고 싶었어요 라는 뜻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 말을 듣고 케빈이 어, 맞아. 너 어릴 때 노래 진짜 잘했잖아 라고 칭찬을 하는데요. 맞아. 내 별명이 셀린 디온이었어. 유명한 가수죠. 천상의 목소리. 오늘의 한 문장 나왔네요. 천상의 목소리는 영어로 A voice from heaven 입니다. A voice from heaven. A voice가 목소리죠. From은 어디어디로부터 온 그리고 heaven입니다. 물리적으로 하늘은 sky지만은요. 뭔가 신들이 사는 천상계 좋은 곳이라는 느낌으로는 heaven 사용합니다. A voice from heaven. 말 그대로 천상의 목소리 되겠네요. 함께 말해볼게요. A voice from heaven. 자, 감정 실어서 강약 살려서 얘기해 볼게요. A voice from heaven. 좋습니다. 이렇게 혼자 막 꿈을 나는 천상의 목소리 공연하는 상상을 하는 크리스틴을 저기요. 케빈이 흔들어 깨우는데요. Hello, wake up. 저기요, 정신 차리세요. 이 wake up 이라는 게요. 잠에서 깨달은 뜻도 있지만 정신을 차리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절한 사람에게도 wake up 할 수 있지만 친구가 멍하고 있거나 뭔가 상상에 젖어 있을 때 wake up 이라고 하면 정신 차려 라는 뜻이 될 수 있겠네요. 맞아. 아 근데 노래방을 가면 무조건 한 시간을 불러야 되잖아요. 나 오늘 좀 피곤한데 다음에 가면 안 될까? 라고 했더니 케빈이 묘수를 생각해내는데요. 바로 Coin Singing Room입니다. 말 그대로 동전 노래방이죠. 500원을 넣으면 노래 한 곡을 부를 수 있는 곳이야 라고 소개를 했더니 You know what? I'm already excited. 아, 나 벌써부터 기대된다. 노래를 정말 크리스틴은 좋아하나 봐요. 벌써 기대돼. I'm already excited. 지금 카툰 표현도 있고요. 우리 예전 카툰에서는 I can't wait도 배웠죠? 여기에 하나 더 해볼게요. I'm so looking forward to it. I'm so looking forward to it. 이라고 해도 정말 기대된다, 고대하고 있다 라는 뜻이 됩니다. 3종 세트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케빈도 지지 않죠? Then let's get going. 가자! First one there sings twice. 먼저 가는 사람이 두 번 부르는 거야 라고 했네요. Let's get going이 출발하자, 가자 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요 오늘의 카툰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한 문장 기억하시죠? 오늘의 문장 쉽고 듣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천상의 목소리, A voice from heaven. A voice from heaven. 비슷하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천상의 목소리를 가지셨네요. You have the most heavenly voice. Heaven을 형용사로 만들어서 voice를 꾸며주고 있죠. 천상에서 온 목소리, heavenly voice입니다. 같이 말해볼게요. You have the most heavenly voice. 자, 그럼 상황에 맞춰 직접 말해볼까요? 친구들이랑 노래방에 갔어요. 친구지만 노래하는 모습을 처음 봤는데, 와, 이 친구 노래를 이렇게 잘하네요. 야, 너 이 세상 목소리가 아니야. 어떡해요? You have the most heavenly voice. You have the most heavenly voice. 좋아요. 하지만 반대로 노래를 잘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 저는 음치예요. I'm tone deaf. I'm tone deaf. Deaf는 못 듣는 사람인데요. Tone, 음의 미묘한 이런 높낮이를 못 듣는 사람이니까 음치가 되겠네요. 역시 상황에 맞게 말해볼게요. 노래해! 노래해! 모두들 외치지만 나는 노래 못해요. 저 음치거든요. I'm tone deaf. I'm tone deaf. Great. 오늘의 카툰 어떠셨나요? 오늘은 노래방 또는 노래 관련해서 다양한 표현들 배워봤습니다. 천상의 목소리, a voice from heaven. 비슷하지만 you have the most heavenly voice. 가장 천상에서 온 것 같은 아름다운 목소리를 지녔다. 반대로 tone deaf, 음치라는 표현까지 배워봤죠. Well, do you like singing? 여러분도 노래를 좋아하신다면 이런 표현들 자주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카툰 속에 녹여진 생생한 영어 표현으로 만나겠습니다. 안녕!

0: Welcome to EBSC 초딩 발음 클리닉. 저는 여러분의 발음 고민 해결사 헤일리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정말 중요한 핵심 발음, 영어 발음 선생님이랑 같이 배워볼 건데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자, 그럼 먼저 오늘 다룰 표현들 원어민의 음성으로 한번 같이 들어보러 가볼까요? Let's take a listen.
1: Fast. I can run fast. Safe. Drive safe. Prefer. Which do you prefer?
0: Okay, 오늘 다룬 표현들 선생님이랑 같이 확인해 볼게요. 바로 이 단어들이죠. Fast, safe, 그리고 prefer. 자, 공통점 느낌이 오나요? 맞아요. 오늘은 주인공이 바로 이 F 발음입니다. 모두 지금 다 F가 들어가 있는데 이 F 발음 어떻게 하는지 이건 한국말에 없는 발음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선생님이랑 같이 연습해 볼 거예요. 자, 이 F는요, 포인트,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토끼 이빨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선생님 지금 표정, 지금 이 친구랑 비슷한가요? 앞니 두 개를 보이게, 남이 봤을 때도 보일 만큼 여러분 이렇게 내미세요. 그리고 그 앞니로 아랫입술을 살짝 깨물어야겠죠. 하면서 바람을 내뿜는 발음이 바로 이 F 발음이에요. F, 오케이? 우리의 그 피읍과는 완전히 달라요. 발음 이제 우리 같이 연습해 볼까요? 단어 보면서. 오케이. 첫 번째 단어는 빠른. 이거 fast 아니고 이렇게 입 양 입술이 맞닿으면 안 되죠. 이 발음으로 시작하면서 F 발음 어떻게 발음한다? fast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이렇게 바람 내면서 fast. 그리고 그냥 fast 이렇게 짧지 않아요. 지금 이 A 발음은 긴 고무줄 늘린 그 발음이라서 fast 이렇게 크고 길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fast. 오케이. 토끼 이빨 꼭 기억하세요. 난 빨리 달릴 수 있어. 여러분 달리기 잘 하나요? 잘한다면 이렇게 말해 볼게요. I can run fast. I can run fast. 토끼 이빨 발음 기억하면서 자, 두 번째 단어. 이 단어는 지금 뒷부분에 이 F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역시 똑같아요. safe 하면서 이 토끼 이빨 보여주면 돼요. 마지막에 safe 이렇게 프로 발음하면 안 돼요. safe 아까 그 친구 모양이랑 똑같이 얼굴 표정이랑 safe 안전한 이란 뜻이죠. 자, 안전하게 운전하세요. 이렇게 우리 엄마 아빠한테 말해줘야겠죠. 엄마 아빠 안전하게 운전하세요. 해볼까요? Drive safe. 오케이. Drive safe. 이렇게 피읍처럼 발음하면 안 됩니다. Drive safe. 오케이. 자, 마지막 단어는 조금 난이도가 올라갔죠. 이 단어 여러분 뜻이 뭔지 아나요? 뜻도 중요해요. 뭔가를 더 좋아하다란 뜻이에요. 선호하다. 그래서 A와 B 중에 뭔가를 더욱더 좋아하다라는 뜻이고 자 발음은 뒷부분에 지금 F 발음 있고요. 그 부분에 강세도 주면서 갈게요. Prefer. Pre 앞부분은 지금 한글 우리말의 그 P과 비슷한 P 발음으로 시작하지만 뒷부분은 지금 이 토끼 이빨 바람 발음이죠. 두 개 구분하면서 갈게요. Prefer 아닌 prefer, okay? Prefer, 선호하다. 예문 볼까요? 넌 뭐가 더 좋아? 예를 들어 감자와 고구마 중에서 넌 뭐가 더 좋아? 치킨과 피자 중에서 Which do you prefer? 넌 뭐가 더 좋아? 라고 물을 수 있겠죠. 이럴 때 많이 쓰는 단어라는 거. 자, 다시 한번 발음. Prefer, 이 발음 기억하면서 Which do you prefer? Okay? Great job!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발음 같이 큰 소리로 말하면서 연습해 보러 갈까요?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together. Okay, everyone. 이제부터 우리 오늘 다룬 표현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따라 말하면서 연습해보는 시간 가질 겁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 빠른 또는 빨리라는 단어인데 이렇게 시작하죠. Fast. 듣고 따라해주세요. Fast. 입도 크게 벌리면서 토끼 이빨 다시 한번 Fast. Good job. 잘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단어는 마지막에 뒷부분에 이 F 발음 있어요. Safe. 자, 누구나 내 앞니를 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Safe. Great job.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단어 조금 어려운 단어죠. 뒷부분에 강하게 발음하면서 Prefer. Great. 다시 한번 이 토끼 이빨 바람 소리 내뿜으면서 prefer. Wonderful. F 발음 정복하고 있죠? 자, 문장 속에서 만나볼게요. 첫 번째 문장. 난 빨리 달릴 수 있어. I can run fast. Good job. One more time. I can run fast.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두 번째, 안전하게 운전하세요. Drive safe.

0: One more time. Drive safe. F 발음이 이렇게 뒤에 있어도 똑같다는 거, 토끼 이빨 마지막에 이렇게 착지해주면 된다는 거. 자, 마지막 세 번째 문장입니다. 넌 뭐가 더 좋아? Which do you prefer? 그렇죠. 다시 한번 선생님이랑 비슷한 속도로 넌 뭐가 더 좋아? Which do you prefer? Wonderful. 아주 잘했어요. 이 토끼 이빨 F 발음도 이제 확실하게 정복한 느낌이 드나요? 자, 그럼 우리 처음에 들었던 원어민의 음성 다시 한번 들어보러 가볼까요? 얼마나 잘 들리는지 체크도 해보고 듣고 큰 소리로 따라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Let's do it one last time.
1: Fast. Fast. I can run fast. I can run fast. Safe. Safe. Drive safe. Drive safe. Prefer. Prefer. Which do you prefer? Which do you prefer?
0: Okay, 여러분. 오늘의 학습도 확실하게 이해됐나요? 이 F랑 그리고 P 또는 한글의 이 피읍 사운드는요. 만약에 이거 잘못 실수하면 아예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단어 자체를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답니다. 영어 발음이 고민인 여러분 위해서 저 헤일리 선생님은 언제나 여기 이곳 EBS 초등 발음 클리닉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영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일상 속에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단어를 같이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be learning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같이 들어봐요. Let's get started.
1: Hit. H-I-T. Hit. Hit. Catch. C-A-T-C-H. Catch. Catch. Throw. T-H-R-O-W. Throw. Throw.
0: 그럼 오늘의 주제에 같이 알아볼까요? 오늘은 exercise, 운동 1편이에요. 친구들, do you like to exercise? 자, 우리 운동할 때 어떤 액션들이 있는지 같이 알아볼게요. 첫 번째 단어, hit, 치다예요. 이렇게 야구를 할 때 우리가 방망이로 공을 세게 hit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catch, 잡다예요. Look, he's catching the ball. 잡다, catch. 그 다음은 throw, 던지다예요. 친구들, 이렇게 공을 멀리 던져본 적 있나요? 나중에 해보세요. 자, 그럼 우리 단어 발음과 강세 연습해 볼게요. Let's practice together. 치다. Hit. Hit. Very good.

0: job. 던지다. Throw. One more time. Throw. Excellent. You guys are great. 너무 잘했어요. 그럼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들어봐요.
1: Hit. Hit. Catch. Catch. Throw. Throw.
0: Now, let's practice some sentences. The baseball player hit the ball far. 야구 선수는 공을 멀리 쳤어. 와,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세게 치면 공이 저 멀리 가서 공을 찾아야 돼요. Okay, now let's say the sentence one more time. The baseball player hit the ball far. Excellent. Next, he ran to catch the ball. 그는 공을 잡으려고 뛰었어. 여러분, 공이 저기 있으면 걸어가면 안 되잖아요. 빨리 뛰어야 돼요. Now, let's say it all together. He ran to catch the ball. Very nice. Okay, our next sentence. Don't throw the ball too hard.
2: 공을 너무 세게 던지지 마. 친구들, 우리가 공놀이 할 때 이렇게 외칠 수 있어요. 야, 공 세게 던지지 마.
0: Don't throw the ball too hard. Now let's say it one more time. Don't throw the ball too hard. Excellent. 이제 다음으로 배울 단어 같이 들어봐요.
1: Run. R-U-N. Run. Run. Walk. W-A-L-K. Walk. Walk. Kick. K-I-C-K. Kick. Kick.
0: Let's look at our next words. Run. 뛰다예요.
2: 친구들, 이렇게 빨리 뛰어본 적 있나요? 그러면은 땀이 뻘뻘 흘리고 조금 힘들어요.
0: 그 다음, walk. 걷다예요. Do you like walking in the park?
2: 공원에서 걷는 거 좋아해요?
0: I do. 전 좋아하는데. 걷다, walk. 그 다음은 kick, 차다예요. 이렇게 우리가 축구할 때 공을 kick 할 수 있죠. Kick the ball. Kick.
3: Now, let's learn some pronunciation. Repeat after me.
0: 뛰다.
3: Run.
0: Run.
3: Excellent.
0: 걷다, walk. One more time, walk. Very good. Next, 차다, kick. Let's say it again, kick. Good job.
2: 이제 단어를 다시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봐요.
1: Run, run. Walk, walk. Kick, kick.
0: Now let's practice some sentences. Do not run in the swimming pool.
2: 수영장에서 뛰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까 뛰다 run 있죠? 그리고 앞에 주의할 점, do not. 처음 보죠? Do not. 무엇 무엇을 하지 마세요 라는 뜻이에요.
0: So do not eat, 먹지 마요. Do not run, 뛰지 마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Now how about you say it? 같이 따라해 볼까요? Do not run in the swimming pool. Very good. Okay, let's look at this one. They like to walk in the sunny weather.
2: 그들은 화창한 날에 걷는 것을 좋아해.
0: Do you like to walk too? I do.
2: 자, 여러분.

0: 여기에 중요한 것은요. Like to. 무엇을 좋아한다. They like to walk. 자, 여러분. 나는 뛰는 것을 좋아해. 방금 배운 거. 그럼 I like to run. 이렇게 외워두면 좋죠. 자, 우리 이제 같이 따라해볼까요? They like to walk in the sunny weather. 역시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그 다음은 He kicked the ball to the goal. 그는 골대로 공을 찼어. 자, 여러분 kick, 발로 차다란 뜻인데요. 뒤에 ed가 붙였어요. 그러면 과거형이란 뜻이에요.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Okay, let's say it one more time. He kicked the ball to the goal. Perfect! 아주 잘했어요. 여러분, 그럼 오늘 배운 단어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복습 시간 가져봐요.
1: Hit. Hit. Catch. Catch. Throw. Throw. Run. Run. Walk. Walk. Kick. Kick.
0: 친구들, 오늘 어땠어요?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오늘처럼 이렇게 저와 함께 연습하면 여러분도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Have a great day, everyone, and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Goodbye!

0: Unit 44, OW. Let's go! Phonics OW. O, O, O. O, snow.
1: O, snow.
0: O, yellow.
1: O, yellow.
0: O, slow.
1: O, slow.
0: O, window.
1: O, window.
0: O, crow.
1: O, crow.
0: O, throw.
1: O, throw.
2: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 친구를 만날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친구들, 오늘도 두 알파벳이 만났을 때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는지 배워볼 거예요. 어 소리가 나는 알파벳 O와 W 소리가 나는 알파벳 W가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우리 친구들 잘 듣고 따라해봐요. O O Very good! 그럼 O 소리가 들어가는 단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단어는요, 눈, snow예요. 중간에 O 소리 들리죠? 추운 겨울 날씨에 하늘에서 펑펑 내리는 눈, 영어로 snow. snow. snow. 너무 잘했어요. 다음 단어는요, 노랑, yellow예요. yellow 하면 써니는 바나나랑 레몬이 떠오르는데 우리 친구들은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노랑, 영어로는요, yellow. yellow. yellow. 발음이 너무 좋은데요? 또 어떤 단어가 O 소리가 날까요? 아, 느린, slow도 O 소리가 나네요. 우리가 거북이를 보면 아주 천천히 느릿느릿 기어가죠? 느린, 영어로 slow. slow. slow. Very good. 다음 단어는 창문, window예요. 우리가 시원한 바깥 공기를 마시고 싶을 때는 창문을 활짝 열어요. 창문, 영어로 window. window. window. Very good. 다음 단어는 까마귀, crow예요. 여기도 O 소리 들리죠? 검정색 새고요. 부리가 굵어요. 그리고 까까 하고 울어요. 까마귀, 영어로 crow. crow. crow. Good job! O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바로 던지다, throw예요. 우리가 야구를 할 때 공을 힘차게 던져야 상대방이 칠 수 있죠. 던지다, 영어로 throw. throw. throw. Great job! 와우! Wow. O 소리 나는 단어가 이렇게 많아요. 너무 신기하죠?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친구 로건과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laytime을 가져볼게요. Let's go! Hi, Logan!
3: Hi.
2: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 어 소리가 나는 알파벳 O와 W 소리가 나는 알파벳 W가 만나면 무슨 소리가 나죠?
3: O.
2: That's
3: O.
2: right.
3: O.
2: O 소리가 나요. 그럼 세 번 발음해 볼까요?
3: O, O, O.
2: That's right. 오, 소리가 나는 오늘의 첫 번째 단어. 추운 겨울 날씨에 하늘에서 펑펑 내려요. 이건 뭐죠?
1: Snow.
2: 네, 눈, snow. 그런데 여기 snow가 없네요. 우리 로건이가 snow를 그려줘 보세요. Wow, look at this. 너무 잘 그렸어요. 눈이 많이 내리는데요. 그럼 눈 우리 세 번 발음해 주세요.
1: Oh, oh, snow. Oh, oh, snow. Oh, oh, snow.
2: Excellent. 또 oh 소리가 나는 단어가 있었어요. Lemon, banana. 이건 무슨 색이죠?
1: Yellow.
2: Yellow. 노란색. 자, 근데 여기 색이 없네요. 로건이가 yellow를 pick해서 색칠해 주세요.
1: Yellow and pink.
2: Yellow and pink. Okay. Here you go.
1: Yeah, my favorite pink.
2: 자. 자, 여러분. 노란색. 이렇게 색칠했네요. 너무 잘했죠? 그러면은 로건이가 세 번 발음해 주세요.
1: Oh, oh, yellow. Oh, oh, yellow. Oh, oh, yellow.
2: That was very good. 써니가 알려준 다음 단어, 이것도 oh 소리가 나죠? 아주 느린, 보통 거북이가 느릿느릿하게 기어다니죠. 영어로 뭐예요?
1: Oh, oh, slow. Oh, oh, slow. Oh, oh, slow.
2: Good job. 다음 단어, 이것도 O와 W가 만날 때 나는 O 소리, 창문. 영어로 뭐였죠?
1: Window.
2: That's right, window. 자, 그래서 써니가 미리 이렇게 wind를 썼는데요. O 소리, 어떻게 쓰는 거였죠?
1: O-W.
2: 네, O-W. 자, 그러면은 알파벳을 찾아서 붙여주세요. Wow, very good. 자, 그러면은 로건이가 세 번 발음해 주세요.
1: Oh, oh, window. Oh, oh, window. Oh, oh, window.
2: Great job. 다음 단어도 oh 소리가 나요. Logan, this is a quiz. 검정색 새고요. 부리가 아주 굵어요.
1: 까, 까.
2: 하고 울어요. What is it?
1: Crow.
2: 네, 까마귀. Crow. 로건, 우리 크로우처럼 한번 흉내 해볼까요? 와우,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러면은 크로우 세 번 말해볼게요.
1: Oh, oh, crow. Oh, oh, crow. Oh, oh, crow.
2: Excellent. Oh,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로건, 우리가 야구나 공놀이 할 때 공을 어떻게 하죠?
1: Throw.
2: 네, 던져요. Throw. 자, 세 번 발음해 주세요.
1: Oh, oh, throw. Oh, oh, throw. Oh, oh, throw.
2: Great job! We did it! 자, 그러면 우리 신나게 노래로 발음해 볼까요?
0: Let's chant! Let's go! Phonics O-W. O-O-O. O, snow.
1: O, snow.
0: O, yellow.
2: Did you have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O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O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날게요.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케일런 쌤이에요. 우리 이번 주에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들을 배우고 있죠? 이번 시간에는 옆에 라는 의미의 next to를 함께 배워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올까요?
1: Week 30. Prepositions of place. I can use the expression next to.
0: It's time for warm-up. Warm-up 같이 해볼게요. Oh, here a woman and a man are going to a baseball game. 야구 경기에 가기 위해서 티켓을 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어떤 좌석이 좋을까요? Which seats do you like? Maybe front row seats? 맨 앞에도 좋겠지만 우리 보통 뭐 어디 옆에 있는 좌석 이렇게도 우리가 구할 때 있잖아요. How about next to the aisle? 통로 좌석도 좋을 것 같고요. Dugout이라는 것도 있죠. 보통 각 팀마다 이렇게 야구 경기장 앉아있는 곳의 아래에 저 안쪽으로 벤치가 이렇게 있고 각 팀들이 앉아있잖아요. 그래서 그 장소를 dugout이라고 하는데 그 뒤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쵸? So maybe next to the dugout. We'll see. 자, 이렇게 어디 어디 옆에라는 표현 next를 써서 우리가 좌석을 구매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일단 오늘의 다이얼로그에서는 어떻게 쓰였는지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1: Which seat should I buy?
2: Next to the windows.
1: They're sold out.
2: How about next to the emergency exit?
1: Sure.
0: All right, let's check out the dialogue. Which seat should I buy? 이렇게 물어봤죠. Which seat should I buy? Seat가 좌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should는 뭐뭐를 해야 한다라는 표현인데 내가 어떤 좌석을 사야만 할까요? 어떤 걸

좋을까요? 라는 의미로 물어보는 질문이 바로 Which seat should I buy? 입니다. 자, buy는 구매하다, 사다 이런 뜻의 표현이고요. Which 뭐뭐 should I buy? 라는 질문은 여러 개의 선택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걸 살까?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 좌석도 엄청 많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책을 제가 살까요? Which book should I buy? 책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걸 살까요? 라는 의미겠죠.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Which book should I buy? Which book should I buy? Which shirt should I buy? Shirt라고 하면 셔츠라는 뜻인데 뭐 위에 입는 보통 단추가 달린 옷을 shirt라고 부르죠. 물론 티셔츠도 셔츠 안에 들어가요. 영어에서는 Which shirt should I buy?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어떤 신발을 제가 살까요? Which shoes should I buy? Which shoes should I buy?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어떤 색깔을 살까요? 뭐 옷도 여러 개의 색깔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똑같은 옷이. 그래서 어떤 색깔로 살까요? Which color should I buy? 다양한 펜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색깔을 살까요? Which color should I buy? 자, next to the windows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which seat should I buy? 어떤 좌석을 살까요? 라고 했더니 next to the windows 라고 했는데 it's next to the windows 라고 해야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정확한 문장이에요. 그런데 it's는 여기서 생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next to가 바로 어디 어디 옆에라는 표현이죠. 자, 보통 뭐 사람이나 동물이나 물건이나 장소 옆에 라고 할 때 next to 뭐뭐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next to 뭐뭐라는 거를 한번 그럼 연습을 해볼게요. 앞에 it's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당신 옆에요. next to you가 되겠죠. next to you. Next to the door라고 하면 문 옆에라는 의미겠죠? Next to the door. 오, 사자 옆에. Next to the lion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 사자니까 the lion인 거죠.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Next to the lion. Tall building이라고 하면 키가 큰 건물이라는 뜻으로 고층 빌딩을 뜻하겠죠? Next to the tall building. Next to the tall building. 키보드 옆에. Next to the keyboard. Next to the keyboard. 그래서 어디 어디 옆에라고 할 때는 이렇게 next to 뭐뭐라고 하면 돼요. 우리말하고 순서는 완전 바뀌었네요. 그렇죠? 근데 익숙해지시면 돼요. 그런데 Windows 옆에 있는 좌석이 They're sold out 라고 했어요. Be sold out 이라는 표현은 매진되다 아니면 다 팔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품절되다 라는 의미겠죠. 그 티켓들은 they인 거죠. 그쵸? 그게 그 티켓들은 다 sold out 됐어요 라는 의미겠네요. 그쵸? 왜그 티켓들은 they를 썼을까요? 창가 쪽에 있는 좌석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게 전체 다 매진됐다, 뭐 품절됐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단수, 복수 잘 기억해 주세요. How about next to the emergency exit? 이라고 물어봤어요. 자, emergency exit이 뭐냐? emergency는 응급 상황을 뜻해요. Exit은 출구, 그러니까 비상구를 뜻하죠. 아마 비행기표를 사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상황은. How about 이라고 하면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뭐뭐는 어때? Next to the emergency exit은 비상구 옆에는 어때? 라는 질문이죠. 즉, 비상구 옆좌석은 어때? 뭐 비상구 좌석은 어때? 라는 의미인 거고요. 자, 이렇게 How about next to 뭐뭐라고 하면 뭐뭐 옆엔 어때? Next to 한번더 연습해 볼게요.

0: 정류장 옆에는 어때? How about next to the bus stop? 이라고 하면 되겠죠? Bus stop이 바로 버스 정류장이라는 뜻입니다. How about next to the bus stop? Kaylin 옆에는 어때? How about next to Kaylin? 사람이 와도 되겠네요. How about next to Kaylin? 남자의 옆은 어때? How about next to the boy? How about next to the boy? 당신 집 옆은 어때? How about next to your house? How about next to your house? 마지막으로 의자 옆은 어때? How about next to the chair? How about next to the chair?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네요. 자, 비상구 옆좌석은 어때? 라고 했더니 Sure, 물론이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비행기 좌석을 사는 상황이었는데요. 우리 데일리 다이얼로그를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1: Which seat should I buy?
2: Next to the windows.
1: They're sold out.
2: How about next to the emergency exit?
1: Sure.
0: It's level up tim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볼게요. Let's look at the picture again. Now they're trying to buy seats for a baseball game. Which seats should we buy? 오, 요번에는 seats 이렇게 복수로 사용을 했네요. 그쵸? Which seats should we buy?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어떤 좌석을 구매할까? 라는 질문이겠죠. I도 we로 바뀌었어요. 자, 요 문장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Which seats should we buy? Which seats should we buy? Good job. 자, 남자는 아무래도 이 dugout 지역 뒤에 앉으면 훨씬 잘 보일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선수도 옆에 있을 수 있잖아요. Next to the dugout. Next to the dugout.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Expensive 이라는 단어가 비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쪽은 내가 좋아하는 선수들도 있고 비쌀 수 있죠. 그래서 여자가 They're too expensive 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너무 비싸요. They're too expensive. 이렇게요. 그러면서 How about next to the aisle? 통로 쪽 좌석은 어때? 라고 또 제안을 하네요. How about 뭐뭐가 이렇게 제안을 할 때 쓰는 거라고 했죠?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 해볼까요? How about next to the aisle? How about next to the aisle? Good job. They're okay. 괜찮아. 썩 만족스러운 건 아니지만 괜찮아 라고 할 때 쓰는 게 They're okay 입니다. They're awesome, excellent 이러면 정말 좋겠지만 원래 dugout에 가고 싶었던 남자는 They're okay 라고 한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next to 라는 표현을 다양한 장소에 넣어봐서 한번 사용을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어디 어디 옆에 할 때는 next to 많이 많이 써보세요. It's volume up time. Are you ready? Okay, everyone. Let's chant to the beat. Seat, seat. Which seat should I buy? Which seat should I buy? Next to, next to, next to the windows. Next to the windows. They're sold out. They're sold out. Seats. Seats. Which seats should we buy? Which seats should we buy? Next to. Next to. Next to the dugout. Next to the dugout. They're too expensive.

0: expensive. Good job.
1: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use the expression next to 어디 어디 옆에 라는 뜻의 next to를 사용할 수 있다 인데요. 여러분 할 수 있죠? check 할게요. 자, 이번 주에는 우리가 이렇게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들을 배웠잖아요. on, in, under, 그리고 오늘 배운 next to. 이 표현들이 영어에서는 많이 등장하니까 많이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뭐 다른 거는 뭐 우리 복습할 때도 하겠지만 다양한 상황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next to는 사람이든 물건이든 뭐든 어디 어디 옆에 라고 할 때는 항상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장을 이 표현을 문장 속에 넣어서 많이 많이 하는 연습 오늘 꼭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오늘 공부는 끝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여러분. 그때까지 바이바이.
2: Lucy,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3: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힌다. 2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정답은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히고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감싸줘요.
2: 부위 근처에선 휘지 말고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어야 해요.
3: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오늘 즐겁게 영어 공부해봅시다. 준비됐나요? 준비됐으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볼게요.
1: Week 30. Great Inventions. Thursday. Refrigerator. I can say what people use to keep food fresh.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얘들아,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궁금하죠? 쌤이랑 얼른 보러 갈까요? 자, 보러 가겠습니다. Here we go. 빠밤.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 일단 또 과학자님이 계시네요. I see a scientist. 그리고 무엇을 소개하는 것 같아? 저 하얀색 저게 뭐지요? 바로 냉장고입니다. 냉장고가 영어로 바로 refrigerator라 그래요. One more time. Refrigerator. 아, 왠지 냉장고를 좀 설명하는 과학자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냉장고 안에 뭐가 있어요? What's inside the refrigerator? I see some strawberries. 딸기들도 보이고요. Oranges? 오렌지들도 보이고 저거 apples, 사과도 보이네요. Three apples. 저 음식들이 굉장히 신선하게 보관되는 중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단어들 네 개 한번 살펴볼게요. 빠밤! 첫 번째 단어는 refrigerator. Refrigerator, 냉장고예요. 근데 냉장고 단어가 조금 어렵지, 그치? 발음이 조금 어려워. 선생님이랑 천천히 발음해봅시다. 준비됐어요? Refrigerator. 시작! Refrigerator. 좋아요. 이걸 살짝 이렇게 끊어서 말하지만 한번 자연스럽게 발음해보면 refrigerator가 됩니다. 여러 번 연습해볼게요, 오늘. 오케이, 그 다음은 fresh. Fresh, 바로 신선한이란 뜻이에요. 냉장고에 저 과일들이 굉장히 신선해 보이지 않나요? Fresh, 한번 따라해볼게요. Fresh, fresh이 아니에요. F 발음 잘해줘야 돼. Fresh, alright. 그 다음은 cold 나왔습니다. Cold, cold, 차가

0: 차가운이라는 뜻이에요. 냉장고에 음식을 넣으면 음식이 차가워지죠, 그쵸? Cold. 발음해 볼게요. 시작. Cold. Cold 아니고 cold. Cold. Alrighty. 자, 그 다음에 last. Last. 지속되다, 오래가다라는 뜻입니다. 왜 음식을 냉장고에 보관을 하면 조금 더 오래가게 도와주지요? 자, 우리 한번 발음해 볼게요. Last, last. 자, 이 last가 아니라 last, 길게 last. Alright,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네 개의 단어이고요. 오늘의 지문 한번 들어보고 오세요.
1: Refrigerator. How do you keep food fresh? A refrigerator keeps food cold. It helps food last longer. It can store anything you want.
0: 잘 들어봤어, 얘들아? 우리 한번 read and speak time 코너 가져볼게요. 빠밤! 첫 번째 문장입니다. How do you keep food fresh? How do you keep food fresh? 자, 우리 이거 한번 해석해보자. 일단, keep는 유지하다, 보관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발음할 때 kept가 아니에요. 이가 두 개이니까 길게 발음해줘볼게요. 준비됐어요? keep, keep. 오케이. 자, 그 다음은 fresh 나왔습니다. fresh, fresh. 신선한이란 뜻이죠? 자, 그럼 우리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How do you keep food fresh? 푸드는 뭐지? 음식이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당신은 어떻게 음식을 신선하게 keep, 보관합니다. 보관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겠죠. 자,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How do you keep food fresh? 친구들도 읽어볼게요. 천천히. 시작. How do you keep food fresh? 어우, 잘했어요. 따라하고 있는 거 맞지? 그 다음은 A refrigerator keeps food cold. 나왔습니다. 발음이 어려우니까 one more time. Refrigerator. 자, refrigerator가 냉장고예요. 근데 발음이 너무 어렵지, 그치? 그래서 이거를 좀 줄여서 fridge라고도 많이 합니다. Refrigerator 또는 fridge. 둘다 가능한데 우리는 좀 어려운 발음 도전해 보자고요. 자, 준비됐어요? Refrigerator. 시작. Refrigerator 붙여서 refrigerator 좋습니다. 자, keep는 선생님이 방금 알려줬죠? 유지하다, 보관하다라는 뜻이에요. cold는 차가운. 그래서 한번 해석해보자. A refrigerator keeps food cold. 냉장고가 음식, food를 차갑게, cold하게 keep, 보관해준다고 하네요. 그쵸? 냉장고가 음식을 뜨겁게 보관해주진 않잖아요? A refrigerator keeps food cold. 그래서 신선하게 보관해준다는 거겠지? 자, 읽어볼게요. 시작! A refrigerator keeps food cold. 좋아요. 너무 잘했어. refrigerator. 계속 연습해보자. 오케이. 그 다음에 It helps food last longer. Okay, it helps food last longer. 한번 해석해 봅시다. Help는 돕다라는 뜻이에요. Okay. 그 다음에 last는 선생님이 아까 알려줬지? 지속되다라는 뜻입니다. Last, last. Longer 하면 더 오래라는 뜻이에요. Long이 긴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뒤에 er가 붙여지면 더 뭐뭐한이라고 선생님이 예전에 알려줬는데 기억할까요? 자, 그래서 longer 하면은 더 오래 또는 더 긴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여기서는 더 오래라고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오케이, 그럼 한번 해석해 봅시다. It helps food last longer. 자, 그것은 음식을 longer, 더 오래, last, 지속하게, help, 도와준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it이 가리키는 게 뭐예요? it가 가리키는 게 refrigerator죠? 그래서 냉장고는 음식이 더 오래 지속하게 도와준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은 it can store anything you want. One more time. It can store anything You want. 이것도 한번 해석해보자, 쌤이랑. store라는 단어는요, 저장하다, 넣어두다라는 뜻이에요. 명사로는 이게, 가게라는 뜻도 있어. 선생님이랑 예전에 배웠지. store, 가게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동사로 저장하다, 넣어두다라고 해석이 돼요. Okay? 자, anything은 어떤 것이든 아무거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자. Okay. It can store anything you want. 자, 여기서 말하는 it도 뭐예요? 냉장고겠죠? 그래서 그것은 당신이 원하는 어떤 것이든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킵해준다는 거겠죠? 그 어떤 것이든 보관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뭐 과일이라든지 채소라든지 음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보관해줄 수 있다. Store, 저장해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자 우리 친구들 이해가 잘 갔을까요? Alright, 자 퀴즈 타임 한번 가져볼게요. Number one, refrigerator keeps food. A는 cold, B hot. 선생님 이거 해석 안 해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refrigerator keeps food. 자,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자, the answer is cold가 되겠죠. Of course it keeps the food cold. 자, 시원하게 차갑게 음식을 보관해주자. Alright. 자, 그럼 선생님이랑 천천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고 해석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efrigerator, 냉장고. How do you keep food fresh? 어, fresh가 무슨 뜻이었지? 그치, 신선한이란 뜻이었죠? Keep는 뭐야? 보관하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food, 음식을 어떻게, how? 보관하나요? 자, 신선하게 보관하나요? 이런 뜻이 되겠죠? 당신은 음식을 어떻게 시원하게 보관을 하세요? 오케이. 자, a refrigerator keeps food cold. 자, 냉장고, refrigerator는 음식을 차갑게 keeps, 보관해줘요. 라고 해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it helps food last longer. 자, last가 뜻이 그치? 지속되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그것은 음식이 longer, 더 오래 last, 지속되게 help, 도와준다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it can store anything you want. 자, store는 저장하다, 넣어두다, 보관하다라는 뜻도 가능해요. 그래서 그것은 보관할 수 있대. 무엇을? Anything. Anything의 뜻은 그 어떤 것이든이란 뜻입니다. 자, 너가 원하는, you want, 너가 원하는 그 어떤 것도 다 보관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어때요, 우리 친구들? Refrigerator에 대한 지문을 읽어보니까 머리에 쏙쏙 잘 들어왔나요? Fresh, refrigerator, cold, last. 단어들 꼭 기억할게요.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이었습니다. 신나고 신나고 신나는 chant and move time. 선생님이랑 방금 배운 내용을 가지고 chant를 해볼게요. 자, 신나는 분위기를 가지고 선생님이랑 시작을 해봅시다. 준비됐나요? Drop the beat. 'What's that?' It's a refrigerator. It's a refrigerator. It keeps food fresh. It keeps food fresh. It keeps food cold. It keeps food cold. The refrigerator is a great invention. Your turn. The refrigerator is a great invention. Excellent! Good job! 우리가 좋아하는 cartoon talk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뭐였죠? 바로 refrigerator, 냉장고에 대한 거였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빠밤!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이죠. 이 과학자가 이 냉장고는 아주 멋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소개하는 것 같은데 우리 한번 들어볼게요. 짜잔! Hi, this is a refrigerator. 뭐라고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이것은 바로 냉장고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refrigerator. 발음 마지막으로 시작! Refrigerator. 아우, 잘했어요. 그 다음에 You can store food here 라고 합니다. store가 무슨 뜻이었지, 얘들아? 저장하다, 넣어두다, 보관하다 라는 뜻이 됐죠. 그래서 당신은 음식, food를 여기에, here, 여기에다가 store, 보관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겠죠? You can store food here. Okay. 그럼요, 음식들 다 보관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it keeps food cold.

and fresh라고 합니다. Cold가 차가운이란 뜻이고 fresh는 신선한이란 뜻이지. 그래서 그것은 음식을 차갑게, 신선하게 keep 보관해준다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Alright. 그러면서 this helps food last longer 라 그래요. last가 지속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longer는 더 오래. 그래서 그것은 음식을 더 오래 last 지속되게 help 보관 도와준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것은 음식이 더 오래 지속되게 도와줍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아는 냉장고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좋았죠? 여기까지가 카툰 착이었습니다.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what people use to keep food fresh. 나는 사람들이 음식을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해 무엇을 사용하는지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은 바로 refrigerator였습니다. 자, 오늘도 수업 재밌었나요? 우리 내일은 더 재밌게 해볼게요. Bye bye, butterfly.

my dear bear.

Would you like to dance with me?

0: 내가 머뭇거리자 엄마와 지율이는 나를 점점 더 다그쳤다.
1: 정말 이상해. Are you hiding something?
0: 지우, 너 이 병 어디서 났어?
2: 어떻게 설명하지?
0: 나는 이야기를 다른 데로 돌리려고 했다.
1: 아이고, it's too late. I'm so hungry. I'm hungry too.
0: 어머 참, 그러고 보니, what time is it?
1: It's dinner time.
0: What? 신나게 웃던 엄마와 지율이는 갑자기 웃음을 멈추며 다시 내게 따져 물었다.
1: 뭐야, 오빠? 왜 갑자기 말을 돌렸어? 더 수상해.
0: 지우야, 그 병에 무슨 비밀이라도 있어?
1: 그게요. You can tell me anything.
0: 나는 하는 수 없이 엄마랑 지율이에게 문구점에서 있었던 일과 수상한 유리병에 대해 이야기했다.
1: This bottle is very old.
0: 문구점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있던 거래요.
1: 그래서 이 병이 뭐 하는 병인데?
0: 나는 병 안의 지도를 가리키며 비밀스럽게 속삭였다.
1: This is a map.
0: 보물 지도야. 엄마와 지율이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갑자기 지율이가 웃음을 터뜨렸다.
1: 하하하! 보물 지도라고? It's so funny!
2: 이럴 줄 알았어. 얘기하지 말걸.
1: 하이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영어 친구 니콜 선생님이에요. 오늘 일기 어땠나요? 지우가 고민을 하다가 사실대로 가족이니까 사실대로 말해야겠어.
0: 이거 엄청 오래된 일이었는데 안에
1: 라고 말하는 순간 지율이의 웃음을 샀죠. 그럼 우리 어때요? 말하지 말걸 후회가 되겠죠. 부디 가족들이 지율의 말을 믿어주고 이 병 있는 지도를 뚜껑을 열지 않고 꺼내는 방법을 같이 찾아내면 좋겠다는 바람이 선생님은 있네요. 우리 지난 시간에 드라잉 퀘스트 정답 뭐였죠, 친구들?
0: 선생님이 너무 잘 그려서 모든 친구들이 맞췄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Don't touch the bottle. 이죠? Don't touch the bottle. 맞췄나요? Very good. 그럼 오늘의 일기 들켰다 유리병. 다시 한번 읽기 전에 우리 일기 읽기를 도와줄 단어 배워볼게요. 오늘의 단어. 오늘도 네 개의 단어 준비되어 있어요. 잘 듣고 차례로 찾아보세요. 첫 번째, hiding. Hiding. 첫 소리, 소리는 들리죠, 친구들?

시작하는 단어가 두 개 있는데 엥 하고 끝나는 단어를 찾아줘야 돼요. Hiding. 그래요. 여기 있네요. 두 번째 단어 late. Late. 오 하고 소리 나니까 이 단어가 되겠죠. 세 번째 단어 hungry. Hungry. 소리로 시작했어요. 여기 마지막 dinner. Dinner. D, 소리로 시작하고 er 소리로 끝이 났어요. 여기. 자, 이제는 그림 보면서 각 단어의 뜻도 알아볼게요. 첫 번째 그림. 아침 10시. 늦었다, 늦었어. 늦은, 지각인. 맞아요. Late. Late. 이번에는 어떤 그림인가요? 남자친구가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하면서 등 뒤로 선물을 숨기고 있네요. 숨기고 있는 이라는 뜻의 단어 찾아볼게요. 그래요. Hiding. Hiding. H-I-D-E. 여기에다가 ing 붙여줘서 hiding 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면 숨어 있는 또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Hiding. 해가 뉘엿뉘엿지고 밥을 먹고 있어요. 이거 무슨 식사? 저녁 식사죠. 저녁 식사. Dinner. Dinner.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면서 케이크랑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왜요? 배가 고파서. 배고픈. Hungry. Hungry. 오케이. 그럼 오늘의 단어 두 번씩 읽어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hiding. 두 개의 박자죠. 앞부분에 강조 줘서 hiding. Hiding. 두 번째 단어는 점 없어요. 그냥 한 박자에 읽어요. Late. Late. 세 번째 단어도 hungry. 두 박자인데 앞에 강조할게요. Hungry. Hungry. 마지막 단어도 dinner. 앞에 강조해서 dinner. Dinner. Excellent. 자, 이제는 일기 속에 있는 영어 문장들 쏙쏙 뽑아서 살펴볼 시간이죠. 첫 번째 문장은 Are you hiding something? 이에요. 선생님 표정 보면 뭐예요? 뭔가 의심하는 듯한 눈으로. 이거 누가 했던 말? 일기에서 지유리가 했던 말이죠. 지후가 막 약간 당황하고 그러니까 뭐야? 뭐 숨기고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말이 Are you hiding something? 이에요. Hide. Hiding 하면 숨기고 있는 이잖아요. You are 아니고 are you 하고 순서 바꿔줬으니까 뭐다? 물어보는 말이다. 너 뭐뭐 하는 거야? Are you hiding?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거야. 이 무언가가 something. 우리 지난 시간에는 nothing 봤죠? 오늘은 something. 무언가, 무엇인가 이런 뜻이에요. 다 모아볼게요. Are you hiding something? 한 번 더. Are you hiding something? 뭔가 수상할 때 우리 물어볼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막 지우가 말을 돌리면서 아이고 시간이 늦었네. 아이고 배고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간이 늦었다. 너무 늦은 시간이다. It's too late 라고 표현했어요. Too 너무 라는 뜻이죠. It's too late. 너무 늦었네. 그래서 나 어때요? 배가 고프다. I'm hungry. 붙여서 친구들 같이 읽어봐요. It's too late. I'm hungry. It's too late. I'm hungry. 좋아요. 그랬더니 금세 또 있고 지우리가 나도 배고파. 이렇게 맞장구를 쳤죠. I'm hungry too. Very good. 그랬더니 엄마가 어머머 내 정신 좀 봐. 지금 몇 시니? 엄마도 갑자기 그죠. 말 돌린 거에 쏙 넘어갔어요. 어머 지금 몇 시니? What time is it? 한 번 더. What time is it? 지금 몇 시니? 물어보는 말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죠? 우리 몇 시니 하면 지금 7시예요. 6시 30분이에요.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지우가 뭐라고 했게요?
저녁 식사 시간. It's dinner time. 되게 귀엽죠, 친구들. 친구들도 It's dinner time 얘기해 볼까요? It's dinner time. Dinner 저녁 식사하는 time 시간이다 이런 뜻이고요. 그랬더니 엄마랑 지율이가 What? 뭐라고? 하고 깔깔깔깔 웃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지율이가 딱 눈치를 채고 뭐야 오빠? 왜 갑자기 말 돌려? 이상한데? 이렇게 다시 추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엄마도 그래 지우야, 엄마한테 아무거나 무엇이든 말해도 돼. You can tell me anything. You can 너는 할수 있어 해도 돼. Tell me 나한테 말해도 돼. Anything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는 nothing 배웠고, 조금 전에 something도 배웠고, anything. 중요하지만 좀 어려워 보이는 단어 세 개를 우리 친구들 다 알게 됐어요. 나한테, 엄마한테는 아무거나 다 얘기해도 돼. 이런 뜻이죠. 같이 말해볼까요? You can tell me anything. 좋아요.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용기를 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준 거예요. 딱 보니까 병이 아주 낡았는데 This bottle is very old. 그죠? 이거 진짜 오래된 병이에요. This bottle is very old. 진짜 진짜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제 안에 있는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드디어 할까 말까 망설였던 말 This is a map. 이거 지도야. This is a map. 이거 안에 든거 지도예요. 그랬더니 반응이 어때요? 정말 보물 지도? 정말 아니고 어때요? 아 뭐야? 하고 막 비웃음을 샀죠. It's so funny. So는 너무 매우 아주 이렇게 강조하는 말이에요. 오빠 그걸 믿는 거야? 보물 지도가 어딨어? 너무 웃기다. It's so funny. 이런 말이 있네요. 같이 해볼게요. It's so funny. 그래서 지우는 말한 걸 후회하게 되었다라는 게 오늘의 일기네요. 그럼 우리 일기 속 문장들 다 살펴봤으니까 이 중에 네 개만 뽑아서 리듬 살려서 읽어보고 젠트도 불러볼게요. 리듬 살려 말하기. 오늘의 첫 번째 문장은 Are you hiding something? 좀 길어 보이지만 네개 단어예요. Are you hiding something? 자, 여기서 친구들 강조할 단어 두개 찾아볼게요. 뜻을 전달해주는 중요한 단어 두 개. 뭐? 숨기고 있어? 이두 개가 중요하죠. Are you hiding something? Are you hiding something? 친구들, 근데 이 말을 할 때는 뭔가 수상해, 의심이 돼. 이런 표정으로 말하는 거예요. Are you hiding something? Very good. 두 번째 문장은 It's too late. 에요. 너무 늦었네. 강조할 말두 개. 맞아요. 너무 늦었다. It's too late. It's too late. 좋아요. 세 번째 문장은 I'm so hungry. 에요. I'm so hungry. 어디 강조할지 친구들 벌써 눈치챘죠? 두 군데. 두 개의 단어. 맞아요. 너무. 어때요? 배가 고파요. 너무 배고픈. 여기를 강조해줘요. I'm so hungry. I'm so hungry. 맞아요. 왜냐면 우리 친구들도 말할 때, 엄마, 너무 배고파요. 이렇게 하지 않죠? 엄마, 너무 배고파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I'm so hungry. 여기를 강조해줘요. 마지막 문장은 It's Dinner time 이에요. 저녁 먹을 시간이야. It's dinner time. 어디 강조? 오, 저녁 시간 강조. It's dinner time. 한번 더. It's dinner time. Very good. 그럼 우리 리듬 살려서 그대로 신나게 젠트 불러볼게요. Here we go. Are you hiding something? It's too late. So hungry. It's dinner time. Yay. 오늘의 drawing quiz. 오늘의 문장은 선생님이 잘 그릴 수 있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맨날 맨날 하는 말이거든. 오케이. 자, 여기 니콜이 있어요. 선생님 머리처럼 이렇게 동글동글 머리를 한 니콜이 있고, 근데 표정이 좋지 않아.

왜? 어, 니콜이 이렇게 배를 움켜쥐고, 어, 배에서는 뽀르륵 뽀르륵. 보통 그런 게 아니야. 너무 그래. 그리고 머릿속으로는 맛있는 뭔가 It's a cake. 도넛.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이 막 이거는 맛있는 음식들이 생각이 나고 있어요. 니콜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 문장 일기에서 찾아서 친구들 써주세요. 우리 홈페이지에 와서 자료실에서 활동지 다운로드 받으면 문장도 써보고 친구들 그림 실력도 뽐내고 니콜쌤이 기다릴게요. 와, 오늘도 정말 잘했어요, 친구들. 일기가 점점 더 흥미진진해지고 있죠. 우리 친구들 오늘 일기 또 오늘의 일기에 이어지는 지나간 일기까지 잘 읽어보면서 복습도 해보고 내가 일상에서 쓸 수 있는 영어 표현들도 챙겨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일기로 만나요. 안녕.

짜잔!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영어에 반하는 시간 반짝반짝 샤이니와 함께해요. 예! 자, 우리 친구들 혹시 말이죠, 여러분 살면서 뭔가를 오! 잘못했어. 누군가의 예를 들어 장난감을 고장을 내거나 망가뜨렸습니다. 어,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까? 막 이럴 때 있죠. 근데 그럴 때마다 옆에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띵띵! 그에게 말해. 미안하다고 말해. 안 그러면 오히려 더 화날 거야. 그쵸, 여러분. 아니, 망가뜨릴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것을 숨기고 있거나 거짓말한다면 그것 때문에 더 화날 것 같은데 말이죠. 자, 오늘 이 문장 영어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선생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럼 그럼 여러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먼저 단어 친구들부터 만나봐요. 단어부터 알아야지. 하하. 자, 우리 한번 첫 번째 단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란. 오! break. break. 맞아요. 여러분 많이 봤던 단어일 겁니다. 지금 보니까, 이거 달걀 아니에요? 달걀을 뚱! break 했습니다. 자, break 하면 이렇게 뭔가를 깨다 라는 뜻도 있고요. 만약에 어떤 기계, 장난감 것들이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깨다, 한마디로 고장내다 라는 뜻도 있어요. 깨다, 고장내다. 둘 다 알아두세요. 따라서 말해봅니다. break, break, break. Very good. And next, favorite, favorite. 와, 맞아요. 여러분, 아마 Oh, my favorite season is summer.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들어봤을 겁니다. favorite 하면 여기 제일 좋대요. 맞아요. 가장 좋아하는 이라는 단어죠. 크게 크게 따라서 말해봐요. favorite, favorite. Very good. And next. Oh, toy. toy 군요. 여러분, 잠깐, 여기 요렇게 뚜루루루 이렇게 일렬로 장난감들이 있습니다. 그쵸? 이거 오리 장난감인가요? 자, 이러한 장난감을 toy라고 하죠. 따라서 말해봅니다. toy, toy. Very good.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단어는 짜란. That's right. 쭈쭈, train. 이겁니다. 여러분, train 뭐예요? 맞아요. 기차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봤던 toy, 장난감과 이 train, 이 같이 나란히 있으면 toy train. 그쵸? 바로 장난감 기차.

0: the toy train?
1: Yes. What should I do?
0: Say sorry to him, or he'll be angry.
2: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아, 그래. 사실 장난감 같은 거 가지고 놀다 보면요. 이렇게 망가질 때 있어요. 왜 내가 하필 내가 만지고 있을 때 이게 탁 부러졌을까? 고장 났을까? 그렇죠? 자, 여러분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라. 자, 일단 이 A 친구가요. 뭔가 이렇게 놀라면서 어떡해. 그러니까 이런 말투로 I just broke Tom's favorite toy.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just 들어와 있으니까 막, 방금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막 부러뜨렸다? 한마디로 망가뜨렸어. 아, 내가 지금 방금 막 망가뜨렸어. 근데 뭐를? Tom's favorite toy. Tom의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 탐이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을 내가 지금 어떻게 망가뜨렸다. 지금 그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그쵸? 자, 여러분 지금 내가 그런 입장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해보겠습니다.
1: I just broke Tom's favorite toy.
3: I just broke Tom's favorite toy.
0: I just broke Tom's favorite toy. Very good.
2: 자, 그 말을 듣고 B 친구가요, 확인을 하죠.
0: You mean the toy train?
2: 야, 너 지금 네가 말하는 것은 그 장난감 기차, 그거 말하는 거야? 그런 말이에요.
0: You mean 하면 너는 mean, 의미하다 라는 단어잖아요.
2: 우리가 나온 적 있었습니다. 너는 그 장난감 기차, 그걸 의미하는 거니? 그거 말하는 거야? 그걸 지금 망가뜨렸다는 거야? 라는 거죠. 자, 여러분 친구처럼 말해보세요.
0: You mean the toy train?
3: You mean the toy train?
1: You mean the choo-choo-choo-choo toy train?
3: You mean the choo-choo-choo toy train?
2: 그래요, 여러분. 요런 소리 같은 것도 choo-choo-choo-choo 내쉬면서 영어 말하기 연습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랬더니 A가요.
1: Yes, 응, 그거 맞아. 탐이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 기차, 그걸 내가 지금 망가뜨린 거야. Yes, what should I do?
2: 여러분, 자, should. 뭐뭐 해야 한다? 이거는 꼭 의무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도리적으로. 내가 누군가의 물건을 망가뜨렸으면 도리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말이죠. 여러분이 어찌할 바 모를 때 이 말 쓸 수 있어요. 정말 정말 자주 사용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자, 따라서 말해볼게요.
1: Yes. What should I do?
3: Yes. What should I do?
0: Yes. What should I do?
3: Yes. What should I do?
2: 얼마나 좀 진짜 지금 당황스러울까? 자, 여러분 계속 가볼게요. 이제 B가 어떤 말을 하는지 여기에서 이제 중요 포인트가 나옵니다.
0: Say sorry to him or he'll be angry 라고요.
2: 자, 여러분 say 하면 말하다. 그렇죠? 말해. 근데 뭐라고 말해?
0: Sorry.
2: 미안하다고 말해. 누구한테?
0: To him.
2: 그에게. 야, 너 탐한테 미안하다고 해. 그렇죠? 당연히 미안하다고 해야 되겠죠. 근데 자, 중요한 거. 미안하다고 말해.
0: Or he'll be angry.
2: 여러분, 이거 과연 어떤 뜻일까요? 여기서 or는요. 또는 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말입니다. 안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걔는 화낼 거야. 야, 너 걔한테 사과해. 미안하다고 해. 안 그러면 걔 진짜 화낼걸?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솔직하게 말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것은요. 보세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Say. 말해라. 동사의 원형으로 이렇게 시작하면 명령문이다. 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억난다. 기억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하고 명령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or 나오면
1: 그렇지 않으면
2: 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 그렇지 않으면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는 거.

0: 우리 지난 시간 했던 명령문 and 하면 이렇게 해봐. 그러면 뭐뭐 할 거야? 라는 뜻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경우는 반대의 경우예요. 이렇게 해. 그렇지 않으면 걔 화날 거야. 오케이? 자, 따라서 말해 볼게요. Say sorry to him or he'll be angry. Oh, say sorry to him or he'll be angry. Very good. 자, 여러분, 우리 명령문 or 더 많이 연습해 볼게요. 이거. 누군가에게 말합니다. Oh, get some rest or you'll get tired. 휴식을 좀 취하세요. 안 그러면 피곤해질 거예요. 라는 말이죠. Get some rest or you'll get tired. Oh, get some rest. Or you'll get tired. Very good. How about this one? 아유, 지금 잠자리에 들어. 안 그러면 너, 늦게 일어날 걸? Go to bed now, or you'll get up late. 아이고, 지금 몇 시야? 10시잖아. Go to bed now, or you'll get up late. 잘하고 있어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열심히 공부해. 안 그러면 너 시험에서 떨어질 거야. Study hard or you fail the exam. Study hard or you'll fail the exam. Study hard or you'll fail the exam.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영어로 말해보세요.
1: 어떡해. 나, 탐이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 망가뜨렸어.
0: Speak. I just broke Tom's favorite toy. 그 장난감 기차 그거 말이야? Speak. You mean the toy train?
1: 응, 나 이제 어떡하지?
0: Speak. Yes. What should I do? 그에게 미안하다고 말해. 안 그러면 걔 정말 화날걸? Speak. 둥둥둥둥둥. 영어에 반하는 퀘스천. 여러분, 오늘도 문제 열심히 풀어보세요. 첫 번째 문제. 그에게 미안하다고 말해. 안 그러면 그는 화낼 거야. 오늘의 미션 문장입니다. 여러분, 빈칸에 들어갈 말은 3, 2,
2: Time's up. Okay, the answer is or.
0: Yay! 말해볼게요. Say sorry to him or he'll be angry.
2: Say sorry to him or he'll be angry. Say sorry to him or he'll be angry. Very good. And next.
0: 지금 잠자리에 들어라. 안 그러면 늦게 일어날 거야. 자, 여러분, 둘 중에서 뭐가 맞을까요? 3, 2, 자, 여러분, 해석을 보세요. 안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하니까 정답은 or. 그렇죠. 이것도 말해볼게요. Go to bed now or you'll get up late.
2: Go to bed now or you'll get up late. Very good.
0: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갑니다.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3, 2, 기차가 보입니다. The answer is train. Very good. 네, 여러분. 자, 오늘은 이렇게 뭐뭐 해라. 그렇지 않으면 뭐뭐 할 거야. 보통 그 다음에는 좀안 좋은 결과를 얘기를 하겠죠? 명령문, 드드드드, or. 기억해서 많은 문장들 영어로 말해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빠밤.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중학영어 클리어 1학년의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과거 진행형 거의 마지막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의문문 만들 수 있을지 복습할 시간인데요. 과거 진행형 의문문, 사실 현재 진행형이나 그냥 비동사 현재형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큰 힌트 드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 3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시죠.

오늘은 정답률 90% 이상 한번 노려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축적해온 경험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딱 나오자마자 감을 잡은 친구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희망사항인가요? 희망사항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바로 한번 학교 시험 출제 어떻게 되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진행형 의문문 만들 때 이미 한번 배운 바 있습니다. 사실 현재 진행이든 과거 진행이든 원리는 똑같아요. 뭐랑 뭘 바꾼다고요? 주어랑 비동사의 위치를 바꿉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주어 비동사 크로스 해가지고 맨날 손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죠? 자, 요 주어랑 비동사의 위치를 바꾼다라는 개념은 비동사 의문문 만들 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됐었고, 현재 진행형, 과거 진행형 또한 비동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원리 하나만 알면은 그 뒤에 다른 것들을 외우지 않아도 되는 게 영어의 아주 좋은 점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겠어요? 자, 그럼 얘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너는 방금 기타를 치고 있었니? 라는 해석인데, 자, 선생님이 일단 요 문제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 하나가 먼저 있습니다. 자, 한글 해석상에 방금이라는 말이 들어간다고 해서, 선생님, 그러면 과거 시제를 안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맥락을 잘 보세요. 방금 전에 기타를 치던 중이었니라는 뜻이 지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기타를 치던 중이었던 거는 분명히 현재는 아니에요. 현재 기타를 치는 중인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방금 내가 기타 소리 같은 걸 들었던 것 같은데 너니? 약간 이런 느낌으로 물어보는 문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지만 과거 시제를 쓸수 있다는 거 이런 거 학교 시험에서 헷갈리면 안 되고요. 자, 중요한 건 문제를 푸는 거겠죠? 요거 순서 주어 비동사 크로스니까 요거 were you가 맞겠습니다. 그래서 were you 해서 주어랑 비동사 위치를 이렇게 바꿔주는 게 의문문 만드는 정석의 방법이 되겠고요. 맨 끝에 물음표 가끔 빼먹는 친구들 있습니다. 서술형에서 다잘 써놓고 주어랑 비동사 위치 다잘 바꿔놓고 끝에 물음표 빼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물음표 꼭 써주시고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전에 비가 내리던 중이었나요? 인데요. 자, 얘는

0: 이 둘의 차이가 뭐냐? 뒤에 ing가 있냐 없냐의 차이죠. 요건 선생님이 현재 진행할 때도 한번 강조를 했었는데, 이거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자, 앞에 비동사가 쓰였다고 해서 뒤에 선생님 그러면은 비가 오다 동사 그냥 rain 쓰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be ing 형태 지켜가지고 was it raining 이렇게 하셔야 맞는 거겠고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내가 여기 왔을 때 그녀가 울고 있었어 라는 문장인데요. 자, 얘는 둘다 순서는 잘 적혀 있네요. 근데 주어에 따른 비동사를 잘 봐주셔야겠죠? she라는 주어는 비동사 뭘 쓰죠? she was, she were 중에 she was를 사용하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she was를 바꾸면 was she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So when you got here, 이게 내가 여기 왔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was she crying? 이게 과거 진행 의문문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문제 다 풀어봤고요. 이제 listening 포인트로 넘어가도록 하죠.
1: Listening point one. Were you playing the guitar just now? Were you playing the guitar just now? Listening point two. Was it raining before? Was it raining before? Listening point three. Was she crying when you got here? Was she crying when you got here?
0: 역시나 의미 단위 덩어리로 듣는 연습 중요합니다. Were you? 주어가 좀더 높아요. Were you playing the guitar just now? 끝은 올라갑니다. Were you playing the guitar just now? Were you playing the guitar just now? 너는 방금 기타를 치고 있었니? 두번 듣겠습니다.
1: Were you playing the guitar just now? Were you playing the guitar just now?
0: Was it? 이시 조금 더 높죠? Was it raining before? 끝은 올라갑니다. Was it raining before? Was it raining before? 전에 비가 내리던 중이었나요? 두번 드릴게요.
1: Was it raining before? Was it raining before?
0: Was she? S가 두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번만 틀릴 겁니다. Was she crying when you got here? Was she crying when you got here? 네가 여기 왔을 때 그녀가 울고 있었어. 마지막으로 두번 듣겠습니다.
1: Was she crying when you got here? Was she crying when you got here?
0: 이제 스피킹 포인트입니다. 말하는 연습해야겠죠? 자, 너는 방금 기타를 치고 있었니? 라는 문장. 일단, 너는 방금 치고 있었니? 방금 빼자. 너는 치고 있었니?부터 해봅시다. Were you playing? 자, 요 높낮이가 중요해요. 의문문은 특히나 말할 때이 뉘앙스의 이 인토네이션을 조절을 잘해줘야 듣는 사람이 이게 의문문인지 알수 있습니다. Were you playing? 한번 더. Were you playing? 좋아요. 너는 치고 있었니? Were you playing? 기타를 방금 the guitar just now? 끝은 올려요. The guitar just now? 좋아요. 이제 정확히 한 문장 가봅시다. Were you playing the guitar just now? Were you playing the guitar just now? 좋아요. 자, were you? 한 다음에 just now 끝은 올려요. 한번

Were you playing the guitar just now? Were you playing the guitar just now? 아주 좋습니다. 자, 너는 방금 치고 있었니? 이게 Were you playing just now? 이 부분은 똑같이 가고 피아노를 치고 있었니라고 하면은 기타를 피아노로 바꾸면 되겠죠. 자, 너는 방금 피아노를 치고 있었니? 해봅시다. Were you playing the piano just now? Were you playing the piano just now? 아주 좋습니다. 자, 다음 문장입니다. 전에 비가 내리던 중이었나요? 라는 문장인데요. 자, 이것도 was it raining? Was it raining? 요톤잘 기억하세요. 전에 비가, 네, 전에를 빼고 비가 내리던 중이었나요? 해봅시다. 비가 내리던 중이었나요? Was it raining? 한번 더요. Was it raining? 전에도 넣어봅시다. Was it raining before? Was it raining before? Before 올려주셔야 합니다. Was it raining before? Was it raining before?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당신이 내가 여기 왔을 때 그녀가 울고 있었어? 라는 문장인데요. 자, 그녀가 울고 있었어? 부터 할게요. Was she crying? 그녀가 울고 있었어? Was she crying? 한 번 더. 그녀가 울고 있었어? Was she crying? 내가 여기 왔을 때 When you got here? When you got here? 좋아요. Full sentence 갑니다. Was she crying when you got here? Was she crying when you got here? 좋아요. 자, was she crying이 하나의 chunk고요. When you got here 여기가 두 번째 chunk라 생각하세요. 마지막 한 번 더 할게요. Was she crying when you got here? Was she crying when you got here?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복습할 겁니다. 한국어, 영어 번갈아 보여드릴 테니까 말하는 시간 가질게요.

0: 자, 리딩 시간입니다. 먼저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전체 지문 듣고요. 해석은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해드리겠습니다.
1: Was I being mean? Was she being sensitive? Was it the right time? Were they watching it happen? Was I being reasonable?
0: 뭔가 스스로, 아, 이거 내가 잘못한 건가? 아닌 건가? 뭔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듯한 느낌의 질문이었는데요. 자, 우리 오늘 배웠던 거, 과거 진행이죠? 그걸 잘 들어가 있는지 한번 리딩 질문 살펴봅시다. Was I being, 내가 뭐뭐 했었나요? mean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아래 단어가 나와 있죠?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mean 하면은 많은 친구들이 mean 하면 의미하다. 요 뜻으로 알고 있는데 형용사로 쓰면은 굉장히 다른 뜻이 있습니다. 못된 심술궂은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자, mean 한번 읽어볼게요. mean. 약간 읽을 때도 조금 약간 이렇게 얄밉게 읽으면 좋아요. mean. 좋아요. 얄미웠어요. 그래서 못된 심술궂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본 김에 마지막 단어도 보죠. sensitive. 요렇게 적혀 있는데, 자, 원어민, 북미 원어민들은 sensitive. 요렇게 읽습니다. 예민한이라는 뜻이에요. 자, 같이 읽어보죠. sensitive. 좋아요. 예민한이라는 뜻입니다. 센스가 감각이잖아요. 감각이 약간 극도로 발달해서 굉장히 센스티브하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Was I being mean? 하면 내가 좀 못되고 있었나? 그 당시에 못되게 행동하는 중이었나? 뭐 그때 그랬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Was she? 그녀가 being sensitive? 좀 예민하게 굴었었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Was it? 그것이 the right time? 정확한 혹은 뭔가 맞는 때였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그녀와 나 사이에 일이 있었나 봅니다. 근데 그게 맞는 때였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나 보네요. 자, 단어부터 보고 갈게요. reasonable 이라는 단어인데요. 합당한, 이성이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reason, 이게 이유잖아요. 이유가 될 만한,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reasonable. 좋아요. Were they watching it happen? 이렇게 하면은 그들이 보던 중이었나? 그것이 일어나는 걸 보던 중이었나?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고, Was I being reasonable? 내가 이성이 있는 그런 상태였나? 내가 합당하게 행동을 했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질문,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다시 들어볼게요.
1: Was I being mean? Was she being sensitive? Was it the right time? Were they watching it happen? Was I being reasonable?
0: Writing입니다. 세 문장 해볼 건데요. 자, 오늘도 과거 진행 의문문이니까 어순에 조금 조심해야겠죠? 일단 주어 동사부터 잘 찾아봅시다. 프레드는 게임을 하는 중이었나요? 인데, 주어는? 프레드는? 동사는? 하는 중이었나요? 뭐, 요 정도일 텐데요. 게임을 하다에 해당하는 동사를 생각해 놓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은, Fred. 이게 주어인 건 알겠고. 게임을 하는 중이다. 게임을 하다. 동사를 생각해 봅시다. 일단, play. 자, 근데, 하는 중이었다니까 지금 과거 진행을 써야 되죠. 일단, 진행이 being니까, is playing. 요걸 과거로 바꾸면, was playing 이 되겠고요. Fred was playing 이런 식으로 쓰면 현재 아니, 과거 진행 평서문이 되겠습니다. Fred was playing 요거를 의문문으로 바꾸면 was Fred playing the game? 혹은 games 이렇게 쓰면은 정답이 되겠네요. 자, 선생님이 지금 하는 건 step by step 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방법이 만약에 너무 힘들다면 과거진행형의 폼을 한 번에 외우면 되는데요. 그게 더 힘들 겁니다. 자, 다음 문장 볼게요. 당신이 이 프라이팬을 사용하고 있었나요? 인데 주어는 당신이 사용하고 있었나요가 동사입니다. 자, 사용하다 use고요. 당신이니까 were using. 그래서 이렇게 되면 되겠죠. Were you using this frying pan?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그들은 서로 싸우는 중이었나요? 하는데 그들은이 주어, 싸우다 여기가 지금 동사 파트일 텐데 fight, were fighting 이렇게 해서 were they fighting with each other? 이렇게 쓰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작까지 모두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도 마저 재밌게 공부하도록 해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학영어 클리어 2학년 함께하고 있는 은정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도 지난 시간 이어서 분사 파트에서 중요한 출제 포인트 잠시 후에 짚어볼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의 듣기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장소 파악하기입니다. 대화를 잘 듣고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는 장소를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1번은 야구장, 2번은 축구장, 3번 영화관, 4번 우체국, 5번 놀이공원입니다. 자, 장소 파악하는 문제는 처음 대화에서부터 이 장소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오니까 초반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정답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Listener.
1: Mark, over here. I found our seats.
2: Wow, these seats are amazing. I can see all the players on the field.
1: Yeah. Why did you bring your glove with you?
2: You never know when a foul ball might come your way.
1: Are you allowed to keep the ball?
2: Of course. Look, the game is about to start.
0: 자, 어떤 장소였을지 아마 많은 친구들이 정답 골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빈칸 같이 채워보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Mark, over here. I found our seats.
0: Mark, over here. 여기야. 그러면서 I found our seats 라고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빈칸에 find의 과거 형태인 found. 나 찾았어. 넣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set. 좀 길게 발음이 됐죠. 좌석이란 뜻인데요. 요 부분에서 조금 길게 발음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I found our seats. 나 우리 좌석을 찾았다. 우리 자리를 찾았어. 이런 얘기죠.
2: Wow, these seats are amazing.
0: Wow, these seats are amazing.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빈칸 요것과 같은 sets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잘 들으셨죠? Amazing. 야, 이 좌석 끝내주는데? 야, 여기 자리 진짜 좋다. 이런 느낌이지?
2: I can see all the players on the field.
0: I can see all the players on the field. 들으셨죠? On the field. 이렇게 말했고요. 여기서의 field는 경기장인 것 같지? 경기장에 있는 선수들이 다 보인다. 여기 좌석 진짜 좋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경기장에 있는 느낌은 이제 왔는데 야구장일까? 축구장일까? 이제 그게 문제죠.
1: Yeah. Why did you bring your glove with you?
0: 자, 여기서 좀 힌트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Why did you bring your glove with you? 라고 얘기했는데요. Why did you bring your glove? 왜 글러브를 가지고 왔느냐? 글러브 왜 갖고 왔어? 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축구장보다는 글러브를 사용하는 건 이제 야구에 가까워졌습니다. 그쵸?
2: You never know when a foul ball might come your way.
0: You never know. 그러면 야,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이런 느낌이야. 뭘? When a foul ball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파울이야 라고 할때고 영어 단어였고요. 영어로 쓸 때는 foul 이렇게 씁니다. 야, 파울볼이 언제 우리가 있는 대로 올지 모르는 거잖아. 공 날라올 때 그거 잡으려고 글러브를 갖고 왔다. 이 얘기지. 그치? 야구장에 가까워졌습니다.
1: Are you allowed to keep the ball?
0: 자, 이거 잘 들으셨나요? Are you allowed to keep the ball? 한번더 들어볼게요.
1: Are you allowed to keep the ball?
0: Are you allowed to keep the ball? 뭐뭐 하는 것이 허락이 되다라고 할때 be allowed to를 씁니다. 여기는 당연히 여러분들 귀에 the가 잘 들리지 않았어도 어법적으로 the를 썼을 거라 생각을 해요. 수동태가 맞겠죠? 뭐뭐 하는 게 허락이 되니? 라고 묻고 있는데 keep the ball. 야, 그렇게 날아오는 공 너가 가져도 되는 거야?

0: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Are you allowed to keep the ball?
1: Of course. Look, the game is about to start.
0: 자, 이것도 중요한 표현인데요. 빈칸 세 단어 뭐가 들렸나요? Look, the game is about to start. 한 번 더 들어보죠.
1: The game is about to start.
0: The game is about to start. 라고 얘기했는데, be about to, 동사원형 써서 뭐뭐 하려 하다, 막 뭐뭐 하려 하다 라는 중요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야 봐봐, 경기가 is about to start, 막 시작하려고 해 라는 표현이었어요. be about to도 중요한 표현이니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는 장소는 축구장 아니었죠. 바로 1번의 야구장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 모두 골랐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가 오늘의 분사 구문의 출제 포인트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복화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요, 앞에 SE가 붙는 접두어가 붙었을 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E가 붙어서 막 발음으로는 쎄 정도로 발음이 될 텐데 얘가 떨어져 있는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단어 하나하나씩 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단어는 separate입니다. 자, 이때 SE가 떨어져 라는 의미가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par 얘가 prepare의 의미예요. 즉 준비하다 라는 뜻이고요. 끝에 ate 보통 발음으로 ate 또는 ot 이렇게 발음이 끝나는데 얘가 붙어서 품사가 형용사가 됩니다. separate 그러면 따로 떨어뜨려 놓아서 준비해 놓은 이란 뜻인데요. 따로 마련해 놓은 따로가 핵심이야. 그래서 얘는 분리된 갈라진 이란 뜻이 있고 또 동사로는 분리하다, 갈라지다 라는 뜻이 있어요. 자, 두 번째 단어는 secure. 이번에는 C로 발음이 되게 되는데요. 자, 역시나 여기에 SE는 떨어져 라는 뜻이고 우리 cure 그러면 care 비슷하게 생겼죠? 걱정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secure 그러면 걱정에서 좀 멀어져 있는 거 걱정할 게 없는 거야. 왜? 안전하거든. 확실하거든. secure, 걱정에서 거리가 먼. 즉, 안전한, 확실한, 동사로는 확보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는 select인데요. 이때 c 역시 떨어져 라는 뜻이고요. lect, 그러면 이렇게 고르다, 선택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select 자체가 이렇게 따로 골라내는 느낌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어 자체가 선택하다, 고르다. select. 한 번 더 select. 기본 단어니까 꼭 머릿속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단어 공부하고요. 우리 오늘의 출제 포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부사절을 분사 구문으로 바꾸거나 분사 구문을 부사절로 바꾸거나 정말 많이 빈출이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분사 파트인데 분사 파트의 마지막은 항상 분사 구문이지.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분사 구문이라는 게 뭐냐면 부사절을 부사구로, 즉 절에서 구로 바꾸면 조금 더 간단해질 수가 있거든. 그렇게 바꾸는 걸 분사구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항상 시험에서는 이 절을 분사구문으로 또는 분사구문에서 또 부사절로 이렇게 교체하는 문제가 항상 빈출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선택지 보면서 분사구문으로 바르게 전환된 문장을 모두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As time was sick, he couldn't go to school. 자, 이거를 분사구문으로 바꾸면 time was sick, he couldn't go to school. 이게 맞을까요? 생각해 보시고. 자, 2번입니다. As it was written in English, the book was difficult to understand. 자, 이 문장을 역시나 분사구문으로 바꾼 건 writing in English, the book was difficult to understand 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답 맞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자, 3번입니다. Since she worked late, she couldn't go to the party. 자, 이거를 분사구문으로 바꿔서 working late, she couldn't go to the party. 4번. As it lost its wallet, he was sad. 자, 이거를 분사구문으로 바꾼 게 as it lost its wallet, being sad

있다고 나와 있네요. 자, 5번으로 갈게요. While I walked along the river, I saw a cute dog. 이거를 분사구문으로 바꾸면 Walking along the river, I saw a cute dog. 자, 다섯 개 지문 문장 살펴봤는데요. 정답이 두개 있었습니다. 두 문장 빼고는 나머지는 바르게 고치지 않았던 문장인데, 잠시 후에 정답 확인해 보고, 우리 그러면 어떻게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바꾸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간단했어요. 요거 순서 잘 기억해 보시고, 여러분들. 먼저, 지금 주어져 있는 이 문장이 부사절이 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접속사 as 붙어 있고 as가 이끄는 주어와 동사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걸 우리가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As he was young, he couldn't watch the movie. 그는 어리기 때문에 그 영화를 볼 수가 없었다. 뭐 이런 문장이잖아. 이때 여기 as가 뭐뭐이기 때문에 뭐 이유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이유나 조건이나 시간이나 뭐 양보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걸 우리가 부사절이라고 했었죠?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이거를 여기만 고치면 돼요, 여러분들. 뒤에 부분은 주절이라서 건들 필요가 없고 부사절에 해당하는 요 앞부분을 분사구문으로 고치는 건데 가장 처음에 할 일은 일단 접속사를 뗍니다. 사실 여기에는 as뿐만이 아니라 되게 다양한 접속사가 올 수가 있는데 일단 접속사 떼버리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할 일은 부사절과 주절. 다시 부사절과 주절의 주어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주어가 같아요. 그러면 부사절을 건드리는 거야? 얘는 건드리면 안 돼. 부사절의 주어를 역시나 생략합니다. 자, 그러면은 was young 이렇게 남아 있잖아. 동사가 남아 있는데 이 남은 동사를 능동이면 ing, 능동의 현재 분사. 얘가 수동태였으면 PP 과거분사 형태만 남겨주면 분사 구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정문이었다면 분사 앞에다가 not을 붙여주면 돼요. 자, 그래서 아까 왜 was가 남아있었잖아? 그럼 이거 일단 능동태 맞죠? 그럼 비동사는 무조건 ing 형태가 하나밖에 없어. 어떤 형태? being이지 뭐 being. 그래서 이 문장의 분사 구문은 이렇게 바뀌는 거지. Being young, he couldn't watch the movie 라고 하는 형태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as it was young 이었는데 얘가 being young 이된 거야. 얼마나 간단하니? 이런 걸 우리가 부사절을 분사 구문으로 바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였죠. 그쵸? 다시 한번 접속사 지우고요. 주어 같으면 웬만하면 같을 거거든. 그럼 주어를 지우고 동사만 남았습니다. 능동태면 ing로 수동태면 PP 형태로 바꾸는 것이다. 기억하시면서 자, 우리 그러면 다시 한번 문제 풀면서 정답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사구문으로 바르게 전환된 거였죠? 1번은 접속사 일단 지워집니다. 그쵸? 우리 방금 배운 것처럼 지우고 그다음에 주어를 비교해 봤더니 탐이 아파서 탐이 학교로 못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같은 인물이 맞죠. 그러면 얘를 지우는 거야. 얘 지워지고 그다음에 남은 동사를 이제 being으로 바꾸면 되는데 얘는 지금 주어가 같은데 지우지 않았죠. 동사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문장에 주어 동사를 접속사 없이 두 개나 쓴 문장으로 분사구문도 아니고요. 비문이 됩니다. 맞는 문장이 아니지. 틀렸어. 자, 2번도 볼까요? 일단 as를 지우고 시작하면 되겠지. 지우고 it was written in English. 자, 영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책이 이해하기가 어려웠다라는 문장인데 즉 it이 그 책이니까 지워지겠죠. 자, 그리고 남은 동사를 봤더니 BPP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쓰여진 거잖아. 수동태는 PP만 남겨두면 돼요. 그래서 Written in English, the book was difficult to understand. 요게 이제 맞는 분사 구문이 되는데, 지금 주어진 문장에는 writing. 갑자기 능동태로 바뀌었죠? 이렇게 쓰면 어법적으로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 틀린 문장이 되고요. 자, 3번도 일단 접속사 지우고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Since she worked late. 그녀가 늦게까지 일했기 때문에.
She couldn't go to the party. 파티에 갈 수가 없었다인데 역시나 주어는 같아요. 그럼 지워지고요. 자, 동사만 남았는데 weren't 과거 시제이지만 시제랑 상관없이 얘는 능동태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바꾸면 되니? Working late이라고 잘 바꾸어 줬습니다. 여기가 weren't 이렇게 쓰면 오히려 틀리는 거죠. 그래서 working late, she couldn't go to the party라고 쓴게 맞는 문장이 되더라. 요거 잘 썼네요. 3번 일단 정답인 것 같지. 자, 계속해서 4번에 보자마자 얘는 정답일 수가 없는 게 접속사 지우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접속사도 지워지지 않았고 주어도 지워지지 않았고요. 카페가 똑같아. 그러니까 부사절을 건드려야 되는데 부사절을 그대로 남겨두고 갑자기 주절의 주어가 사라졌습니다. 주절의 동사를 바꿨어. 이런 거 절대 불가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얘도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5번 볼까요? While I walked along the river, I saw a cute dog. 자, 그 강을 따라서 걷다가 걷는 동안에 라는 뜻이지, while. 그 귀여운 강아지를 보았다라는 뜻인데요. 접속사 지워지고요. 주어 둘다 I니까 지워지고. 그 다음에 walked. 얘가 능동태입니다. 그쵸? 그래, 능동태일 때는 어떻게? Walking along the river, I saw a cute dog. 이렇게 바꿔주면 잘 바꿨네요. 그래서 마지막에 5번도 맞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정답 2개, 3번과 5번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출제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접속사 먼저 지우고 분사구문을 만드는 걸 시작을 했었는데, 사실 그 접속사에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있다는 거 아시죠? 여러 가지 분사구문의 의미를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수 있어요. 왜냐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 해석들 간단히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시간과 관련된 해석들 있을 수 있겠죠? When 하면 뭐뭐 할 때, after 이후에, before 전에, 뭐 동안에, 뭐뭐 할 때. 그 다음에 원인 이유는 because, since, as의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뜻이 있을 수 있겠고, 조건은 만약, unless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 양보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마지막에 연속 동작은 주어 동사 나오고, 그리고 나서 또 주어가 바로 동사했다. 뭐 이런 걸 말합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다양한 의미의 분사구문이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 시험에서는 어떻게 출제가 될수 있느냐? 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수 있어요. 분사구문을 부사절로 바꿀 때 빈칸에 알맞은 접속사를 살려서 여러분이 정답을 골라야 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고 앞서서 본 다양한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머릿속에 넣고서 문맥에 맞는 접속사를 살려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볼까요? Walking slowly, I'll be late for school. 무슨 뜻이야? 천천히 걸으면 그러면 we'll be late for school. 학교에 늦을 거야가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천천히 걷는다면 만약 뭐뭐라면 이 해석이 가장 어울리니 여기에 생략된 접속사는 if가 가장 어울리겠구나.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은 walking fast, he arrived there on time. 빨리 걸어서 거기에 그가 제 시간에 도착을 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빨리 걸었기 때문에 그가 거기에 제 시간에 도착을 했다. 이러면 괜찮겠네. 그럼 여기에 들어갈 접속사는 이유가 가장 어울리니 because나 since나 as 같은 걸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에 being young, she has a lot of experience. 앞에는 어린 거야. 어려. 근데 그녀가 경험이 많아. 그냥 보통 어리면 경험이 없을 것 같은데 어리지만 그녀는 경험이 많습니다. 라고 하면 가장 어울리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접속사로 어울리는 건 양보로 although, though, even though 같은 걸 넣어주면 적절하지 않을까.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 접속사의 의미를 역으로 파악해서 빈칸을 채워 넣는 문제도 출제가 될수 있으니 여러 가지 의미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분사구문의 다양한 의미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꼭 복습해 주시고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time. Bye bye.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고민 지우는 지우쌤입니다. 오늘 쌤과 함께 영어 극장 클리어 지금 시작합니다. 자, 하늘에 유일하게 떠 있는 것, 바로 태양. 자, 왜 하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바로 영어에서의 이 단어, sun이라는 단어, 태양이란 뜻이고요. 원래 라틴어 sol에서 왔다고 해요. 자, sol은 하나란 뜻이어서 옛날 사람들은 하늘을 보았을 때 밝게 떠 있는 것, 이게 하나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sol이라는 단어를 태양이라고 했다고 해요. 거기서 파생이 되어서 solar라고 하면 태양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영어에서 sun은 태양을 뜻하죠. 자, 오늘의 topic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단어 planet. planets은 행성이라는 뜻이고요. object는 물체라는 뜻이 있죠. 다음 단어 day. day라고 하면은 낮이라는 뜻도 있고요. bright. bright는 밝은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단어 heat. heat는 열 혹은 열기를 말해요. 자, 우리 앞에 보았었던 그 뜨거운 태양을 떠올리면서 방금 보았던 단어들이 어떤 흐름에서 쓰이게 되는지 리스닝 클리어로 지금 확인해 볼게요.
1: The sun is the largest object in our solar system. It is also a star. The other stars look smaller than the sun. This is because the sun is closer to us than other stars. All the planets move around the sun. We can see the sun during the day. We cannot see the other stars during the day because the sun is so bright. At night, we can see the other stars in the sky, but we cannot see the sun. The sun gives us light and heat. It is very important to us. Without the sun, the earth would be very cold. So, the sun helps us in many ways.
0: Reading clear 시간입니다. The sun is the largest object in our solar system. 자, 여기 태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The largest라는 단어. 자, 우리 앞에 listening에서 잘 들렸나요? 자, largest는 형용사 large에 최상급 표현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large는 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것의 비교급은 large라는 단어에 or를 붙여서 더 큰이라는 의미, 그 다음에 large의 est 형태를 붙여서 최상급의 표현으로 가장 큰이라고 나타낼 수 있죠. 자, 그래서 태양은 the largest object, 가장 큰 물체입니다. 어디에서요? In our solar system, 우리의 태양계에서요. It is also a star. 얘들아, 태양 또한 별이래요. 태양 또한 별로 구분이 된답니다. The other stars look smaller than the sun. 자, 여기서 smaller라는 단어를 보면 형용사 small에 역시 비교급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small은 작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비교급 표현 smaller가 나왔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largest처럼 뒤에 est를 붙여서 smallest라고 하면 가장 작은이라는 최상급 표현으로도 쓸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뒤에 than이라는 것과 함께 세트로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형용사나 부사에 er를 붙여서 비교급 표현 쓸 수가 있는데 뭐뭐보다 어찌어찌한 혹은 뭐뭐보다 어찌어찌하게라는 비교 대상을 쓸 때는요. 영어에서는 than이라는 아이를 쓰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the other stars가 첫 번째 대상이 되는 거고요. 지금 비교하는 대상이 뭐가 있어요? The sun이기 때문에 A와 B를 비교를 했을 때 the other stars.

다른 별들이 어떻게 보인다? 그렇죠. smaller이기 때문에 더 작게 보인대요. 뭐보다? 아, the sun. 비보다. 그래서 태양보다 다른 별들은요, 더 작게 보인대요. 왜요? 맞아요. 태양은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큰 별이기 때문에 그러하대요. 자, 여기 사진에서도 알다시피 이게 지금 태양이고요. 다른 행성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조금 있다가 실제 우리 지구와 태양을 비교해 놓은 사진도 조금 있다 선생님이 보여주도록 할게요. 뒤에 This is because the sun is closer to us than other stars. 자, 그 이유는 뭐냐면 태양은 closer 하답니다. 자, 참고로 closer라는 것은 형용사 close에 이 r를 붙인 비교급 표현이에요. 그래서 더 가까운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태양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있대요. 뭐보다? 역시 여기서도 비교 대상을 나타내는 것 앞에 than이라는 i가 쓰였네요. 그래서 다른 별들보다 다른 별들보다 이것은 더 가까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하대요. All the planets move around the sun. 자, 모든 행성들은, 그렇죠. 태양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We can see the sun during the day. 우리는 태양을 낮 동안에 볼수 있어요. We cannot see the other stars during the day. 자, 우리는 다른 별들을 낮 동안에는 볼수 없죠. Because the sun is so bright. 자, 그 이유는 뭐냐면 태양이 너무나 낮에는 밝기 때문에 우린 다른 별들은 볼 수가 없답니다. At night, 밤에는 we can see the other stars in the sky. 우리는 하늘에서 다른 별들을 볼수 있죠. But we cannot see the sun. 근데 밤에는 태양을 우리는 볼수 없습니다. The sun gives us light and heat. 자, 태양은 우리에게 빛과 열기를 줍니다. It is very important to us. 태양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죠. Without the sun, 그렇죠. 태양 없이는 the earth would be very cold. 그렇죠. 태양이 없이는 지금 우리의 지구는 매우 추울 겁니다. So, the sun helps us in many ways. 태양은 우리를 다른 많은 방법들로 우리를 돕습니다. 자, 이 내용 true or false로 함께 정리해 볼게요. Let's start question number one. The sun is the smallest object in our solar system. 자, what about this statement? 얘들아, 이거 true or false 뭐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지금 the smallest라는 표현이 너무나 틀렸네요. The sun is the largest object라고 했기 때문에 가장 큰 물체이기 때문에 정답은 false이고요. 이 부분은 largest로 바꿔야 맞겠죠. Number two. The other stars look bigger than the sun. 다른 별들이 태양보다 더 크대요. 자, 이것은 당연히 false죠. 우리 앞에서 했던 대로 태양이 가장 크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bigger가 아니라 smaller가 되어야 맞는 부분이 되겠어요. 3번. We can see the sun during the day. 우리는 낮 동안에 태양을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 낮에 당연히 해를 볼수 있죠. 정답은 true이고요. 4번 볼게요. We can see the other stars during the day. 자, 우리는 다른 별들을 낮 동안에 볼수 있습니다. 자, 얘들아, 어때요? 우리 별들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보이지 않죠. 왜요? 태양이 너무나 밝기 때문에 다른 별들은 보이지 않지만, 자, 거꾸로 해가 지고 난 밤에는요, 이제 반짝반짝, 그럼 다른 별들을 볼수 있죠. 자, 정답은 false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낮 동안이 아니라 언제? 그렇죠. During the night이라고 해야 올바른 내용이 되겠네요. 자, 이 부분 그대로 이어서 우리 speaking clear로 또 발음 연습해 봐야죠.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 전치사입니다. 자, 이 전치사는요, 뭐뭐 없이라는 뜻이요. 그래서 without the sun이라고 하면은 태양 없이 혹은 태양이 없이는 The earth would be very cold라는 이 문장을 볼 건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자, 봐봐. 여기에서 with라는 아이가 있죠. 자, with라고 보았을 때 뒤에 th 발음이 라고 살짝 바람소리처럼 나야 되는데 뒤에 out이라는 이와 같은 모음의 소리와 함께 묶이게 된다면 without을 빠르게 발음하다 보면요. without, without, without으로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without이 아니라 without으로 발음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포인트. 자, 얘들아, very가 무슨 뜻이죠? Very? 그렇죠. 매우 혹은 아주라고 해서 무언가를 강조할 때 쓸 수 있는

0: 나는 발음으로 나는지 선생님이 지금 원어민 소리로 들려줄게요.
1: Without the sun, the earth would be very cold.
0: 네, 맞아요. 정말로 very cold로 조금 더이 very라는 부사를 강하게 발음했죠. 자, 이 부분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지금 소리 내서 연습해 보세요. How big is the sun? 자, 태양계에서 태양이 가장 크다고 하는데요. 대체 얼마나 클까요? 자, 여기들 사진에 보면 지금 이 붉은 게이 주황빛이 태양이고요. 지금 이 작은 이 부분이 우리 지구입니다. 우리 지구래요. 이 부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와, 지구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태양의 크기를 한눈에 볼수 있는 사진이어서 쌤이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맞아요. The sun is the largest object in the solar system. 자, solar system은 태양계였죠. 태양계에서 가장 큰 그런 물체인데 diameter. 자, diameter는요. 지름이라는 뜻이고요. 태양의 지름이요. 약 139만 킬로미터에 해당한다고 해요. 그래서 139만 킬로미터라고 하면 잘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떤 걸로 바꿔볼 수가 있냐면요. You could line up 109 Earth across the face of the sun. 자, 여기에서 우리 지구를 보았을 때 지구도 굉장히 큰 행성 중에 하나인데요. 지구만한 크기를 109개 정도. 그러니까 지구가 약 109개 정도를 쭉 이렇게 늘어뜨렸을 때 139만 킬로미터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얘들아 얼마나 큰 거야? 대체 몇 배나 큰 거야? 이렇게 큰 태양에 대한 내용을 함께 준비해 보았어요. 자, 우리 그래머 클리어로 같이 가볼 텐데요. 선생님, 이번에는 서술형 영작 문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이런 문제들 많이 보았을 텐데, 특히 이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게, 만약에 이런 단어가 있다면, 자, 다시 예를 들면 주어진 보기가 있을 경우에 그 단어를 그대로 쓰는지, 아니면 발문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라고 하는 건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활용이라는 것은 이 단어들의 어떤 어형 변화, 이 단어들이 뒤에 형태가 변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은 변화까지 시켜야 여러분이 온전한 점수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서술형 문제 풀 때는 발문을 잘 보셔야 되고요. 우리 지금 문제는 다음 보기의 단어 또는 어구를 활용하여 자, 어구라는 것은 두개 이상의 단어 덩어리.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the sun is가 보이네요. the sun is는 세 개의 단어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어구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나머지 것들은 because, clause라고 뭐한 단어씩이기 때문에 단어 또는 이 어구를 활용해서 밑줄 친 우리말 해석에 맞게 문장을 완성해야 돼요. 자, 이게 우리가 오늘 클리어 해야 될 그런 어법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우리말 해석을 보면요. 바로 여기인데요. 앞에서 뭐였죠? 다른 별들은 look smaller than the sun. 다른 별들은 태양보다 더 작게 보인대요. This is 태양이 다른 별보다 우리에게 더 가깝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가깝기 때문에 그러하대. 자, 일단 이 문장을, 우리 작문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의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자, 선생님들이 문제를 만들 때는요, 이렇게 우리가 출제,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것을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각 문항에서 반드시 묻고자 하는 출제 의도가 꼭 있어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의 출제 의도는 바로 비교급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비교급 표현을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활용해서 잘쓸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자, 참고로 비교급 애들아, 뭘 보고 만드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형용사나 부사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다시, 우리 동사의 원래 형태를 동사 원형이라고 하잖아요. 동사의 원래 형태를 동사 원형이라고 하는데, 혹시 우리 친구들 원급이란 말 들어봤어요?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라고 했을 때그 원급이라는 게 뭐냐면 형용사나 부사에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은 원래의 형태를 원급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뭔가 이어를 일반적으로 붙여서 비교급 표현을

만들 수가 있고요. 자,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largest 혹은 smallest처럼 형용사나 부사에 est를 붙여서 최상급 표현도 쓸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비교급, 최상급, 원급이라는 단어가 보인다면 기본적으로 어떤 품사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죠. 형용사나 부사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기에 일반적으로 er를 붙여서 비교급 표현 쓸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자, 두 가지 대상이 나왔을 때 A가 B보다 어찌어찌한 혹은 A가 B보다 어찌어찌하게 라고 비교 대상이 두 개가 나와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than이라는 표현을 써서 뭐뭐보다 라는 뜻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말 해석을 볼게요. 태양이 다른 별보다 우리에게 더 가깝기 때문에. 자, 가까운 건 가까운 건데 더 가깝대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급이야? 더 가깝다. 무언가가 더 가깝다라는 것은 일종의, 그렇죠, 뭔가 비교하는 표현이 들어가야 하죠. 왜요? 더 가깝다라고 표현을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정답을 써볼 텐데 일단 앞에는 this is가 주어졌었고요. 여기에서는 뭐뭐 때문입니다. 자, 때문입니다 라는 아이는 because를 쓸 수 있죠. 그래서 this is because 뭐 하기 때문에? 그렇죠. 태양이 라는 주어로 시작을 하니까 태양이 the sun is 뭐 하기 때문에? 더 가깝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더 가까운이라는 비교급은 close에 er, r을 붙여서 closer라고 쓸 수가 있고요. The sun is closer 누구에게? 그렇죠. 우리에게 그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선 지금 because the sun is closer까지 썼었고요. 우리에게 라는 이러한 부분, 전치사 뒤에 us까지 이렇게 썼고, 두 번째 비교의 대상을 쓸 때는 than을 써주기 때문에 than 뒤에 other stars처럼 다른 별들보다 라는 그런 의미여서 이런 문장으로 장문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얘들아 뭐였죠? 그렇죠. 더 가까운이기 때문에 the sun is close를 그대로 쓰면 안 되고요. close를 쓰면은 부분 점수밖에 받지 못하고 더 가까운이란 말을 쓰려면 이렇게 비교급을 잘 쓸 수 있어야 되죠. 우리에게 더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뭐보다? than을 써주고 비교 대상을 맨 뒤에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장으로 쓰시면요. 온전한 점수를 다 가져갈 수 있어요. 네, 자, 지난 시간 OS 퀴즈 정답 확인해보고 수업 마칠게요. 자, 내의 소유격 표현은 their이다. 그렇죠. 그들의 혹은 그것들의 무언이라고 해석이 되고 이렇게 스펠링은 their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O이고요. 오늘 OX 퀴즈는 이거예요. 자, 두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의 차이가 날 때는 비교급 than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자, 뭘 표현해가지고? 그렇죠. than을 사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정답이 O인지 X인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Into the World에서 태양과 지구의 크기도 비교해보았고 뭔가 태양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았습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so far. I'll see you guys right next time. Bye bye.

0: Hello, everyone! Welcome to Kevin's Cartoon English! Welcome, welcome, welcome!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케빈 선생님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오늘도 재미있는 영어 표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요? 재미있는 카툰 만화를 보면서요. Let's go, go, go!
1: Jogging in the morning always feels great.
2: Yeah, it's nice to be outside and jogging. It's much better than using the running machine at the gym.
1: Running machine? Are you talking about a treadmill?
2: Right. Oh, I'm out of breath. Should we stop after one more lap?
1: Sure. Hold on. Oh, your shoelace is loose.
2: Oh, you're right. If you didn't tell me, I could have tripped while jogging.
1: Oh, that's true. Better safe than sorry. Safety always comes first.
2: Are you ready to run again?
1: Mm-hmm, of course.
2: The slowest person has to do the dishes tonight.
1: Hey, that's not fair. You can't start running first. Kevin, you didn't know about the power of my legs.
2: What? What? How could you? Are you a cheetah or something?
1: You will be doing the dishes today.
2: No!
0: 네, 여러분, 카툰 재밌게 잘 보셨나요? 자, 이제 복습 들어가 볼게요. 자, 케빈과 크리스틴이 열심히 뛰는 것 같습니다. 자, 크리스틴이 얘기를 합니다. Phew! Jogging in the morning always feels great. 아침에 이렇게 조깅하면 기분이 너무 좋아. 그러자 케빈이, Yeah, it's nice to be outside and jogging. 아, 이렇게 밖에 나와서 조깅하는 거 너무 좋다. It's much better than using the running machine at the gym. 아, 헬스장에서 러닝머신 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 그러자 크리스틴이, 러닝머신? Are you talking about a treadmill? 혹시 트레드밀 얘기하는 거니? 빠밤! 그렇습니다, 여러분. 러닝머신, 러닝머신. 맞아요. 영어예요. 러닝머신. 자, 뛰는 기계. 하지만 왜? 왜? 바로 콩글리시입니다. 외국에서는 러닝머신이라고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트레드밀이라고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러닝머신, 트레드밀, 굿. Right, oh, I'm out of breath. Oh, 숨 찬다. Should we stop after one more lap? 한 바퀴 더 뛴 다음에 좀 쉴까? 그러자 크리스틴이 sure, hold on. Your shoelaces is loose. 어, 잠깐만. 어, 너 이거 신발끈 풀렸다. 그러자 케빈이 oh, you're right. If you didn't tell me, 너가 얘기 안 했다면 I could have tripped while jogging. 나 조깅하다가 분명히 넘어졌을 거야. 그러자 크리스틴이 that's true. 맞아. Better safe than sorry. 자, better safe than sorry. Safety always comes first. 안전이 우선이지. 자, 여기서 핵심 표현이 나왔습니다. Better safe than sorry. 뭘까요? 그렇죠. 나중에 후회할 바엔 조심하는 게 좋지라는 표현입니다. Better safe than sorry. 따라해볼까요? 그렇죠. 꼭 외워두세요.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자 케빈이 Are you ready to run again? 다시 뛸 준비 됐습니까? 그러자 크리스틴이 Of course! 그러자 케빈이 The slowest person has to do the dishes tonight. 오늘 제일 느리게 온 사람이 느리게 뛰는 사람이 오늘 설거지 담당! 퓨웅! 자,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자마자 뛰는 우리 케빈 그러자 크리스틴이 Hey, that's not fair! 그건 공평하지가 않아. You can't start running first! 그렇게 바로 시작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러자, Kevin, you didn't know about the power of my legs? 너 혹시 내 두 다리의 파워 아직도 모르니? 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걸 본 케빈이 What? How could you? 어떻게 이럴 수가? Are you a cheetah or something? 너 혹시 치타야 뭐야? 그러자 크신이 You will be doing the dishes today. 너가 오늘 설거지 담당이야. 퓨. No! 아, 역시 갈수록 너무나 재밌는 우리 케빈과 크리스틴. 네, 오늘의 핵심 표현을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go, go! 오늘의 핵심 표현, 한번 디테일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줄 제이미, come on in!
3: Hi!
0: Hi, 제이미. 오늘의 핵심 표현은 뭐니?
3: Safe than sorry. 나중에 후회할 바엔 조심하는 게 좋지. 우허허허허. 케빈, 뭐 숨기는 거 없지? Better safe than sorry.
0: 하나도 없어요.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Better safe than sorry.
3: Better safe than sorry.
0: One more time.
3: Better safe than sorry.
0: Okay. 자, 유사 표현도 있습니다. Look before you leap. 야, leap은 뛴다. 자, look before. 뛰기 전에 살펴라. 라는 뜻이 되겠죠. 자, 따라해볼까요?
3: Look before you leap.
0: One more time. Very good. 자, 또 다른 유사 표현. Just in case. 혹시나, 혹여나, 혹시라도.
3: Just in case.
0: 따라해볼까요? Just in case.
3: Just in case.
0: Alright, very good. 자, 하지만 오늘의 핵심 표현은요.
3: Better safe than sorry.
0: One more time.
3: Better safe than sorry.
0: 나중에 후회할 바에 조심하는 게 좋아. 자, 다음은 look before you leap.
3: Look before you leap.
0: 다음은 just in case. 좋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의 핵심 표현 꼭 외워두시고요. 다시 한번 카툰 보러 가볼게요. Let's go.
3: Let's go.
1: Jogging in the morning always feels great.
2: Yeah. It's nice to be outside and jogging. It's much better than using the running machine at the gym.
1: Running machine? Are you talking about a treadmill?
2: Right. Oh, I am out of breath. Should we stop after one more lap?
1: Sure. Hold on. Oh, your shoelace is loose.
2: Oh, you're right. If you didn't tell me, I could have tripped while jogging.
1: Oh, that's true. Better safe than sorry. Safety always comes first.
2: Are you ready to run again?
1: Mm-hmm, of course.
2: The slowest person has to do the dishes tonight.
1: Hey, that's not fair. You can't start running first. Kevin, you didn't know about the power of my legs.
2: What? What? How could you? Are you a cheetah or something?
1: You will be doing the dishes today.
2: No!
0: 네, 여러분, Kevin's Cartoon English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 점점 아주 늘고 실력이 늘어난 게 보입니다. 자, 오늘의 핵심 표현도 꼭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뭐였나요? 그렇죠. Better safe than sorry. 아주 잘했습니다. 한번 다시 따라해볼까요? Better safe than sorry. Better safe than sorry. Very good. Bye-bye.

0: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영단어 믹스앤매치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or로 시작하는 친구들로 한번 다이얼로그 들어볼 텐데요. 어떤 표현 나오는지 살펴볼게요. Would you mind waiting here for a moment?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Sure, but I'm in a hurry though. 그럼요, 그치만 저도 조금 급한데요. Don't worry, I won't make you wait for a long time.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너무 오래 기다리시지 않게 할 겁니다. 자, 흔히 있을 만한 대화다, 그쵸? 뭔가 어디 갔는데 잠시만 고객님 대기해 주시겠습니까? 약간 요런 느낌. 근데 이제 저도 좀 급한데요. 이제 그런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오늘은요, for 뒤에 이 기간과 관련된 표현들 나오는 걸 살펴볼 건데요. for를 우리가 배웠던 걸 생각해보면 뭐뭐를 위해 라는 거 한번 배웠고, 그 다음에 시간을 나타내는 뭐뭐 동안 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유를 나타낸다는 거. 그래서 총 for를 세 가지에 나눠서 가르쳐 드렸던 거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데 기억이 안 나면 지금 외워라 여러분. 자, for은 세 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는 뭐뭐를 위해, 위한 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어떤 기간 동안 이라는 뜻이고, 세 번째는 뭐뭐 때문에, 이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뒤에 a moment나 a long time을 보면 두 번째에 해당하는 기간과 관련되어 있는 for의 의미다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뭐 동안의 for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이 두 가지 표현은요, 서로 의미가 조금 반대되는데요. for a moment 같은 경우는요, 잠시 동안이라는 뜻입니다. moment 자체가 순간이라는 뜻이에요. 순간 동안이니까 순간이라는 건 뭐예요? 정말 찰칵? 정말 카메라 셔터 찰칵? 하는 그 잠깐 동안이에요. 그래서 잠시 동안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아까 dialogue 이렇게 나왔죠. Would you mind waiting here for a moment?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라는 거고요. 기억나요? mind라는 단어는요, 내 마음도 물론 명사로 썼을 때 맞지만 동사로 썼을 때는 꺼리다, 싫어하다 라는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잠시 기다리는 거 조금 꺼리십니까? 라는 게 직역이고요. 요거를 다시 바꿔 말하면 기다려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요청의 표현이에요. 자, 요거 말고 요런 식으로도 쓸 수 있어요. Would you mind being on hold for a moment? 요것도 아까 전에 문장이랑 비슷한 의미인데요. 뭐뭐 하는 걸 꺼리십니까? 뭐뭐 해주실 수 있나요? being on hold 하면은 잠시 대기해 주실 수 있나요? for a moment가 요렇게 또 들어간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다, 그죠? 자, 교과서에 따라서는요, for a while 이라는 걸 잠시 동안이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요 for a while 같은 경우는 원어민들 사이에서 꼭 잠시 동안의 의미만으로 쓰이지는 않아요. 조금 더 긴 기간을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훨씬 더 정확한 잠시 동안의 뜻은 for a moment가 조금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 표현 보죠. 그 다음은 for a long time인데요. 얘는 사실 long time만 봐도 의미가 확 온다, 그죠? for은 동안, long time, 긴 시간 동안. 그러니까 오랫동안. 오늘은 표현들이 외우기가 어렵지는 않아요. 오늘은 중요한 게요, 기간을 나타낼 때 앞에 전치사 for 사용하는 경우가 이럴 때다 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a long time, a moment 앞에 for 사용한다 라는 게 중요한 게 오늘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렇게 나왔었죠. 제가 당신이 너무 오래 기다리시지 않게 할게요. 오랫동안 기다리시지 않게 할게요 라는 뜻이었고요. 자, 이런 식으로도 교과서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I've known Bob. 나는 Bob을 알아왔어. 알고 지냈어. For a long time, 긴 시간 동안, 오랫동안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for에 쓰이는 표현들이 이런 식으로 현재 완료 시제랑 굉장히 자주 사용이 돼요. 아무래도 현재 완료 시제도 선의 시제라고 했잖아요. 긴 기간을 나타내는 거다 보니까 for이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 오랫동안에 아주 강조하는 표현으로 for ages라는 것도 있어요. for a long time이 뭐한몇 개월, 몇년 정도라면 for ages는 age가 거의 한 세기, 약간 요런 느낌이니까 막 100년, 200년 된것 같아. 우리야, 야, 네 얼굴 보는 게 100만 년 만이야. 약간 요런 느낌으로 쓸 때는 for ages를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for과 관련해서 두 가지 표현 살펴봤고요. for a while과 for ages도 같이 살펴봤는데 꼭두개다 기억하시고요. 우리 한번 퀴즈 풀어볼게요. 믹스 앤 매치 퀴즈 타임! 자, 오늘도 퀴즈 네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제 볼게요. 바깥이 너무 더워서 난 잠시 앉아 있어야 했다. 자, 잠시라는 게 중요합니다. 잠시 for a moment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이 자리에 for a while 넣는 교과서도 있을 수 있지만 오늘은 for a moment 이게 훨씬 더 잠시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더 정확한 표현이기 때문에 오늘은 for a moment를 외우도록 하지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진행자는 쇼가 시작하기 전 모두에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 자, 잠시가 중요합니다.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쵸. For a moment라고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문장은요. 실제로 교과서에 나왔던 문장이라 같이 한번 읽어보죠. The host asked everyone to wait for a moment before the show started. The host asked everyone to wait for a moment before the show started. 좋아요. 세 번째 문장 보죠.
1: 나는 오랫동안 산타클로스가 지쳐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0: 오랫동안입니다. 긴 시간. 그쵸. For a long time 넣으시면 되겠죠. 이거는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읽어보자. I thought Santa Claus was real for a long time. I thought Santa Claus was real for a long time. 좋고요. 마지막 문제 볼게요. 나는 오랫동안 기타를 연주해 왔어. 자, 기타를 친 기간이 오래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for a long time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퀴즈였고요. 우리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대화 들어보고 수업 마칠게요.
2: Would you mind waiting here for a moment? Sure, but I'm in a hurry though. Don't worry. I won't make you wait for a long time.
0: 자, 이렇게 오늘 for과 관련해서 두 가지 표현을 살펴봤습니다. 특히나 오늘의 for는 기간, 뭐뭐 동안과 관련되어 있는 친구들이었죠? 잠시 동안을 의미하는 for a moment가 있었고요. 오랫동안을 뜻하는 for a long time이 있었습니다. 이두 가지 표현 꼭 기억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게 공부하죠.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영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일상 속에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단어를 같이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be learning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같이 들어봐요. Let's get started.
1: Hit. H-I-T. Hit. Hit. Catch. C-A-T-C-H. Catch. Catch. Throw. T-H-R-O-W. Throw. Throw.
0: 그럼 오늘의 주제 같이 알아볼까요? 오늘은 exercise, 운동 1편이에요. 친구들, do you like to exercise? 자, 우리 운동할 때 어떤 액션들이 있는지 같이 알아볼게요. 첫 번째 단어, hit. 치다예요. 이렇게 야구를 할 때 우리가 방망이로 공을 세게 hit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catch, 잡다예요. Look, he's catching the ball. 잡다, catch. 그 다음은 throw, 던지다예요. 친구들, 이렇게 공을 멀리 던져본 적 있나요? 나중에 해보세요. 자, 그럼 우리 단어 발음과 강세 연습해 볼게요. Let's practice together. 치다. Hit. Hit. Very good. 잡다. Catch. Catch. Good job. 던지다. Throw. One more time. Throw. Excellent. You guys are great. 너무 잘했어요. 그럼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들어봐요.
1: Hit. Hit. Catch. Catch. Throw. Throw.
0: Now, let's practice some sentences. The baseball player hit the ball far. 야구 선수는 공을 멀리 쳤어. 와,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세게 치면 공이 저 멀리 가서 공을 찾아야 돼요. Okay, now let's say the sentence one more time. The baseball player hit the ball far. Excellent. Next. He ran to catch the ball. 그는 공을 잡으려고 뛰었어. 여러분, 공이 저기 있으면 걸어가면 안 되잖아요. 빨리 뛰어야 돼요. Now, let's say it all together. He ran to catch the ball. Very nice. Okay, our next sentence. Don't throw the ball too hard.
2: 공을 너무 세게 던지지 마. 친구들, 우리가 공놀이 할 때 이렇게 외칠 수 있어요. 야, 공 세게 던지지 마.
0: Don't throw the ball too hard. Now let's say it one more time. Don't throw the ball too hard. Excellent.
2: 이제 다음으로 배울 단어 같이 들어봐요.
1: Run. R-U-N. Run. Run. Walk. W-A-L-K. Walk. Walk. Kick.

0: K-I-C-K. Kick. Kick.
1: Let's look at our next words. Run. 뛰다예요. 친구들 이렇게 빨리 뛰어본 적 있나요? 그러면은 땀이 뻘뻘 흘리고 조금 힘들어요. 그 다음 walk, 걷다예요. Do you like walking in the park? 공원에서 걷는 거 좋아해요? I do. 전 좋아하는데 걷다 walk. 그 다음은 kick, 차다예요. 이렇게 우리가 축구할 때 공을 kick 할 수 있죠. Kick the ball. Kick. Now, let's learn some pronunciation. Repeat after me. 뛰다. Run. Run. Excellent. 걷다. Walk. One more time. Walk. Very good. Next, 차다. Kick. Let's say it again. Kick. Good job. 이제 단어를 다시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봐요.
0: Run. Run. Walk. Walk. Kick. Kick.
1: Now let's practice some sentences. Do not run in the swimming pool. 수영장에서 뛰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까 뛰다, run 있죠? 그리고 앞에 주의할 점, do not. 처음 보죠? Do not, 무엇 무엇을 하지 마세요 라는 뜻이에요. So do not eat, 먹지 마요. Do not run, 뛰지 마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Now, how about you say it? 같이 따라 해볼까요? Do not run in the swimming pool. Very good. Okay, let's look at this one. They like to walk in the sunny weather. 그들은 화창한 날에 걷는 것을 좋아해. Do you like to walk too? I do. 자,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은요. Like to. 무엇 무엇을 좋아한다. They like to walk. 자, 여러분, 나는 뛰는 것을 좋아해. 방금 배운 거. 그럼 I like to run. 이렇게 외워두면 좋죠. 자, 우리 이제 같이 따라해볼까요? They like to walk in the sunny weather. 역시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그 다음은 He kicked the ball to the goal. 그는 골대로 공을 찼어. 자, 여러분 kick. 발로 차다란 뜻인데요. 뒤에 ed가 붙였어요. 그러면 과거형이란 뜻이에요.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Okay, let's say it one more time. He kicked the ball to the goal. Perfect! 아주 잘했어요. 여러분, 그럼 오늘 배운 단어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복습 시간 가져봐요.
0: Hit. Hit. Catch. Catch. Throw. Throw. Run. Run. Walk. Walk. Kick. Kick.
1: 친구들, 오늘 어땠어요?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오늘처럼 이렇게 저와 함께 연습하면 여러분도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Have a great day, everyone, and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Goodbye!

쌓이는 이해, 터지는 실력. 안녕하세요. 포텐 영문법의 저는 김재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일반 동사의 과거형, 부정문과 의문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미션부터 확인해 볼게요. 다음 문장을 부정문으로 바꿔 쓰세요. Tom watched TV last night. Tom은 어젯밤 TV를 보았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걸 부정문으로 바꿔서 Tom은 어젯밤 TV를 보지 않았다라고 고쳐 써줄 건데요. 어떻게 쓰면 되는지 오늘 공부한 후에 미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반동사 과거형의 부정문입니다. 우리 일반동사의 현재형 부정문 만들 때는 do 혹은 does의 도움을 받았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과거형일 때는 딱한 친구의 도움만 받습니다. 현재형일 때처럼 do, does 나눠서 도움받지 않으니 훨씬 더 간단하죠. did의 도움을 받아요. did를 쓰고 그 다음에 not을 붙여줍니다. did not. 그런데 did not은 줄여서 didn't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did not 줄일 때이 not에 있는 o를 지워주시고요. 그 자리에 점콕 찍으면 didn't가 되죠. 그리고 주의할 점이 did not 또는 didn't를 썼으면 그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을 써주셔야 돼요. I did not have breakfast. 나는 아침을 먹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did not은 didn't로 줄여 쓸수 있고요. 그 뒤에 have. have 동사 원형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have는 먹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She did not buy the skirt 또는 she didn't buy the skirt 이렇게 쓸수 있는데요. 자, 과거형일 때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이든 아니든 항상 did의 도움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그녀는 그 치마를 사지 않았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퀴즈. 다음 문장을 부정문으로 바꿔 써주세요. 1번. He visited Paris. 그는 파리를 방문했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부정문으로 바꾸라고 했죠. 지금 시제가 visited라고 되어 있으니까 과거 시제 그대로 유지해 줄 거예요. 그러면 일반 동사의 과거형 부정문으로 바꿀 때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고요? did의 도움을 받는다. 그러니 did not 써주고 그 뒤에 visited라고 쓰면 돼야 한대요. 안 돼요. 반드시 동사 원형으로 써주는 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he did not 써주고 동사 원형으로 visit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요. He did not visit Paris 또는 did not을 줄여서 didn't라고 해도 되죠. He didn't visit Paris. 그는 파리를 방문하지 않았다라는 뜻의 문장 완성입니다. 2번 she cooked dinner. 그녀는 저녁을 요리했다. 그녀는 저녁을 요리했다. 크게 과거형으로 cooked라는 동사 과거형이 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 동사 과거형을 우리가 부정문으로 바꿔줄 거예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이번에도 역시 did의 도움을 받겠습니다. did not, 그리고 cooked 그대로 쓰면 안 되죠. 동사 원형으로 써줘야 되니까 she did not cook dinner 혹은 She didn't cook dinner.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녀는 저녁을 요리하지 않았다라는 뜻. 그래서 일반 동사 과거형의 부정문 만들 때는 didn't 또는 did not을 적어주시고 그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으로 써주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 의문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의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did의 도움을 받을 거예요. 우리 일반 동사 현재형의 의문문 만들 때는 Do, does, 주어, 동사원형 이렇게 썼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do, does 대신에 did를 적어주면 일반 동사 과거형의 의문문 완성입니다. Did, 주어, 동사원형 이렇게 써줘요. 대답할 때 당연히 did를 활용해야겠죠? Yes, 주어 did 또는 No, 주어 didn't. 대답을 No라고 할 때는 didn't 이렇게 줄여서 쓴 표현을 사용합니다. Did you do your homework? 너는 숙제를 했니? 라고 물어봤어요. 대답, Yes, I did. 응, 했어. 라고 할 때는 Yes, I did. 아니, 안 했어. 라고 할 때는 No, I didn't.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먼저 의문문 만들 때 어순 보시면 did, 그 다음에 주어는 you 써줬고요. 동사 원형인 do를 적어서 의문문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너 숙제했니? 라고 물어봤죠? 대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응, 나 숙제했어. 혹은 아니, 나 숙제 안 했어. 주어가 I가 됩니다. 그러니
I라고 적어주고 그 뒤에 did 또는 I didn't 이렇게 써주시는 거 주의해 주세요. 하나만 더 보면요. Did Lisa and Jason have lunch together?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did 뒤에 주어가 두 명이네요. Lisa and Jason. Lisa와 Jason이요. 그 다음에 동사원형 have가 나왔습니다. Lisa와 Jason이 함께 점심을 먹었니? 라는 질문이에요. 응, 그들은 함께 점심을 먹었어 라고 할 때는 Yes, they did. 아니, 그들은 함께 점심을 먹지 않았어 라고 할 때는 No, they didn't.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퀴즈. 다음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꾸고 빈칸에 알맞은 대답을 적어주세요. 1번, they played soccer. 그들은 축구를 했다. 자, 이걸 우리 의문문으로 바꿔줄 건데요. play. play 뒤에 ed가 붙어 있으니 과거 시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동사 과거형에 의문문 만드는 규칙을 떠올려야 되겠죠?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did의 도움을 받습니다. did, 주어인 they를 써주고, 그 다음에 played 그대로 쓰면 안 되고요. 동사 원형으로 적어줘야 되니까 did they play soccer? 이렇게 써주면 의문문 완성입니다. 대답은요? yes라고 하고 있으니까 yes, 주어, did라고 해야 되겠죠? 주어인 they 그대로 가져와서 yes, they did. 응, 그들은 축구를 했어.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he went to the zoo last week. 자, 고, 가다의 과거형은 불규칙 변화해서 went라고 바뀌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he went to the zoo last week이라고 하면 그는 지난주에 동물원에 갔다. 라는 의미의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의문문으로 바꿔 써줄 거예요. 일반 동사 과거형이니까 의문문으로 바꿀 때 did의 도움을 받습니다. did, 주어인 he 써주고, did he went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went가 아닌 동사 원형을 써줘야 되니까 go라고 해야겠습니다. Did he go?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써주면 되니까요. Did he go to the zoo last week? 그는 지난주에 동물원에 갔니?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대답, no. no라고 했기 때문에 no, 주어 didn't가 대답이 되겠죠? no, he didn't. 아니, 그는 동물원에 가지 않았어. 라는 의미의 대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미션 해결해 볼게요. Tom watched TV last night. 부정문으로 바꿔줄 겁니다. 자, 그러면 watched. 과거 시제죠. 그러면 과거형, 일반 동사 과거형의 부정문 만드는 규칙을 떠올려 볼까요? did의 도움을 받아서 did not, 그리고 동사 원형을 써주셔야 돼요. Tom did not watch의 동사 원형, watch라고 해야겠죠? Tom did not watch TV last night. 또는 did not을 줄여서 didn't라고 해줘도 좋습니다. Tom didn't watch TV last night. 이렇게 써주시면 완성.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일반 동사 과거형의 부정문, 의문문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우리 현재 진행형 같이 살펴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39강이에요. 오늘도 아주 중요한 영단어들을 다루어 볼 예정인데요. 오늘은 어떤 단어들을 공부하게 될지 포텐 학습 목표를 통해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는 궁금한 것이 생기면 질문을 해요. 스스로 답을 찾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궁금한 점을 해결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조금씩 성장해요. 오늘은 질문하고 답할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알아봐요. 네, 여러분, 우리 학습 목표에서 본 것처럼 오늘은 질문을 하고 답을 찾을 때 쓸 수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이 단어들을 다 함께 연습을 해보고 마지막에 어떤 단어들을 공부했는지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첫 번째 단어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단어는 우리 친구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단어예요. 바로 question. question. 질문인데요. 자, 쌤이 어떻게 발음했죠? 강세를 강하게 앞에 두고요. question.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question에서 quest라는 표현이 무언가 답을 구하고 찾는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뒤에 있는 이 ion은 명사를 만들어주는 접미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question 하면 답을 찾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스펠링이 조금 헷갈리지만 이 question 너무나 기본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바로 한번 외워서 써볼게요. question. Q-U-E-S-T-I-O-N. 읽을 때는요, question. 앞에 강세를 강하게 주라고 했어요. 네, question은 질문입니다. 우리 궁금한 게 생기면 질문하잖아요. 자, 예문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This is a difficult question. This is a difficult question. 이것은 어려운 question이다.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어려운 질문이다가 되겠죠? 답하기가 어렵거나 무언가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일 때 This is a difficult question 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하나 더 볼 텐데요. If you have a question, raise your hand.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If you have a question, raise your hand. 먼저 이 raise your hand는 손을 들다 라는 표현입니다. 손을 드세요. 자, 무엇이 있으면 손을 드세요? If you have a question 이라고 했으니까 질문이 있으면 손을 드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여러분, 그리고 이 물음표를 우리 question mark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음표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question mark. 왜 question mark인지 아시겠죠? 질문할 때 쓰는 말이니까, 질문할 때 쓰는 표시니까 question mark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우리 다음 표현 보겠습니다. ask입니다. ask. ask 하면 묻다 혹은 요청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의미 다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ask의 뜻 뭐라고요? 묻다, 요청하다. 둘 다 무언가를 구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답을 구하다 할 때 묻다, 그리고 도움을 구하다 라는 의미로 요청하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ask. 짧은 단어니까 우리 바로 외워서 써볼까요? A, S, K, ask. 묻다, 요청하다. 자, 우리 예문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an I ask you something? Can I ask you something? 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언가를 ask 해도 될까? 라고 했네요. 내가 너한테 무언가를 물어봐도 될까? 라는 의미가 되겠죠? ask는 묻다 라는 의미로 여기서 쓰였네요. 자, 그런데 ask는 요청하다 라는 뜻도 되잖아요. 특히 이 요청하다로 쓰일 때는 for과 함께 쓰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ask for 하면 무엇을 요청하다 라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서 ask for his help 하면
그의 도움을 요청하다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hy don't you ask for his help? Why don't

she ask for his help? 여러분, why don't you는 뭐뭐 하는 게 어때? 라는 제안의 표현입니다. 그의 도움을 요청하는 게 어때? 라고 제안하는 표현이겠죠? 우리 이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ask him이 완전히 머릿속에 집어넣어 볼게요. 시작! Why don't you ask for his help? 네, 같이 읽어주셨죠? 자, 이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answer. answer. answer은 답하다라는 동사도 되고요. 답이나 대답이라는 명사도 됩니다. 둘다 자주 나와요. 자, 우리 예문부터 한번 볼게요. Can you answer my question? 이라고 했어요. Can you answer my question? 이때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나의 질문에 뭐할수 있니? answer, 답할 수 있니가 되겠죠? 자, 우리 명사로 쓰인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Your answer is correct. Correct는 옳은, 정확한, 맞은 이런 표현이에요. 너의 답은 맞다가 되겠습니다. Your answer is correct. 자, 여러분, 근데 같이 알아두면 좋은 표현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너의 답은 맞다. 사실 우리가 어떤 답을 적어냈을 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잖아요. 이때 맞는, 틀리는이라는 표현 같이 알아두면 좋겠죠. 자, 옳은, 정확한이라는 표현은 주로 correct 혹은 right를 씁니다. 그런데 반대로 틀린이라는 표현은요, wrong을 써주면 돼요. 그래서 your answer is wrong 이라고 하면 너의 답은 틀렸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answer 잘 기억하면서 오른쪽에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answer A N S W E R. 자, 쓰는 방법 여러분 꼭 익혀 두시고요. answer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들을 한번 복습해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표현, 우리 질문할 때 이런 물음표를 question mark라고 한다고 했는데요. 이 question은 무슨 뜻이었죠? 질문입니다. 우리 질문은 question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답 혹은 대답이라는 단어는 A로 시작하는데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answer입니다. answer. 자, 그리고 질문을 하다, 묻다 혹은 요청하다라는 의미의 단어는 무엇이었을까요? 얘도 A로 시작해요. 바로 ask였습니다. 자, question, 질문, answer, 답, 그리고 ask, 묻다, 요청하다라는 표현들은 정말 기본적인 단어들이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복습까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복습하는 것 잊지 마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0: 자원순환시설에서 잇따라 대형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 제대로 분리 배출되지 않은 배터리와 건전지로 인한 화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압축하고 파쇄하는 과정에서 폭발을 일으켜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특히 리튬은 불이 붙었을 때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와 내부 발열로 재점화하는 특성이 있어 화재 발생 시 진압이 어렵습니다.
2: 리튬 이온 배터리와 건전지 어떻게 폐기해야 할까요?
1: 폐기할 배터리와 건전지에 남아있는 전력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전력이 남아있는 경우 내부 합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방전된 상태를 확인한 후 단자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폐기할 배터리와 건전지는 지정된 폐건전지 수거함에 분리배출합니다.
2: 리튬이온 배터리와 건전지의 분리배출은 대형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우리의 의무입니다.

0: 그렇군요. Alright, today's topic is about 윷놀이. So what are we waiting for? Let's go! First of all, we will learn more about 윷놀이. 먼저 윷놀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윷놀이는 육가랑 네 개를 던져서 젖혀진 만큼 말을 움직여 먼저 나는 팀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자, 여기서 재밌는 것은 윷가락이 젖혀진 것을 개수를 셀 때 숫자를 세는 게 아니라 도, 개, 걸, 윤, 모 이렇게 해요. 이것은 가축을 의미하는 거래요. 가축을 번식시킬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Isn't that interesting? 자, 설명해 줄게요. 도는 돼지, pig, 개는 개, dog, 도개, 걸, 걸은 양, sheep, 윷은 소, cow, 모는 말, horse. 그럼 이것을 어떻게 영어로 설명할 수 있는지 알아보러 갈게요. Let's go!
1: Keywords Team Token Throw Step
0: Alright, our first keyword. 자, 윷놀이를 할 때는 두 팀으로 나누죠? 여기서 말하는 팀은 영어로 team. 똑같죠? 우리가 생각보다 영어를 한국어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E가 두 개 붙었을 때는 E 하고 길게 하는데 E 하고 A가 만날 때는 짧게 해줘요. Listen and repeat. Team. One more time. Team. Great. Next word. 자, 우리가 윷놀이 할 때 말이 먼저 나는 팀이 이기죠? 이때 이 말은 token. One more time. Token. Great. Next word. 자, 우리가 윷가락을 던지죠? 던지다는 throw. 여기서 W 발음이 있는데 W는 조금 어려운데 많이 연습했으니까 잘하고 있죠? Let's say it one more time. Throw. Wonderful. Okay, our last word. 자, 말이 움직이는 걸 몇 걸음 몇 걸음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죠? 여기서 걸음은 step. One more time. Step. Excellent job. Now let's go make some sentences. All right, our first sentence. Split into two teams. 두 팀으로 나눈다. 윷놀이 할 땐 두 팀으로 나누죠? 나누다. Split into 두 팀으로. Two teams. All right, full sentence. Split into two teams. Great! Next sentence. Each team takes 5 tokens. 각 팀은 말 다섯 개씩 가지고 간다. 각 팀은 each team 가지고 간다. Takes 뭘 가지고 가죠? 말 다섯 개를 가지고 가죠? 1, 2, 3, 4, 5, 5 tokens. 한 개가 아니고 두 개 이상 다섯 개니까 끝에 S가 붙어요. 잘 기억하면서 let's listen to the full sentence. Each team takes 5 tokens. Great! Next sentence. Each team takes turns to throw 4 utes. 각 팀이 돌아가며 utes 네 개를 던진다. 각 팀이 each team 돌아가며 takes turns 던진다. To throw 뭘 던지죠? 윷 네 개를 4 utes. Alright, let's listen to the full sentence. Each team takes turns to throw 4 utes. Great! Alright, on to our last sentence. Move 3 steps with the tokens if 3 utes are flipped over. 윷 세 개가 젖혀지면 세 걸음을 간다. 걸음을 간다, move, 간다, 세 걸음을, three steps, 뭐가 가죠? 말이 가죠? With the tokens, 언제 가죠? If, 윷 세 개가, three utes, 젖혀지면, are flipped over. Alright, it's a long sentence, listen very carefully. Move three steps with the tokens, if, Three utes are flipped over. Excellent, everyone. Let's now listen to all of the sentences.
1: Split

0: If we go to the singing room, we have to sing for an hour. I'm a little tired. Should we go next time?
1: I have an idea. We can go to a coin singing room.
0: Coin singing room?
1: Yeah, coin. You can sing one song with the 501 coin. Sounds great, right?
0: You know what? I'm already excited!
2: Then let's get going!
1: First one there sings twice.
0: Oh, gosh!
3: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는 모르지만 공부를 끝낸 케빈과 크리스틴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간이 아직 조금 있는지 뭔가 재미난 걸 찾는데요. 크리스틴은 한국에 오면 꼭 노래방을 가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노래를 꽤 잘하고 좋아하나 봐요. 오늘도 생생한 표현들 카툰 속에 잘 녹아 있습니다. 한 장면씩 보면서 배워볼게요.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마치고 밖으로 나온 두 사람 어디 뭐 딴 데 갈까 얘기를 해보다가요. 크리스틴이 I've always wanted to go to the singing room in Korea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 한국에 오면 노래방에 꼭 가보고 싶었어. 우리 꼭 하고 싶었어 라는 표현 정말 많이 쓰잖아요. I've always wanted to 입니다. 말 그대로 I've wanted 라는 것이 오랜 기간 동안 원해 왔다 라는 거고요. always 사용해서 항상 그렇게 해보고 싶었다 라는 뜻입니다. want 다음에 to 그리고 동작을 써서 문장 완성할 수 있네요. I've always wanted to. 나 꼭 뭐 하고 싶었어. 예문으로 한번 볼게요. I've always wanted to come here 하면 와, 나 여기 꼭 오고 싶었어요 라는 뜻이고요. I've always wanted to meet you in person. 꼭 직접 만나보고 싶었어요 라는 뜻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 말을 듣고 케빈이 어, 맞아. 너 어릴 때 노래 진짜 잘했잖아 라고 칭찬을 하는데요. 맞아. 내 별명이 셀린 디온이었어. 유명한 가수죠. 천상의 목소리. 오늘의 한 문장 나왔네요. 천상의 목소리는 영어로 A voice from heaven 입니다. A voice from heaven. A voice가 목소리죠. From은 어디어디로부터 온 그리고 heaven입니다. 물리적으로 하늘은 sky지만은요. 뭔가 신들이 사는 천상계 좋은 곳이라는 느낌으로는 heaven 사용합니다. A voice from heaven. 말 그대로 천상의 목소리 되겠네요. 함께 말해볼게요. A voice from heaven. 자, 감정 실어서 강약 살려서 얘기해 볼게요. A voice from heaven. 좋습니다. 이렇게 혼자 막 꿈을 나는 천상의 목소리 공연하는 상상을 하는 크리스틴을 저기요. 케빈이 흔들어 깨우는데요. Hello, wake up. 저기요, 정신 차리세요. 이 wake up 이라는 게요. 잠에서 깨달은 뜻도 있지만 정신을 차리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절한 사람에게도 wake up 할 수 있지만 친구가 멍하고 있거나 뭔가 상상에 젖어 있을 때 wake up 이라고 하면 정신 차려 라는 뜻이 될 수 있겠네요. 맞아. 아, 근데 노래방을 가면 무조건 한 시간을 불러야 되잖아요. 나 오늘 좀 피곤한데 다음에 가면 안 될까?

라고 했더니 케빈이 묘수를 생각해내는데요. 바로 코인 싱잉 룸입니다. 말 그대로 동전 노래방이죠. 500원을 넣으면 노래 한 곡을 부를 수 있는 곳이야 라고 소개를 했더니 You know what? I'm already excited. 나 벌써부터 기대된다. 노래를 정말 크리스티는 좋아하나 봐요. 벌써 기대돼. I'm already excited. 지금 같은 표현도 있고요. 우리 예전 카툰에서는 I can't wait도 배웠죠? 여기에 하나 더 해볼게요. I'm so looking forward to it. I'm so looking forward to it. 이라고 해도 정말 기대된다, 고대하고 있다, 란 뜻이 됩니다. 3종 세트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케빈도 지지 않죠? Then let's get going. 가자! First one there sings twice. 먼저 가는 사람이 두번 부르는 거야. 라고 했네요. Let's get going이 출발하자, 가자! 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요. 오늘의 카툰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한 문장 기억하시죠? 오늘의 문장 쉽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천상의 목소리. A voice from heaven. A voice from heaven. 비슷하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천상의 목소리를 가지셨네요. You have the most heavenly voice. Heaven을 형용사로 만들어서 voice를 꾸며주고 있죠. 천상에서 온 목소리, heavenly voice입니다. 같이 말해볼게요. You have the most heavenly voice. 자, 그러면 상황에 맞춰 직접 말해볼까요? 친구들이랑 노래방에 갔어요. 친구지만 노래하는 모습을 처음 봤는데, 와, 이 친구 노래를 이렇게 잘하네요. 야, 너이 세상 목소리가 아니야. 어떡해요? You have the most heavenly voice. You have the most heavenly voice. 좋아요. 하지만 반대로 노래를 잘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 저는 음치예요. I'm tone deaf. I'm tone deaf. deaf는 못 듣는 사람인데요. tone, 음의 미묘한 이런 높낮이를 못 듣는 사람이니까 음치가 되겠네요. 역시 상황에 맞게 말해볼게요. 노래해! 노래해! 모두들 외치지만, 나는 노래 못해요. 저 음치거든요. I'm tone deaf. I'm tone deaf. Great. 오늘의 카툰 어떠셨나요? 오늘은 노래방 또는 노래 관련해서 다양한 표현들 배워봤습니다. 천상의 목소리, a voice from heaven. 비슷하지만, you have the most heavenly voice. 가장 천상에서 온것 같은 아름다운 목소리를 지녔다. 반대로, tone deaf. 음치라는 표현까지 배워봤죠. Well, do you like singing? 여러분도 노래를 좋아하신다면 이런 표현들 자주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카툰 속에 녹여진 생생한 영어 표현으로 만나겠습니다.

Now let's stomp 12 times. 1, 2, 3.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눈물의 저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0: AI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팬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말하기 실력을 구석구석 모아서 끌어올려 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이 딴딴딴 고장났어요. 아빠한테 부탁해볼까? Dad, my toy car is broken. 아빠, 제 장난감 자동차가 고장났어요. 이럴 때 우리 아빠의 대답은 그렇지, 아빠가 고쳐줄게. 클릭.
1: Dad, my toy car is broken.
2: I'll fix it.
1: What's wrong?
2: It needs a new battery.
1: Thank goodness.
0: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자, 오늘도 우리 함께 채워볼 빈칸이 세 개가 있어요. 고장난, 고치다, 새로운 떠오르는 단어 있나요? 친구들의 생각이 맞는지 함께 확인해봐요. 자, 아이가요, 고장난 장난감을 들고 아빠에게 달려왔어요. Dad, my toy car is 고장난. 고장난, 망가진, 이런 말? 그렇죠, broken. broken. break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break랑 비슷한 뜻을 가진 break에서 온 단어가 broken. 이미 망가진 상태를 뜻하는 말이에요. Dad, 아빠, my, 제 toy car이니까 장난감.

0: 자동차가 되겠죠. Toy car is broken. 제 장난감 자동차 망가졌어요. 고장났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I'll 고치다. 고치다는 fix라는 말 있죠. I'll fix it. 내가 한번 고쳐볼게.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I'll 부분이요. I will 합쳐서 I'll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뭐뭐 할게, 즉 해주겠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아빠가 고쳐줄게. What's wrong? 뭐가 잘못된 거예요, 아빠?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했더니 It needs a 했어요. Needs는 필요로 하다라는 뜻이고요. A new battery니까 새 배터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실제로 고장나고 망가진 게 아니라 배터리만 갈아주면 되는 거죠. 어휴, 얼마나 다행이에요. 아이가 thank goodness, thank goodness 이 말은요. 합쳐서 친구들이 아, 다행이다 라고 안도할 때 쓰는 말이다 알아두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완성한 대화 리듬에 맞춰서 함께 읽어볼게요. 아이가 하는 말 먼저 Dad, my toy car is broken. 이렇게 길고 많은 단어에 어디 어디를 강조하면 좋을까요? 일단 부르는 말 강조 Dad 강조해야 돼요. 그리고 내 장난감 자동차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장난감 자동차가 중요한 거죠. Toy car 강조해요. 그리고 이 상태가 어떻다 하는 거 강조해야 되겠죠. Broken. 그래서 Dad, my toy car is broken. 이렇게 리듬 살려주면 되겠어요. 친구들도 함께 해봐요. Dad, my toy car is broken. 좋아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한 것 같아도 이렇게 딱 맞게 리듬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말하고 읽는 연습을 해야지 내 영어 말하기 실력이 더 자연스러워진다는 거. 이때 아빠의 대답이요. I'll fix it. 어디 강조할까요? 그렇지. fix, 고치다 강조해줘요. 내가 해줄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의 it은 앞에 있는 toy car 받아주는 거예요. toy car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라고 하는 건 그렇게 강조할 필요 없어요. I'll fix it. 이렇게. 친구들도 I'll fix it. 자, 다음 말이요. What's wrong? 이건 어디 강조할까요? 무엇이 잘못된 거죠? 이거 왜 그래요? 그렇지. 둘 다 강조해요. What's wrong? 뭐가 잘못됐어요, 아빠? 그랬더니 It needs a new battery. 이렇게 대답하셨죠. It needs a new battery는요, 우리 친구들 어디를 강조하면 좋아요? 그렇지. 필요로 하다. 이 부분을 강조해줘야 되겠죠. 필요하다라는 말, 그리고 뭐가 필요한지. New battery가 필요하겠죠. 그럴 때는 It needs a new battery. It needs a new battery. 이렇게 강조해주면 돼요. 친구들도 함께 It needs a new battery. 마지막 문장이요. Thank goodness. 아, 정말 다행이다는 당연히 함께 강조해야 되겠죠. Thank goodness. Awesome. 자, 그럼 우리 이렇게 리듬 기억하면서 앱으로 다시 한번 체크해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줘요. Alrighty. 오늘도 우리 친구들 스피킹 누르고요. 가족 눌러서 Scene 20, 20번째 마지막 대화 한번 함께 볼게요. 자, 잘 듣고 리듬 맞춰서 말해보는 거예요.
1: Dad, my toy car is broken.
0: 오, 그냥 말하지 않고 친구들 뭔가 감정을 실었어.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해봐요. Dad, my toy car is broken.
2: I'll fix it.
0: I'll fix it.
1: What's wrong?
0: What's wrong?
2: It needs a new battery.
0: It needs a new battery.
1: Thank goodness.
0: Thank goodness. 좋아요. 이렇게. 친구들도 그래프 확인하면서 또 논나지 맞춰서 잘 말해봤죠? Awesome. 자, 이제는 우리 친구들 talk more 시간이에요. 우리 talk more에서는 앞에서 함께 했던 대화 중에서 한 문장을 뽑아서 그 대화를 더 많이 만들어보는, 문장을 많이 만들어보는 시간이잖아요. 오늘 우리

0: 저희가 도전할 문장은 바로 요거예요. It needs. 대화 속 문장 혹시 기억나나요, 친구들? 맞아요. 그것은 새 배터리가 필요하다. needs가 필요로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It needs a new battery. 그것은 새 배터리가 필요해. 그러면 it needs 다음에 필요한 것을 넣어서 문장을 많이 만들면 되겠죠? 우리 함께 도전해요. 그것은 물이 필요해. 얘기해 볼게요. It needs 다음에 물. 그렇지. water만 넣어주면 되죠. It needs water. It needs water. 좋아요. 요건 어때요? 그것은 페인트 칠이 필요해. 페인트 칠. 이게 좀 어렵다. 페인트 칠은 페인트를 칠하는 것이니까 paint 동작에다가 ing 붙여주면 돼요. It needs painting. It needs painting. Alright. 마지막 문장이요. 그것은 전기가 필요해. 전기는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잘 들어봐요. Electricity. Electricity. 그럼 그것은 전기가 필요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It needs electricity. It needs electricity. Awesome. Good job, good job. 오늘 대화 중에서요, 친구들. 아빠가 고쳐주시는 거 말고 완전히 망가졌구나 하는 대답도 있었거든요. 요거 클릭해서 친구들 스스로 대화 연습하는 거 잊지 마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1: Oh,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5: 여러분의 위기도
6: 이게 뭐야?
5: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7: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8: 하이, 프렌드!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우리 이번 주에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들을 배우고 있죠? 이번 시간에는 옆에 라는 의미의 next to를 함께 배워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올까요?
1: Week 30. Prepositions of place. I can use the expression next to.
0: It's time for warm-up. Warm-up 같이 해볼게요. Oh, here a woman and a man are going to a baseball game. 야구 경기에 가기 위해서 티켓을 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어떤 좌석이 좋을까요? Which seats do you like? Maybe front row seats? 맨 앞에도 좋겠지만 우리 보통 뭐 어디 옆에 있는 좌석 이렇게도 우리가 구할 때 있잖아요. How about next to the aisle? 통로 좌석도 좋을 것 같고요. Dugout 이라는 것도 있죠. 보통 각 팀마다 이렇게 야구 경기장 앉아있는 곳의 아래에 저 안쪽으로 벤치가 이렇게 있고 각 팀들이 앉아있잖아요. 그래서 그 장소를 dugout이라고 하는데 그 뒤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죠? So maybe next to the dugout. We'll see.

0: 자, 이렇게 어디 어디 옆에라는 표현 next를 써서 우리가 좌석을 구매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일단 오늘의 다이얼로그에서는 어떻게 쓰였는지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1: Which seat should I buy?
2: Next to the windows.
1: They're sold out.
2: How about next to the emergency exit?
1: Sure.
0: All right, let's check out the dialogue. Which seat should I buy? 이렇게 물어봤죠. Which seat should I buy? Seat가 좌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should는 뭐뭐를 해야 한다라는 표현인데, 내가 어떤 좌석을 사야만 할까요? 어떤 걸 사야 좋을까요? 라는 의미로 물어보는 질문이 바로 Which seat should I buy? 입니다. 자, buy는 구매하다, 사다 이런 뜻의 표현이고요. Which 뭐뭐 should I buy? 라는 질문은 여러 개의 선택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걸 살까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 좌석도 엄청 많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책을 제가 살까요? Which book should I buy? 책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걸 살까요? 라는 의미겠죠.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Which book should I buy? Which book should I buy? Which shirt should I buy? Shirt라고 하면 셔츠라는 뜻인데, 뭐 위에 있는 보통 단추가 달린 옷을 shirt라고 부르죠. 물론 티셔츠도 셔츠 안에 들어가요, 영어에서는. Which shirt should I buy?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어떤 신발을 제가 살까요? Which shoes should I buy? Which shoes should I buy?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어떤 색깔을 살까요? 뭐 옷도 여러 개의 색깔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똑같은 옷이. 그래서 어떤 색깔로 살까요? Which color should I buy? 다양한 펜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색깔을 살까요? Which color should I buy? 자, next to the windows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which seat should I buy? 어떤 좌석을 살까요? 라고 했더니 next to the windows 라고 했는데 it's next to the windows 라고 해야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정확한 문장이에요. 그런데 it's는 여기서 생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next to가 바로 어디 어디 옆에라는 표현이죠. 자, 보통 뭐 사람이나 동물이나 물건이나 장소 옆에라고 할때 next to 뭐뭐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next to 뭐뭐라는 거를 한번 그럼 연습을 해볼게요. 앞에 it's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당신 옆에요. next to you가 되겠죠. next to you. Next to the door 라고 하면 문 옆에 라는 의미겠죠? Next to the door. 오, 사자 옆에. Next to the lion 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 사자니까 the lion인 거죠? 큰 목소리로 따라 해볼까요? Next to the lion. Tall building 이라고 하면 키가 큰 건물이라는 뜻으로 고층 빌딩을 뜻하겠죠? Next to the tall building. Next to the tall building. 키보드 옆에. Next to the keyboard. Next to the keyboard. 그래서 어디 어디 옆에라고 할 때는 이렇게 next to 뭐뭐라고 하면 돼요. 우리말하고 순서는 완전 바뀌었네요. 그렇죠? 근데 익숙해지시면 돼요. 그런데 Windows 옆에 있는 좌석이 They're sold out 라고 했어요. Be sold out 이라는 표현은 매진되다 아니면 다 팔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품절되다 라는 의미겠죠. 그 티켓들은 they인 거죠. 그쵸? 그게. 그 티켓들은 다 sold out 됐어요 라는 의미겠네요. 그쵸? 왜그 티켓들은 they를 썼을까요? 창가 쪽에 있는 좌석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게 전체 다 매진됐다, 뭐 품절됐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단수 복수 잘 기억해 주세요. How about next to the emergency exit? 이라고 물어봤어요. 자, emergency exit이 뭐냐? Emergency는 응급 상황을 뜻해요. Exit은 출구, 그러니까 비상구를 뜻하죠. 아마 비행기표를 사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상황은. How about 이라고 하면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뭐뭐는 어때? Next to the emergency exit은 비상구 옆에는 어때? 라는 질문이죠. 즉, 비상구 옆좌석은 어때? 뭐 비상구 좌석은 어때? 라는 의미인 거고요. 자, 이렇게 How about next to 뭐뭐라고 하면 뭐뭐 옆엔 어때? Next to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버스 정류장 옆에는 어때? How about next to the bus stop? 이라고 하면 되겠죠? Bus stop이 바로 버스 정류장이라는 뜻입니다. How about next to the bus stop? Kaylin 옆에는 어때? How about next to Kaylin? 사람이 와도 되겠네요. How about next to Kaylin? 남자의 옆은 어때? How about next to the boy? How about next to the boy? 당신 집 옆은 어때? How about next to your house? How about next to your house? 마지막으로 의자 옆은 어때? How about next to the chair? How about next to the chair?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네요. 자, 비상구 옆좌석은 어때? 라고 했더니 Sure, 물론이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비행기 좌석을 사는 상황이었는데요. 우리 데일리 다이얼로그를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1: Which seat should I buy?
2: Next to the windows.
1: They're sold out.
2: How about next to the emergency exit?
1: Sure.
0: It's level up tim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볼게요. Let's look at the picture again. Now they're trying to buy seats for a baseball game. Which seats should we buy? 오, 요번에는 seats 이렇게 복수로 사용을 했네요. 그렇죠? Which seats should we buy?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어떤 좌석을 구매할까? 라는 질문이겠죠. I도 we로 바뀌었어요. 자, 요 문장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Which seats should we buy? Which seats should we buy? Good job. 자, 남자는 아무래도 이 dugout 지역 뒤에 앉으면 훨씬 잘 보일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선수도 옆에 있을 수 있잖아요. Next to the dugout. Next to the dugout.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Expensive 이라는 단어가 비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쪽은 내가 좋아하는 선수들도 있고 비쌀 수 있죠. 그래서 여자가 They're too expensive 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너무 비싸요. They're too expensive 이렇게요. 그러면서 How about next to the aisle? 통로 쪽 좌석은 어때? 라고 또 제안을 하네요. How about 뭐뭐가 이렇게 제안을 할 때 쓰는 거라고 했죠?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How about next to the aisle? How about next to the aisle? Good job. They're okay. 괜찮아. 썩 만족스러운 건 아니지만 괜찮아 라고 할 때 쓰는 게 They're okay입니다. They're awesome, 뭐 excellent 이러면 정말 좋겠지만 원래 dugout에 가고 싶었던 남자는 They're okay 라고 한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next to 라는 표현을 다양한 장소에 넣어봐서 한번 사용을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어디 어디 옆에 할 때는 next to 많이 많이 써보세요. It's volume up time. Are you ready? Okay, everyone, let's chant to the beat. Seat, seat. Which seat should I buy?

Which seat should I buy? Next to the windows. They're sold out. Seats. Which seats should we buy? Next to the dugout. They're too expensive.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use the expression next to 어디 어디 옆에 라는 뜻의 next to를 사용할 수 있다 인데요. 여러분 할 수 있죠? check 할게요. 자, 이번 주에는 우리가 이렇게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들을 배웠잖아요. on, in, under, 그리고 오늘 배운 next to. 이 표현들이 영어에서는 많이 등장하니까 많이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뭐 다른 거는 뭐 우리 복습할 때도 하겠지만 다양한 상황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next to는 사람이든 물건이든 뭐든 어디 어디 옆에 라고 할 때는 항상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장을 이 표현을 문장 속에 넣어서 많이 많이 하는 연습 오늘 꼭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오늘 공부는 끝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여러분. 그때까지 바이바이.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오늘 즐겁게 영어 공부해봅시다. 준비됐나요? 준비됐으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30. Great Inventions. Thursday. Refrigerator. I can say what people use to keep food fresh.
0: 우리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얘들아,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궁금하죠? 쌤이랑 얼른 보러 갈까요? 자, 보러 가겠습니다. Here we go. 빠밤.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 일단 또 과학자님이 계시네요. I see a scientist. 그리고 무엇을 소개하는 것 같아? 어, 저 하얀색 저게 뭐지요? 바로 냉장고입니다. 냉장고가 영어로 바로 refrigerator라 그래요. One more time. Refrigerator. 아, 왠지 냉장고를 좀 설명하는 과학자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냉장고 안에 뭐가 있어요? What's inside the refrigerator? I see some strawberries. 딸기들도 보이고요.

0: Oranges? 오렌지들도 보이고, 저거 apples, 사과도 보이네요. Three apples. 저 음식들이 굉장히 신선하게 보관되는 중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단어들 4개 한번 살펴볼게요. 빠밤, 첫 번째 단어는 refrigerator. Refrigerator, 냉장고예요. 근데 냉장고 단어가 조금 어렵지, 그치? 발음이 조금 어려워. 선생님이랑 천천히 발음해봅시다. 준비됐어요? Refrigerator. 시작. Refrigerator. 좋아요. 이걸 살짝 이렇게 끊어서 말하지만 한번 자연스럽게 발음해보면 refrigerator가 됩니다. 여러 번 연습해볼게요, 오늘. 오케이. 그 다음은 fresh. fresh. 바로 신선한이란 뜻이에요. 냉장고에 저 과일들이 굉장히 신선해 보이지 않나요? fresh. 한번 따라해볼게요. fresh. fresh 아니에요. F 발음 잘해줘야 돼. fresh. alright. 그 다음은 cold 나왔습니다. cold. cold. 차가운이라는 뜻이에요. 냉장고에 음식을 넣으면 음식이 차가워지죠. 그쵸? cold. 발음해볼게요. 시작. cold. cold 아니고 cold. cold. alrighty. 자, 그 다음에 last. last. 지속되다, 오래가다라는 뜻입니다. 왜 음식을 냉장고에 보관을 하면 조금 더 오래가게 도와주지요? 자, 우리 한번 발음해볼게요. last. last. 자, 이 last가 아니라 last. 길게 last. Alright,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4개의 단어이고요. 오늘의 지문 한번 들어보고 오세요.
1: Refrigerator. How do you keep food fresh? A refrigerator keeps food cold. It helps food last longer. It can store anything you want.
0: 잘 들어봤어, 얘들아? 우리 한번 read and speak time 코너 가져볼게요. 빠밤! 첫 번째 문장입니다. How do you keep food fresh? How do you keep food fresh? 자, 우리 이거 한번 해석해보자. 일단, keep는 유지하다, 보관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거 발음할 때 kept가 아니에요. 이가 두 개이니까 길게 발음해줘 볼게요. 준비됐어요? keep, keep. Okay. 자, 그 다음은 fresh 나왔습니다. fresh, fresh. 신선한이란 뜻이죠? 자, 그럼 우리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How do you keep food fresh? food는 뭐지? 음식이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당신은 어떻게 음식을 신선하게 keep, 보관합니다. 보관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겠죠. 자,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How do you keep food fresh? 친구들도 읽어볼게요. 천천히. 시작! How do you keep food fresh? 잘했어요. 따라하고 있는 거 맞지? 그 다음은 A refrigerator keeps food cold. 나왔습니다. 발음이 어려우니까 one more time. Refrigerator. 자, refrigerator가 냉장고예요. 근데 발음이 너무 어렵지, 그치? 그래서 이거를 좀 줄여서 fridge라고도 많이 합니다. Refrigerator 또는 fridge. 둘 다 가능한데 우리는 좀 어려운 발음 도전해보자고요. 자, 준비됐어요? Refrigerator. 시작! Refrigerator 붙여서 refrigerator 좋습니다. 자, keep는 선생님이 방금 알려줬죠? 유지하다, 보관하다 라는 뜻이에요. cold는 차가운. 그래서 한번 해석해보자. A refrigerator keeps food cold. 냉장고가 음식, food를 차갑게, cold하게 keep, 보관해준다고 하네요. 그쵸? 냉장고가 음식을 뜨겁게 보관해주진 않잖아요. A refrigerator keeps food cold. 그래서 신선하게 보관해준다는 거겠지? 자, 읽어볼게요. 시작! A refrigerator keeps food cold. 좋아요. 너무 잘했어. Refrigerator. 계속 연습해보자. 오케이. 그 다음은 It helps food last longer. Okay, it helps food last longer. 한번 해석해봅시다. Help는 돕다라는 뜻이에요. Okay, 그 다음에 last는 선생님이 아까 알려줬지? 지속되다라는 뜻입니다. Last, last. Longer 하면 더 오래라는 뜻이에요. Long이 긴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뒤에 er가 붙여지면 더 뭐뭐한

이라고 선생님이 예전에 알려줬는데 기억할까요? 자, 그래서 longer 하면은 더 오래 또는 더 긴 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여기서는 더 오래라고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오케이, 그럼 한번 해석해 봅시다. It helps food last longer. 자, 그것은 음식을 longer, 더 오래 last, 지속하게 help, 도와준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it이 가리키는 게 뭐예요? it가 가리키는 게 refrigerator죠? 그래서 냉장고는 음식이 더 오래 지속하게 도와준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it can store anything you want. One more time. It can store anything you want. 이것도 한번 해석해보자, 쌤이랑. Store라는 단어는요, 저장하다, 넣어두다라는 뜻이에요. 명사로는 이게 가게라는 뜻도 있어. 선생님이랑 예전에 배웠지. Store, 가게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동사로 저장하다, 넣어두다라고 해석이 돼요. Okay? 자, anything은 어떤 것이든 아무거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자. Okay? It can store anything you want. 자, 여기서 말하는 it도 뭐예요? 냉장고겠죠? 그래서 그것은 당신이 원하는 어떤 것이든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keep 해준다는 거겠죠? 그 어떤 것이든 보관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뭐 과일이라든지 채소라든지 음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보관해줄 수 있다. store, 저장해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자, 우리 친구들 이해가 잘 갔을까요? Alright, 자, quiz time 한번 가져볼게요. Number one, refrigerator keeps food. A는 cold, B hot. 선생님, 이거 해석 안 해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refrigerator keeps food. 자,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자, the answer is cold가 되겠죠. Of course it keeps the food cold. 자, 시원하게, 차갑게 음식을 보관해주자. Alright. 자, 그럼 선생님이랑 천천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고 해석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efrigerator, 냉장고. How do you keep food fresh? Fresh가 무슨 뜻이었지? 그치, 신선한이란 뜻이었죠? Keep는 뭐야? 보관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food, 음식을 어떻게, how? 보관하나요? 자, 신선하게 보관하나요? 이런 뜻이 되겠죠? 당신은 음식을 어떻게 시원하게 보관을 하세요? 오케이. 자, a refrigerator keeps food cold. 자, 냉장고, refrigerator는 음식을 차갑게 keeps, 보관해줘요. 라고 해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it helps food last longer. 자, last가 뜻이 그치? 지속되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그것은 음식이 longer, 더 오래 last, 지속되게 help, 도와준다 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it can store anything you want. 자, store는 저장하다, 넣어두다, 보관하다 라는 뜻도 가능해요. 그래서 그것은 보관할 수 있대. 무엇을? Anything. Anything의 뜻은 그 어떤 것이든 이란 뜻입니다. 자, 너가 원하는, you want, 너가 원하는 그 어떤 것도 다 보관할 수 있다 라고 해석이 되겠죠? 어때요, 우리 친구들? Refrigerator에 대한 지문을 읽어보니까 머리에 쏙쏙 잘 들어왔나요? Fresh, refrigerator, cold, last. 단어들 꼭 기억할게요.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이었습니다. 신나고 신나고 신나는 chant move time! 선생님이랑 방금 배운 내용을 가지고 chant를 해볼게요. 자, 신나는 분위기를 가지고 선생님이랑 시작을 해봅시다. 준비됐나요? Drop the beat! What's that? What's that? It's a refrigerator. It's a refrigerator. It keeps food fresh. It keeps food fresh. It keeps food cold. It keeps food cold. The refrigerator is a great invention. Your turn. The refrigerator is a great invention. Excellent! Good job!

우리가 좋아하는 Cartoon Talk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뭐였죠? 바로 Refrigerator, 냉장고에 대한 거였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빠밤!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이죠. 과학자가 이 냉장고는 아주 멋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소개하는 것 같은데 우리 한번 들어볼게요. 짜잔! Hi, this is a refrigerator. 뭐라고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이것은 바로 냉장고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refrigerator. 발음 마지막으로 시작. refrigerator. 아우, 잘했어요. 그 다음에 you can store food here. 라고 합니다. store가 무슨 뜻이었지, 얘들아? 저장하다, 넣어두다, 보관하다. 라는 뜻이 됐죠. 그래서 당신은 음식, food를 여기에, here, 여기에다가 store, 보관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겠죠? You can store food here. Okay. 그럼요, 음식들 다 보관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It keeps food cold and fresh 라고 합니다. Cold가 차가운이란 뜻이고, fresh는 신선한이란 뜻이지. 그래서 그것은 음식을 차갑게, 신선하게 보관해준다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Alright. 그러면서 this helps food last longer 라 그래요. last가 지속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longer는 더 오래. 그래서 그것은 음식을 더 오래 last 지속되게 help 보관 도와준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것은 음식이 더 오래 지속되게 도와줍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아는 냉장고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좋았죠? 여기까지가 카툰착이었습니다.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what people use to keep food fresh. 나는 사람들이 음식을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해 무엇을 사용하는지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은 바로 refrigerator였습니다. 자, 오늘도 수업 재밌었나요? 우리 내일은 더 재밌게 해볼게요. Bye bye, butterfly.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Song Cho!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동물원 가면 정말 여러 종류의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많은 동물들 중에 이 동물이 제일 뭐뭐해 라는 말을 어떻게 할까요? 아, 오늘은 바로 그 표현을 배워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2: Week 28. Making comparisons. Thursday. The giraffe is the tallest animal here. I can say which one is the best.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먼저 warm-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Here's the picture. Wow! 바로 zoo라고 써져 있는 거 보니까 동물원이네요. 그죠? 정말 다양한 동물들이 있는 모습인데 자, 그럼 저 바로 위에 간판에 적혀져 있는 단어 zoo, 바로 동물원 맞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zoo zoo zoo 네, 이 단어야말로 이 Z 발음이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zoo, 이 Z 발음을 유의하면서 발음해주세요. 그러면은 이 동물원이란 단어를 배웠으니까 우리 이제 이 동물 하나하나 어떻게 영어로 표현하는지 한번 배워볼게요. 먼저 목이 제일 긴 기린, 네, 키가 제일 큰 그런 동물이기도 하죠. 바로 giraffe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giraffe

0: 기린. 네, 키가 제일 큰 그런 동물이기도 하죠. 바로 giraffe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giraffe, giraffe, giraffe. Very good. 그럼 다음에는 우리 화려한 꼬리를 가진 공작새. 네, 공작새는 영어로 peacock, peacock, peacock. 네, 공작새는 피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 뒤에 보이는 저 어응하는 사자는 바로 lion. lion. lion. Very good. 우리 동물들의 이름들도 다 배워봤으니까 그럼 today's dialogue 오늘의 대화 바로 듣고 올게요.
1: Well, the giraffe is the tallest animal here.
2: Yes. And the peacock is the most beautiful of all.
1: I love this zoo. Which animal is your favorite?
2: The lion. I think it's the best of all.
1: Haha, good choice.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첫 번째 key expression은 바로 타다! 이번 주 우리 계속 비교급을 배웠었죠? 이건 이것보다 더 뭐해? 라고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는 그런 표현들을 배웠었는데, 오늘은 최상급을 배울 거예요. 최상급이 무엇이냐? 세 개의 사물 혹은 사람이 있을 때, 이 중에서 이게 제일 뭐뭐해? 라고 이렇게 가장 뛰어난 것을 말해줄 때 쓰는 거예요. 최상급. 그래서 우리 이 최상급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러면 가장 예로 오늘 기린은 가장 키가 큰 동물이야로 한번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자, 기린은 가장 키가 큰 동물이야. 그러면 키가 큰, 여기에서 가장 키가 크다라는 이 표현을 먼저 써야 되겠죠? 그럼 키가 크는 뭐예요? tall. tall입니다. 그죠? 키 큰. 그러면 우리 최상급을 표현하고 싶을 땐 어떻게 하냐? tall. 이그 단어 뒤에 EST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tall EST, 그러니까 tallest가 됩니다. 그래서 tallest 앞에 그리고 또 the를 붙여서 네, the giraffe is the tallest animal 하면은 기린은 가장 키가 큰 동물이야라는 표현이 돼요. 우리 비교급 할 때는 그 단어 뒤에 ER를 붙여줬잖아요. 뭐 taller 그죠? 더 키가 크면 taller였는데 가장 키가 큰은 the tallest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The giraffe is the tallest animal. The giraffe is the tallest animal. Very good. tallest. 네, 이렇게 위치에 EST만 붙여주면 돼요. 네, 그러면은 연습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게 가장 큰 방이야라는 말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가장 큰이니까 큰, 큰은 뭐예요? big, big이죠. 큰. 그러면 big 뒤에 EST를 붙여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biggest, biggest가 됩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 보면 This is the biggest room 하면 이게 가장 큰 방이야 라는 문장이 돼요. 자, 따라해 보세요. This is the biggest room. This is the biggest room. This is the biggest room. 연습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저 롤러코스터는 가장 빠른 놀이기구야. 가장 빠른. 여기에서 가장 빠른이에요. 그럼 빠른이 뭐예요? Fast. Fast에 EST를 붙여주면 fastest가 됩니다. 그래서 That roller coaster is the fastest ride. 따라해보세요. That roller coaster is the fastest ride. That roller coaster is the fastest ride. Excellent. 네. 이 최상급을 이렇게 배워봤는데, 그러면, 여기서 또 살짝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EST를 다 붙이는 게 아니라, 긴 단어들 같은 경우에는 EST를 못 붙여요. 그럼 어떻게 되냐? The most. 앞에 the most만 붙여주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공작새는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워. 라는 그런 말을 해볼게요. 가장 아름다워. 가장 아름다워. 아름다워는 아름다운은 beautiful, 그죠? beautiful. 근데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러면 beautifuler라고, beautifulest

가장 재미있어, 가장 재밌어, 가장 흥미로워. 이 단어는 interesting. interesting을 한번 쓸게요. 그럼 interesting 역시 interesting us 이렇게 뒤에 est를 붙이는 게 아니라 the most interesting. 그래서 the book is the most interesting of all. The book is the most interesting of all. The book is the most interesting of all. 네,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어려워는 어떻게 할까요? 가장 어려워. 어려워는 difficult. 그래서 the most difficult. This puzzle is the most difficult of all. 이 퍼즐이 그 중에서 가장 어려워. 따라해보세요. This puzzle is the most difficult of all. Excellent. 너무 잘했어요. 우리 이제 the most 이렇게 배웠는데, 그럼 우리 이번에는 최고야 라는 단어를 배워볼게요. 최고야. 여러분은 다 이미 아실 수도 있어요. 이 최고야 라는 단어를 배우기 전에, 좋은이라는 단어, 우리 good 있었죠? good. 근데 좋은을 더 좋은으로 표현하려면, 비교급으로 하려면 better가 된다 그랬죠? 이거는 불규칙 비교급이어서. 그러면 better보다 더 나은, 그러니까 최고는 뭐라고 할까요? 바로 best입니다. best. 네. 그래서 good를 중간에 놓고 더 좋은 better, 최고 best. 그리고 더안 좋은은 worst, 최악은 worst.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이 단어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꼭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그럼 우리 사자가 그중에서 최고야 라고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 빈칸에 the lion을 넣어서 the lion is the best of all 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The lion is the best of all. The lion is the best of all. Very good. 이 영화가 그 중에서 최고야. 이 영화가 그 중에서 최고야. The movie is the best of all. The movie is the best of all. 네, 이 음식이 그 중에서 최고야는 This dish is the best of all. The dish is the best of all. Very good.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붐붐, chant, drop the beat. The giraffe is the tallest. The giraffe is the tallest. The peacock is the most beautiful. The peacock is the most beautiful. Which is your favorite? Which is your favorite? The lion is the best of all. The lion is the best of all. Good job! Speaking 연습하면서 우리 level up 해봐요. 그럼 그림을 다시 볼게요. It's a zoo, right? 네, 동물원에서 친구들이 다양한 동물들을 구경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대화를 이제, 아, 기린이 여기에서 가장 키가 큰 동물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해볼까요? 자, wow! The giraffe is 땡땡 animal here. 네, 어떤 애니멀이에요? 가장 키가 큰 애니멀, 동물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럼 빈칸을 채워주세요. 3, 2, 1. 네, the tallest. The tallest animal 해야 가장 키가 큰 동물이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Wow, the giraffe is the tallest animal here. Wow, the giraffe is the tallest animal here. Very good. 가장 키가 큰 동물이야 라고 했는데 이제는 맞아. 그리고 공작새는 모든 동물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워. 가장 아름다워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Yes, and the peacock is 땡땡 of all. 자, 빈칸을 채워주세요. 3, 2, 1. 네, the most beautiful 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repeat after me. Yes, and the peacock is the most beautiful of all. Yes, and the peacock is the most beautiful of all. Excellent. 그래서, 아, 나이 동물원이 정말 좋아. I love this zoo. 네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뭐야? Which animal is your 땡땡?
자, 가장 좋아.

0: 가장 좋아하는 이라는 단어 우리 배웠었죠? 어떻게 말을 할까요? 3, 2, 1. 네, favorite. favorite 하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 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I love the zoo. Which animal is your favorite? I love the zoo. Which animal is your favorite? 사자야. 나는 사자가 모든 동물 중에서 최고라고 생각해. 자, The lion. I think it's 땡땡 of all. 빈칸을 채워주세요. 3, 2, 1. 네, 최고니까 the best. 네. 자, 따라해보세요. The lion. I think it's the best of all. The lion. I think it's the best of all. 그래서, 좋은 선택이야. 하하, good choice. Good choice.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수업 재밌었나요? 오늘은 여러 사람, 동물, 사물 중에서 하나가 가장 뛰어나다라고 말하는 최상급 표현을 배워봤어요. 오늘 배운 표현들 모두 쉽고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Bye bye.
1: (목소리) 해마다 더 심해지는 학교폭력. 피해시 대처법.
2: 너 대박 치킨!
1: 학교 폭력을 목격했다면 선생님, 학교 전담 경찰관 등에게 알립니다.
2: 너 뭐냐?
1: 학교 폭력 피해 현장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 또한 범죄입니다.
2: 엄마한테 말하는 게 좋긴 해.
1: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은 부모님에게 알리고 학교에 즉시 분리를 요청합니다.
2: 이거 싫어하고 내면 이거 싫어도 애매하고. 애매하니?
1: 육하 원칙에 따라 작성한 진술서, 피해 진단서, 사진 등 피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3: 바뀌는 게 있을까?
2: 뭐 가만히 있다가 뭐 달라지냐?
1: 112,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청소년 상담 1388 등에서 피해 지원을 받습니다.
2: 영어 점심 치킨이! 가자!
4: 응?

0: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 쌤 줄리입니다. 여러분, what do you say when your friend wins an award? 우리 친구가 엄청 큰 상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보통 어떻게 얘기하나요? 너무 잘했다, 축하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자, 이렇게 축하할 일이 생겼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오늘의 학습 목표 듣고 만나요.
1: Week 28. Social Expressions. Thursday. Congratulations. I can use expressions for congratulations.
0: It's brain up time, everyone. Let's learn today's vocabularies. 오늘의 단어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인데요. 자, 지금 보니까 이 여자아이 방에 있는 것 같습니다. And she is holding something. 무엇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요. 아, best reader라고 써져 있는데요. 최고의 독서왕이라는 상장과 트로피를 받은 것 같습니다. Well done. 자,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고 있는 아빠가 He's giving two thumbs up. 너무 잘했다 라고 칭찬을 하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오늘의 첫 번째 단어는 상인데요. 우리 상이라는 단어 같이 읽어볼까요? Award. Award. Good. 자, 이렇게 상을 받아왔으면 아빠가 어떻게 칭찬을 하실까요? 너무 잘했어, 축하해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자,

0: 우리 축하합니다 혹은 축하해라는 단어도 같이 읽어볼게요. Congratulations. 천천히 한번 더. Congratulations. 한번더 해볼까요? Congratulations. Great. 자, 이렇게 축하를 해주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딸이 상을 받아오면은 아빠로서 굉장히 자랑스러울 것 같죠? 자, 여러분, 자랑스러운이라는 단어도 같이 읽어볼까요? Proud. Proud. Very good, everyone. 자, 오늘 단어 잘 생각하면서 Let's listen to today's dialogue.
1: Congratulations on winning the Best Reader Award.
2: Thank you. I read a book every day.
1: You really deserve it. I'm proud of you.
2: Thanks. I'll try to win the award again next year.
1: Keep up the good work.
0: It's Focus on Time, everyone. 우리 Today's Dialogue 잘 듣고 왔나요? Let's learn today's expressions. 오늘의 표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표현은요. Congratulations on the best reader award입니다. 자, 선생님이랑 앞에 단어를 배웠을 때 congratulations는 이미 배웠죠. 축하합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자, 여기서 뒤에 on이 들어가고 동사 ing가 들어가게 되면 무엇무엇 한 것을 축하해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우리 빈칸을 채워야겠죠? 최우수 독서상을 받은 것을 축하해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the best reader award가 최우수 독서상이란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받은 것이라는 단어가 지금 빈칸에 들어가야 할 단어인데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될까요? 상을 받다니까 get, receive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나요? 자, 우리 상을 받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요. get도 아니고 receive도 아니고 우리 win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 win은 이기다란 뜻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죠. 자, 근데요. award, 우리 상을 상이라는 단어를 같이 쓸 때는 win and award가 상을 받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이 동사를 ing를 넣어서 써야겠죠? 그래서 winning을 넣어서 문장 읽어볼까요? Congratulations on winning the best Reader Award. One more time. Congratulations on winning the Best Reader Award. Good. 이번엔 다른 단어를 우리가 사용해 볼 거예요. 1등을 한 것을 축하해요 라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1등은 the first place이고요. 빈칸에 들어가야 할 말은 무엇무엇 한 것을입니다. 자, 1등을 하다라고 쓸 때 쓰는 동사는 우리 get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자, 그리고 이 동사 뒤에 ing를 써야겠죠? 그래서 getting이 됩니다. Let's read. 1등을 한 것을 축하해요. Congratulations on getting the first place. One more time. Congratulations on getting the first place. Well done. 자, 다음 표현입니다. You really deserve 입니다. 자, 여러분, 이 표현은요. You deserve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뒤에 명사가 들어가게 되면 너는 무엇 무엇을 받을 만해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really를 넣게 되면 정말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 빈칸을 채워 볼까요? 너는 그것을 정말 받을 만해라는 표현입니다. 자,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그것이라는 단어인데 맞아요. 바로 it을 넣으면 되겠죠? Let's read. 너는 그것을 정말 받을 만해. You really deserve it. One more time. You really deserve it. Good. 자, 다른 단어를 사용해 볼까요? 너는 이 상을 받을 만해요. 자, 여기서 빈칸에 들어가야 할 말은 이 상입니다. 우리 상이라는 단어는 배웠죠? 바로 award이고요. 앞에 this를 쓰면 되겠죠? 우리 읽어볼게요. 너는 이 상을 받을 만해요. You deserve this award. You deserve this award. Great! 마지막 표현입니다. I'm proud of. 자, 여러분 여기서 proud는 어떤 뜻이었죠? 맞아요. 자랑스러운 이란 뜻이었고요.

이렇게 I'm proud of 뒤에 사람이나 혹은 명사의 단어를 쓰게 되면 나는 무엇무엇이 혹은 누구누구가 자랑스러워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나는 너가 자랑스러워 라는 문장을 우리 만들어 볼까요?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맞아요. 너, 바로 you입니다. 읽어볼게요. I'm proud of you. I'm proud of you. Good. 이번엔 나는 우리 팀이 자랑스러워요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우리 팀입니다. 우리 팀은 어떻게 써야 될까요? 맞아요. Our team으로 써서 우리 문장 읽어볼까요? 나는 우리 팀이 자랑스러워요. I'm proud of our team. I'm proud of our team. Great work, everyone. It's beat and speak time, everyone. Let's chant along with me. You ready? Hit the music, please. Congratulations on winning. Congratulations on winning. You really deserve it. You really deserve it. I'm proud of you. I'm proud of you. Good job, everyone. Welcome back, everyone. It's build-up tim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시간입니다. Let's review.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Here was our picture. 오늘의 그림이었죠. What was happening? 어떤 상황이었나요? 맞아요. 지금 이 여자아이가 Best Reader Award, 최우수 독서상을 받은 것을 아빠에게 자랑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What did her dad do? 아빠가 축하해 라고 칭찬을 하는 대화였습니다. 우리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Congratulations on the Best Reader Award. 자, 여러분,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 Can you remember it? 기억하나요? 맞아요. 상을 받다 라는 표현은 win an award 이었죠. 여러분, 여기서 win을 winning으로 바꿔서 써야 됩니다. Let's read. Congratulations on winning the Best Reader Award. One more time. Congratulations on winning the Best Reader Award. Good. 자, 이번에는 다른 단어를 우리가 한번 써볼까요? 시험에 통과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읽어볼게요. Pass the test. Pass the test. 자, 여러분 여기서 동사는 pass입니다. 이게 힌트예요. 그렇다면 자, 시험에 통과한 것을 축하해요 라는 문장이에요. 동사 뒤에 ing를 써야겠죠. 그래서 passing the test로 써야 됩니다. Let's read. 읽어볼까요? Congratulations on passing the test. 한 번 더. Congratulations on passing the test. Good. 우리 다음 문장 볼까요? Thank you. I read a book every day. 고마워요. 저는 매일 책 한 권을 읽었어요. 라는 문장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Thank you. I read a book every day. Good. 자, 우리 아빠의 답변도 같이 한번 볼까요? You really deserve. 자, 여기서의 빈칸은 어떤 단어가 들어가나요? 맞아요. It입니다. 그리고 I'm proud of you가 들어가겠죠. 우리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요. 아, 너는 정말 받을만 해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it은 어떤 걸 의미하나요? 맞아요. 이 여자아이가 받은 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너는 그것을 정말 받을만 해. 이 상을 받을만 해 라는 문장이죠. 다음 문장은 나는 너가 자랑스러워 라는 문장입니다. 자, 이 두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You really deserve it. I'm proud of you. 한 번 더. You really deserve it. I'm proud of you. Good. 우리 여자아이의 답변. Thanks.

0: try to win the award again next year. 고마워요. 저는요, 내년에 또 이 상을 받도록 노력할 거예요. 라는 문장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Thanks. I'll try to win the award again next year. Thanks. I'll try to win the award again next year. Good. 우리 아빠의 답변은 Keep up the good work 입니다. 이 뜻은 계속해서 힘내, 화이팅 해 라는 이제 응원의 메시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Keep up the good work. Keep up the good work. Excellent work, everyone.
1: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0: That's it for today.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땠나요? 이렇게 주변에 누가 잘한 일이 있거나 축하할 일이 생기면 오늘 배웠던 Congratulations on으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한번 축하해보는 것을 선생님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참 자랑스러워 라는 문장도 같이 쓰면 좋겠죠? 어떻게 시작했나요? 맞아요. I'm proud of you. 이런 문장을 사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Until next time.

0: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잘 있었어? 오늘 하루 재밌게 보내고 있었어요? 쌤 보니까 뭔가 좀 더 행복해지고 그런 것 같지 않아? 오늘도 쌤이랑 재밌게 영어 수업할 준비가 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얘들아, 오늘 무슨 요일인지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죠? 오늘은 무슨 요일일까요? What's the day today? What's the day today? 오늘은 뽀로보롬 Thursday, 목요일이네요. 아우, 주말이 다가온다. 벌써 신난다, 그쵸? Today is Thursday. Thursday. 자, Thursday는 무슨 공부를 하는 날이었지? 말하기 공부하는 날이었죠? 입을 크게 벌리고 어깨를 쫙 펴고 배에 힘주고 자신감 있게 크리스쌤이랑 말하기 공부할 준비 됐죠? 오케이, 준비됐다면 이번 주에 주제를 확인해 봐야겠지? Week 4. My favorite food. 아, 쌤이 가장 좋아하는 주제 같아. My favorite food.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서 이번 주 이야기해보기로 했지요. 벌써부터 또 배고파지려고 한다, 그치요? 우리 열심히 또 공부해보자.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주에 들었던 지문 있지? 화요일 날 선생님이랑 공부했던 읽기 지문 있잖아? 그거 한번 다시 듣고 와볼게요. 준비됐죠? 귀 쫑긋.
1: I eat a sandwich for breakfast. I like my sandwich with eggs. I eat noodles for lunch. I like my noodles spicy. I don't like soup because it is too hot. I like to eat rice for dinner. These are my favorite meals.
0: 오케이, 우리 친구들 잘 듣고 왔어? 쌤이랑 공부했던 지문 머릿속에 스물스물스물 기억이 다시 막 되돌아왔을 텐데 자, 이번 주에 말하기는 어떻게 공부할 거냐면 우리가 방금 들었던 지문 안에서 가장 중요한 패턴 3개를 골라서 몇 개? 3개를 골라서 그 패턴 중심으로 말하기 연습해볼 거예요.

좋아요. 어렵지 않아요. 티처랑 같이 한번 해봅시다. 버범. 나주카를 number one.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읽을 수 있는 친구 있어요? 손 들어봐. 누구누구? 어, 그렇지. 읽어보세요. I like. 맞아요. 다시 한번. I like. 자, 어깨 피고 다시 한번. I like. I like. I like가 무슨 뜻이었지, 얘들아? I like 하면은 나는 뭐뭐를 좋아해요 라고 말할 때 쓰는 패턴이었어요. 우리 예문에서 한번 볼까? I like chicken. One more time. I like chicken. 우리 친구들 다 좋아하는 거 맞지요? 나는 치킨을 좋아해요. 치킨 좋아하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I like chicken. 따라라라. I like chicken. 잘했어요. 우리 두 번째 예문 볼까? 빠밤. 읽어봅시다. I like ramen. I like ramen. ramen이 뭘것 같아? 맞아! 라면이야. 우리 진짜 라면 좋아하잖아. 그치, 얘들아? 다시 해볼게요. I like ramen. 따라라라. 이 패턴은 따라라라. 이 음을 기억해. 우리 친구들은 가장 멋진 피아노 악기야. 시작! I like ramen. I like ramen.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예문 볼게요. I like, 아, 이거 맛있는 거. Ice cream. One more time. I like ice cream. 아, 아이스크림 싫어하는 친구들은 정말 보기 드문 것 같아요. 다시 볼게요. I like ice cream. 나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요. 다시 한번. I like ice cream.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I like 기억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요번에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넣어서 한번 얘기해볼까? I like, 시작. I like. 잘했습니다. 자, 한거 맞지? 자, 두 번째 매직 패턴 가볼게요. 빠밤. 오, 뭐라고 적혀있나 한번 읽어봅시다. I don't like. One more time. Don't like. 방금은 I like였는데 중간에 don't가 들어갔어요. don't가 들어가면 뭔가 아니라는 뜻이야. I like는 좋아하던데 I don't like는 나는 좋아하지 않아요 라는 뜻이 됩니다. 뭘안 좋아하는지 한번 보자. 봐봐. I don't like burgers. 오, 선생님이 좀 놀랐던 게 친구들한테 너네 싫어하는 음식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햄버거가 꽤 많았어. 왠지는 이유는 나도 잘 몰라. 선생님은 햄버거를 매우 좋아하거든. 근데 나는 버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라고 한번 해볼게요. 시작. I don't like burgers. One more time. I don't like burgers. 우리 친구들 잘해. 따라라라라. 시작. I don't like burgers. 잘했어, 우리 친구들. 하나 더 볼게요. 자, 이번에는, I don't like spicy food. 얘들아, spicy. 저번에 선생님이 알려줬는데, spicy가 무슨 뜻일까? 매운이란 뜻이었어. 매운 거. 나는 매운 거 싫어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쓰면 좋은 문장이겠죠? I don't like spicy food. One more time. I don't like spicy food. 우리 친구들 잘해. 시작. I don't like spicy food.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그 다음에는, I don't like eggplant. eggplant가 뭐게? 자, eggplant는 바로 가지야. 자, 근데 가지가 왜 eggplant라가 단어가 됐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egg는 뭐였어? 달걀이란 뜻이고 plant는 얘들아 식물이란 뜻이거든? 달걀 식물이야. 왜 달걀 식물이 내 게? 옛날에 유럽에서 가지를 재배할 때 재배했던 그 특별한 그 가지의 품종이 약간 달걀처럼 생겼었대. 하얀색에다가. 그래서 eggplant가 이름이 됐대요. 신기하지 않아? 자, 그럼 다시 읽어볼게요. I don't like eggplant. 우리 친구들 잘해. 시작. I don't like eggplant. 선생님은 가지를 좀 좋아하는데 친구들 중에 가지를 좀 좋아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더라고. 다시 한 번만 마지막으로. 시작. I don't like eggplant.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자, 그럼 요번에는 우리 친구들 차례예요. 머릿속으로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음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봤어? 자, 그럼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음식을 여기 패턴에다 넣어보는 거야.

I don't like 너 봤어? 오케이, 잘했어 우리 친구들. 그럼 우리 세 번째 매직 패턴 가보자. 세 번째 매직 패턴은 I like to eat for 가두 번이나 나왔네. 자, 무슨 뜻이냐면 나는 뭐뭐를 뭐뭐로 먹는 것을 좋아해요. 자, 이렇게 보면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예문을 보면 우리 친구들이 아, 이 뜻이었구나 라고 할 거예요. 자, 예문 봅시다. I like to eat cereal for breakfast. 이거 무슨 뜻일까? Cereal, cereal. 바로 시리얼이야. 우리 친구들 뭐 먹고 왔어요? 하면 항상 시리얼 먹고 왔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breakfast, 아침 식사로 시리얼 먹는 것을 좋아해요. 라는 문장이에요. 우리 읽어볼까? 시작. I like to eat cereal for breakfast. 이거 봤어? 잘했어. 자, 두 번째 가볼게요. 자, 요번에는 나는 런치는 점심 식사거든? 런치로 뭘 먹는 걸 좋아하는지 한번 보자. I like to eat burgers for lunch. 나는 점심 식사로 뭘 먹는 걸 좋아한대요? Burger, 버거, 햄버거 먹는 걸 좋아한대. 해볼까요? 시작. I like to eat burgers for lunch.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3번은 저녁 식사 나올 것 같은데. 자, 읽어볼게. I like to eat spaghetti for dinner. 내가 저녁 식사로 뭘 먹는 걸 좋아한대요, 얘들아? Spaghetti, 스파게티 먹는 걸 좋아한대요. 다시 읽어보자. I like to eat spaghetti for dinner. 우리 친구들 읽어봐, 이번엔. 시작. I like to eat spaghetti for dinner. Spaghetti. 발음 기억나지요?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우리 세 개의 매직 패턴 기억할 수 있겠어? 첫 번째, I like. 두 번째, I don't like. 세 번째, I like to eat for 였지요?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자, 그렇다 하면, 우리 요번에는 우리 친구들이 넣어서 한번 해봐야겠죠? 세 번째 패턴. I like to eat for 나는 뭐뭐를 뭐뭐로 먹는 것을 좋아해요. 아침 식사 breakfast, 점심 식사 lunch, 저녁 식사 dinner. 기억할 수 있겠죠? 우리 문장 한번 만들어 보자. 시작. I like to eat for 넣어봤어?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습니다. 자, 그렇다 하면 체크 타임이 왔어. 쌤이 가장 좋아하는 준비됐어요? 자, 얘들아, 쌤이 제일 좋아하는 체크 타임이에요. 쌤 혼자 부르게 하면 안 돼. 우리 친구들도 같이 따라 불러줘야 돼. 약속할 수 있지요? Drop the beat. I like chicken. I like ramen. I don't like burgers. I don't like eggplant. I like to eat four. I like to eat eggs for breakfast. I like to eat eggs for breakfast. I like to eat pizza for dinner. I like to eat pizza for dinner. Great job, everyone! Excellent! 자, 이제 우리 퀴즈 타입 한번 가져봐야겠죠? 1번부터 가볼게요. 나는 몸을 좋아해요. 패턴 뭐였지, 얘들아? I like 였지요. 근데 나는 샌드위치를 좋아한대. 샌드위치가 영어로 샌드위치가 아니라 샌드위치였어요. 자, 그럼 여기다가 우리 sandwiches라는 단어를 넣어볼 거야. 준비됐어? 시작! I like sandwiches. One more time. I like sandwiches. 잘했어요. 자, 2번은 빠밤. 나는 가지를 좋아하지 않아요. 가지가 영어로 뭐였지? 아까 쌤이 달걀 식물이라고 그랬어. 가지는 eggplant였어요. 그래서 I don't like eggplant. One more time. I don't like eggplant. 잘했어, 우리 친구들. 따라하고 있는 거 맞지? 자, 마지막 가볼게요. 나는 아침으로 시리얼 먹는 것을 좋아해요. 시리얼이 영어로

0: 그럼 뭐였어, 얘들아? 그쵸, cereal였지요? 그리고 아침 식사는 breakfast였으니까 I like to eat cereal for breakfast가 되겠습니다. 너무 잘했어. 그럼 우리 친구들 이번에 듣고 따라와보는 시간 해볼게요.
1: I like chicken. I don't like burgers. I like to eat eggs for breakfast.
0: 잘 듣고 따라해본 거 맞지요? 오늘 쌤이랑 수업 어땠어? 쌤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좀 배고프지? 배에서 벌써 꼬르륵 소리 나는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가서 맛있게 저녁 먹고요. 내일 선생님이랑 더 행복하게 재밌게 영어 공부해봐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2: TV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뱅뱅!

문법 독해의 힘 레벨 2예요. 선생님은 여러분을 문법의 지니어스로 만들어드릴 지니쌤 유지인 선생님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7강 과거 시제 의문문 처음 들어가는 시간인데요. 7, lucky 7. 선생님도 굉장히 좋아하는 숫자예요. 왠지 오늘 수업에서는 조금 더 재미있고 신나는 내용이 나올 것 같지 않나요? 좋아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힘차게 선생님과 함께 우리 수업 열어보도록 합시다. Today, Unit 3, 과거 시제? 우리 친구들 의문문입니다. 우리가 Unit 1부터 과거 시제 여러 가지 동사들의 과거형 알아봤었고요. Unit 2에서는 이제 과거 시제의 부정문 살펴봤었죠? Unit 3는요, 드디어 과거 시제 의문문입니다. 의문문이 뭘까요, 우리 친구들? 의문.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뭔가가 궁금할 때 질문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끝에 물음표로 끝나는 말 있죠? 의문문이라고 해요. 과거 시제 의문문이니까 우리가 뭔가 과거에 했던 일, 과거의 상태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할 때 물어보는 문장입니다. 우리 친구들 아마 실생활에서 친구나 가족에게 오늘 하루 어땠어? 혹은 오늘 무슨 일을 했어? 이렇게 과거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 대화를 할 때 이 과거 시제 의문문 아주 필수적인 표현입니다. 오늘 선생님과 함께 과거 시제 의문문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봅시다. 자, 그런데요. 지니어스 마을에 어젯밤에 어떤 도난

사건이 발생했었다고 해요. 도서관에서 아주 중요한 책한 권이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았고요. 세 명의 용의자만 나타났습니다. 용의자 A, B, C 중에서 우리가 실제 범인이 누군지를 찾아내야 되는데요. 질문을 하고 그들의 답변을 들어서 범인을 찾을 수 있어요. 질문의 목록입니다. 당신은 어제 도서관에 있었나요? 두 번째, 선반 위에 책이 있었나요? 세 번째, 당신은 도서관에서 무엇인가를 가지고 나왔나요? 네, 모두 어떤 과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질문, 과거 시제 의문문이 되겠지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이 용의자들은 모두 외국인이라서 우리가 영어로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영어로는 이 과거 시제 의문문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의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다 보면요, 여러분이 수업 마무리에 직접 범인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정말 기대되죠? 좋아요.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해 봅시다. Are you ready? Let's start! 네,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의문문이 바로 비동사 과거 의문문입니다. 우리 친구들, 비동사의 과거형 이제 너무 많이 해서 저절로 튀어나오죠? 비동사의 과거형 두 가지 무엇이었죠? 그렇죠. was와 were. was, were. 기억나시죠? 이 was와 were이 들어간 문장을 우리가 이제 물어보는 무엇무엇이 있었나요? 무엇무엇이었나요? 어떠어떠했나요? 이렇게 물어보려고 해요. 그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비동사 과거 의문은 이렇게 was나 were 비동사 과거 표현이죠. was나 were 어디에 위치한대요? 주어 앞에. 즉, 문장의 맨 앞에 써서 만들어요 라고 했네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로만 보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 선생님이 예시를 들어볼게요. was나 were이 들어가는 문장 중에서 간단한 문장 뭐가 있을까요? 네. 선생님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She was happy. 선생님은 아주 아주 행복했어요. She was happy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녀는 행복했나요? 행복했나요?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was나 were를 주어 앞에, 이 was를 주어 앞으로 가지고 올게요. 문장 맨 앞에 was, 그 뒤에 주어 써줄게요. was she, 그 다음에 그대로 happy. 그렇죠? 끝에 의문문이니까 물음표 붙여주면 되겠네요. She was happy. 그녀는 행복했다. 라는 문장을요, 이렇게 was를 문장 맨 앞에 빼옴으로써 was she happy? 그녀는 행복했나요? 물어보는 의문문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게 끝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was나 were를 문장 맨 앞으로 가지고 와서 주어랑 cross, 주어랑 이렇게 cross. 자리만 바꿔주시면 우리 친구들 비동사가 들어간 모든 문장을 이렇게 의문문의 형태로 바꿀 수 있어요. 자, 영어는 이렇게 한 가지 규칙만 알면 모든 문장에 적용시킬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친구랍니다. 이렇게 크로스만 시켜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즉, 해석하면 was, were 플러스 주어는 주어의 정체가 무엇무엇이었나요? 또는 주어의 상태가 어떠어떠했나요?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좋아요. 중요한 것은 was, were의 위치를 주어의 앞에, 즉 문장의 맨 앞으로 가지고 오면 된다는 겁니다. 너무 중요해서 선생님 다시 한번 반복했어요. was, were의 위치를 주어의 앞으로, 문장 맨 앞으로 데리고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뒤에는 그 어떤 형태도 바뀌지 않고요.
순서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was의 위치만 문장 앞으로 빼주시면 돼요. 자, 예문 한번 볼게요. Were they ready for the festival? Were they ready? 끊고 for the festival? 해석해 볼게요. 앞에 were 그렇죠? 문장의 맨 앞에 나왔지요. They 그들은 ready 준비되었었나요? 그들은 준비가 되어 있었나요? 무엇을 위한? For the festival. 그 축제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었나요? 과거 의문의 형태가 되었죠. 좋습니다. Self-check 통해서 예문 두 가지 더 살펴볼게요. 문장 해석해 봅시다. 첫 번째 문장. Were the robot cleaners useful? Were the robot cleaners useful? 나왔죠? 우리 친구들, 이렇게 문장 맨 앞에 were이 나왔구나. 이것을 확인하면, 아, 의문문이구나. 과거 물어보는 형태구나. 라는 것을 눈치채시면 되고요. 그 뒤에가 이제 문장의 주어가 되겠죠. 이 문장의 주어는 the robot까지가 아니라 뒤에 cleaners까지 있어요. The robot cleaners. 즉, 로봇 청소기들입니다. 그 로봇 청소기들은 useful 무슨 뜻일까요? 우리 친구들 지난 유닛에서 우리 주머니 pocket 지문하면서 배워봤었죠. useful 유용한이란 뜻입니다. 그 로봇 청소기들은 유용했나요? 유용했나요? 과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형태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 로봇 청소기들은 유용했나요? 이렇게요. 좋습니다. 두 번째 문장. Was the last question easy? 나왔죠. 문장 맨 앞에 was를 써주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문장 모두 was, were 맨 앞에 왔는데요. 이 차이점은 뒤에 있는 주어가 복수명사냐, 단수명사냐에 따라서 were, was 써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장은 주어가 어때요? The last question. 마지막 문제. 즉, 단수명사죠? 따라서 was 써주었고요. 그 마지막 문제는 easy, 쉬운. 즉, 그 마지막 문제는 쉬웠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비동사 과거 의문은 앞에 was나 were를 맨 앞에 써준다. 네, 여기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내용은요. Was there? Were there? 입니다. 왠지 어떤 표현의 과거 의문일 것 같아요. 그렇죠. 무엇무엇이 있었다. There was, there were. 기억나죠, 우리 친구들? 거기에서 비동사 과거형만 맨 앞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보시면요. 원래는 이렇게 there was, there were 플러스 주어. 무엇무엇이 있었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있었나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표현으로 바꾸려면 there과 was, were의 위치만 슉 바꿔주시면 돼요. was, were 플러스 there 이렇게요. 주어의 위치는 there was일 때도 그 뒤에 주어가 나오고 was there일 때도 그 뒤에 주어가 나옵니다. 주어의 위치는 그대로고 앞에 있는 there과 was, were의 위치만 이렇게 슉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해석하면 주어가 있었나요? 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지요? 우리가 방금 앞에서 배웠던 것도 비동사 과거형의 위치만 문장 맨 앞으로. Was there, were there도 마찬가지로 이 비동사 과거형만 문장의 맨 앞으로 데리고 와주시면 됩니다. 문장 볼게요. Were there many visitors at the museum? 그렇죠. 문장 맨 앞에 were 써주었고요. 그 뒤에 there 나왔습니다. Were there 뒤에 나오는 것이 이 문장의 주어가 되겠죠. 바로 many visitors, 많은 방문객 드디어 많은 방문객들이 있었나요? 어디에? At the museum. 그 박물관에요. 자, 우리 친구들 어렵지 않지요? Were 비동사 과거형만 마찬가지로 문장 맨

앞으로 빼주었습니다. Self-check 넘어가 볼게요. 우리 문장 해석해 봅시다. 첫 번째 문장. Were there any troubles during the meeting? 나왔지요. 마찬가지로 were there 문장 앞에 왔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이 문장의 주어 any troubles가 되겠죠. 어떤 문제들이요? 어떤 문제들이 were there 있었나요? 언제요? During the meeting. 그 회의 동안에 어떤 문제들이 좀 있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요. Was there enough food for everyone? 나왔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was there.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장의 차이점은 첫 번째는 any troubles. 복수 명사이기 때문에 were를 써주었고요. 두 번째 문장은 enough food. 음식까지 해서 단수 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was를 써준 것뿐입니다. 두 가지 모두 형태는 똑같은 거예요. Were there, was there 이렇게요. 두 번째 문장. 충분한 음식이 있었나요? 누구를 위한? For everyone. 모든 사람을 위한, 모두를 위한 충분한 음식이 있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죠? 네,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는 우리가 비동사 과거형의 위치만 맨 앞으로 바꿔준다는 거딱 이거 하나만 기억해주면 됐습니다. 비동사 과거 의문 살펴봤으니까요. 그 뒤에 어떤 내용 나와야겠어요? 그렇죠. 일반 동사 등장해야겠지요. 일반 동사 과거 의문문입니다. 일반 동사도 우리가 그 비동사처럼 동사의 위치만 쇽 바꿔주면 좋을 텐데 일반 동사는 어떤 것을 추가도 해줘야 되고 형태도 조금 바꿔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어렵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하냐면 일반 동사 과거 의문은 주어 앞에 did를 쓰고 주어 뒤에는 동사 원형을 써요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어 앞에 무엇을 써준다? did라는 친구를 써주고요. 주어 뒤에는 동사 원형을 써준대요. 왠지 어떤 것이 떠오르지 않나요?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그렇죠. 우리 유닛 2에서 부정문 할 때도 조동사 did not 쓰고 그 뒤에 동사 원형 넣어줬던 거 기억나지요? 그거랑 비슷해요. 일반 동사니까요. 의문문 할 때도 부정문처럼 조동사 넣고 그 뒤에는 동사 원형을 써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여러분의 이해를 쉽도록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오, 네, 좋아요. He played soccer. 우리 친구들 축구하는 거 좋아하죠? 네, 그는 축구를 했다라는 과거형 문장이에요.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규칙을 적용해서 그는 축구를 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의문문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주어 앞에 did를 쓰래요. 그럼 그대로 써봅시다. 주어 앞에 did 써주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주어 내려줄게요. Did he? 그 다음 주어 뒤에는 동사 원형을 쓴다고 했으니까요. played에서 ed를 빼고 원형으로 바꿔볼게요. 동사 모양 그대로 play. 그 다음에 soccer. 이렇게 되겠죠? 끝에는 물음표 써줍니다. Did he play soccer? 이렇게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과거 의문문 만든 거예요. He played soccer. 그는 축구를 했다였는데 그는 축구를 했나요? 물어보는 표현. Did he play soccer? 이렇게요. 자, 어렵지 않지요? Did를 쓰고 주어 뒤에는 동사 원형을 써준다는 거. 자, 우리 친구들 여기 did라는 조동사에 이미 과거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did의 도움을 받은 대가로 뒤에 있는 동사는 동사 원형을 써주는 거예요.

문장 안에 이 과거의 의미를 담은 것이 두 개가 중복으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 조동사에 과거의 의미가 이미 담겨 있으니까 그 뒤에 있는 동사에는 과거의 의미를 빼고 그냥 동사 모양 그대로 원형만 써주자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해석하면요. did 주어 동사 원형은 무엇무엇 주어가 무엇무엇 했나요? 라고 해석합니다. 그렇죠? 그는 축구를 했나요? 이렇게 해석하지요. 예문 한번더 볼게요. Did the students understand the lesson? 나왔죠? Did 주어 동사 원형입니다. 그 학생들은 복수예요. 그 학생들은 understand 이해했나요? 무엇을? The lesson, 그 수업을요. 네, 우리 친구들, 이렇게 주어가 단수명사이든 복수명사이든 전혀 상관없이 이 과거 의문문은요, 이 형태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Did, 주어, 동사, 원형이요. 그렇죠? 그 학생들은 이해했나요? 그 수업을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Self-check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문장. Did the airplane arrive on time? 자, 이 형태를 잘 보세요. Did 앞에 나왔고요. 그 뒤에 주어. Did the airplane?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요. 맞죠? Arrive. 도착하다. 동사 원형이지요? 그 비행기는 도착했나요? 언제? On time. 제 시간에요. 그 비행기 제 시간에 도착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이요. Did he cook dinner yesterday? Did he cook dinner yesterday? 라는 표현이죠. 마찬가지로 did 앞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cook. 동사 원형이지요. Did 주어 동사 원형이요. 그는 요리를 했나요? 무엇을? Dinner. 저녁 식사를요, yesterday, 어제. 즉, 그는 어제 저녁 식사 요리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비동사 과거 의문은 was, were에 위치만 앞으로 슉 가지고 오는 거였고, 일반 동사 같은 경우는 did, 주어, 동사, 원형. 이렇게 비동사와 일반 동사의 규칙을 따로 구분해서 꼭 외워두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 내용만이 남았습니다. 조동사 did예요. 우리 친구들, 이 조동사라는 말 부정문할 때 여러 번 들어봤었죠? 바로 도울 조자를 써서 동사를 돕는 친구. 동사가 하지 못하는 어떤 역할을 이 조동사가 붙어서 도와주는 거예요. 조동사 did입니다. 우리가 과거 시제를 다루면서 이 조동사 did의 도움을 아주 많이 받았어요. 여기 보시면 일반 동사 과거의 의문문이나 과거의 의문문 오늘 배우고 있지요. 그다음 부정문을 만들 때 사용하는 이 did라는 기특한 친구는요. 의미를 가지지 않아요. 오, 선생님! 과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죠? 네, 우리 친구들, 조동사라는 것이요. 의미를 어느 정도 갖는 친구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can, should, 할수 있다, 해야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것들도 있기는 한데요. did라는 친구는 따로 우리가 해석을 하지 않아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해석을 하지 않고 단지 문장 안에 써서 이 문장이 과거형 의문문입니다. 과거형 부정문입니다. 이렇게 문법적인 형태만 완성시켜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따로 의미는 가지지 않습니다. 예문을 통해 확인해 볼게요. Did the students do their homework? 했었죠? 네. 앞에 need라는 조동사가 왔어요. 그렇지만 우리 따로 해석하지 않고요. 이 뒤에 있는 일반 동사 do만 해석해 줍니다. 그 학생들은 do 했나요? 과거에 했나요? 이 did의 영향을 받아서 과거에 그들의 숙제를 했나요? 라고 이렇게

익숙하지? D들을 따로 어떤 뜻을 담아서 우리가 의미를 이렇게 쥐어주지는 않습니다. 대답할 때도 마찬가지로 No, they didn't. 이 문장은 원래 No, they didn't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지만요. 하지만 did가 문장의 동사로 쓰인 경우에는 무엇뭐 했다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해요. 물론 이렇게 they did their homework와 같은 문장에서 주어 뒤에 일반 동사의 위치에 need가 왔지요. 이럴 때는 해석을 분명하게 해줘요. 어떻게 하냐? 그들은 했습니다. 부의 과거형이죠. 무엇무엇을 했다. 그들은 했습니다. 그들의 숙제를요. 이렇게 문장의 일반 동사로 와서 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조동사로 왔을 때는 해석이 안될 수도 있다. 똑같은 did. 모양은 같지만 문장에서 역할은 다르다는 거. 우리 친구들이 이 부분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해석할 줄 알면 이 과거 시제의 마스터가 된 거예요. 좋습니다. 사업착 살펴볼게요. 밑줄 친 did에 유의해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첫 번째. Did the squirrels find food for winter? 문장 맨 앞에 did가 와서, 아, 이것은 조동사구나라고 우리가 눈치를 챌수 있지요. 그 뒤에 나온 게이 문장의 주어. squirrel. squirrel 하면 뭐죠? 다람쥐들입니다. 그 다람쥐들은 find, 찾았나요? 자, 해석은 하지 않지만 이 일반 동사 찾다를 도와서 찾았나요? 이렇게 과거 의문의 형태를 만들어주죠. 그 다람쥐들은 찾았나요? 무엇을요? Food, 먹이를요. 무엇을, 언제를 위한? 겨울을 위한. 그 다람쥐들은 겨울을 위한 먹이를 찾았나요? 발견했나요?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요. They did everything to help her. 아하, 여기에서 did는 딱 보니까 일반 동사의 위치에 왔지요. 주어 뒤에 그들은 했습니다. 무엇을? Everything. 모든 것을요. To help her. 그녀를 돕기 위해서요. 여기에서는 그들은 그녀를 돕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했어요. 라고 did의 어떤 명확한 뜻을 담아서 해석해 줬습니다. 자, 이두 문장의 차이점이 느껴지시죠? 좋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과거형, 과거 시제, 과거 부정문, 마지막 의문문까지 모두 마스터한 거예요.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부정문, 여러분, 의문문으로 넘어왔다고 해서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항상 수시로 시간이 나면 부정문도 복습을 해주시고요. 오늘 배운 의문문까지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Now let's wrap up today's class. 오늘의 수업 마무리하러 가볼까요? 범인 찾아보는 거예요. 네, 친구들, 우리 오늘 과거 의문문 열심히 공부했으니까요. 이 용의자 3명 중에서 범인이 누구인지 한번 밝혀내 봅시다. 첫 번째, 용의자 A부터 한번 만나볼게요. 용의자 A 나와주세요. 네, 용의자 A 인터뷰를 한번 해볼게요. 당신은 어제 도서관에 있었나요? 당신은 어제 도서관에 있었나요?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음? You at the library yesterday? 자, 이 문장에 동사가 보이나요? 1번 동사가 없지요. 따라서 비동사가 들어가야 하는데, 비동사 was, were 중에서도 정답은 were이 들어가야겠지요. 왜냐? 이 문장의 주어가 you잖아요. are의 과거형 were. Were you at the library yesterday? 당신은 어제 도서관에 있었나요? 용의자 A씨, 도서관에 있었나요? 대답은요? No, I was not. I was at home. 아니요, 저는 도서관에 있지 않았어요.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자, 용의자 A씨, 집에 있었대요. 범인이 될수 있을까요? 없겠네요. 용의자 A씨, 네, 안녕히 가세요. 용의자 B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질문해 볼게요. 선반 위에 책이 있었나요? 선반 위에 책이 있었나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은요? 음?
there any book on the

Shelf? 바로? 그렇죠. Was there any book on the shelf? 하면 되겠죠. Was there 무엇무엇이 있었나요? 라는 표현. 뒤에 책이 있었나요? 도서관에? 네. 더 대답은요. Yes, there was. 있었습니다. There was a book when I left. 저 떠날 때 보니까 책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용의자 B도 범인이 될수 없겠네요. 네, 안녕히 가십시오. 마지막, 가장 유력한 용의자 C입니다. 당신은 도서관에서 무언가를 가지고 나왔나요? 네, 이 문장에서 보니까 일반 동사의 원형이 여기 위치해 있지요. 따라서 문장 앞에는 조동사 did가 들어갑니다. Did you take anything from the library? 당신 도서관에서 무언가를 가지고 나왔나요? Yes, I did. 네, 가지고 나왔어요. 무엇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혹시 그거 책이었나요? Was it a book? 책이었나요? Yes, it was. 네, 책이었습니다. I'm sorry. 죄송합니다. 범인은 용의자 C였네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덕분에 범인을 찾을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들리는 문법 능력 올리기 미션입니다. 친구에게 어제 했던 일에 대해서 묻는 간단한 과거 의문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배운 것을 활용해서 친구들에게 너 어제 이거 했니? 라고 한번 질문해보세요. 그리고 그 후기를 수강후기 게시판에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친구들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엔 더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See you next time. By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1: 네.
0: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은요. 관계 영어 해볼 텐데요.
1: 그쵸.
0: 자,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말다툼을 A라는 친구랑 B라는 친구가 한 거예요. 근데 그 둘을 아는 친구로서 사실은 이런 건 안 좋다고 보거든요. 아이, 그래. 걔 이상한 애야. 옆에서 막. 뭘까? 거둔다고 할까?
1: 예, 싸움을 부추기죠. 예.
0: 그럴 수가 있겠고 또 한편에서는 아, 오해가 있지 않을까?
1: 그쵸.
0: 뭐 화해를 해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1: 싸움을 중재하는 역할이 필요한데
0: 네.
1: 오히려 이렇게 싸움을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기름 붓는 격으로 이렇게 서로 싸울 때 야, 걔 그래 그렇더라 막
0: 그렇죠.
1: 이러면은 조금 더 차이가 서로 안 좋아져요.
0: That's right. 예. 자, 그래서 말다툼 후에 어색해진 두 친구라고 해서요. 제 3자 친구는 어떤 식으로 행동할지 오늘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야, 이게 영어 배우는 게 아니라 인생도 배우는데요.
0: 그렇습니다.
1: 그런데요.
0: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알첫 번째 미션은요. 너희 괜찮아? 둘이 어색해 보여.
1: 오,
0: 제3자 친구가 얘기를 한다든가 그게 우리의
1: 그쵸.
0: 미션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미션은요.
1: 응?
0: 가서 걔랑 오해 풀어. 아,
1: 어,
0: 좋은 친구가 돼 주는
1: 그래도,
0: 거예요.
1: 좋네요. 자, 그러면 안 그래도 어색한 친구 사이가 영어로 더 어색해질지, 아니면 좀 괜찮아질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아니, 뭐야, 둘이 괜찮아? 아유, 둘이 어색해 보여.
0: What did you say?
1: 너네 relationship is okay? So, 뭐지? 둘이 어색해. So, 어색하다. 약간, like that. Why?
0: We just had a little argument.
1: Huh?
0: We just had a little argument, little
1: Argument.
0: fight.
1: Little fight. 그러지 말고, 가서 걔랑 오해 풀어. 가서, 걔랑 오해 풀어.
0: Break up.
1: No. Go and talk. Talk, please understand. 응? Say like that. Yeah.
0: Yeah, I should make up with her.
1: Make up, 그치?
0: I should make
1: Make up?
0: up with her. Yeah.
1: Make up?
0: No.
1: Make up?
0: Make up the relationship. Make it
1: Relationship?
0: good again.
1: Good, 그치?
0: Me,
1: Better,
0: I
1: better
0: should.
1: than. Yes. Go, go,
0: What
1: go,
0: should I
1: go.
0: say? Okay.
1: Yeah.
0: 네.
1: 아유.
0: 자, 아이고, 어떡해요. 그래도 좋은 친구 역할을 또 우리가
1: 네.
0: 해야 되는
1: 그래요,
0: 거고. 자,
1: 그래요.
0: 오늘은 진짜, 새로운 어휘나 표현 반,
1: 응?
0: 그리고 기존에 했었던 거 복습 반. 그래서 약간 매운맛 반, 뭐, 프라이드 반,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반반 무마니 느낌.
0: 그렇죠?
1: 네네.
0: Alright.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Are you guys okay? You two look awkward.
3: We just had a little argument.
2: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3: Yeah, I should make up with her.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자, 오늘의 대화문 미션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아무래도 눈치가 있잖아요.
1: 그쵸.
0: 근데 저 친구 둘이 요즘에 이상해. 말이 없어요.
1: 오.
0: 그래서 너희 괜찮아? 둘이 이렇게 어색해 보여.
1: 아.
0: 요거를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1: 네. Are you guys okay? You two look, 너희 둘다 보여. 어색해 보여. 그럼 어색하다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
0: 맞아요.
1: 야, 어색하다를 저는 진짜 영어로
0: 한 번도
1: 한
0: 들어본 적이
1: 번도
0: 없네요.
1: 들어본 적도 써본 적도 없으니까 되게
0: 아하,
1: 생소한데요?
0: 그렇죠.
1: 둘이 안 친해 보여. 안 친해 보여로 갈게요, 그러면은.
0: 오케이.
1: 예, unfriendly. 예, Miss Friendly 할래다가 FRIENDLY, 리까지 할까요, 그냥? 예,
0: 자.
1: 형용사 느낌으로.
0: Friendly hand. So, are you guys okay? You two look, 어차피 들렸기 때문에 제가 삐삐
1: 네.
0: 처리하겠습니다. 이 단어, 저도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보여드릴게요.
1: 왜요?
0: Awkward.
1: 이거 우리 예전에 했는데요?
0: Yes. 어색한이라는 형용사가 바로 awkward고요. 제가
1: Awkward.
0: 안 좋아하는 이유는 저도 가끔 가다가 스펠링을 잘못 쓸 때가 있어요.
1: 야,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0: WKW, right? So
1: 예.
0: 이게 어떨 때는 잠깐만 AK를 바로 써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원어민들도 그런 스펠링 같은 거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스펠링 항상 오타가 나오는 거지만 우리는 맞춰야겠죠. So 발음할 때 awkward. K가 약간 된 소리가 나요. 그래서 awkward가 아니라 awkward.
1: Awkward.
0: 이 정도의 느낌. 조금 된 소리. 이거는 일부러 할 필요가 없이 자동으로 나야 되는 겁니다.
1: 네.
0: awkward, awkward. 자, 여기 지금 너희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1: 네.
0: 너희, 뭐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제가?
1: 너희요? You guys.
0: You guys,
1: Yeah.
0: right? Okay. 자, you guys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될 수도 있고요. 조금 공식 상황에서도 여전히 친근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라고 할 때도 you guys를 쓰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남자고 여자고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1: 네.
0: 그렇죠. 제가 와가지고, 뭐, 슬기 씨하고 슬기 씨 친구분들인데, 친구분들도 다 여성분이에요. 그랬을 때, hey, you guys.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1: 네.
0: you guys로 너희, 여러분, 복수로 얘기를 할 때는 성별 상관이 없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주어 특이하게 썼네요. 그 뒤에 뭐죠?
1: You too.
0: You too. 이해 가능해요? 가능하나요?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씁니다. 우와. 그래서 너희 두 명, 너희 둘 얘기할 때 you two.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뭐 신혼여행을 어떤 신혼부부가 갔어요. 네. 그랬을 때 뭐 거기에 로컬 분들,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Oh, are you two? 뭐 이런 식으로. 네. Right? Newlyweds, right? So 두 명을 딱 꼬집어서 얘기할 때 이렇게. 그럼 너희 셋은?
1: You three.
0: You three?
1: Yes. 당연히 you three죠. You two. 아. You two가 너희 둘인데.
0: 오케이. 반전은 없습니다.
1: 아.
0: 네. You two, you three. 근데 이 이상은 보통 부르지는 않죠. 이
1: 연기력이, 넘어가면. 연기력이 네. 너무 조금 부족해요.
0: 잠깐만요.
1: Three?
0: 저 예. 지금 되게 칭찬받을 줄 알고 약간 흥분했었거든요. 네.
1: 아니에요. 저, 죄송해요. 분발 좀 부탁드릴게요.
0: 알겠습니다. 예. 차갑지만, 냉정하지만 네. 좋은 걸로. So, you three 이거 넘어가면 보통 그냥 you guys 하면 you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렇다, you girls도 있어요.
1: 아.
0: 근데 you girls는 그렇다고 해서 남

0: 음료 섞인 거 아무거나 된다는 아니에요. 희한하게도 you girls, 이렇게 you ladies, 이거는 무조건 여자들만 있을 때. 네. 자, 그리고요. 여기 지금 보면 you two look awkward라고 했습니다. awkward가 아까 품사 뭐라고 했죠?
1: 품사 형용사.
0: 그렇죠.
1: 네.
0: 어색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근데 그 앞에 동사 뭐 있죠?
1: look.
0: look. look 형용사 패턴 예전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형용사해 보이다. 어떤 특정한 상태로 겉에서 봤을 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행복해 보이다는 뭐예요?
1: look happy.
0: alright. 그러면 화나 보이다.
1: look mad.
0: mad, right?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 너희 둘 행복해 보여. 아, 너희 둘 행복해 보여.
1: You too look happy.
0: 와, 너무 멋있어요. 제대로 썼어요.
1: Yeah.
0: You too look happy.
1: Mm-hmm.
0: 자, 이번에는 질문형인데 질문형에서 살짝 헷갈릴 수 있습니다. 네, 아까 mad 있었죠?
1: 예. Yeah.
0: 내가 화나 보이니? 나 화나 보여?
1: 아, do I look mad?
0: 따! 어, 눈물.
1: 오.
0: 이제 저번에 Do I look mad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형용사 얘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MI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1: 네.
0: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었잖아요. 슬기 씨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계속 이거 가끔 맞춘 것도 아니에요. 연속으로 틀렸었어요.
1: 야, 그러다가 그때는 도통 감이 오질
0: 네,
1: 않았어요.
0: 그래도 그랬다가 최근에 한번 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최근에 네. 한번 그걸 맞춰서 제가 막 눈물이 진짜 나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또 바뀔 수 있을까 했는데 오, very nice. 자, 슬기 씨만 제가 칭찬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게 된다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헷갈리는 걸 오히려 더 건드려줘야 됩니다.
1: 아하.
0: 오케이? Very nice.
1: 그러면은 혹시 모르니까 더 많은 분들께 감동을 드리기 위해서
0: yes.
1: 이런 상황에서 진짜로 한번 울어주세요.
0: 아, 제가 한번 울어요?
1: 예, 예.
0: 아,
1: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0: 그럼 미리 좀 뭔가를 좀 치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아, 계속 눈물 난다고는 했는데.
1: 예, 예.
0: 알겠습니다.
1: 말뿐인 게 될 수 있으니까요.
0: 네.
1: 예, 예.
0: 읽어볼게요. You two look happy.
1: You too look happy.
0: Do I look mad?
1: Do I look mad?
0: All right. 자, 읽어볼게요. Are you guys okay? You two look awkward.
1: Are you guys okay? You two look awkward.
0: 자, 이랬을 때 예전에 썼던 거 살짝 복습 들어갈게요.
1: 네.
0: 바로 아, 그냥 약간 말다툼했어. 자, 말다툼, 말싸움이네요. 그렇죠,
1: 그렇죠. 그래서 fight이 아니라 argument가 나온 것 같아요.
0: Yes.
1: We just had argument.
0: 네.
1: 그냥 우리 약간이 들어가야 돼.
0: 약간 작은, 약간.
1: We just had a bit argument.
0: Okay.
1: Yeah.
0: All right. 자, a bit argument. 괜찮은데 그걸 이렇게 쓰려면 a bit of,
1: a lot of
0: 인 것처럼 of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we just had a little
1: argument.
0: 아. A little 같은 경우에는 명사 앞에 바로 넣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a little 하면 약간의 실제로 작은이 될 수도 있고요. 말다툼하다 지금 argument란 명사가 나왔죠.
1: 네.
0: 동사 뭐 나왔어요?
1: Had.
0: That's it. Had, right? So 현재형으로 돌려서 have an argument라고 얘기를 하면 말다툼하다입니다. 이거 argument 여러분들 사전 찾잖아요. 논쟁 또 이렇게 나와요.
1: 아, 그쵸.
0: 그러니까, 아, 이거는 뉴스앤서나 쓰는 거구나. 이럴 수 있는데, 절대 아니라 그냥
1: 네?
0: 말다툼, 말싸움입니다. Alright, so have an argument 이라는 거 덩어리로 가져가 주시면 되고, 사실은 argue 라는 동사를 써도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누나가 둘이 있었나 봐요.
1: 오.
0: 나의 누나들이 말다툼을 했어. 오케이. 우리 누나들 나 말다툼 했어.
1: My sisters had an argument.
0: 그렇죠. My sisters had an argument.
1: 음.
0: How about this? 나 말다툼했어. 근데 여기 조금 더 추가해볼게요. 난 말다툼했어.

0: 했다. 내 친구와. 그럼
1: I had an argument with my friends.
0: 아, with가 핵심이었죠.
1: 네.
0: Very nice. So I had an argument with my friend. So 본인이 뭔가 말다툼 누구랑 한 적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with 뒤에 있는 걸로 바꿔서 연습하시는 거 좋겠습니다.
1: 네.
0: 읽어볼게요. My sisters had an argument.
1: My sisters had an argument.
0: I had an argument with my friend.
1: I had an argument with my friend.
0: 네. 자,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지만 have an argument 대신에 have a 뭐라고 해도 의미는 사실 같죠? 간단하게.
1: Fight.
0: Okay.
1: Yes.
0: All right.
1: 네.
0: F-I-G-H-T. Okay, spelling 좋아요. So have a fight도 말싸움 하는 겁니다.
1: 네.
0: 그런데 fight, 여기서 이렇게 fight으로 쓰면 말싸움이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뭔가 물리적인 싸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We just had a little argument.
1: We just had a little argument.
0: 네,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Are you guys okay? You two look awkward. Are you guys okay? You two look awkward. We just had a little argument. We just had a little argument.
0: 네, 자 이랬을 때
1: 네.
0: 참 좋은 친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가서 걔랑 오해 풀어. 맞아, 걔 이상해. 이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1: 네, clear things up with her. 정말 느낌이 오지 않는 처음 보는 것들이
0: 맞아요. 이게 처음 나오는
1: 그쵸?
0: 표현이에요.
1: 왠지 이 clear up이 왠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약간 뭔가 pick up 그런 것처럼.
0: 예, 뭔가 덩어리.
1: clear up, pick up, 뭐 clean up 뭐 이런 느낌.
0: Yeah.
1: 예. 근데 깨끗하게 해. 그것들을.
0: 네.
1: 이게 오해인가 봐요.
0: 오.
1: 그녀랑.
0: 어허.
1: 예. 그러면 가야 돼요.
0: 가야 돼요. 일단 가서 해야죠. 네.
1: 근데 가고 풀어. 그러니까 go and 이렇게 할게요.
0: 아.
1: 와, 이쯤 눈물 보여주셔야 됩니다.
0: 아, 이거 나오질 않네요, 실제로.
1: 예.
0: 자,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정답? 맞습니다.
1: 와우.
0: Okay. Go and do something. Go and do something. 가고이지만 실제로는 가서 뭐 해라.
1: 네.
0: 자연스럽죠? So go and do something. 자, 명령어로 이거는 너무 많이 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아, 가서 뭐 해. 가서 뭐 해. Right? So 예를 들면 가서 손 씻으렴.
1: 네.
0: 아이에게 가서 손 씻으렴. 어떻게 해요?
1: Go and wash your hands.
0: 그렇죠. Go and wash your hands. 그래서 자, 이것도 많이 쓸 수 있죠. 가서 너 숙제 마쳐 끝내.
1: Go and finish your homework.
0: 오, beautiful.
1: 맞아요.
0: Very, very nice.
1: 맨날 쓰는 말이거든요.
0: 네. 이게 항상 go and가 명령어로만 쓰는 건 아니지만
1: 네.
0: 대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Okay? So 같이 한번 여러분 낭독해 볼게요. Go and wash your hands.

0: 박혀 있어요.
1: 네. 자, 다음에 덩어리 표현을 소개하기 전에 지금 이 things를 잠깐 먼저 볼게요. 여기 things는 것들 아니에요? 것들?
0: 것들이죠,
1: right?
0: 것들.
1: 지금 몇 개가 있다고 저기 나와 있어요?
0: 여기요? 몇 개예요? 5회. 가서?
1: things 앞에 몇 개라고 나와 있나요?
0: 아니요.
1: 안 나와 있죠?
0: 네.
1: 그냥 things죠?
0: 그쵸.
1: Alright. 이렇게 특정하게 몇 개다라고 쓰지 않고 그냥 things라고 하면 두루두루 두리뭉술하게 쓰는 겁니다. So, things 이것저것. 그래서 여러분들 인사할 때 있잖아요. Hey, how's everything? 하는 사람도 있지만, Hey, how are things?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인사를 할 때, 뭐 이것저것 어때 좀?
0: 너 요즘
1: 뭐,
0: 이래저래
1: 뭐
0: 어떠니? 약간
1: 사업이야?
0: 이런 느낌.
1: 그랬다,
0: 오, 이래저래 뭐잘 되니?
1: 뭐 사업이랑 뭐 이런 거
0: 오, 이런
1: 있잖아. 맞아요.
0: 느낌.
1: 그래서 오해가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으니 내가 대략 얘기할게란 느낌. 그래서 이것저것 좀 풀어. 이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쓸 때, 영어 책쓸 때도 엄청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Right. 자, 그리고 이제 이걸 알았으니
0: 네?
1: 여기서 아, 그러니까 이게 오해 정도 되는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0: 그쵸?
1: clear up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0: 네.
1: Okay. 자, clear up. clears things up. Alright.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것저것들을 푸는 거예요. 오해 같은 것들을.
0: 풀다.
1: 그쵸? 왜냐면 뭔가 맑은 날씨가 아니라 클라우디한 거예요. 막 구름이 껴 있어요. 어둡잖아요. 그럼 뭔가 그 안에 오해가 숨어 있을 수 있겠죠?
0: 그쵸?
1: 그래서 날씨를 개게 만드는 거예요. clear up 시키는 거. 굉장히 깨끗하게. 그러면 우리가 오해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게 보일 것이고 그걸 해결하는 거고요. 그렇죠? Make
0: 예.
1: sense?
0: 근데 clear가 clean이랑 비슷한가요? 얘가
1: clean은 닦고 치우는 느낌이고 clean은 뭔가 답답한
0: 명백한
1: 게
0: 이런
1: 막혀
0: 건가?
1: 있을 때 그것을 그러니까 깨끗하게 이렇게 확실하게 만든다예요.
0: 깨끗한 이런 의미죠?
1: 맞습니다.
0: clear,
1: 뭔가
0: clear.
1: clear 시키는 거요?
0: 그 clear이라는 뜻이 clean이랑 제가
1: 확실.
0: 헷갈려가지고.
1: 오케이. clean은 정말 더럽고 깨끗한 그런 느낌인 거고요.
0: 네.
1: clear 하다는 것은
0: 네.
1: 뭔가가 불분명한 거를 명확하게 만든다는
0: 명확하니야,
1: 뜻이에요. 오케이.
0: 명확한이구나.
1: 그래서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불분명함을 클리어하게 만든다. 투명하게
0: 아하.
1: 만든답니다. 그래서 왜 클리어 글라스라고 하잖아요.
0: 맞아,
1: 그렇죠?
0: 맞아.
1: 투명한 글라스죠. 오케이. 자, 그러면 clear things up. 어순 그대로 해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0: 네.
1: 우선 오해부터 풀자. 있잖아. 우리 말 그냥 더 이상 하지 말고 오해부터 풀자. 자, 하자가 뭐예요?
0: 하자,
1: Let's, 그 다음에
0: let's clear things up
1: 먼저.
0: first.
1: Let's clear things up first. 이러면은 더 이상 대화 전에 이거부터 하자, right?
0: 그죠.
1: 자, how about this? Clear 과거로 하면 뭐겠어요, 그냥?
0: cleared.
1: Cleared, yes. 그러면 나 그와 오해를 풀었어. 걔랑 되게 unclear한 게좀 있었거든. 근데
0: 네.
1: 그거를 좀 clear하게 만들었어.
0: I cleared things up
1: 그와
0: with him.
1: 그렇게 쓰면 돼요.
0: 네.
1: I cleared things up with him.
0: 으흠.
1: 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푸는 거 모르는 분들이 거의 90%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이
0: 그죠.
1: 표현을 못 들어본 분들 많은데.
0: 그죠. 저도 되게 생소했어요.
1: 그렇죠. 이제는 할수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Hey, let's clear things up first.
0: Let's clear things up first.
1: Alright. I cleared things up with him.
0: I cleared things up with him.
1: Alright. 본문 읽어볼게요.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0: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1: 네.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0: 응?
1: 걔랑 화해해야겠어.
0: 어이.
1: 와, 오늘 진짜 오해 푸는 거,
0: 그쵸?
1: 화해하는 거, 둘다 몰랐다면 한 번에 가는 겁니다.
0: 이런 결심조차 하는 게또
1: Of
0: 대단하고요.
1: course.
0: Make up with her. 그러네요. 화해하는 거, 약간 메이크업 하는 거.
1: 네. 약간 힌트 드리면 조동사가 들어가야 돼요. 하는, 해야겠어. 해야겠어. 하는 게
0: 해야겠네.
1: 좋겠어.
0: I 우든가 슈든가. I
1: 슈드죠.
0: should예요?
1: 네.
0: should.
1: 제가 약간 답답하려고 그러거든요.
0: I should make up with her.
1: I should make up with her.
0: 네.
1: 정답? 맞습니다.
0: 오.
1: should는 그때도 두 번이나 최근에 했어요, 여러분들. have to보다는 훨씬 부드러운 느낌.
0: 네.
1: 그래서 해야지 하는 게 좋겠어. 해야겠어. 그래서 아휴, 그래. 화해해야겠다. 부드러운 말투로 또 이끌어냈고요.
0: 네.
1: 자, 오늘의 핵심 패턴은 바로 make up with someone입니다.
0: 으흠.
1: 이게 대충 이해는 가나요? 이게 왜 화해하다인지?
0: 메이크업이 사실 우리가 화장하는 건데,
1: 네네.
0: 사실 화장하기 전에 이제 저의 경우는 형편없거든요. 그러니까 메이크업 하니까, 오! 좋아졌어. 근데

0: 메이크업, 여기서 메이크업도 뭔가 더 좋아지는, 메꾸는 느낌?
1: 어, 맞아요. 어. 방금 그 단어예요. 메꾸는 거. 내가 뭔가를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내가 보상을 하고, 이런
0: 그러니까요.
1: 느낌. 채워내는 느낌이에요. 네. So, make up with someone 한다는 것은 누구와 함께 뭐 화장을 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화해하다가 되겠습니다.
0: 네.
1: Okay, so 예를 들면 나 벌써 존이랑 화해했어. 그럼 난 이미 화해했다, 존이랑. 어떻게 할까요?
0: I already made up with John.
1: 그렇죠. I already made up with John.
0: Mm-hmm.
1: 자, 이번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너 뭐 하는 게 어때? 할 때 why로 하는 거 뭐 있죠, 우리?
0: Why don't you
1: do something? 이러면 너 뭐 하는 게 어때? 이거 한번 해볼게요.
0: 네.
1: 너 그녀와 화해하는 거 어때?
0: 아, why don't you make up with her?
1: 그렇죠. Why don't you make up with her?
0: Mm-hmm.
1: You know, 이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0: 그렇죠.
1: 네. 그래서 make up
0: yes.
1: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사실은 with를 굳이 안 써도 돼요. 만약에 주어에 뭐 you guys 이렇게 복수가 나왔어요.
0: 네.
1: 그러면 hey, did you guys make up?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Alright.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I already made up with John.
0: I already made up with John.
1: Why don't you make up with her?
0: Why don't you make up with her?
1: Alright. 자, 그리고요. 사실 그 이거 너무 알려드리고 싶었던 추가적인 표현이 하나 있어요. 화해 관련돼 있는 건데요.
0: 네.
1: 우리 화해하고 나서 이게 상대방이 쿨해진지 아닌지 애매할 때 있잖아요.
0: 그쵸.
1: 아니, 뭔가 이럴 때 우리 뭐 어떻게 좀 이제 괜찮은
0: 잠깐만.
1: 거야? 괜찮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0: 그런 얘기하죠.
1: 그게 영어로 실제로 Are we good?
0: Are we good?
1: 이거를 꼭 물어봅니다.
0: 우와.
1: 그래서 뭔가 하고 아 내가 저번에 그 오해였고 저거면서 상대방한테 그런 얘기했을 때, Hey, are we good? We good? We good? 이렇게
0: we
1: 얘기를
0: good.
1: 해요. Oh, yeah, yeah, we good, we good.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우리 화해한 거다. 밥이나 먹으러 가자. 그때 이제 얘가 풀리게 되는 거죠.
0: 너무 똑같다. 한국이야.
1: 똑같죠?
0: 우리도 그래요. 잠깐 우리 이제 화해한 거지.
1: 맞아요.
0: 막 이렇게 얘기해 쭈뼛쭈뼛.
1: 근데 이것도 분위기 잘 봐야 돼요.
0: 아.
1: 상대방은 안 풀렸을 때 내가 We good, right? We good? 이러면.
0: 아직 나는 그렇게까지는 좀 힘든데 이럴 수 있어요.
1: 나 지금 무서웠어요. 조심해서 써야겠지만.
0: 그렇죠. 상황 봐가면서
1: 네, 이런 표현도 있으니까 나중에 뭐 알아두시면 영화에서 이거 들리네 할 수 있겠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Yeah, I should make up with her.
0: Yeah, I should make up with her.
1: Al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까요?
2: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너희 괜찮아? 둘이 어색해 보여.
0: Are you guys okay? You two look awkward.
1: Right. 두 번째는요. 에이, 가서 걔랑 오해 풀어.
0: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1: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3: Are you guys okay? You two look awkward. Are you guys okay? You two look awkward.
2: We just had a little argument. We just had a little argument.
3: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2: Yeah, I should make up with her. Yeah, I should make up with her.
1: 네, 입으로 영작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네, 첫 번째는요. look 형용사. 이거는 왕초보 영어에서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했던 패턴이
0: 맞아요,
1: 아닌가.
0: 맞아요, 익숙합니다.
1: 근데 익숙해서 아, 나 이제 죽여, 딴 거 할래. 이럴 때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좋은 신호인 게
0: 네.
1: 그만큼 잘해졌다는 거거든요.
0: 오우.
1: 자, 가보겠습니다. 너희 둘 행복해 보여.
0: You two look happy.
1: 그렇죠, you two look happy. 어? 둘이, 너희 둘이 어색해 보여.
0: You two look awkward.
1: You two look awkward. 세 번째, 나 화나 보여?
0: Do I look mad?
1: 그죠. Do I look mad? Right? Do I look hungry? 막 이러면서.
0: 네.
1: Okay, 읽어보겠습니다.
3: You two look happy.

0: You two look awkward. Do I look mad? Okay, 다음은요. Clear things up.
1: Yeah.
0: 이거 한번 가볼게요. 보고하셔도 됩니다.
1: Mm-hmm.
0: 아, 우선 오해를 풀자. 오해부터 풀자.
1: Let's clear things up first.
0: 어우, 좋아요. 두 번째. 나 걔랑 그와 네. 오해 풀었어.
1: I cleared things up with him.
0: 그렇죠. 과거형으로 썼습니다.
1: 네.
0: 하나 더요. 가서 걔랑 그녀라고 할게요.
1: 네.
0: 가서 그녀랑 오해를 풀어라.
1: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0: All right. 읽어볼게요. Let's clear things up first. I cleared things up with him.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Alright, 좋습니다.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Are you guys okay? You two look awkward.
3: We just had a little argument.
2: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3: Yeah, I should make up with her.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Are you guys okay? You two look awkward.
5: We just had a little argument.
4: Oh,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5: Yeah, I should make up with her. Okay.
4: Yeah, go, go, go.
0: Wow, great job, you guys.
1: 네.
0: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어, 맨날 그 얘기하잖아요. 나 뭐 웃긴 거 봤어. 나 뭔가 웃긴 거 봤어.
0: 나 장난 아니야.
1: 네. 이 문장이었는데요.
0: Uh-huh.
1: 이 문장, 와, 어떻게 표현할까 늘 궁금했는데.
0: Alright.
1: I saw something funny.
0: 아, I saw something. 그리고 형용사 뒤에서 이제 꾸며졌네요. Funny.
1: 네.
0: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Clear things up. 이거는 패턴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패턴보다는 표현에 가까운데요. 자, 이거 이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내 친구랑 오해를 풀어. 내 친구랑 오해를 풀어.
1: 어허.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좋습니다. 그래서 뭐 오해한다든가 무슨 싸움을 한다든가 말다툼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일상 표현에 가깝죠, 그렇죠?
1: 그렇죠.
0: 오케이. 그래서 친구들끼리 특히나 이렇게 연습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Alright. 저희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공부 열심히 해볼까요? 여러분은 4강에 들어오셨습니다. 4강부터는 유닛 2를 배우는데요. 지금까지 배운 유닛 1의 내용 잘 기억하고 있나요? 네, 3강의 마지막에 내주었던 Next Step Challenge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더 잘 배우도록 돕는다. 이 말을 영어로 바꿔보는 거예요. 영어 문장을 쓴다고? 네, 어렵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스텝 바이 스텝 천천히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해볼까요? 먼저 이 책은 주어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문장의 주어는 이 책은이죠. 지시형용사 this를 쓰고 또 book을 써서 주어를 완성해 볼까요? This book. 잘했어요. 영어는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옵니다. 동사에 해당하는 표현 돕는다를 여기 보기에서 찾아야 돼요. 어디에 있죠? Helps. 여기 있습니다. This book helps. 잘했어요. Help로 보니까 여러분 떠오르는 구문이 있지 않나요? 네, 굉장히 자주 다뤘었는데요. 바로 help 목적어 목적격 보호 구문입니다. 이렇게 쓰인 문장이 있으면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도록 돕는다라는 뜻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문장에 적용해 볼게요. 이 책은 도와요. 목적어 누구죠? 우리를 돕죠. 따라서 us를 쓰고 우리가 뭐 하도록 돕나요? 더 잘 배우도록 돕는다고 했어요. 더 잘 배우다라는 표현이 보기에 주어져 있습니다. 네, 여기 있죠? Learn better. 써볼까요? Learn better. 잘했어요. 한번 힘차게 읽어볼까요? This book helps us learn better. 마지막에 마침표 찍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영작까지 해보았습니다. 이제 4강에서 뭘 배우는지 Today's Learning Point로 알아볼까요? Today's Learning Point. 오늘 공부할 내용을 알아봅시다. Step in. 먼저 독해에 필요한 문법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문법의 주제는 부정대명사예요. One, the other, another, some, the others 또는 others. 이 부정대명사들이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 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step up, 문법을 적용해 독해를 해보겠습니다. 부정대명사에 대해서 배우고 invention이란 주제로 재미있는 글을 읽으며 하나씩 알아봐요. 네, get ready. 문법 공부를 준비해 볼까요? 전반적으로 부정대명사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대명사, 이름이 익숙치 않을 수 있는데요. 영어 문법을 공부하다 보면 익숙치 않은 용어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용어 자체에 핵심적인 특징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이라는 뜻은요,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말을 하거나 글을 할 때 정해지지 않은 어떤 사람이나 물건을 가리킬 때가 있죠. 그때 쓰는 대명사를 부정대명사라고 합니다. 우리말에도 어떤 하나, 다른 것, 몇몇, 뭐 다른 몇몇 등과 같은 말이 있어요. 영어에는 이러한 표현들이 one, the other, another, some, the others 또는 others와 같은 표현으로 네, 나온답니다. 자, 이 표현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우리 step in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art A, 1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 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1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맞아요, 숫자 1입니다. 1이 숫자에서 1이란 뜻을 가질 때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공부할 1은 부정대명사 1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부정대명사는 불특정한 것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1의 의미는 어떤 하나를 의미합니다. 특정하지 않은, 뭔진 모르겠지만 어떤 하나요. 자, 이거와 대조적으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명사가 is죠. is은 우리말로 해석할 때 그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이것은 특정한 것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 원이 어떻게 쓰였는지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His jacket was old. He had to buy a new one. 그의 재킷은 was old, 오래되었다. 그는 사야만 했다. 새로운 하나를. 선생님이 원을 어떻게 해석했죠? 새로운 하나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가 산 재킷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정확하게 알 수 있나요? 어떤 색깔인지 어떤 사이즈인지 알 수 없죠.
하지만 재킷을 사야 했고

어쨌든 하나를 산 거예요. 불특정하지만 어떤 하나를 샀다. 이런 맥락 안에서 쓰이는 말이 바로 원입니다. 네, 잘했어요. 자, 그럼 이 불특정한 대상이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두개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원을 복수 형태로 만들어줘요. 원에다가 이렇게 s를 붙여주면 once가 되고 그 의미는 어떤 것들 때 이렇게 복수로 해석을 해야겠죠. 특정한 것을 나타낼 때는 우리가 they나 them을 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라고 해석을 하죠. 자, 그럼 once가 문장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살펴볼게요. His gloves were old. 그의 장갑은 오래되었다. 네, 여러분, gloves는 장갑이에요. 장갑은 두짝이 한 켤레죠. 두짝이 항상 같이 다닙니다. 따라서 이렇게 gloves처럼 s가 붙는 복수 명사로 쓰일 때가 많아요. 다음 문장이에요. He had to buy new ones. 그는 사야만 했어요. 새로운 어떤 것들을. 여기서 말하는 어떤 것들이란 새로운 한 켤레의 장갑을 말하겠죠. 한 켤레에는 두 짝이 있으니까 이렇게 복수 형태로 ones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자, 어떤 장갑을 샀는지 정확히 몰라요. 하지만 특정하지 않은, 불특정한 장갑을 샀다는 맥락 안에서는 이렇게 ones로 부정대명사로 표현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잘 이해했는지 우리 셀프 체크로 확인해 볼까요?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고르고 문장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장이에요. The machine was broken, so he fixed it or won. is 들어가야 될까요? won이 들어가야 될까요? 자, 일단 문장부터 볼까요? 그 기계는 어땠다? was broken. 망가졌다. 그리고 그는 고쳤다. 무엇을 고쳤죠? 네, 앞에 있는 그 기계요. 그 기계를 고쳤다. 자, 그것을 고쳤다라고 해석하면 자연스럽겠죠? 그 기계라는 특정한 대상을 고쳤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들어갈 말은 바로 is이 되겠죠. 특정한 것을 나타내는 대명사 it.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The machine was broken, so he fixed it. 잘했어요. 2번 볼게요. Tom has many shirts and he gave me it or one. 탐은 가지고 있어요. Many shirts. 많은 셔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 주었어요. 그것을 주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하나를 주었을까요? 네, 많은 셔츠 중에 어떤 하나를 줬다라는 의미가 맥락에 맞겠죠. 불특정한 대상을 가리켜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원이 되겠죠. 자, 그럼 함께 읽어볼까요? Tom has many shirts and he gave me one. 잘했습니다. 네, 이제 Part B로 가볼까요? Part B에는 원과 더불어서 the other이라는 표현까지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과 the other이 같이 쓰이는 상황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요. 두 개의 대상이 있을 때 어떤 하나는 어떠하고 또 다른 나머지 하나는 어떻다란 말을 할 때가 있죠. 그때 쓰는 표현이 원과 the other입니다. 자, 그럼 문장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One of the two has a lot of fruit, but the other doesn't. One of the two까지가 주어예요. 두개 중에 하나는, 선생님 말이 맞죠? 두 개의 대상이 나왔어요. 두개 중에 하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A lot of fruit 할 때, a lot of는 많은이라는 뜻을 가지는 단어이죠. 네, 많은 과일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the other. The other은 뭐였죠, 여러분? 여기 있네요. 나머지 하나는 어떻다? Doesn't. 그렇지 않다입니다. 자, 이와 같이 두 개의 대상이 있을 때, 하나는 어떠하고 나머지 하나는 어떠하다라고 할 때, 네, 원과 the other를 쓰고요. 특히 나머지를 나타낼 때 계속 더가 붙는 형태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네, 계속해서 살펴볼 거고요. 자, 그리고 문법적인 거 하나만 살펴보면, 원과 the other은 한 개의 대상을 각각 가리킵니다. 따라서 단수 형태예요. 뒤에 오는 동사가 수일치가 되어서 have가 아니라 has로 썼다는 것. 또 뒤에 오는 doesn't가 don't가 아니라 이렇게 수일치가 되어서 쓰여 있다는 것 확인하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self-check로 확인해 볼까요? 1번 문제예요. One is heavy and the other is light. 해석해 보는 거예요. 하나는 어떠하고 무겁고

가지고 the other 뭐였죠? 나머지 하나. 네, 좋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어떠하다? 가볍다입니다. 두 개의 대상이 있을 때 하나, 나머지 하나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자, 2번 가볼까요? One is mine and the other is yours. 하나는 내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누구 것이다? 너의 것이다. 네, 그래서 하나, 나머지 하나로 해석되었습니다. 자, 두 개의 대상이 있을 때 one, the other 이렇게 쓴다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다음 벌써 part C가 됐네요. 네, 이번에는 세 개의 표현이 한꺼번에 나와 있어요. 자, 먼저 읽어볼게요. One, another, the other. 새로운 게 뭐가 나왔죠? 네, 여기 another이 나왔네요. 언제 이런 표현을 쓰는지 알아볼게요. 세 개의 표현이 나왔으니까, 아, 세 개의 대상이 있을 때 쓰는 거구나. 짐작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세 개의 대상이 이렇게 있을 때, 하나는 어떠하고, 네, one을 쓰고요. 또 다른 하나가 있을 수 있죠. 이때는 another를 써서 표현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Another. 네. 자, 나머지 하나가 남죠? 나머지 하나는 더를 붙여서 the other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선생님 표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나, 또 다른 하나, 나머지 하나예요. 문장 속에서 어떻게 쓰였을까요? One is red, another is blue, and the other is brown. 세 개의 대상이 각각 차례대로 나왔네요. 하나는 빨간색. 또 다른 하나는 어떤가요? 파란색.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갈색이다. 네, 이렇게 one, another, the other. 세 개의 대상이 있을 때쓸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개의 대상을 각각 가리키는 게 되고요. 단수 형태예요. 그래서 뒤에 오는 동사를 잘 보세요. is, is, is. 단계 보겠습니다. 1번 볼까요? One of the two is American and another or the other is Chinese.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봐야 돼요. 주어는 여기까지거든요. One of the two. 앞에서 우리 나왔었죠? 네, 둘중 하나는이 됩니다. 그러면 두 개의 대상이 있는 거네요. 둘중 하나는 미국인이고, 그리고 둘중두 개의 대상이 나오면 원과 뭐가 쓰이죠? 네, 맞습니다. The other, 나머지 하나. The other를 써서 The other is Chinese 하면 둘중한 사람은 미국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중국인이다 라는 뜻의 문장이 완성됩니다. One과 the other이 쓰인 모습 보셨고요. 자, 2번 볼까요? One is A, another or other is D, and the other is F. A, D, F. 몇 개가 나왔나요? 세 개의 대상이 나왔습니다. 그럴 때 쓰는 부정대명사는 먼저 one, 하나는 A이고, another, other, 어떤 거죠? 또 다른 하나? 네, another이죠? 또 다른 하나는 D고, 그리고 마지막, 나머지 하나는 무엇이다? F다. 와 같이 해석이 됩니다. 하나, 또 다른 하나, 나머지 하나. One, another, the other. 네, 이 구문들 많이 많이 읽어보고 익숙해지세요. 네, 이제 벌써 Part D를 할 때가 됐네요. 자, Part D에는 some, others, the others 이세 개의 표현이 나왔습니다. 앞에서 본 것과는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자, 이 표현들은 언제 쓰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러분이 여기서 보다시피 여기 S가 붙어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복수 형태이겠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겠죠? 맞습니다. 이 부정대명사는 대상이 많이 있을 때, 여러 개의 대상이 있을 때 쓰는 표현들이에요. 선생님이 간단히 그림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대상을 선생님이 동그라미로 표시를 한다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서 불특정한 몇몇, 어떤 몇몇은 이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자, 요만큼은 some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또 다른 몇몇의 그룹이 있을 수 있겠죠. 다른 몇몇은 others, other에 S가 붙은 형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남네요. 이 나머지는 앞에서 본 거와 같이 더를 붙여서 the others로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 대상이 있을 때 some, others, the others 이렇게 쓸수 있어요. 자, 우리 문장으로 확인해 보면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Some are kind, but others are not.
몇몇은 어떻다?

친절하지만 다른 몇몇은 그렇지 않다. 친절하지 않다는 의미죠. 여러 대상이 있을 때 몇몇의 사람들은 친절한데 또 다른 몇몇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불특정한 여러 사람들을 얘기할 때 이렇게 some과 others를 쓰고요. 이 둘은 짝이 돼서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독해 지문 해석할 때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이세 개의 각각의 표현이 한꺼번에 쓰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세 개를 꼭다 같이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some과 others가 같이 쓰인 것처럼 또 어떤 때는 some하고 the others만 쓰일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각각 여러 개의 대상을 가리키며 복수 형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동사가 are 또 are 복수에 맞게 잘 쓰여있죠? 자,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부정 대명사는 대명사로서 쓰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형용사로도 쓰입니다. 형용사의 기능은 무엇인가요? 뒤에 오는 명사를 꾸며주는데요. 그 명사가 복수 형태일 때, 복수 명사를 꾸며줄 때가 있습니다. 자, 여기 문장에서 확인해 볼게요. The other students agreed. 나머지 학생들은 찬성했다라는 의미인데요. 만약에 The others를 썼으면 어떤 의미인가요? 나머지 모두는 찬성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그 나머지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싶으면 뒤에 명사를 쓸 수가 있어요. 그 나머지 학생들이 학생이면 이렇게 students라는 복수 명사를 써서 the other students, 나머지 학생들은 이라는 표현을 쓸수 있습니다. The other이 students를 꾸며주는 형용사로 쓰였죠. 그리고 이렇게 형용사로 쓰일 때는 other에 s가 붙지 않고 쓰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The other students agreed.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self-check로 확인해 볼게요. 자,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1번. Some like novels, but others like poems. 네, some이 나왔고요. 그리고 뒤에 others가 나왔네요. 그럼 해석해 볼까요? 네, 몇몇은 소설을 좋아하지만 다른 몇몇은 시를 좋아한다. 몇몇, 다른 몇몇으로 잘 해석을 했습니다. 2번 볼게요. Some spoke Korean, but the others spoke English. Some과 the others를 썼네요. 자, 이 해석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위와 마찬가지로 몇몇은 한국말을 말했지만, 한국말을 했지만, 하지만, 이때는 others가 아니라 the others죠. 따라서 나머지 모두는 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나머지 모두는 영어를 말했다. 네,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잘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지은 선생님의 이지 가이드로 방금 배운 부정대명사를 한 방에 정리해 볼까요? 부정대명사, 먼저 불특정한 하나를 뜻하는 one이라는 표현 배웠고요. 만약에 그 대상이 여러 개가 되면 어떤 것들이란 뜻으로 이렇게 s를 붙여서 나타낼 수도 있다. 하는 거 배웠어요. 그리고 어떤 대상이 두 개가 있으면 하나는 원이고 나머지 하나는 뭐였죠? 네, the other 이었습니다. 자, 세 개가 있을 땐 어땠나요? 하나는 역시 원이고요. 또 다른 하나란 표현을 배웠어요. another. 네, another로 쓰고 역시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로 표시합니다. 여러 개가 있을 땐 어땠나요? 몇몇은 some, 다른 몇몇은 others. 나머지 모두는 어떻게 나타내요? The others로 표현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잘 정리했죠? 자, 이제는 step up 한 단계 높여서 문법을 적용해 독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교재 28쪽을 봐주세요. 오늘 읽을 글의 대주제는 invention, 발명입니다. 어떤 발명품이 나올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Sharks are amazing animals. 상어들은 놀라운 동물들이다. 상어가 나왔네요. 다음 문장이요. Many scientists study sharks. 많은 과학자들은 공부해요. 공부합니다. 상어를요. 상어에 대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공부한대요. 다음 문장이요. Some try to understand them better. Some. 배웠죠, 여러분? 부정대명사. 어떻게 해석하죠? 몇몇은. 자, 근데 이 몇몇은 누구를 말하나요? 앞에 나온 many scientists들 중에, 과학자들 중에 몇몇은을 의미하겠죠. Try to understand, 이해하려고 노력하다란 뜻이에요. 무엇을 이해하려고 노력할까요? Them은 여기서

바로 상어가 되겠죠. 상어들을 더잘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매러는 비교급입니다. 여러분, well이라는 부사를 알고 있죠? 잘이란 뜻이고요. 이것의 비교급으로 더 잘이란 뜻이 돼요. 썸 다음에 다음 문장 볼게요. Others get great ideas from sharks. Others가 또 나왔네요. Others는 다른 몇몇이 되겠죠. 다른 몇몇의 과학자들은 얻습니다. 훌륭한 아이디어를 상어로부터 얻습니다. One day, some scientists discovered one of their secrets. 어느 날, 몇몇의 과학자들은, 아, 이때의 썸은 뒤에 오는 scientist, 복수 명사를 꾸며줍니다. 몇몇의 과학자들은 discovered, 발견했어요. One of their secrets. 자, 이렇게 묶어볼게요. 그들의 비밀 중 어떤 하나를, 우리 one, 부정대명사로 배웠죠? 어떤 하나예요? 상어들의 비밀 중 어떤 하나를 발견했대요. 뭔진 모르겠지만, 네, 하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Their skin has a unique texture. 그들의 피부는 가지고 있어요. 특별한 독특한 질감을 가지고 있어요. texture, 질감입니다. 그리고, and that helps them swim a lot faster.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하나요? 돕습니다. 헬프를 보니까 여러분 떠오르는 게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헬프 목적어, 목적격보 또 나왔네요. 헬프 다음에 목적어를 한번 묶어볼까요? 네, them입니다. 여기 목적어 나와 있고요. 목적격보는 swim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리키는 them은, 상어가 되겠죠. 자, 그것은 앞에 나온 unique texture, 독특한 질감이고요. 독특한 질감은 상어가 그것들이 수영을 하도록 도와요. 그 다음, a lot faster 이런 표현이 나왔네요. faster는 fast, 빠른의 비교급이에요. 더 빠른인데 앞에 a lot이 쓰이면 훨씬 더 빠른이란 뜻으로 비교급을 강조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상어들이 훨씬 더 빠르게 수영할 수 있도록 돕는데요. So they made a swimsuit like shark skin. 그래서 그들은 만들었어요. 무엇을 만들었죠? Swimsuit. 네, 수영복입니다. Like shark skin 할때이 like는 좋아하다란 뜻이 아니라

수영복을 본따서 수영복을 발명했다고 하네요. A famous swimmer, Michael Phelps, wore this swimsuit. 유명한 수영 선수, Michael Phelps라는 사람.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Michael Phelps는 wore, 입었습니다. wore은 wear이라는 동사, 입다의 과거형 동사입니다. 네, wore. 이 수영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He won 8 gold medals at the Olympics. 그는 won, 따다, 이기다 라는 뜻을 가진 win의 과거 동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땄다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8개의 금메달을 올림픽에서 땄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문장이 마무리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글을 잘 해석하고 이해했는지 우리 문제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는 글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글 전체를 잘 이해했으면 주제를 잘 찾을 수 있어요. 1번, 상어가 수영을 잘하는 이유? 맞나요, 여러분? 글을 읽고 나서 상어가 왜 수영을 잘하는지 알게 됐어요? 네, 그런 언급은 없었죠. 네, 그래서 1번은 정답이라 볼수 없고요. 자, 2번 볼게요. 상어의 피부를 닮은 수영복. 네, 어떤가요, 여러분? 대부분의 내용이 상어의 피부를 닮은 수영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따라서 상어의 피부를 닮은 수영복이 주제가 되고요. 또 여기 문장에서 찾아볼게요. So they made a swimsuit like shark skin. 네, 나와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상어의 피부를 닮은 수영복을 만들었다는 내용이 바로 나와 있죠. 따라서 2번이 정답입니다. 3번도 그래도 볼게요. 마이클 펠프스의 우승 메달. 마이클 펠프스의 우승 메달이 중심 내용인가요? 아니에요. 상어의 피부를 닮은 수영복을 입고, 네, 마이클 펠프스가 우승 메달을 많이 땄다는 내용은 부연 설명입니다. 따라서 주제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3번은 정답이 아니고요. 자, 2번으로 가볼게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걸 고르는 문제예요. 일치, 불일치 문제는 그 정답과 오답의 근거가 글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글을 꼼꼼하게 확인해 봐야 돼요. 1번. 상어의 피부는 독특한 질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나요? 찾아볼까요? 네, 나와 있죠? 어딨어요? 첫 번째 문장이죠. Their skin has a unique texture. 여기 나와 있네요. 상어는 독특한 질감 가지고 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진술이에요. 2번. 상어를 연구하여 새로운 수영복을 개발했다. 네, 어딨죠? 여기 있습니다. So they made a swimsuit like shark skin. 네,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2번 진술도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3번 볼게요. Phelps는 상어의 수영 기법으로 우승했다? 네, 이런 내용 있었나요? 아닙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Michael Phelps wore this swimsuit and he won 8 gold medals at the Olympics. 상어의 피부를 닮은 수영복을 입고 우승 메달을 많이 땄다는 내용이 나와 있죠. 따라서 수영 기법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3번이 틀렸죠. 따라서 3번이 정답입니다. 네, 이제 이지 가이드로 전체 글의 내용을 한번 훑어볼까요? 이 글의 중심 생각, 메인 아이디어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Scientists made a swimsuit like shark skin. 과학자들은 만들었어요. 상어의 피부를 닮은 수영복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글쓴이가 하고 싶었던 거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글들을 썼습니다. Details 확인해 볼게요. Shark skin has a unique texture. 일단 상어의 피부는 독특한 질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this texture helps sharks swim faster. 이 질감은 상어가 수영을 더 빠르게 하도록 돕는다. 그래서 이것을 본따서 네, 수영복을 만든 거죠. 그리고 마이클 펠프스의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마이클 펠프스 wore this swimsuit. 마이클 펠프스라는 수영 선수가 이 수영복을 입었다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중요한 부정대명사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해 볼까요? 몇몇은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몇몇에 해당하는 부정대명사 써야 돼요. 뭔가요? Some 맞습니다. 잘했어요. 자, 다음으로 다른 사람들은 이란 표현을 갖는 부정대명사. Some 다음에 나왔었죠? 뭘까요? Others가 되겠습니다. 잘했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에 나왔던 표현은요. 그들의 비밀들도

중 어떤 하나, 부특정어 어떤 하나예요. 하나니까 바로 원이 빈칸에 들어가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부정대명사가 문장 속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리뷰 퀴즈예요. 오늘 리뷰 퀴즈는 더 빨리 수용하도록 해서 훨씬이라는 뜻을 가지는 표현을 찾아 적는 겁니다. 정답은 다음 강의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4강 공부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배운 지문을 꼭 소리내서 여러 번 읽어보고 또 QR코드 읽어서 원어민이 어떻게 글을 유창하게 읽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볼까요?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기초 영문법 2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기초 영문법 2 18강인데요. 우리 오늘은요, 벌써 5개 대단원 중네 번째 대단원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우리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 것처럼 남은 2개 대단원도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기초 영문법을 한번 마스터해봐요. 자, 그럼 오늘도 우리 어휘 미리 보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하는 단어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단어들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요. 한 번씩 쌤이랑 읽으면서 바로 익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어입니다. pretty. pretty. 네, pretty 하면 예쁜이라는 의미죠. 계속 볼게요. snowy. snowy라고 했는데요. 눈이 많이 내리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비슷한 단어로 rainy가 있어요. 우리 rainy는 무슨 뜻일까요? 비가 많이 내리는 이 되겠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warm, warm, 따뜻한이라는 의미고요. 이어서 fat 하면 뚱뚱한. 반대말은 날씬한이겠죠? 날씬한은 thin. 자,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높이가 높은과 낮은. 우리 높은은요, high라고 읽습니다. 자, 스펠링 보시면 H-I-G-H인데요. 읽을 때는 high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이어서 높이가 낮은은 low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반대 의미의 단어끼리 여러분이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이어서 easy인데요. easy는 쉬운이라는 의미고요. 반대로 어려운이라고 할 때는 difficult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강세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difficult. 맨 앞에 이렇게 강세를 넣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difficult. 네, 어려운이고요. 이어서 가난한이라고 할 때는 poor. poor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반대로 돈이 많은 혹은 부유한이라는 의미의 단어는 rich. rich가 되겠죠. 자, 이어서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크기가 작은과 큰이 나와 있습니다. 크기가 작은이라고 할 때는 small. small. 우리 small size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small이고, 반대로 크기가 큰이라고 할 때는 big. big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키가 큰과 키가 작은 갈게요. 키가 큰이라고 할 때는 tall이라고 읽고요. 반대로 키가 작은 혹은 짧은이라고 할 때는 short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배고픈과 배부른인데요. 배고픈 영어로 hungry라고 하죠. I'm so hungry 하면 나 너무 배가 고파 이런 의미입니다. 반대로 배부른이라고 할 때는 full이 되겠네요. 이어서 깨끗한, 더러운인데요. 깨끗한은 clean. 반대말, 더러운은 뭐예요? dirty. 예를 들어서, My room is very clean 하면 내 방이 깨끗한 거죠. 반대로, My room is really dirty 하면 내 방이 어떤 거예요? 아주 더러운 겁니다. 자, 이어서 맛있는 알아둘게요. delicious. delicious.

delicious, 맛있는이고요. 이어서 정사각형의라고 하였습니다. 자, 정사각형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이런 모양을 우리 영어로 square이라고 합니다. square, 정사각형의. 그리고 late 하면 늦은인데요. 예를 들어서 he is late for school 하면 그는 학교에 늦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late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만 더. sick. sick 하면 아픈입니다. 자, 여기까지 단어들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어휘 미리 보기에서 살펴보는 단어들은 좀 공통점이 있습니다. 혹시 찾으셨나요? 이 단어들은 모두 사람이나 사물의 특징이나 성질 등을 나타내주는 단어들이에요. 자, 이렇게 사람이나 사물의 특징이나 성질 혹은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를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가 형용사라고 부르는데요. 자, 오늘은 형용사의 의미와 종류를 공부할 거고요. 이어서 형용사가 문장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용법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다면 우리 바로 형용사의 의미부터 살펴볼게요. 자, 왼쪽에 여자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아이를 우리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A girl. A girl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만 말하면 어떤 여자아이인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 여기에 형용사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방금 봤던 형용사 중에 pretty, pretty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이 됩니다. A pretty girl. 자, 무슨 뜻일까요? 예쁜 소녀 혹은 예쁜 여자아이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여기서는 pretty라는 형용사를 추가해 주었는데요. 형용사는요, 이 pretty처럼 사람이나 동물 혹은 사물의 상태나 모양 등 다양한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꾸며주는 말입니다. 자, 형용사에는 pretty만 있는 건 아니고요. 정말 종류가 다양합니다. 자, 우리 교재에 나온 형용사의 종류 표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에 있는 단어를 공부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쌤이랑 읽어볼 거예요. 내가 몰랐던 단어가 있다면 표시하면서 같이 익혀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상태를 나타내어주는 형용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good, 좋은, 반대로 bad 하면 나쁜이죠. 자, cute, 귀여운도 형용사고요. 또 beautiful, 아름다운도 형용사입니다. 자, 이것들은 모두 상태를 나타내주는 형용사고요. 여기에 있는 게 상태 형용사의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종류는 정말 많지만 여기에는 4개만 써둔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모양을 나타내주는 형용사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round. round 하면 둥근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고요. 또 square 하면 정사각형 모양의 라는 의미의 형용사예요. long 하면 긴, 그리고 thin 하면 얇은입니다. thin은 날씬한도 되고요. 이렇게 얇은이라는 의미도 나타낼 수 있어요. 계속 보겠습니다. 형용사를 통해서 우리 색깔을 나타낼 수도 있는데요. 색깔을 나타내는 형용사들 살펴볼게요. 먼저 red, 빨간, 그리고 orange, 주황색의, yellow, 노란, green, 녹색의, blue, 파란, 그리고 brown 하면 갈색의, 그리고 black, 검은이죠. white는 흰입니다. 자, 이어서 성질을 나타내주는 형용사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old 하면 나이 많은이라는 의미예요. 반대말은 young, 젊은 혹은 나이가 어린이고요. 이어서 조금 특이하게 생긴, 조금 어렵게 보이는 형용사도 나와 있습니다. comfortable, comfortable인데요. 편안한입니다. 예를 들어서 this sofa is very comfortable 하면 이 소파가 매우 편안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smart 하면 영리한이고요.
또 kind 하면 친절한이라는 의미를 갖는

형용사죠. 이어서 nice, 멋진, 그리고 diligent, 부지런한도 나와 있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날씨를 나타내주는 형용사들이 있어요. 자, 우리 sunny 하면 햇볕이 쬐는, 그리고 warm 하면 따뜻한, windy 무슨 뜻이에요? 바람이 부는, 그리고 rainy 하면 비가 내리는, snowy 하면 눈이 많이 내리는, 그리고 cool, 시원한, 하나 더 cold, 추운이라는 단어까지 같이 기억해 두도록 할게요. 이어서 크기를 나타내주는 형용사입니다. 크기가 큰 하면 big, 크기가 작은 할 때는 small, 그리고 크기가 중간의 크기일 때는 medium으로 나타내줄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맛을 나타내주는 형용사들 몇 가지만 살펴볼 텐데요. 먼저 맛있는이라고 할 때는 delicious 써주시면 되겠고요. 또 단맛의라고 할 때는 sweet를 씁니다. 이어서 짠맛의 salty라고 읽고요. 하나만 더 볼게요. 신맛의라고 할 때는요. sour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형용사들 정도는 여러분이 뜻과 매치시켜서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 형용사들 중에서도 반대 의미를 갖는 짝꿍 형용사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hot 하면 더운이잖아요. 반대말은 cold가 되겠죠? 추운. 자, 계속 볼게요. 크기가 큰 big이라면 반대말 뭐예요, 여러분? small이 되겠죠? 크기가 작은. 이어서 키가 큰이라고 할 때는 우리 tall 쓰잖아요. 반대말은 뭘까요? short가 되겠죠? 키가 작은. 그리고 빠른이라고 하려면 fast인데 반대말 느린이라고 할 때는 slow가 됩니다. 이어서 우리 배부른이라고 할 때는 full이라고 하죠. 반대말 배고픈은 hungry 기억하시고요. 자, 이어서 높이가 높은 먼저 볼게요. high, 그리고 높이가 낮은 low가 되겠고요. 바로 위에 있는 거 안 했으니까 보겠습니다. 우리 뚱뚱한 하려면 fat이 되는 거고 반대로 날씬하는 thin이 됩니다. 자, 이어서 여기 볼게요. 쉬운은 easy, 반대말 뭘까요? 어려운이겠죠? difficult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부유하는 rich, 반대말 뭐였죠? 가난한 poor, 그리고 힘이 세거나 강한은 strong이고요. 반대말은 weak, 약한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대 의미를 갖는 형용사들은 여러분이 꼭 이렇게 짝지어서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바로 practice 1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고 빈칸에 가장 어울리는 형용사를 보기에서 골라 쓰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보기 한번 볼게요. cute, snowy, dirty, blue, warm, sweet 모두 형용사로 쓰일 수 있는 단어들이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1번부터 그림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풍선이 지금 파란색이네요. 그럼 the balloon is 뭐라고 넣어줄까요? blue 해주시면 되겠죠? 그 풍선은 파란색이다. 자, 이번에는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데 아이스크림은 보통 굉장히 달콤합니다. the ice cream is 빈칸 뭐 넣어줄까요? 달콤한 sweet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밖에는 지금 어떤 날씨예요? 눈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it's snowy outside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2번 보겠습니다. 유령의 말풍선 속 단어들과 반대되는 의미를 지닌 형용사를 찾아 출구를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지금 유령이 이 미로를 통과해서 출구로 나갈 거예요. 우리 출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합시다. 자, 먼저 첫 번째 단어는 thin이네요. thin. 자, 누구의 반대말이죠? fat의 반대말입니다. fat은 뚱뚱한, 반대로 thin 하면 날씬하니죠? 자, 이어서 계속 볼게요. 미로를 이렇게 오다 보면요. 갈림길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단어는 high의 반대말을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high의 반대말은 cold일까요? 아니면 low일까요?
하이는 높이가 높

높은이니까 반대말은 높이가 낮은 low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difficult의 반대말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difficult, 어려운이잖아요. 반대말은 쉬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easy 쪽으로 쭉 가줄게요. 자, 여기까지 잘 와주셨나요? 자, 이어서 또 갈림길이 생깁니다. 이번에는 poor, 가난한의 반대말을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자, 가난한의 반대말 어디 있을까요? kind일까요? rich일까요? 네, 정답은 rich입니다. rich는 부유한, 돈이 많은 이런 의미예요. 참고로 kind는 친절한이라는 의미이므로 여기서는 지나갈 수 없습니다. 자, 다음 단어는 small이네요. small은 크기가 작은이죠? 따라서 반대말은 big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줄게요. 자, 이어서 가다 보면 또 갈림길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short의 반대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short가 뭐죠, 여러분? 키가 작은 거예요. 반대말은 키가 큰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tall 쪽으로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단어 하나 남았습니다. full의 반대말 찾아줄게요. full은 배부른입니다. 반대말은 배고픈, hungry가 되겠네요.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출구를 잘 찾아주셨나요?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바로 basic concept 2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가 형용사의 의미와 종류를 자세히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형용사가 문장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 용법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예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The cute puppy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귀여운 강아지라는 의미예요. 여기서는 cute라는 형용사가요, 바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해석해보면 귀여운 강아지라는 의미가 돼요. 자, 여기서 알수 있는 것,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위치는 어디예요? 명사의 앞이 됩니다. 한번 더. 자,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는요, 이와 같이 명사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자, 쌤이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쌤이 정말 좋아하는 과일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써볼게요. Watermelons. 쌤이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에요. 여러분, 뭘까요? 수박입니다. 근데 쌤은 아무 수박이나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달콤한 수박만 좋아합니다. 자, 우리 달콤한 수박을 영어로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Sweet를 넣어주면 되겠죠? Sweet watermelons. 이렇게 말해주면 됩니다. 자, 또 쌤은 아무 수박이나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미지근한 수박 안 좋아합니다. 이가 시릴 정도로 차가운 수박만 좋아요. 자, 우리 차가운 수박은 또 영어로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Cold watermelons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쌤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꾸밈을 받는 명사의 앞에 형용사가 나와준다는 거예요. 그 형용사가 바로 뒤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꾸며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자, 이 형용사의 위치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여러분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럼 우리 예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A kind teacher이라고 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친절한 선생님. 이 여기서 초록색 글씨 형용사가 뒤에 있는 명사를 바로 꾸며주고 있다는 것 보이시죠? 자, 오른쪽 tall students라고 했습니다. 키가 큰 학생들이라는 의미로 초록색 형용사가 뒤에 있는 명사를 바로 꾸며주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부사나 소유격 등 다른 말이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초록색 글씨의 형용사들은요, 바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a very fast rabbit 하면 매우 빠른 토끼가 되는 것이고요. My new laptop 하면 나의 새 노트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줄 때 명사의 앞에 나온다. 이 위치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모든 형용사가 명사의 앞에만 오냐? 그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용법 한번 살펴볼 건데요. The girl is cute라고 했죠. 그 소녀는 귀엽다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요, 이 형용사가 비동사의 뒤에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비동사 뒤에 나오는 형용사는요, 앞에 있는 주어를 구체적으로 보충 설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해석해보면, 그 소녀는 귀엽다라고 해석이 되죠. 귀여운 건 앞에 있는 이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형용사가 이 비동사 뒤에 나오게 되면 앞에 있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역할을 할수 있다. 이렇게 추가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내용 보면요. 우리 비동사나 look과 같은 동사의 뒤에 나오는 이 형용사는 맨 앞에 있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쌤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예문 볼게요. He is kind, 그리고 they look smart. 여기서 초록색 글씨의 형용사들을 살펴보면요. 모두 비동사, 그리고 look의 뒤에 나와 있죠. 이 경우에는 앞에 있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he is kind 하면 그는 친절하다라는 의미예요. kind가 지금 누구를 보충 설명해줘요? 그가 친절한 거죠.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they look smart. 똑똑하고 영리한 건 누가 영리한 거예요? 주어인 그들이 영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심화 개념으로 들어가 보자면, 여러분, 이와 같이 보충 설명하는 역할을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가 보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보어.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형용사들은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보어 역할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참고로 이해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바로 Practice 2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그림을 보고 보기에 단어들을 사용하여 설명을 완성하세요라고 하였습니다. 자, 먼저 우리 1번부터 채워볼게요. Jack's father is a 빈칸 man이라고 했습니다. 잭의 아버지는 키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 키가 큰 남자다라는 의미로 tall man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2번입니다. The 빈칸 apples look delicious라고 했어요. 자, 어떤 사과들이 맛있어 보이나요? 색깔이 빨간 사과들입니다. 따라서 red apples look delicious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른쪽으로 가서 The dog is next to Jack's mother이라고 했습니다. Next는 누구의 바로 옆에라는 의미죠. 자, 어떤 개가 잭의 엄마의 바로 옆에 있다라고 했어요. 귀여운 개가 되겠죠. 그래서 the cute dog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가보겠습니다. 주어진 단어들을 바르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 1번을 보시면 It's a sunny day라고 했습니다. Sunny day, 맑은 날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아름다워요라는 문장을 완성해 줄 거예요. 자, 우리 문장 완성할 때는 주어 동사 순서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The sky is beautiful 이렇게 써주시고요. 여기에 있는 형용사는 앞에 있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은 아름답다라고 해석이 되죠. 2번입니다. My mom is a good cook. 나의 어머니는 훌륭한 요리사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녀의 음식은 맛있겠네요. 그쵸? 따라서 Her food is delicious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있는 delicious도 형용사로서 앞에 있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3번 볼게요. He cleans every day. 그는 매일 청소한다고 합니다. clean은 깨끗한도 되고 청소하다라는 동사로도 쓰여요. 그는 매일 청소하니까 방이 깨끗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The room is clean이 되겠고요. 여기서 clean이라는 형용사가 앞에 있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실생활 대화 속에 적용해보는 시간입니다.

나, Grammar in Real Life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만화를 한번 보시면요. 한 아이가 굉장히 아파 보입니다.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걱정이 되는지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엄마가 What's wrong? You look sick.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무슨 일 있니? 너 아파 보인다. 라고 했습니다. You look sick 하면 너 아파 보인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랬더니 이 남자아이가 Mom, I don't feel 빈칸. 이라고 했어요. 자, 무슨 의미의 내용이 들어갔을까요? 엄마, 저 몸이 안 좋아요. 저좀 아파요. 이런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계속 볼게요. 자, 이 엄마가요. 핫초코, 코코아를 내밀면서 Drink some chocolate이라고 합니다. 초콜릿을 좀 마셔.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이 초콜릿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어요. 굉장히 뜨거워 보이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핫초코를 먹은 이 친구가 Thank you, mom. I feel better now.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엄마, 고마워요. 이제 좀 어때요? Feel better. 좀 나아졌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엄마가 It's cold outside. 라고 했어요. 밖에 날씨가 어떻다는 거예요? Cold. 추워. 그리고 It's snowy. 라고 했습니다. 눈도 내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이에 대해서 이 남자아이가 I will 이라고 하면서 재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 문제부터 같이 해결해 볼게요. 위 대화의 빈칸 1과 2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써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보기를 보시면요. good, bad, 그리고 hot, cold. 이렇게 반대되는 의미의 단어들끼리 나와 있는데요. 자, 어떤 말이 들어가면 될지 하나씩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 엄마, 저 몸이 안 좋아요. 이런 의미잖아요. 몸이 안 좋다라고 할 때는, I don't feel good. I don't feel good.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feel good이라고 하면, 상태가 좋다. 몸이 괜찮다. 이런 의미인데, 반대말이니까, I don't feel good 해서 몸이 안 좋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이어서 2번인데요. 뜨거운 초콜릿을 좀 마셔라는 의미겠죠? 여기서 cold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hot chocolate 이렇게 넣어주시면 꾸며주는 말이 성립하겠네요. 자, 그래서 1번과 2번에 good 그리고 hot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단어들을 바르게 배열하여 빈칸 3에 들어갈 말을 완성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3번에 들어갈 말, I will. 저는 뭐뭐 할게요죠. 저는 입을게요니까 I will wear부터 써줄 거고요. 나의 따뜻한 재킷이므로 my warm jacket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warm이라는 형용사가 뒤에 있는 재킷을 꾸며주고 있어요. 나의 따뜻한 재킷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 순서를 정확하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입니다. 위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영어로 쓰라고 하였습니다. 질문을 보시면요. What's the weather like?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이런 표현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Weather 하면 날씨예요. 근데 What's the weather like? 하면 날씨가 어떻니? 라는 문장이거든요. 자, 이에 대해서 밖에 날씨가 어떻다라고 얘기해 주었으므로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답은 It's cold, 춥습니다. 라고 쓰셔도 되고요. 혹은 눈이 옵니다. It's snowy 라고 써주셔도 돼요. 혹은 둘다 합쳐서 It's cold and snowy 이렇게 써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내용 마무리 해보면서 오늘 기초 영문법 복습해 볼게요. 오늘은 형용사의 의미와 종류 공부했고요. 형용사의 두 가지 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교재 예문과 다시 한번 복습한다면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을 거예요. 자, 우린 다음 시간 부사의 용법으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0: 반갑습니다. 자, All in One 중학영어. 자, 오늘은 279강. 자, 목요일 말하기와 자, 그다음에 듣기 순서가 되겠습니다. 뭐 사실은 듣기와 말하기겠죠. 듣기가 훨씬 비중이 이제 크니까. 자, 오늘은 좀 어떤 내용일까요? 자, 오늘은 대표 문장을 Do you want breakfast served? 이렇게 한번 뽑아봤어요. 요거는 이제 본문 중에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자, want라고 하는 5형식 동사가 목적어, 목적, 보호를 취한 구조인데, 목적어와 목적, 보호의 관계가 수동일 경우에는 to be, be, being이 생략되면서 pp만 남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사항을 이론으로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 실제로 이렇게 듣기에서 경험하시게 되기도 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 요 문장을 저희가 대표 문장으로 뽑았고요. 요런 문장들은 여러분들 정말 달달달 외워두시면 너무너무 앞으로 영어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특히 듣기와 말하기 분야에서는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니까 이론으로만 알고 계시지 말고 반복 연습을 통해서 몸에 착 붙여두시기 바랍니다. 착붙 하시면 됩니다. 착 붙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오늘의 공부할 순서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대화 듣고 문제를 풀어야겠죠. 자, 그리고 나서는 그 대화 내용을 한 문장 한 문장 다시 들으면서 자세하게 자 부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강의 드릴 거고요. 자, 그 이후에는 공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듣고 따라 읽어보시는 과정 뒤따를 예정이에요. 자, 그러시면 문제풀이부터 좀 시작을 좀 해보는데요. 자, 오늘은 도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도표가 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표 안에 여러 정보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자, 여기에서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것은 이제 선택지를 여러분들이 미리 읽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수능의 특성상 이제 대화가 ABAB 나올 때 요 진술들이 여기 나왔다, 여기 나왔다, 여기 나왔다 이렇게 되지 않고 순차적으로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토익을 제외한 다른 영어 시험은 갑자기 뭐 1번에 정보가 나왔다가 막 5번 정보 나왔다가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자, 요 수능은 순서대로 자, 이제 진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1번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딱 듣고 있다가 OX 판단. 그리고 2번에 딱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OX 판단. 요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일치 불일치 같은 경우에는 대조형 문제 contrast 앞쪽에서 이제 우리가 단어 공부도 했었는데요. 자, 대조형 문제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소거를 해 나가시면서 정답을 쓰시는데 나쁜 강의는 어떤 게 있다 그랬죠? 요거는 1, 2, 3번에 정답이 등장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상당히 낮습니다. 특히 1, 2번은 굉장히 낮고요. 자, 3번의 가능성도 그닥 높지 않아요. 4번 아니면 5번에 정답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다. 만에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놓쳤거나 내용 이해를 잘 못했다라고 하면 어디에다가 답을 쓸 준비를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도 살짝 여러분들께 언급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자, 준비되셨고요. 자,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까요?
1: World Travel Agency. How may I help you?
2: This is John Scott. I'd like to book a room in New York from June 12th to 13th.
1: Okay, Mr. Scott. Can I have your price range?
2: Between $50 and $60, please.
1: I see. Do you need a shuttle bus from the airport to your hotel?
2: That would be great.
1: And do you want breakfast served?
2: Absolutely. I always have breakfast.
1: How about other facilities, like a fitness center or a swimming pool?
2: I don't need them. I have a very busy schedule.
1: All right. I'll contact you when I find the perfect hotel for you. Can I have your phone number?
0: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문제풀이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정답까지도 잘 쓰셨나요? 네,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한데요. 자, 그러시면 문제 푸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자, 지금부터 자, 한 문장 한 문장 들어보면서 해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벨 소리 이후부터 시작할게요.
1: World Travel Agency.
0: World Travel Agency 이렇게 얘기했고요. 다시 한번 월드 이런 식으로 의 부착증 있으시면 안 되고요. World Travel Agency 이런 식으로 평상시에 여러분들도 발음을 하셔야 듣기에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World Travel Agency라고 하시면 World Travel Agency라고 했을 때 잘 이제 듣긴 듣더라도 이제 느리죠. 듣기가 느는 속도가 좀 느린 것이니까 자 정확하게 원어민들의 발음을 흉내내고 따라해 보심으로써 자 그런 속도를 좀 늘려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Travel Agency는 앞쪽에서 여러 차례 우리가 다루었던 단어죠. 그래서 여행 대행사 그래서 여행사가 되겠고요.
1: How may I help you?
0: How may I help you? 자 끝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시작이 됐네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자 맨 처음에 여러분들 모였어요.
2: This is John Scott. I'd like to book a room in New York from June 12th to 13th.
0: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1번 지금 딱 보고 있는데 귀에 쏙 꽂히는 것이 있었나요? 자 This is Scott 이렇게 얘기했고요. 나는 스콧인데 자 그 다음이 어때요?
2: This is John Scott.
0: John Scott이고요.
2: I'd like to book a room in.
0: I'd like to book a room. Book a room. 자, book a room. 자, book이라고 하는 거는 책의 뜻으로 명사도 되지만 예약하다라고 하는 자, 동사도 가능하죠. 그리고 충분히 여러분들 지금 중학 과정에서도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숙달돼 있는 단어라는 생각은 들어요. 자, 그런데 book 다음에 이제 모음인 어가 연결이 되다 보니까 book. a room이 아니라 연음이 생겨서 book a room, book a room, book a room, book a room 이렇게 들리는 것이죠. I'd like to book a room 이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2: I'd like to book a room.
0: I'd like to book a room.
2: I'd like to book a room.
0: I'd like to book a room
2: in New York from June 12th to 13th.
0: Okay, 그 다음에 in New York 들으셨을 거고요. 자, from 다음에는 활자화 되어 있는 그 날짜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June이라고 하는 자 날짜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들렸을 것이고요. June 12th to 13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그 뒤쪽에 있는 TH는 무성음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 거의 들리지 않아요. 이렇게 그 얼굴이 보이

0: 이면 그나마 혀가 좀 보일 수 있죠. 12th, 13th 이런 식으로.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화면이 없이 여러분들 귀로만 들으실 때는 이런 것들은 거의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우 저 왜 안 들리지? 라고 하는 스트레스는 안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요 정보를 듣자마자 어땠어요? 하나 나왔죠, 지금. 그 데이트가 이렇게 딱 나와 있으니까 너는 오답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나와 있나요? Price range가 나와 있습니다. range는 범위의 뜻이죠. 자, 그래서 자, 두 번째 정보에 다시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1: Okay, Mr. Scott.
0: Okay, Mr. Scott.
1: Can I have your price range?
0: Can I have your price range? Your 같은 단어 잘못 들으셔도 괜찮아요. 자, 드디어 여러분도 귀를 쫑긋하셔야 될 자, 시점이 좀 되었네요. 이렇게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자, 당신의 가격대를 제가 좀 가질 수가 있을까요? 얻을 수가 있을까요?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가시면
2: Between $50 and $60, please.
0: Okay. 자, pleas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etween $50 and $60, please 이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쉽네요. 자, 따라서 이 내용을 보고 또 어때요? 아이고, 1번도 오답이지만 2번도 오답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지우실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호텔, 원하는 호텔 방이, 셔틀버스 운행 관련된 내용이 아마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호텔 방에 셔틀버스 운행 여부가 등장을 할 텐데,
1: I see.
0: 좀 알겠습니다.
1: Do you need a shuttle bus from the airport to your hotel?
0: 됐죠? Do you need shuttle bus? 그 다음은 뭐 들으시면 보너스죠. 자, from to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I see. Do you need a shuttle bus from the airport to your hotel?
0: Okay. 자, from the airport to your hotel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필요하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사실은 뭐 여자의 질문보다 남자의 답변 부분에 정답 단서가 있겠죠?
2: That would be great.
0: That would be great.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Would be. 어떻게 발음했어요? That would be. Would be. Would be. 이렇게 발음되죠. 강하게 발음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숨겨진 소리들 이제 좀 익숙해지셔서 잘 들렸길 바랍니다. That would be great.
2: That would be great.
0: 됐죠?
1: And do you want breakfast served?
0: 자, do you want breakfast served? 자, 오늘의 대표 문장입니다. 자, 요 문장은 여러분들 달달달달 좀 외워두시죠. 그리고 이미, 자, 그래서 셔틀버스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자, 지우셨고요. 그 다음에, 자, 방금 breakfast 내용 들으셨어요. 자, 그래서 요 문장은 여러분들 한 서너 번 정도 저랑 같이 반복을 좀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아예 그냥 달달달달 좀잘좀 외워두셨으면 좋겠어요.
1: And do you want breakfast served? And do
0: And do
1: you
0: you
1: want
0: want
1: breakfast
0: breakfast
1: served?
0: served?
1: And
0: And
1: do
0: do
1: you
0: you
1: want
0: want
1: breakfast
0: breakfast
1: served?
0: served?
1: And
0: And
1: do
0: do
1: you
0: you
1: want
0: want
1: breakfast
0: breakfast
1: served?
0: served? 이런 식으로.
2: Absolutely.
0: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런 문장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숙달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호흡과 단위가 점점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긴 문장을 다 듣고도 오, 이해했어. 이렇게 느는 것이라 초반에 그런 것들이 잘안 되고 호흡이 좀 짧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꾸 반복해서 연습하고 흉내내고를 여러분들 해보실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요. 자, 그 다음으로 갈게요.
2: Absolutely.
0: Absolutel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absolutely. 자, absolute라고 하는 단어가 절대적인.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라고 하는 것은 긍정의 표현이에요. 당연하지 정도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이, 자, 이렇게 틀리가 나오거든요. 무슨 무슨 틀리. 또 뭐가 있을까요? fortunate라고 하면 운이 좋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운 좋게도라고 할 때는 fortunately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absolutely 혹은 fortunately 혹은 confidently 마찬가지예요. 자, T로 종료되고 LY가 붙는 경우에 이 T 사운드는 어떻게 되죠? 실제 음가가 거의 발휘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거를 한국 학생들한테 읽어보세요라고 하면

0: 같은 이렇게 읽어요. 그런데 영어로는 받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갓은 갓은 갓은 absolutely가 아니라 연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absolutely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런 발음들에도 좀 주의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 좀 들어보시고.
1: Absolutely. Absolutely.
0: Absolutely.
1: Absolutely.
0: Absolutely.
1: Absolutely. I always have breakfast.
0: I always have breakfast. 난 항상 아침 먹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런 absolutely는 발음적 측면에서, 말하기적 측면에서 한번 연습이 좀 필요했을 것 같고,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나중에 듣기도 자연스럽게 이제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두 번째 문장은 뭐 괜찮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문법 시간에 시제를 배우고 있고, 자, 시제의 구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아침 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현재 시제라고 해서 나는 항상 아침을 먹거든요. 이것은 정해지지 않은 과거로부터 정해지지 않은 미래까지의 규칙적 반복을 나타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요. 나 항상 아침 먹거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아침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것도 아니겠죠. 자,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자, 5번으로 쓰시면 되겠고요.
2: How about other facilities? How about other facilities?
0: How about other facilities?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What about? How about? 뭐 수거 표현으로 이제 익숙하지요? 뭐뭐 하는 건 어때? 라고 하는 제안을 할때 씁니다. 자, 연결되는 어구까지 들어볼게요.
2: How about other facilities? How
0: How
2: about
0: about other
2: other facilities
0: facilities?
2: like a fitness center or a swimming pool?
0: 됐죠? Like a fitness center or a swimming pool.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like는 항상 예시거든요. 그러니까 수영장이나 이건 체육관이죠? 과 같은 다른 시설들은 어때?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고 넘어갑니다.
2: How about other facilities like a fitness center or a swimming pool?
0: 자, 질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성의 답변이 중요하죠. 여기 지금 전부 다 체크가 돼 있으니까.
1: I don't need them.
0: 아이고, 끝났네요. I don't need them. 나는 그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1: I have a very busy schedule.
0: 아, I have very busy schedule.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요 내용을 다 들으셨기 때문에, 자, 이제 충분히 5번이 오답이다라고 하는 거, 자, 파악을 좀 하셨죠? 그래서 답을 여기다가 뽕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나머지 내용들 듣고 정리할게요.
2: All right. I'll contact you when I find the perfect hotel for you.
0: Okay, I'll contact you. 어떻게 하면? When I find the perfect hotel for you.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2: Can I have your phone number?
0: Can I have your phone number? 당신 전화번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자, 마무리가 대화가 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자, 들어보셨고요. 자, 그러시면 저요 내용들 다시 한번 쭉 듣고 따라해 보시고, 자, 돌아오셔서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2: World Travel Agency, how may I help you?
1: This is John Scott. I'd like to book a room in New York from June 12th to 13th.
2: Okay, Mr. Scott. Can I have your price range?
1: Between $50 and $60, please.
2: I see. Do you need a shuttle bus from the airport to your hotel?
1: That would be great.
2: And do you want breakfast served?
1: Absolutely. I always have breakfast.
2: How about other facilities like a fitness center or a swimming

0: I don't need them. I have a very busy schedule.
1: All right. I'll contact you when I find the perfect hotel for you. Can I have your phone number?
2: 자,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의 대화를 듣고 일치 불일치 문제를 함께 좀 풀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발음과 관련해서도 몇 가지 자, 연습할 만한 사항들을 여러분께 좀 드렸죠. 자, 필요한 부분들 한 주 동안 좀 연습을 좀 잘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시면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녕!
3: ...놔야 된다니까?
4: 이 분위기?
5: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4: 그렇다니까!
6: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7: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7: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 업의 효리파파 성경입니다. 자, 오늘 우리 픽션과 넌픽션이 적절하게 섞여있는, 그런데 넌픽션에 관련된 용어들도 많이 알 수 있는, 그런데 또 재미도 있는 그런 책으로 한번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라이언 메인즈의 바로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좌측에는 fact, 우측에는 fiction 이렇게 교차되는 좀 특이한 구성의 책을 읽고 있죠.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간결하고 세련된 문장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다들 알고 있는 분사 구문인데요.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조금 더 세련된 문장 만들기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오늘 읽어볼 책을 미리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책을 펼쳐서 글로 만나보겠습니다.
1: Most cats eat standing up, but lions eat crouching or lying down. Lions are carnivores. Laura loves Leo's new look. She decides that if she eats a lot of vegetables, she can grow a mane like Leo's. Laura eats and eats, but she does not grow a mane. A lion's roar can be heard up to 5 miles away. Lions roar to let the other lions in the pride know where they are, or to scare off lions that don't belong. Laura rides her scooter over to Maine's on Maine, where Harry the Hair Guru works. Harry, she cries. Can you help me grow a mane? Harry roars with laughter. Oh, Laura, you'll never grow a mane. But you can buy one. Take a look over there.
0: Lion Mane's의 바로 그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fact부터 시작합니다. Non-fiction, 비문학 이야기로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Most cats eat standing up, but lions eat crouching or lying down 이라고 되어 있네요. Most cats, 갑자기 웬 고양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자는 고양이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양이 이야기도 나오는 것입니다. Most cats, 대부분의 고양이들은 eat, 먹습니다. 어떻게 먹냐면 standing up, 일어선 채로. 일어서서 먹는다는 것이 되겠죠. But lions, 그러나 사자들은 어떻냐면 eat, 먹습니다. 어떻게 먹냐면 웅크리고. 웅크리고 먹습니다. Crouching이라는 것은 웅크리다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 or lying down, lying down이라는 것은 온몸을 바닥에 착 붙이고 누운 채로, 그렇죠. 누운 자세로 먹는다가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고양이들은 선체로 먹는데 사자들은 웅크리거나 누운 자세로 먹는다가 되겠죠. Lions are carnivores. Carnivore이라고 하면은 바로 육식동물이 됩니다. 이게 왜 육식동물이냐 하면 바로 carne가 고기를 의미하고요. vore이 먹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Standing up. Most cats eat standing up. 이 문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간결한데, 간결해서 너무 단순한 게 아니라 간결하고 세련된 문장을 우리 친구들도 영어 작문, 영어 라이팅을 하면서 한번 해보십사 제가 추천드리면서 이렇게 코너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려면 어떤 것을 활용하면 좋냐 하면 바로 분사구문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분사구문 우리 친구들 많이 들어보셨죠? 분사를 사용한 어구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Most cats eat standing up이 되어 있겠죠. 자, 예전에는 제가 설명을 이 분사구문을 설명드린 적이 당연히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원래 있었던 이 아래에 있었던 문장을 가지고 이 분사구문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이제는 그 거꾸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ost cats eat standing up. 대부분의 고양이들은 일어선 채로 먹는다인데 이거의 원래 문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원래 문장을 거꾸로 제가 뒤에 적어 두었습니다. Most cats eat while they stand up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의 구조를 한번 보면은 Most cats eat이라는 첫 번째 문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하는 동안에라는 while이라는 이두 문장을 연결해주는 그 더하기 역할, 마치 풀 역할, 본드 같은 풀 역할을 하는 게 while이라는 게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장 they stand up, 그들은 일어서 있다라는 거 이렇게 또 다른 문장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분사구문을 사용을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일단 분사구문을 만들 때는 두 개의 문장이 있을 때 가운데 있는 이 접속사 while을 생략합니다. 없앱니다. 자, 이 순서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여기 있는 이두 개의 주어를 비교해야 됩니다. 똑같은지 다른지. Most cats. 만약에 대부분의 고양이들. 그들은 이게 두 개가 같다면 하나를 생략할 수 있겠죠. 만약에 주어가 다르다면 뒤에 있는 이 주어를 생략할 수가 없겠죠. 두 개가 중복된다면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Most cats와 they가 같잖아요. 대부분의 고양이들이 바로 여기 있는 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이를 생략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무엇을 해야 되냐면 동사를 비교를 합니다. eat과 stand의 시제를 비교한다라는 것이죠. 시제를 비교하니까 eat이라는 것, 현재 시제죠. stand라는 것, 현재 시제죠. 아, 이두 개가 현재 시제일 때는 현재 분사, 즉 ing를 사용하거든요. 이게 분사의 시제인데 분사의 시제는 또 다른 시제가 나왔을 때 그때 가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두 개의 시제가 같을 때는 ing, 현재 분사를 쓴다. 단순 분사라고 합니다. 현재 분사를 쓴다. ing 형태를 쓴다. 요렇게 일단은 잠시 막아두고 계속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most cats eat standing up 이런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중간에 있었던 이 접속사 생략했고요. they도 없어졌고요. 그런데 이 stand가 앞에 있는 it이라는 여기 있는 이 현재 시제와 동일하니까 stand에 ing를 붙여서 짜잔! 이런 문장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이 문장을 보고도, 아, 지금 여기에 standing up에 이제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자, standing up에 있는, 아, standing ing가 붙어 있네. 현재 분사네? 맞죠? 현재 분사. 단순 분사니까 어떻게 한다? 앞에 있었던 이 it과 시제가 같다. 그러면 stand겠네?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 주어가 없어졌을 거 아니야? 그럼 주어가 없어졌으니까 어떤 주어? 주어가 똑같으니까 없어졌겠네. 가장 앞에 있는 most cats가 여기 한번더 들어가겠네. 그러면 여기 있는 they든 most cats를 적어주든 여기에 주어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most cats eat, they stand up. 이두 개를 이어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접속사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while이 되겠네를 생각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분사구문이 있는데 이렇게 줄여서 조금 더 단순하지만 세련된 문장을 작문에 활용할 수 있다. 영어 라이팅에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저도 영어로 글쓰기 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런 분사를 아주 잘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문장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enjoyed the fresh air while she walked through the park. 되어 있죠. 자, 이번에는 원래 있었던 완전한 문장을 제가 드릴게요. She enjoyed the fresh air 이라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while 이라는 접속사가 있고 나머지 문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문장 사이에 while로 더해져 있는데요. 자, 방법 어떻게 한다고요? 또 색깔로 제가 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간에 있었던 접속사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생략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while 생략합니다. 자, 그 다음 주어를 비교를 한다. 비교를 하고 같으면은 생략한다. 다르면은 뒤에 있었던 거 적어주고 지금 제일 앞에 she 나와 있죠. while 다음에도 she 있습니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got죠. got니까 while 생략했고요. 머릿속으로 지금 지우는 거예요. while 생략했고 뒤에 while 바로 다음에 나오는 she도 생략한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시제를 비교해 볼까요? enjoyed 과거 시제죠. 그다음에 walked도 과거 시제죠. 시제가 같습니까?

0: 가 다릅니까? 같죠. 같으니까 시제가 같으면 무슨 분사 쓴다고요? 현재 분사. 단순 분사라고 부르는데 그게 단순 분사의 형태가 바로 ing가 붙어 있는 현재 분사입니다. 그래서 worked 무엇으로 바꿔주냐면 working으로 바꿔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문장이 되겠죠. She enjoyed the fresh air. 그녀는 신선한 맑은 공기를 즐겼습니다. 뭐 하면서? 뭐 하는 동안에 walking through the park. 공원을 걸으면서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요. 이 분사인 이 덩어리 있죠? 이게 지금은 문장 뒤에 있잖아요. 이 덩어리를 문장 제일 앞으로 이동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요. Walking through the park, comma, she enjoyed the fresh air. 자, 이렇게 할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 분사의 덩어리를 원래 문장 끝에 있었으면 문장 끝에 둬도 되지만 이걸 문장 앞으로 이동하고 여기에 콤마로 탁 분리해주고 이두 덩어리를 분리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분사 구문을 활용해서 조금 더 간결하지만 세련된 문장을 적어볼 수 있겠죠?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다시 픽션으로 돌아왔습니다. Laura loves Leo's new look. Laura는 리오의 새로운 모습, look이라고 하면 모습입니다. 지금 목에 갈기가 생겼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목에 있는 갈기를 보고, 아, 이거 참 멋진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Laura는 리오의 새로운 모습을 좋아합니다. She decides. 그녀는 결심합니다. 무엇을 결심하냐면, If she eats a lot of vegetables, she can grow a mane like Leo's. 자, decide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뭐 생각하다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녀는 생각합니다. Laura는 생각한다는 것이죠. 뭐라고 생각하냐면, Then, if she eats a lot of vegetables, 그녀가 만약에 많은 채소를 먹으면, she can grow a mane like Leo's. 리오 것처럼 이 갈기가 생긴다고 생각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암컷들은, 암컷 사자들은, 암사자들은 갈기가 없잖아요. 숫사자들만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로라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Laura eats and eats, but she does not grow a mane. 로라는 먹고 먹고 또 먹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그녀는 이 갈기가 생기지 않네요. 자, 이렇게 로라가 약간 실망했을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한번 보고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 Most cats eat standing up, but lions eat crouching or lying down. Lions are carnivores. Laura loves Leo's new look. She decides that if she eats a lot of vegetables, she can grow a mane like Leo's. Laura eats and eats, but she does not grow a mane.
0: 자, 팩트 또 나옵니다. 한번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A lion's roar can be heard up to 5 miles away. A lion's roar, 즉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소리치는 거. roar이라고 하면 포효라고 할수 있거든요. 사자의 포효는 can be heard 들립니다. 맞죠? 들립니다. 어디 어디까지 들린다. up to. 맞죠? 어디까지 들리냐면 to 5 miles away. 5마일이나 mile이라고 하면 1.6km입니다. 정확하게 1.6km는 아니고 약 1.6km인데요. 그러면 5 miles라 그랬으니까 5 곱하기 1.6 하면은 한 8km 정도 되죠. 와, 8km away 떨어진 곳까지도 들린답니다. Lions roar to let the other lions in the pride know where they are or to scare off lions that don't belong이라고 되어 있네요. Lions roar. 사자들은 왕 이렇게 으르렁거리고 포효를 한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let other lions in the pride know. To let 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게 하냐면 to other the other lions 또 다른 사자들을 in the pride 어디에 있는 사자냐 하면 in the pride. Pride라는 것은 사자 등의 무리나 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자무리 사자무리에 있는 다른 사자들을 know 알게 하기 위해서 으르렁거린답니다. 그러면 무엇을 알게 하냐면 where they are 그들이 으르렁거리는 사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여기 있어라고 소리 지르지 않고 으르렁거린다겠죠. 그래서 동료들이 알수 있게 멀리 떨어진 동료들이 알수 있게 하고요. Or to scare off lions that don't belong. Belong이라는 것은 어디 어디에 속하다. 그러면 속하지 않는 그들 무리에 속하지 않는 또 다른 사자들을 to scare off, 겁먹여서 내쫓기 위해서 이렇게 으르렁거리기도 한답니다. 자, 다시 픽션으로 돌아옵니다. Laura rides her scooter over to Maine's on Main, where Harry the Hair Guru works.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제 로라 누구죠? 그 암사자입니다. 암사자는 갈기를 갖고 싶어요. 막 먹고 갈기 가서 자라나라 라고 기다리고 있죠. 로라는 타고 갑니다. 그녀의 스쿠터를 타고 갑니다. 어디로 타고 가냐면 메인 존 메인즈라는 곳에서

0: 곳으로 타고 갑니다. 근데 이 mains on mains는 어디냐면 where 이렇게 추가 설명이 나오죠. Where Harry the Hair Guru works. Guru라는 것은 전문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이발, 그렇죠. 이발 혹은 이 머리카락 전문가가 되겠죠. 그래서 머리카락 전문가가 일하는, Harry라는 머리카락 전문가가 일하는 그 mains on mains로 스쿠터를 타고 갔습니다. 사자인데 스쿠터를 타고 갔네요. Harry, she cries, she. 즉, 로라가 소리 지릅니다. Harry, she, can you help me grow a mane? 당신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뭐 가지고요? 이 갈기 하나 자라나는 걸 도와주실 수 있나요? 라고 로라가 질문을 하네요. 과연 된다고 할까요? Harry roars with laughter. Harry가 웃죠. 이렇게 사자니까 막 웃는 거예요. 웃었습니다. With laughter. Laughter이라고 하면 웃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웃음과 함께 막 웃었습니다. Oh, Laura, you'll never grow a mane. 너는 절대 이 갈기를 가지지 못할 거야. 갈기가 자라나지 않을 거야. But, 그러나 you can buy one. 근데 네 하나 살 수는 있어. 라고 하네요. Take a look over there. 저기 한번 봐봐. Take a look이라는 것은 저기 한번 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기 한번 봐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아, 지금 이게 픽션이니까 갈기를 하나 사서 입는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옷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약간 가발 같은 것을 팔기도 하나 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오늘 읽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A lion's roar can be heard up to 5 miles away. Lions roar to let the other lions in the pride know where they are, or to scare off lions that don't belong. Laura rides her scooter over to Mains on Main, where Harry the Hair Guru works. Harry, she cries, can you help me grow a mane? Harry roars with laughter. Oh, Laura, you'll never grow a mane, but you can buy one. Take a look over there.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을 만나보았는데요. 그 표현들을 만나서 복습해보는 시간 함께 가져볼까요?
2: Crouch. Crouch. Most cats eat standing up, but lions eat crouching or lying down. Carnivore. Carnivore. Lions are carnivores. Belong. Belong. This book belongs to me. Pride. Pride. Lions roar to let the other lions in the pride know where they are. Or to scare off lions that don't belong. Laughter. Laughter. Harry roars with laughter.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어휘 확장을 해보는데요. 오늘은 vor이 붙은 거. vor이라고 하면은 바로 먹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표적으로 세 가지 의미가 있죠.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carnivore, herbivore, omnivore이 있습니다. 자, carnivore이라고 할 때 carn이는 바로 고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는에서 왔습니다. carnivore 하면은 바로 육식 동물이 되겠죠. 고기를 먹으니까요. 자, 여기 있는 herbivore 할 때, 여기 보니까, 아, herb가 들어가 있죠. herb 혹은 herb라고 읽는데요. 자, herbivore이라고 하면은, herb는 바로 식물이잖아요. 풀이잖아요. 맞죠? 우리 허브라고 하잖아요. 우리말로. 그래서 이 허브는 고기가 아니라 식물입니다. 그래서 식물만 먹는, 풀만 먹는, 그래서 herbivore이라고 하면은 초식 동물이 되겠죠. 아, 이렇게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omnivore이라고 되어 있죠. omni라는 것은 바로 모든을 의미하는데요. omni. 그래서 모든 것. 식물도 먹고 동물도 먹고 다 먹는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잡식 동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장이 있죠. Humans are omnivores. 인간은 잡식 동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단어들이 어떻게 결합하는지도 알아두면 참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해줄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한번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율이 팍팍했습니다. 바이바이.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여러분 구글 그리고 애플 잘 아시죠? 이두 회사가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운영체계 OS를 개발하고 판매하거나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두 회사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앱을 판매하는 소위 앱 장터라고 하는 가상의 시장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시장을 사용할 때 무조건 두 회사는 각각 자신들의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는 소위 인앱 결제라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막겠다라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요즘에 연예인에 대한 고삐를 단단히 쥐고 있는데요. 이번에 또 다른 여배우가 어마어마한 규모의 세금 포탈로 인한 과징금 그리고 벌금형을 이번에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역시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가지고요. 20분 동안 재미있게 꾸며봤습니다. 그리고 그첫 번째 순서죠. Today's Topics입니다. 그첫 번째 이야기는 법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Ban on Apple and Google's Payment Exclusivity. Exclusivity라고 하는 것이 배타성, 그리고 독점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딴거다안 돼. 우리만 가능해. 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과 구글이 가지고 있는 결제에 있어서 자신들만을 허용하는 배타적인 시스템에 이번에 금지가 떨어졌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전체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1: Ban on Apple and Google's payment exclusivity. South Korea is expected to pass legislation that would prevent Google and Apple from requiring software developers to use their payment systems. That would essentially end the commission on in-app purchases in the country. The companies reportedly are pushing back strongly against the bill.
2: Ban on Apple and Google's payment exclusivity. South Korea is expected to pass legislation that would prevent Google and Apple from requiring software developers to use their payment systems. That would essentially end the commission on in-app purchases in the country. The companies reportedly are pushing back strongly against the bill.
0: 잘 들어보셨습니까? 몇 가지 단어 표현은 좀 알아두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죠? 뉴스 키워드 확인합니다.
1: Exclusivity.
2: Exclusivity.
1: Legislation.
2: Legislation.
1: Commission.
2: Commission.
1: To push back.
2: To push back.
0: 첫 번째 단어는 조금 전에 나왔던 exclusivity라고 하는 독점권이 되겠고요. legisl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legislation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죠. 첫 번째는 법제화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처럼 법안이라고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commission, 수수료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죠. 뭐 아시다시피 커미션을 뭐 받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쓰니까 말입니다. 뭐 이런 표현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하나의 남은 표현은 to push back. 내가 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의 경우에는 반발하다라고 할때 역시 많이 씁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South Korea is expected to pass legislation. 여기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이 법안 통과가 예상이 됩니다. 정확히는 이제 한국의 국회에서 The National Assembly라고 하는 국회에서 하는 일인데요. 자, 일단 외신이기 때문에 한국이 법안 통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법안이라고 할때 쓰는 명사가 딱두 가지예요, 사실은. 물론 뭐좀 심층적으로 들어가면 경우에 따라서 뭐 모션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쓰긴 합니다만 보편적으로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가 legislation이고요. 또 하나는 bill이란 단어입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은 딱 하나예요. legislation은 세지 않는다. 반면에 bills, 요거는 가산명사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법안은 that would.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법안이 나올 때 항상 이 법안을 설명하죠. 그럴 때 that would. 이게 꼭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통과가 되면 going to effect. 법이 되겠습니다만, 통과가 되지 않으면 그냥 사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과가 된다면이라는 가정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would이라는 단어는 꼭 써야 되니까 알아주시고요. 가끔 will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는 이 글을 쓴 기자가 봤을 땐 이건 통과가 거의 100%다. 그렇기 때문에 will

0: 쓰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해요. 그런 의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법안이 통과되면 prevent Google and Apple from, 그게 보면 prevent somebody from이 되겠죠. requiring software developers to use their payment systems. require는 의무화하는 거죠. 강제하는 겁니다. 구글과 애플이 더 이상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거의 30% 정도의 수수료를 먹거든요. 세상에 이 정도 수수료를 먹는 그 결제 시스템은 없거든요. That would essentially end the commission on in-app purchases in the country. 자, 역시 이렇게 되면 말입니다.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말입니다. 아, 한국 내에서는 소위 인앱 결제라고 하는 것, 인앱 구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커미션은 사라지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The companies reportedly are pushing back strongly against the bill. 역시 the bill. 앞에 언급됐기 때문에 당연히 더를 써야 되죠. 이때 a bill을 쓰면 이거 해석이 안 돼야 돼요. 어? 한 가지 법안은 또 이건 뭔데? 소위 자다가 봉창을 두드리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사가 달라지면 둘 중에 하나죠. 지금처럼 해석이 안 되거나 말이 안 되니까요. 혹은 의미가 달라지거나. 그래서 관사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덜을 썼다는 얘기는 방금 앞에 언급되었던 두 회사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역시 덜을 안 쓰면 해석이 안 돼야 되는 거거든요. 앞에 나왔던 구글과 애플 두 회사가 보도에 따르면 이번 법안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합니다.
1: Ban on Apple and Google's payment exclusivity. South Korea is expected to pass legislation that would prevent Google and Apple from requiring software developers to use their payment systems. That would essentially end the commission on in-app purchases in the country. The companies reportedly are pushing back strongly against the bill.
2: Ban on Apple and Google's payment exclusivity. South Korea is expected to pass legislation that would prevent Google and Apple from requiring software developers to use their payment systems. That would essentially end the commission on in-app purchases in the country. The companies reportedly are pushing back strongly against the bill.
0: 오늘 두 번째 토픽입니다. 중국으로 가겠는데요. Chinese actress hit with $46 million tax fine. Tax fine, 세금 좋아요. 이거 아니죠. 이때 fine이라고 하는 것은 벌금이라고 하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여기 역시 비동사가 생략됐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hit. 그 세 번째에 해당하는 가고, 예, 분사가 되겠습니다. 중국의 한 여배우가 장마치 4,600만 달러, 한화로는 54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받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죠. 탈세 때문입니다. 자, 전체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1: Chinese actress hit with $46 million tax fine. Chinese actress Zheng Shuang was hit with a $46 million fine for tax evasion and undeclared income between 2019 and 2020 while filming a TV series. Zheng, 30, became a household name in China after starring in the hit 2009 remake of Taiwanese drama Meteor Shower.
2: Chinese actress hit with $46 million tax fine. Chinese actress Zheng Shuang was hit with a $46 million US dollar fine for tax evasion and undeclared income between 2019 and 2020 while filming a TV series. Zheng, 30, became a household name in China after starring in the hit 2009 remake of Taiwanese drama Meteor Shower.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역시 오늘 여기 이 기사에도 몇 가지 단어를 알면 쉬워지는데요. News keywords 확인합니다.
1: Tax evasion.
2: Tax evasion.
1: Undeclared income.
2: Undeclared income.
1: Household name.
2: Household name.
0: 첫 번째 표현은 핵심이죠. Tax evasion이라고 하는 탈세라고 할 때 씁니다. Evade taxes라고 하면 그거는 탈세하다, 세금 포탈하다라고 할 때 쓰고요. Tax 앞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 Income taxes, 소득세고요. 뭐 inheritance taxes, 상속세죠. 이런 식으로 탈세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Undeclared income. Income은 소득인데 undeclared예요. 그러니까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미신고 소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른 말로 하면 탈루 소득이 됩니다. Household name, 누구나 아는 일이며요.

0: 하우스홀드라는 얘기가 가게, 가구, 집안이라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집에 있는 누구나 아는 이름이에요. 그러면 유명한 이름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사람뿐만이 아니라 뭐 기업이라든가 뭐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하우스홀드 네임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일단 이름은 이렇게 나와 있군요. Chinese actress Zhang Shuang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말로는 그냥 정황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더군요. 정황이라고 하는 중국 여배우가 was hit with a $46 million fine. 여기까지 볼까요? Be hit with, 두드려 맞는 거죠. 그래서 세금 같은 거라든가 나쁜 것, 우리가 보통 원치 않는 경우, 벌금이라든가 이런 거에 부과받다라고 할때 이렇게 종종 쓰고 있습니다. 이때 어라고 하는 것은 파인에 연결되는 거죠. 4,600만 달러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당연히 나오죠.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For tax evasion, 첫 번째로는 탈세, 세금 포탈이고요. 두 번째로는 an undeclared income,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라는 미신고 소득, 탈루 소득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Between 2019 and 2020, while filming a TV seri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시리즈가 드라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TV 드라마를 촬영하던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게 처음은 아니죠. 요즘에 이제 중국이 여러 다방면에서 상당한 이제 규제를 가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IT 기업들, 그리고 연예인들에 대한 규제가 정말 강해지고 있습니다. 역시 세금 문제를 통한 이제 고삐도 조이고 있는데요. 옛날 판빙빙이 한 6개월 이상 실종된 상태에서 말이 많다가 결국 나왔고요. 어마어마한 세금을 맞았죠. 지금도 그 후속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Zhang 30세의 이 여성은 became a household name in China. 자, 그냥 간단히만 보면 중국에서 모든 사람이 아는 배우입니다. 이 배우를 한마디로 무슨 배우라고 할까요? 예, 좋게 보면 국민 배우예요. 그래서 국민 배우다라고 할 때도 쓸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물론 이 이름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국민 배우라고 할 수는 없죠. 다 안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존중하는 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국민 배우라고 할 때는 쓸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죠. After starring in the hit 2009 remake of Taiwanese drama Meteor Shower. Meteor Shower는 이제 막 별똥별이 막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요 이름이 있더군요. 대만의 드라마고요. 같이 유성물 보자라고 하는 드라마였는데, 요거 2009년 리메이크판에 출연한 이후로 정말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렸던 여성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군요. 자,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합니다.
1: Chinese actress hit with $46 million tax fine. Chinese actress Zheng Shuang was hit with a $46 million fine for tax evasion and undeclared income between 2019 and 2020 while filming a TV series. Zheng, 30, became a household name in China after starring in the hit 2009 remake of Taiwanese drama Meteor Shower.
2: Chinese actress hit with $46 million tax fine. Chinese actress Zheng Shuang was hit with a $46 million fine for tax evasion and undeclared income between 2019 and 2020 while filming a TV series. Zheng, 30, became a household name in China after starring in the hit 2009 remake of Taiwanese drama Meteor Shower.
0: Today's patterns, 오늘 패턴은 to be saddled with. 본문에 직접 나온 내용은 아닙니다만, 아까 be hit with 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hit은 이제 두드려 맞는 느낌이라면, saddle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saddle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말의 안장이에요. 안장을 덮는다는 얘기는 일단 그거 자체도 부담이지만, 누군가가 올라탄다는 얘기죠. 그래서 뭔가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라고 할때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미국의 대학 졸업생 가운데 약 3분의 2는 평균 29,000달러의 학자금 융자의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쓸수 있는 표현이죠. 부채를 짊어지는 것 자체도 부담이고 책임이니까요. 일단 학자금 융자라고 할때 student loan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student loan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졸업생은 아시다시피 이제 college graduates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짊어지고 있다라고 할 때는 saddled with 쓰면 되니까 답은 나와 있죠. About two-thirds of U.S. college graduates. 그렇습니다. 미국의 college graduates. 대졸자의 약 3분의 2가 settled with an average of $29,000 blank student loan debt. 예. 평균적으로 29,000달러를 짊어지고 있는데요. 예. 요게 어떤 금액일까요? 돈이 나오고 돈을 설명할 때 전치사 무조건 뭐다? 그렇죠. 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돈이 뭔데? 평균 2만 9천 달러 짊어졌는데 그게 뭔데? 그게 모기지가 아니고요. 뭐 주택담보대출도 아니고 여기서는 in student loan debt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것도 같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To be settled with. 전세 내용 듣고요. 따라해 보시죠.
1: About two-thirds of U.S. college graduates are settled with an average of $29,000 in student loan debt.
2: About two-thirds of U.S. college graduates are saddled with an average of $29,000 in student loan debt.
0: 'Being an anchor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영어로 기사를 작성해보고 말해보고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지금은 wealth tax라고 써봤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소득세가 문제가 됐는데요. 또 요즘 한 10여 년 전부터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부자세라고 하는 거죠. 빈부의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다 보니까 부자들에게 뭔가 세금을 좀 더 많이 물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게 현재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다? 이거는 이제 제 방송을 꾸준히 보셨던 분이라면 그냥 눈 딱 감고 바로 탁 튀어나와야 되는 표현인데요. 상위 1%에게 부유세를 물려야 한다는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도 꽤 좀 전이긴 합니다만 Today's Paradigm에서 한번 봤던 표현인 것 같아요. 빈부의 격차 심화, 상위 1%는 뭐라고 해야 될지, 부유세는 물려야 한다, 동사는 뭘로 써야 될지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빈부의 격차는 가장 많이 쓰는 것이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뭐 여기 이상 없죠.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부유세라고 하는 것은 a wealth tax라고 하거나 a tax on the rich. 부자들에게 물리는 세금. 보통 이 두 가지 표현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As the global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is getting worse. 이렇게 되어 있군요. 전 세계의 격차니까 그냥 global 하나만 넣어주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빈부의 격차가 is getting worse라고 해도 되겠고요. is widening을 써도 괜찮죠? is widening. 예, 이렇게 써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말로는 격차가 심화된다라고 얘기할 때 get worse 혹은 widen이라고 하는 동사를 쓰면 되겠고요. 이런 가운데 calls are growing for somebody to do something. calls are growing. 동사로 쓸 때 to call for something이라고 하면 뭐뭐를 요구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는 calls for something are growing인데 for something이 길어지면 뒤로 도치하는 거죠. calls are growing for something. 이렇게 쓰는 게 요구의 목소리가 커진다라고 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누가 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for governments to blank a wealth tax on the top 1%.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최상위 1%에 대해서 부유세를 물려야 한다라고 하는 요구의 목소리죠. 정부의 복수를 쓴 이유는 우리나라만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전 세계 여러 나라 정부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금을 물리다. 가장 많이 쓰는 동사, 이제는 우리가 빤히 합니다. impose 한 단어 많이 쓰죠? 그죠? 세금을 물리다. 부과하다 할 때. impose 말고도 또 많이 쓰는 말이 levy란 단어 쓰고요. 그리고 slap. 요거는 손바닥으로 때리는 건데, 요것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impose a tax, levy a tax, slap a tax. 다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라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전체 내용 듣고, 따라해봅니다.
1: Wealth tax. As the global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is getting worse, calls are growing for governments to impose a wealth tax on the top 1%.
2: Wealth tax. As the global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is getting worse, calls are growing for governments to impose a wealth tax on the top 1%.
0: 오늘 봤던 많은 단어 표현 중에 중요한 내용을 모아놨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확인합니다.
1: Exclusivity.
2: Exclusivity.
1: To push back.
2: To push back.
1: Tax evasion.
2: Tax evasion.
1: Undeclared income.
2: Undeclared income.
1: Household name.
2: Household name.
1: To be saddled with.
2: To be saddled with.
1: To impose a wealth tax.
2: To impose a wealth tax.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언제라도 기존 방송 다시 볼 수 있고요. 모든 자료는 MP3 그리고 스크립트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누르면 다운됩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마이 그래머 코치 표준편 제14강 뉴스였습니다. 전 여러분들의 그래머 코치 정코치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요, 좀 어려운 문법들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법들을 잡으면은 이제 중학교 영어,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영어까지도 우리가 전부 다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어려운 만큼 저희 도움이 필요할 거고요. 자, 오늘의 그래머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의 그래머 딱 눈으로 보시면은 이게 뭔가 싶을 겁니다. 자, 근데요, 저 강의 열심히 듣고 나면은 이거 뭔지 훤히 알 수 있는 거 아시죠? 요거 현재분사, 과거분사라는 건데 이름만 먼저 알려드릴 거고요. 정말 중요합니다. 고3까지 꼭 가지고 가셔야 될 그런 개념들이거든요. 제가 오늘 확실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 명쾌한 개념 시크릿 통해서 확인할게요. 자, 오늘 배울 내용 명쾌한 개념 시크릿 확인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요 네모 빈칸 안에 들어갈 말을 딱 찾아주시면 되는 건데요. 두 개가요, vs 한판 붙고 있습니다. 무슨 분사 대 무슨 분사인데요. 형태도 다르고요. 의미도 굉장히 다릅니다. 오늘 강의 잘 듣고 나시면은 정말 답이 훤히 보일 거거든요. 자, 오늘 이 두 종류의 분사 알아볼게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준비 되셨나요? 유닛 확인 딱 한번 해주시고요. 유닛 31까지 왔습니다. 정말 오늘 중요한 거 할 겁니다. 현재 분사고요. 이 현재 분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볼 건데요. 자, 먼저 제가 정코치 팁을 통해서요, 이거 확실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건데, 지금 우리가 형용사의 두 가지 역할을 왜 공부를 하는 거냐면, 분사, 우리 지난 시간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분사라고 하는 거는 얘를 형용사로 쓰는 거예요. 동사의 형태를 바꿔가지고 요놈을 형용사처럼 쓰는 게 분사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형태를 바꿔서 동사가 이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형용사의 역할을 다시 한번 딱 우리가 복습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 노란색들이 형용사거든요. 이 형용사 자리에 분사가 그대로 들어간다 이겁니다. 자, 형용사의 역할 다시 한번 우리 옛날에 배웠던 거 복습해 볼게요. 형용사라는 게 있죠. 팔품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이 제일 크죠. happy라는 형용사 있습니다. 여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뒤에 있는 boy라는 명사 꾸며주면서 그냥 boy가 아니라 happy boy 하면은 행복한 소년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지금 명사 수식하는 역할이고요. 형용사의 대표적인 역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좀 문법을 좀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형용사는 보어 역할을 하죠. 많은 아이들이 보어가 뭔지도 모를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죠. 문장에서 보어라고 하면은 사실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주어를 보충하는 주격 보어, 목적어를 보충하는 목적격 보어가 있습니다. 자, 복습 한번 갈게요. 얘가 지금 뭐냐? 이 자리가 주격 보어죠. He is 하면요, 문장이 마무리가 안 돼요. 그는 뭐뭐다 이러니까 그가 뭐 어떤데, happy라는 형용사가 딱 보어 자리에 들어가면서 he라는 주어의 상태를 보충해 줍니다. 그는 행복하다 이거죠. 자, 그랬을 때 요 happy 형용사는 주격 보어 자리에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어 자리가 하나가 더 있죠. 오형식 문장에서 목적격 보어 자리 있습니다. 요거는 이름 그대로 앞에 있는 목적어를 보충해 준다 이거죠. I, 나는요, made, 만들었습니다. My mom, 우리 엄마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happy,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요 happy는 지금 앞에 있는 my mom이라는 목적어를 보충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요 happy는 목적격 보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상의 모든 형용사들은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역할을 가지게 되는 거죠. 명사 수식, 그리고 주격 보어, 목적격 보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형용사의 역할이고요. 동사의 형태를 바꿔가지고 형용사가 되면 그 녀석은 이 노란색 자리들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교재를 통해서 차례대로 알아보겠다라는 거예요. 가볼까요? 자, 분사. 그 중에서도 현재 분사 먼저 갑니다. 미리 스포일러 한번 가죠. 분사는 두 종류가 있어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있습니다. 과거 분사

분사 오늘 드디어 만나볼 거고요. 현재 분사 먼저 한번 가볼까요? 원래는 동사였어요. 근데 여기다가 야 우리 좀 활용 좀 많이 해볼까? 그러면서 ing를 딱 붙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얘가 뭐가 된다? 정확한 이름으로는 현재 분사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문법 책에 현재 분사라고 딱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은 얘는 제일 중요한 게 동사가 이제 ing를 붙이면서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요렇게 딱 되는 거예요. 동사가 형용사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형용사니까 우리가 앞하면서 봤던 그 형용사의 역할을 얘네가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명사 수식은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이번에는 주격 보호 자리에다가 얘를 한번 딱 넣어보겠습니다. My mom is 다음에요. 뭐 형용사, 뭐 happy 이런 거 넣으면 돼요. 행복하다 이런 거 넣으면 되는데 형용사 단어를 빼내고 이 ing 꼴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재밌는 게 이거는요. 우리 엄마가 어디서 많이 봤죠? is singing 하면은 노래 부르고 있는 중이다라는 현재 진행 시제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가 현재 진행 시제 할 때요. MR is 동사 ing 하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막 배웠거든요. 그때의 그 ing가 문법적으로는 현재 분사가 형용사 자격으로 저기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왜 초등학교 때 이걸 안 가르쳐 줬느냐? 아니, 여러분들 초등학생에게 이런 말 너무 어렵지 않나요? 초등학생에게 현재 분사라는 게 있는데 그게 지금 형용사가 되는 거라서 주격 보호에 들어가는 거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나 아니면 이제 중학교 초반에는 저거를 그냥 통째로 이렇게 문장으로 공부를 하게 되지만 문법적으로 들어가 보면 현재 분사가 형용사가 되어서 지금 요 주격 보호 자리에 딱 들어간 거고 들어가 보니까 현재 진행이라는 시제가 만들어졌죠. 우리 엄마는요, 이제 singing 노래 부르고 있는데요, merrily 즐겁게 노래 부르고 계신 중이다. 자,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문장 해석 너무 잘 되죠. 왜냐면은 현재 진행 시제를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해석이 잘 됩니다. 해석이 잘 되는 문장을 가지고서 우리가 문법을 너무 파고드는 것도 별로. 오케이? 그런 문법이었구나라는 것 정도만 정리를 딱 하시고요. 해석 잘 되면은 넘어갑니다. 요런 주격 보호도 있어요. 아마 이 문장이랑 이 문장은 좀 어렵다라는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가 요런 주격 보호는 참 많이 봤죠. 비동사 다음에 있는 주격 보호. 근데 요런 것도 주격 보호입니다. Jane이요. sat 하면은 앉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상태로 앉아 있었느냐라고 하면서 Jane의 상태를 얘네가 꾸며줍니다. 이 자리도 처음 볼수 있어요. 이 자리도 우리가 주격 보호 자리라고 합니다. Jane은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Smiling at me. 나를 보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런 것도 주격 보호. 이건 뭐다? 문법적으로 현재 분사. 그 다음에 Tom은요, stood 하면 stand의 과거형이죠.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 있었다. 그래도 말이 되는데 어떤 상태로 서 있었는지 Tom의 상태를 보충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때 현재 분사 들어오면서 이 자리가 이 노란색 자리가 주격 보호. Tom이 어떻게 서 있었느냐? Watching the parade. Parade는 이제 parade 축제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parade 축제 같은 걸때 이렇게 지나가는 걸 행렬 같은 거 있잖아요. Parade를 보면서 Tom은 서 있었다. 그랬을 때이 노란색은 현재 분사가 주격 보호 자리에 들어가서 주어를 보충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격 보호 괜찮아요? 주격 보호 원래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는데 동사를 형용사로 만든 현재 분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목적격 보호는요. 별표 3개 한번 딱 치고 가겠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면은 여러분들은 진짜 지금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거의 고3 수준의 문법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갖추게 되는 거예요. 목적격 보호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죠. 왜냐면 일단 목적격 보호 자체가 문장의 5가지 형식 중에서 몇 형식이 등장하는 겁니까? 1 아니고 2 아니고 3 아니고 4 아니고 5 형식이잖아요. 제일 어렵다는 5 형식의 목적격 보호가 등장하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현재 분사가 들어간대요. 이말 자체가 지금 어마어마한 개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문장의 5 형식 알아야 돼요. 그냥 5 형식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라는 그런 개념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ing, 이게 현재 분사 아닙니까? 현재 분사까지 알아야 이 문장이 제대로 해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이 문장들이 오형식이다. 나는 heard, 들었다. someone, 누군가가 라고 은는히 가를 붙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동작 보이시죠? call, 부르다라는 동작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동작이 보이면은 이 동작의 주체는 얘입니다. 주어가 someone이에요. 그래서 의미적으로 얘네 둘이 주어 동사 관계가 생성되기 때문에 someone을 목적어 을을로 하면 말이 안 맞아요. 주어처럼 은는이가 붙여서 누군가가 이렇게 해석해야 맞습니다. 그럼 해석해 볼까요? 난 들었어요. someone 누군가가 calling my name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란색 자리가 목적격 보호 자리 맞죠? 그러면서 지금 이 목적격 보호는 목적어를 보충해주고 있는데 목적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무슨 동작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충을 해주는데요. 주로는 이렇게 이 동작 주어와 동작 관계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난 들었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는 걸 들었다. 누가 불러요? 주어가 아니에요. 주어가 아니고 someone이라는 목적어가 부르는 걸 들었다. 이렇게 갑니다. 자, 또 해봅니다. We, 우리는요, so, 봤어요. 그러니까 요렇게가 주어 동사 관계죠. We는 so, 봤다고요. 판다가 뭐 하는 거 봤어요? 이렇게가 세트죠. 판다가 eating bamboo leaves입니다. bamboo는 대나무고요. leaves, 잎들이죠. 대나무 잎들을 판다가 먹는 것을 보았다. 요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여기 ing, 현재 분사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 문장 안에 뭐가 또 들어있는 거냐면은 이 목적어인 판다가요, it이라는 동작을 능동적으로 하는 겁니다. 판다가 먹히나요? 아니죠. 먹고 있죠. 능동적으로 대나무 잎을 먹고 있습니다. 얘가 이 동작을 능동적으로 할 때에 그렇게 능동의 의미가 요 안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요 현재 분사를 사용해 줍니다. 위에 것도 그러고 보면요. someone, 누군가가요, call, 전화를 하잖아요. 전화를 뭐 당하는 게 아니라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부르는 거죠. 죄송합니다. 부르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부르는 거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우리는 요것도 현재 분사를 쓰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가지고서 좀더 가볼게요. 나는요, felt, 느꼈습니다. my heart, 내 심장이죠. 이런 게좀 어려워. 내 심장 그러면요. 여기 있는 거잖아요. 내 심장이 지금 뭔가를 능동적으로 한다라는 게 약간 좀 어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문장 통째로 내 걸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자, 내 심장이 뭐 하는 걸 느꼈습니까? beat는 이제 이렇게 빠르게 뛰는 거죠. 원래 beat 하면 치대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빠르게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내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거 맞죠? 이렇게 관계 한번 연결해 주고요. 그다음 그는요, often 종종 found, 발견했다. 그녀를 발견한 게 아니고, 그녀가, weep 하면 울다거든요. 교재 밑에 단어 참고하세요. alone은 혼자죠. 그녀가 혼자서 우는 것을 종종 발견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느낌 좀 잡고 있어요? 이 정도의 문장은요, 정말 진짜 고3 수준입니다. 여러분들, 해석되고 있나요? 요렇게가 세트죠? 주어 동사 관계. 그가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가 또 하나의 주어 동사 관계가 됩니다. 그녀가 혼자 울고 있는 것을 그가 종종 발견을 한 거죠. 이렇게 짝을 지어주면 되는 거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시 한번 싹도 정리해 보면, 이게 주어 동사고요. 목적어, 목적격 보호잖아요. 목적격 보호는 목적어를 보충하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 바로 앞에 있는 목적어가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그것을 얘가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은 되는 거. 해석하는 연습을 많이 좀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걸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길을 또 잃지 말아야 돼요. 우리 뭐 하고 있냐면은 현재 분사에 쓰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사는 형용사예요. 형용사가 주격 보호, 목적격 보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분사도 주격 보호 자리에 딱 들어가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딱 들어가 있는 걸본 겁니다. 자, 근데 그랬더니 이게 동작이 있으니까 이 동작의 주체는 누구다? 바로 앞에 있는 목적어들이 이 동작을 하더라. 이렇게 정리. 자, 그러면서 그래머 코칭 한번 받으셔야 됩니다. 정말 많이 쓰이는 어떤 패턴이 있어요. 그런 패턴들의 대표 표현을 내 걸로 만들면은 제일 좋죠. 이런 거 연습 많이 하시면은 독해할 때도 속도도 빨라지고요. 가볼까요?

전부 다 오형식이네요. 동사단에 두 덩어리 있는 거 느껴지시죠? 해볼게요. 그녀가, 그녀를 아니고 이렇게 두 개가 주어 동사 관계니까 그녀가 하는 걸 보다. Find her doing, 그녀가 하는 걸 발견하다. 또는 watch her doing 하면 그녀가 하는 걸 보다. Hear her doing, 그녀가 하는 걸 듣다. Feel it doing, 그것이 뭔가 하는 것을 느끼다. Keep her doing, 그녀가 요구하는 것을 계속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 그리고 leave her doing 하면요, 이거 좀 어렵네요. 그녀가 요 동작을 하도록 남겨두다. 이 정도의 느낌이에요. Leave her doing은 그녀가 그런 동작을 하도록 남겨두다, 놔두다, 요 정도의 느낌인데요. 살짝 좀 어렵습니다. 자, 이런 패턴들 내 걸로 쭉쭉쭉 만들어 주시고요. 좀더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진행형이랑 현재 분사를 한번 보겠다라는 건데요. 사실은 얘도 현재 분사입니다. 근데 딱 넣어놨더니요, 진행형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현재형의 비동사가 있으면 현재 진행형, was라는 과거가 있으면 과거 진행형 아닙니까? 이게요, 현재 분사를 주격보에 넣었더니 진행형 만들어지죠. 그럼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해석되는데 문법을 집어넣지 말자 그랬잖아요. 이 문장 해석해봐요. Jane은요, was smiling at me. 나를 보면서 웃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미소 짓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제인이. 과거 진행형이죠. 미소를 짓고 있는 중이었죠. 해석 잘 되시죠? 해석 잘 되는데 여기다가 문법을 넣지 말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문법은 도구로 써야 된다고. 저도요, 되게 공감해요. 제가 계속 강의 때 말씀드렸잖아요. 문법은 문장 해석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도구다. 문장 해석을 위해서 이걸 공부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해석되시죠? 그러면은, 아, 이게 ing가 현재 분사였구나. 아이고, 재밌네. 정도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게 현재 분사의 아주 뭐랄까요? 대표적인 역할이죠. 명사 수식. Do you know the girl? 너저 소녀 아니? 어떤 소녀? 현재 분사가 두 덩어리, 세 덩어리니까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꾸며주면서. Smiling at me. 나를 향해서 미소 짓고 있는 저 소녀? 너 아느냐? 명사 수식하는 역할. 그 다음에 제인은요, 셋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주격 보호죠. 요거 주격 보호입니다. 주어의 상태 보충해 주죠. 나를 향해서 미소를 지으면서 앉아 있었다라는 거죠. 요건 주격 보호지만 우리 방금 봤죠? 목적격 보호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대표적인 요 밑에 있는 두 개가 가장 대표적인 현재 분사의 역할. 위에 거는 현재 분사지만 해석되니까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면 된다. 현재 분사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가장 큰 고비가 될수 있는 현재 분사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엑셀사이즈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문제 당연히 다 중요하고요. 제가 픽픽한 문제들 한번 보겠습니다. A번에 다음 문장에서요. 이 현재 분사를 찾으라는 거죠. 이걸 찾아서 우리말로 옮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제가요. 좀 정확하게 좀 해석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요, heard, 들었습니다. birds, 새들이 뭐 하는 거 들었어요? singing in the tree, 나무에서 singing, 노래 부르는 건데, 새들이 이제 지적인다라고 하죠. 새들이 지적이는 것을 이제 들었다라는 건데요. 예시입니다. 예시 보여드리는 거예요. 살짝 좀 설명이 어려운 것 같아서요. 이 누가를 밝혀주라는 거죠. singing이라는 요 녀석의 주체를 찾아주라는 건데, 구조를 딱 보니까 오형식 아닙니까? 그러면은 요게 목적격 보호니까 목적어인 birds가 지적이는 거죠. 재밌는 건 we는 아니다. 저기 문장 앞에 있는 저 주어는 중요하긴 한데 we가 지적이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목적어가 이 동작을 한다. 요렇게 구조 파악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들었죠? 새들이 나무에서 지적이는 걸 들었다. 자, 이제부터는요, 쌤이랑 같이 한번 쭉쭉쭉쭉 해보도록 할게요. 말로 저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근데 2번이요, 쉽지가 않아요. 에이미가요, left 하면 leave라는 동사의 과거형인데요. 이 동사가 오형식으로 쓰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등학생들도 어려워합니다. leave가 쉽게 쓰일 때는 떠나다죠. 뭐, 서울로 떠나다, 부산으로 떠나다. 이런 뜻인데, 오형식을 만나게 되면은,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도록 남겨두다, 놔두다 이런 뜻이거든요. 에미는요, 남겨뒀어요. 조지가 뭐 하도록? 자, ing 동료 여기 있습니다. Waiting outside in the rain. 그게 뭐야? 남녀 간의 사랑인가요? 조지가
비 오는데 그 빗속에서 밖에서 기다리도록 남겨두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거 해석도 되고요. 주체는 누굽니까? 조지가 지금 웨이팅이라는 동작을 한다. 그다음 she 그녀는요. 스튜디오에 서 있었습니다. 뭐 하면서요? looking 보면서요. 근데 이제 들여다보는 거죠. into가 뭐뭐 속으로니까 shop window 가게 그 window 있잖아요. 창문. 그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뭐 사고 싶은 게 있나 봐요. 그러면서 서 있었다라고 합니다. 얘는 주격 보호죠. 주격 보호. 주격 보호로 이렇게 쭉 나오는 거고 이 동작 누가 합니까? 목적어 찾으려 그러면 안 되죠. 목적어 없는 문장 아닙니까? 이거는 she가 주어인 요 she가 이 동작을 한다라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 위에 거는 오형식, 밑에 거는 이형식입니다. 자, 그다음에 요건 딱 이제 먼저 한번 봐봐요. 문장이 길죠. 오형식입니다. 나는요. 느꼈어요. 무언가가 crawl 하면요, 기어가는 거예요. 근데 crawling on my back 하면 내 등을 타고 이렇게 기어 올라오는 거를 느꼈다는 겁니다. 뭐 벌레든지 뭐든지가. 그러면 요게 현재 분사 덩어리고 이 crawl이라는 동작 누가 합니까? 앞에 있는 그 무언가가 이 동작을 하고 있죠. 그럼 얘도 한번 봐봐요. Jacob watched the fish swimming in the river. 자, 이거 잘 나누셔야 됩니다. 잘못 나누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돼요. 잘 잘라야 됩니다. 제이콥은요, 봤죠? 물고기가, 그 물고기가 강에서 헤엄치는 걸 봤습니다. 현재 분사 덩어리 여기 있고요. 오형식 문장이 있고요. 누가 수임합니까? 바로 앞에 있는 the fish가 요 동작한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고, 지금 이 문장들이 눈에 보인다면은, 선생님, 거짓말 안 한다 그랬죠? 진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오형식에다가 현재 분사까지 들어간 문장을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고2 정도의 수준이에요. 6번. 그들은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게 되면 좋은데, set을 보는 순간, 아, 이건 오형식 아니다. 이렇게 되면 좋아요. set이란 동사는 오형식으로 안 씁니다. 그래서, 아, 그들은 앉아 있었네 해서 문장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주격 보호 나오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 앉아 있었어요? 저기저기 기차가 arrive 도착하기를 기다리면서 앉아 있었던 거 아닙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다리는 거는 주어가, 데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7번은 그는요. So 봤어요. Smoke 연기가요. Rising from the oven입니다. 오븐에서 이렇게 rise 올라오는 것을 연기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봤다라는 거죠. 여기가 현재 분사고요. 원형은 rise죠. 뭐가 지금 올라옵니까? 그가 올라오는 게 아니죠. smoke. 연기가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이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자, 5형식 문장이고요. 여러분들, 이 정도 되시나요? 복습 한번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내용 정리합니다. 자, 우리 정말 잘 해나가고 있거든요. 현재 분사의 두 가지 역할 정리할게요. 명사 수식합니다. 이게 형용사 아닙니까? 대표적 역할이죠. The boys playing soccer. 축구를 하고 있는 소년들 되는 거고요. 이번에 주격 보호, 목적격 보호 역할을 합니다. 이걸 이제 오늘 배웠죠. 원래 형용사의 역할입니다. 주격 보호 자리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현재 진행형 같은 진행형 만들어진 때가 있었고요. 목적격 보호에 넣었을 때 이걸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I saw a boy. 난 봤어. 한 소년이 playing soccer. 축구하는 것을 보았다. 목적어가 이 빨간색에, 주황색에 현재 분사 동작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눈으로 복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요, 마지막 하나의 유닛으로 가겠습니다. 유닛 32죠. 여러분들, 제대로 여러분들이 요거를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과거 분사가 나왔어요. 과거 분사. 현재 분사를 충분히 알아봤지 않습니까? 이제는 과거 분사. 마지막이에요. 분사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분사는 두 개밖에 없어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두 개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팍 드리면서 눈으로 이걸 기억을 할게요. 영원히 저장. 저기 대학교까지 저장, 아니 저기 나중에 대학 넘어서 엄마 아빠가 될 때까지 저장.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이두 개가요 분사의 두 가지 종류예요. 형태는 현재 분사 우리 실컷 했죠. 동사에다가 ing를 붙입니다. 과거 분사는요 PP라 그래가지고 그 동사의 세 번째 형태입니다. 동사의 세 번째 형태가 뭐냐? do, did, done이고요. take, took, taken이고요. 그 동사 외울 때 마지막에 세 번째 외웠던 거 있잖아요. 그게 과거분사입니다. 영어로 past participle 이 과거분사거든요. 약자로 PP라고 합니다. 그럼 생각해봐야죠. 왜두 개를 만들었을까요? 두 개가요. 서로 다른

대부적인 게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봐봐요. 명사 수식 한번 해볼게요. Sleeping baby. 우리 방금 다 했던 겁니다. 자고 있는 아기잖아요. Sleeping이 형용사가 되어서 baby를 꾸며줍니다. 근데 이럴 때가 있어요. 창문인데, 깨어진 창문. 이런 느낌을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broken 하면요. 원래 형태가 break죠. break라는 깨다와 창문, window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창문이 능동적으로 깨는 게 아니라 깨어지는 거 아닙니까? 몸으로 표현이 안 되는데. 창문 가만히 있는데 막 누가 공 같은 거 던져가지고 확 깨어지는 거잖아요. break를 당해요. 이 동작을 수동으로 당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때 PP, 과거분사를 쓰게 되면서 broken window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과거분사의 쓰임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역할은 똑같죠. 명사 수식. 근데 디테일하게 얘는 수동 또는 완료입니다. 갑니다. 과거분사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과거분사는요, 형태는 이제 VED인데, 우리 그냥 PP라고 갈게요. 전부 다 ED로 가는 게 아니고요. 불규칙하게 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PP라고 이렇게 갈 거고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 면에서는 현재분사랑 똑같은데, 이게 디테일이 다르죠. 관계를 지금부터 잘 봐요. 얘네들이 지금 요렇게 요렇게 막 꾸며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꾸밈을 받는 명사와 얘네들의 동사의 관계를 생각해 볼게요. 이거 브레이크죠. 창문은 깨는 게 아니라 깨어집니다. 그래서 broken window, 깨어진 창문이고요. and에 의해서 깨어진 창문 요렇게 되고요. 두 덩어리 이상이라서 오른쪽에서 왼쪽 가고 있죠. 자, 그다음에 use라는 동사 사용하답니다. 자동차가 사용을 합니까? 사용을 당하죠, 사람에 의해서. 그래서 used car, 사용된 차는 우리가 이제 중고차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갑니다. 10년간 사용이 되어진 자동차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waste 하면요, 낭비하답니다. 돈이 낭비를 해요. 사람이 낭비를 하죠. 돈 입장에서는 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wasted money가 되면서 낭비되는 돈이 되는 거고요. money 다음에요, 뭐 이렇게 길어요? 깁니다. on 하면은 뭐뭇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unnecessary things 하면은 불필요한 것들에 낭비되어지는 돈 이렇게 되네요. 되셨나요? 이렇게 과거분사를 쓰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현재분사랑 자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명사의 왼쪽 오른쪽에서 꾸며주는데 뭐가 다르다? 디테일하게 얘네들은 수동관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분사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요.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주격보, 목적격보 처음 보나요? 아니죠. 원래 형용사가 주격보, 목적격보 역할을 하는데 그 자리에 분사가 들어가는 건데 이번에는 과거분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주어나 목적어의 상태 설명한다. 주격보는 주어 상태 설명하고 목적격보는 목적어 상태 설명하겠죠. 첫 문장 볼까요? An old car, 오래된 자동차가요. lay라고 나오는데 이게 좀 어려운 동사입니다. 원래 lie예요. 뜻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는 놓여 있다 정도예요. 놓여 있다. 그러면은 되게 어려운 게 lie의 과거형이 lay예요. 놓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격보 나오면서 그 자동차의 상태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 오래된 차가요. 놓여 있었어요. 놔져 있었어요. 근데 어떤 상태로 dust가 먼지거든요. 먼지가 덮인 채로요. 자, 이때. 오래된 차가 먼지를 덮나요? 아, 나 먼지 좀 덮을까?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덮나요? 아니잖아요. 난 가만히 있는데, 올드카는 가만히 있는데, 먼지가 와서 이렇게 쌓이는 거고, 차 입장에서는 덮이는 거잖아요. 수동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분사를 썼습니다. 그 다음, Sally는요, stood, 서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현재분사할 때 많이 봤던 앤데, surrounded라는 PP꼴이 있습니다. 그러면 surround가 원래 무슨 뜻이냐? 둘러싸다예요. 둘러싸다. 그녀의 팬들에 의해서 둘러싸인 채로 서 있었다라는 거죠. 셀리가 이 사람이 적인가 봐.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그녀가 그녀의 팬들에 의해서 둘러싸인 채로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둘러싸지 않습니다. surround라는 동작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PP를 활용을 했다. 되고 있나요? 주격 보호, 주격 보호. 요번에는 딱 위치 한번 보세요. 문장 길이 한번 보세요. 목적격 보호죠? 가볼까요? 나는요, heard 들었어요. My name. 내 이름이 어떻게 되는 것을? called 불리는 걸 들었습니다. 자, 이한 문장 영원히 기억할게요. 과거분사 설명할 때 정말 많이 활용되는 국민 대표 문장이고요.
여기 왜 콜드일까요? 왜 콜링하면 안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냐면은 목적어인 my name이랑 얘네들의 원래 동사인 call의 관계를 생각해 봐요. My name이 call, 불러요? 아니죠. 내 이름은요, 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동 관계라서 나는 내 이름이 불리는 걸 들었다. 요런 느낌. 이 둘이 수동 관계입니다. 또 해볼게요. I, 나는요, felt, 느꼈다. My shoulder, 내 어깨가요. 누군가에 의해서 터치가 되는 걸 느낀 겁니다. 어깨가 터치하는 게 아니라 터치가 돼. 그래서 이렇게 PP call. I, 나는요, found, 알았습니다. My car, 내 차가요. Covered with snow. 눈에 덮인 것을 여기서 이제 발견했다 정도 가면 되겠네요. 나는 내 차가 눈에 덮인 것을 발견했다. 내 차가 덮은 게 아니라 덮였죠. 수동 관계. You, 너는요, should keep, 유지해야만 합니다. The door, 문이 어떻게? Locked, 잠긴 채로. 문이, lock은 잠기는 거예요. 문은 잠기는 걸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는 문이 잠긴 채로 유지를 해야만 한다. I, 나는 여수 봤어요. An old man, 노인이요. carry는 옮기고 운반하는 건데요. 노인이 앰뷸런스로 옮겨지는 거. 운반되는 걸본 겁니다. 노인이 carry라는 동작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거분사를 활용을 했습니다. 이 문장들 영원히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우리 보통요, 동사가 name 같은 경우에요. name은 이름을 붙이다라는 동사인데, 3단 변화가 name, named, named예요. 무슨 얘기냐? 얘 다음에 나오는 과거형과 그 다음에 과거분사형이요. 똑같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형태가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독해하다가 만나면요. 되게 헷갈려요. 이게 과거동사인지 과거분사인지를 잘 모르거든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거냐. 한번 보세요. 에밀리는요. named, 이름 붙였습니다. her도 그녀에게를 happy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얘네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동사가 있어요. 문장에 동사가 따로 있습니다. 얘 말고 동사가 또 있을 때에는 얘는 동사가 아니라 이제 PP, 과거분사가 되는 거죠. 에밀리는요, had a dog, 개를 가지고 있었다. happy라고 called, 불리는 요 정도의 뜻입니다. 이 문장 쉬운 문장 아니고요. 보여주는 거죠. 얘는 동사가 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named가 동사입니다. 얘는요, 동사라고 하려고 했더니 여기 동사가 있어서 이거는 동사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 되시나요? 또 해볼까요? My grandfather, 나의 할아버지가요. 동사 하나밖에 없어요. 지으셨다. 집을 지으셨다. 오케이. 얘 동사입니다. 우리는요, 여기 동사 있죠? 살고 있어요. 집에요. 그럼 얘는 PP입니다. 지어진 집이죠. 수식하는 겁니다. 나의 할아버지에 의해서 지어진 그런 집에 살고 있다. 이렇게 가요. 자, 또 연습할게요. Cass가요. 동사 하나죠. 초대했습니다. 모든 그녀의 친구를 파티에 초대했습니다. 이번에는 some people은요 초대를 했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여기 동사가 또 있어요. 그럼 요만큼은 뭐냐? PP가 되면서 some people을 꾸며줍니다. 파티에 초대되어진 몇몇 사람들은 arrived, 얘가 동사입니다. 도착했다, late, 늦게 도착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포인트를 하고 있는 거고요. 꼭 복습해 주세요. 처음에는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코치로요. 우리요, 이 수동태와 과거분사, 이 모든 것들을 잡아볼 건데요. 사실, 이 PP를요, 주격 보호자리에다 넣고, 여기 비동사 딱 하면은 이게 수동태예요. 우리 현재 분사할 때 진행형이랑 비슷하죠. 넣었더니 우리가 잘 아는 놈이 나오잖아요. 그럼 해석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내 차는요, 먼지로 덮여 있었다. 됐어요. 수동태. 오케이. 해석. 끝났어요. 그 다음에, 그 차를 봐라. 얘가 명사 수식하죠. 먼지로 덮인 차를 봐라. 명사 수식하는 역할. 그리고 나는 발견했다. 내 차가 먼지로 덮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목적격 보호 역할 하죠. 요거랑 요게 어렵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별표를 3개 하고 잘 받으시고요. 수동태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는 가볍게 보고 넘어가자. 요 정도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서 이런 것도 한번 알고 갈게요. 이미 완료된 거. 그러니까 수동 말고 이미 다 동작이 끝나버린 것도요. 이렇게 우리가 과거분사로 나타내는데요. 입들이

잎입니다. Fallen on the street. 길에요. 이미 다 떨어진 그런 잎들. 이게 뭐 떨어지는 걸 당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이미 다 떨어져서 길바닥에 이렇게 길에 지금 떨어져 있는 그런 잎들. 이게 낙엽이죠. 그 다음 retired teacher라면요. retire, 은퇴하다인데 이미 다 은퇴를 했어요. 이미 다 은퇴라는 동작을 마친, 완료한 그런 선생님. 이렇게 동작이 완료가 됐을 때에도 PP를 쓸수 있다. 그러니까 PP는 수동 아니면은 완료 이런

있습니까? 명사 꾸며줍니다. used books, 명사 수식. 사용되니까 중고이 되면서 중고 서적들은요, less는 좀 덜하다는 거거든요. 덜, expensive, 비싸다. 명사 수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구조 잘 보셔야 됩니다. 해석은 빨리빨리 보시고요. 여러분들은 중요한 거는 구조 파악해야 됩니다. 이거 동사 아니에요. 동사 여기 있잖아요. 그럼 얘가 PP가 됩니다. 앞에 있는 게 보통 PP입니다. 뒤에 게 거의 진짜 동사고요. 그래서 구조가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구두들은요, 이제 신발들은요, 구두 아니죠. 신발들은 비싸다. 요렇게 갑니다. 좀더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번에는요, 이제 쌤이랑 같이 한번 보면서 쭉쭉쭉쭉 한번 나가볼게요. The money 다음에요, 여기가 동사 같은데 여기 동사가 또 있어요. 그럼 요게 PP가 돼야 되는 거죠. 해석은 테이블에 남겨진입니다. Leave가 남기다고요. 테이블에 남겨진 그 돈은 is mine, 나의 것이다. 얘는. 얘도 지금 요렇게가 수식이거든요. PP입니다. 그에 의해서 보내진 그 이메일은 contains, 포함하고 있다.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그들은요.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요. praised, 칭찬받는 겁니다. 선생님에 의해서 칭찬받는 것을 들었다. 10번은요. 제이콥은요. 느꼈습니다. The house, 그 집이요. shake, 흔들다의 PP꼴을 쓴 거고요. 흔들리는 겁니다. by the earthquake, 지진에 의해서요. 그 집이 지진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 자, 그리고 B번에 우리는요, 두 문제를 한번 해볼까요? 요거, 동사입니까? 과거분사입니까? 뒤에 동사가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과거분사입니다. 닉에 의해서 남겨진 그 노트는요, 테이블 위에 있다. 요거는 동사가 없죠. 그럼 얘는 진짜 동사입니다. 그는요, 남겼어요. Some money, 몇몇의 돈을 널 위해서 남겼다. 요렇게. 얘는 PP, 얘는 동사. 동사가 하나 더 있냐 없냐로 판단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복습 한번 쫙 하시고 우리는 오늘 내용 정리합니다. 자, 방금 배운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분사를 다 배웠어요. 과거 분사까지도 여러분들이 알게 된 겁니다. 두 가지 역할 현재 분사랑 똑같죠? 명사 수식해 줍니다. used books 하면은 중고 서적들이 되고요. 주격 보호, 목적격 보호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주격 보호 자리에 갈 때는 수동태 역할도 할수 있고요. 목적격 보호는 목적어랑 이 과거 분사가 수동의 관계가 되는 거죠. 되셨나요? 자, 이제 명쾌한 개념, secret은 이제 secret도 아니야. 바로 보이죠?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입니다. 분사의 두 가지 종류고요. 형태가 이렇게 다르고, 얘는 능동, 얘는 수동,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쫙 한번 리뷰해 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분사입니다. 분사하면은 이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있는 거죠. 얘는 ing고, 얘는 pp입니다. 분사는 뭐냐? 제일 중요한 거.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그래서 원래 형용사가 하던 역할인 명사 수식의 역할을 얘네들이 하고요. 원래 형용사가 하던 주격보호와 목적격보호의 역할을 이들이 그대로 하게 되면서 얘네가 이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게 된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사를 모두 마칩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공부 인증 받으시고요. 좋아요 꼭 받으세요. 우린 땡스타그램에서 요 태그로 만나도록 할게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자, 분사까지 마쳤습니다. 복습은 필수고요. 우리 복습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꼭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버버이 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까지 어떤 내용 하고 있었냐면요. 구문의 활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 얘들아, 구문의 활용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잔소리 한 번만 하자면 여러분 문제 풀기 전에 지금 강의 틀기 전에 문제 스스로 다 풀어오시는 거 맞죠? 여러분 간혹 가다가 정말 강의만 들으면서 아 영어 실력이 올라가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간혹 가다 있는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스스로 반드시 문제

문제를 풀고 나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막히는지, 그러니까 선생님 수업을 들으니까 아, 이 부분에서 해결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반드시 스스로 느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미리 다 풀어왔다는 가정 하에 저는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부터 오늘 같이 풀 거고요. 2019학년도 사관학교 18번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given이라고 하는 거에 제가 파란색 표시를 해놨습니다. 무엇 무엇을 고려해 보면이라고 해석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given the dominance in the Western cultures of naturalistic views of the body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부분까지 하나로 해석을 할 건데 우리의 몸을 자연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는 그 서구 문화의 지배를 고려해 보면이라고 지금 설명이 되어지고 있어. 얘들아, 근데 너무 말이 어렵잖아. 이거를 스스로 한 쉬운 말로 한번 바꿔볼 수 있어야 되거든. 어떻게 쉬운 말로 바꿔볼 수 있을 거냐면요. 아, 서부 문화에서 몸을 자연주의적인 관점으로 봤구나. 라고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되지, 그치? 자, 그렇다고 봤을 때, The concept of the body in culture is potentially a difficult one to grasp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도 the concept of the body in cult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문화 내에서의 그 몸에 대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potentially 아마도 이해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자, 그러면 이때 potentially라고 하는 부사가 누구를 꾸며주고 있는지 그거를 우리는 살펴보면 되는 거거든. potentially라고 하는 부사가 누구를 꾸며주고 있을까? 이 문장에서 앞에 나오는 동사 is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얘들아, 지금 저번 시간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부사가 누굴 꾸며줄까? 그게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등장하는 potentially 부사는 누굴 꾸며준다? 앞에 나오는 비동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부사가 동사 꾸며주는 거 너무 괜찮지? 그러니까 동그라미 칠 수도 있겠네. 자, 그러면 다시 내용으로 잠깐 한번 들어와 보자면, 아, 서구 문화에서는 몸을 자연주의적인 관점에서 봤는데, 자, 그런데 문화 내에서의 그 몸의 개념은 그럼 이해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그러면 이 위에 나오는 몸을 자연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랑, 몸을 어떤 문화 내에서 보는 거는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네 라고 하는 건 파악이 됐었어야 돼. 오케이. 자, 그랬을 때, The bodies of accident victims, transplant patients, and others undergoing cosmetic surgery are literally and physically reconstructed every day by surgeons. 라고 나오고 있어. 쌤이 안 끊고 쭉 한번 읽어봤거든? 얘들아, 이 문장에서 동사 어디 있는지 스스로 한번 찾아보자. 이긴 문장에서 동사가 어딨어요? 동사는 are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동사입니다. 맞지? 그러면 그 앞부분까지가 다 주어라는 말인데, 얘들아, 다 주어가 주어가 아닐 수도 있지. 진짜 주어, 찐 주어를 찾을 필요가 있겠다. 자, 그럼 이 문장에서 찐 주어 어딨어요? The bodies 이 부분이 진짜 주어가 될 겁니다. 자, 그럼 해석하기 조금 더 쉬워졌지? 자, 몸은 몸인데 어떤 몸이냐면요. 사고 희생자들의 몸. 그리고 transplant patien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식 환자들의 몸.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인데 어떤 다른 사람들이냐면요. undergoing cosmetic surge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성형 수술을 받는 다른 사람들의 몸들은 이라고 해서 지금 주어가 누구다? 몸들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진짜 주어가 되겠네. 자, 그래서 이런 몸들은요, are literally, 말 그대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reconstructed이라고 하면 어떤 뜻이에요? 재구성된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매일매일 외과 의사에 의해서 재구성된다라고 지금 문장 해석

수술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능동문이냐 혹은 받아짐을 당하는 상태냐 지금 수동인 상태냐 그거를 물어보고 있는 건데 얘들아 성형 수술을 받는 사람이겠지. 자, 그래서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현재 분사가 쓰인 거 너무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번도 동그라미 치고 우리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 건데, such commonplace practic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흔한 관행들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흔한 관행들 뭐야? 뭔가 성형 수술을 받거나 혹은 사고가 나가지고 수술을 받거나 혹은 장기 이식 같은 거를 받는 그런 몸들이 너무 이제는 흔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흔한 관행은요, make it relatively easy to think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우리 이거 1강쯤에서 한번 다뤘었던 것 같거든? 자, 한번 기억을 잘 되살려 보세요. make라고 하는 게 무슨 동사냐면요, 오형식 동사입니다. 자, 오형식 동사라는 말인즉슨 목적어, 목적격, 보어를 취한다는 말인데, 그런데 여기서 목적어 자리에 it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 거. 혹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날까? 이때 들어가는 it은 가목적어 it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얘들아, 그럼 가 주어는 너네들이 너무 잘 아니까 이제는 가목적어라고 하는 게 자주 나오는데 가목적어도 마찬가지로 가주어랑 마찬가지로 뒤에 뭐가 있어야 돼? 진목적어가 있어야 돼. 자, 그럼 진목적어가 있는지 봤더니 자, 뒤에 떡하니 진짜 목적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it 가 목적어가 들어올 자리가 맞아? 라고 물어본다면 맞다 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관행들이 너무 흔하게 일어나는 것은 만듭니다. 그것을 만들었는데 relatively eas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쉽게 만들어줬대. 무엇을 상대적으로 쉽게 만들어줬냐면요. To think of the body as a machin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몸을 마치 하나의 기계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을 상대적으로 쉽게 만들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가목적어, 진목적어 나오는 거잘 나오고 있으니까 3번도 맞았고요. Like machines, 마치 기계와 같이 bodies have components, 우리 몸들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대. 자, 부분은 부분인데 어떤 부분이냐면 that can up to a point, 어느 정도까지는 얘들아, 지금 여기서 삽입되어져 있는 이 부분을 살짝쿵 가로를 쳐보면요. The body have components, 우리의 몸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that can be taken apart이라고 하는 동사 부분이 보이게 되네. 그치?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요, taken apart이라고 하면 분리되어질 수도 있고요, and can be reassembled, 조립되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줄 수 있겠네. 자, 그래서 우리의 몸, 인간의 몸을 마치 하나의 기계인 것처럼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네. The workings of the body.

이러한 몸의 작동 방식은요, can in similar fashions to other machine-like objec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몸의 작동 방식은 뭐와 유사한 방식이었냐면요, 다른 기계와 같은 사물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can be examined. 우리 방금 했던 거랑 비슷하게 가로치면 앞에 삽입된 부분을 살짝 쿵 가로를 쳐보면 동사 부분이 명확하게 보인다고 했거든. 그래서 이러한 몸의 작동 원리는요, can be examined, 점검되어 질수 있다. 자, 얘들아, 몸의 작동 원리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 스스로 점검할 순 없고 점검이 되어지는 거지. 자, 그래서 수동태로 잘 쓰고 있네. 그치? 자, 그럼 4번도 맞는 거고요. 그러면 이러한 몸의 작동 원리들은요, 점검되어질 수 있고, and malfunction, 뭔가 잘못 작동되는 것들은 can be diagnosed, 진단되어질 수도 있고, and can be remedied, 치료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해서, 아, 뒤에 따라 나오는 것들도 다 수동태 형태를 갖추고 있네. 라고까지 같이 보면 너무 좋겠죠? 오케이. 자, 그랬을 때 메리 셸리스 몬스터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메리 셸리는요, 그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하는 그 소설 작가거든요. 그 메리 셸리가 만들어낸 그 괴물, 즉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닥터 프랑켄슈타인이 만들어낸 그 괴물은요, is a classical working out of the body as machine idea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전형적인 산물이 될 겁니다. 뭐에 대한 산물이래요? 우리의 몸을 마치 하나의 기계로 보는 생각의 산물일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지. 여러분, 프랑켄슈타인 같은 경우가 뭔가 시체로부터 필요한 부분들만 가져와가지고 하나의 사람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사람을 보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So familiar are these ways of thinking about the body, which to some of us, the idea of a social construction of the body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문장을 읽어보기 전에 so familiar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지금 문장의 맨 앞으로 가 있습니다. 얘들아, 얘 주어가 아닌데 문장의 맨 앞에 가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 문장 뒤에서는 도치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익숙해서 너무나도 익숙해서 하니까 뭔가 어떤 구문이 생각나요? So that 구문이 생각나면 너무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친숙해서 뭐가 너무나도 친숙했냐면요. Are the way, these ways of thinking about the bod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이 너무나도 익숙해서. 얘들아, 이렇게 몸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이 뭐야? 우리의 몸을 마치 하나의 아, 기계인 것처럼 여기는 생각이 너무나도 친숙해서 that to some of us, 우리 중에 몇몇들은요, 몇몇들에게는 the ideas of social construction of the body, 우리의 몸의 사회적인 건설에 대한 어떤 생각들, 그리고 우리의 몸이 문화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에 대한 생각들이요, may seem to be nonsense, 터무니없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자, 그럼 해석은 다 했는데, 이때 얘들아, 뭐라고 했었었냐면요, so that 구문이 들어와야 될 자리라고 했었습니다. 왜? 우리가 해석 어떻게 했어? 너무나도 익숙해서 우리 중에 일부에게는 그 몸의 사회적인 개념에 대해서 뭔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여길 수도 있다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오케이, 이때는 so that 구문이 등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등장하는 which는 안 되고요. 뒤따라 나오는 그리고 문장이 얘들아 완전해.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데 관계대명사 which는 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자 이때 등장하고 있는 which를 대수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017학년도 10월 학력 평가 28번 문장, 8번 문제이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면요. People seeking legal advic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는 사람들은요, should be assure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보장을 받아야만 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오케이. 법률적인 자문을 얻는 사람들은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언제 보장을 받아야 되냐면 when discussing their rights and obligation with the lawyer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변호사와 함께 그들의 권리나 혹은 그들의 의무에 대해서 논의를 할때 어떤 내용에 대해서 보장을 받아야만 하냐면 which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네. 얘들아,
위치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뒤에 문장이

어때야 돼?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야 돼. 왜? 얘가 관계 대명사니까. 그러면 뒤에 문장만 한번 재빠르게 확인해 볼까? The leader will not disclose to third parties the information provided.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 아니야. 뒤에 문장은 너무 완전한 문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여기는 which라고 하는 관계대명사가 올 자리가 아니라 아, that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올 자리구나 라고 해서 얘들아 벌써 1번부터 문제 끝났어.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저 10월 모의고사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으면 아싸 하면서 시간 줄였다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됐었겠죠. 자, 그랬는데 우리는 어차피 문법 공부를 하는 거니까 끝까지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그래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보장받아야만 하냐면요. That the later, 이때 등장하는 후자. 얘들아, 후자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이 문장에서 lawyer,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가 절대로 누설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받아야 된대. 누구에게? To third parti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제3자에게 내가 제공한 그 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받아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 그치. 얘들아, 내가 변호사를 고용을 해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다 공개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 비밀을 누설을 하면 안 되겠죠.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Only if this duty of confidentiality is respect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오직 이러한 비밀 유지에 대한 의무가 respected 이라고 하면 존중받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오직 이런 비밀 유지에 대한 의무가 존중이 받아졌을 때 Will people own feel free to consult lawyer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이거 왠지 너무 반가워. Only 다음에 뭐가 등장하고 있어요? Only 다음에 부사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Only 다음에 부사절 혹은 부사구가 이끌어지면 우리 얘뭐 한다 그랬어? 여기 뒤따라 나오는 게 의문문의 어순으로 도치시킨다고 했었어. 자, 그러면 도치가 잘 됐는지 볼까요? Will people 이라고 해서 오케이 주어 동사가 위치를 잘 바꾸고 있구나 라고 하면 2번도 동그라미 치면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오직 이러한 비밀 유지가 잘 보장이 되어졌을 때에만 will people feel free to consult lawy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변호사와 아주 편하게 상담을 할수 있게 될 거고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어떤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냐면 아주 편안하게 말할 수 있게 될 거래. 그쵸? 그랬을 때, regardless of the types of inform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정보의 유형에 상관없이, 자, 그런데 정보는 정보인데, disclosed 이라고 나오고 있어. 즉, 내가 공개한 정보의 유형과는 상관이 없이, clients must be certain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의뢰인들은 뭐를 확신해야만 하냐면, It will not be used against them in the court of law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is은 얘들아 뭐야? 그것이 법정에서 나한테 불리한 조건으로 사용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해야 된대. 그럼 이때 등장하는 is은 뭐죠? 내가 공개한 정보, 즉 information disclosed. 자, 여기서 등장한 아, 내가 공개한 정보가 법정에서 나한테 불리한 쪽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것을 certain 확신해야만 한대요. By the authorities or by any par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당국에 의해서든 혹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든 절대로 내가 제공한 정보가 나한테 반대되는 경우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해야 된대. 오케이. 자, 그럼 내용은 이해가 갔는데 이때 등장하는 disclosed라고 하는 과거 분사가 괜찮은가? 라고 지금 한번 살펴보아야겠죠. 이때 등장하는 과거 분사는 누구를 꾸며주고 있어? 앞에 나오는 information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정보는 정보인데, 개봉된 정보라고 지금 해석을 해주고 있잖아. 이 정보가 스스로를 개봉할 수 있어? 스스로 개봉을 할 수는 없고, 이렇게 개봉이 된, 혹은 이렇게 밝혀진 정보의 유형에 상관없이 이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오케이, PP 형태 과거 분사 오는 거 괜찮습니다.
자, 그랬을 때 it is generally considered to be a condition of the good functioning of the legal syste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것은 일반적으로 고려되어지는데요. 아주 잘된 legal system이라고

그러면 뭐예요, 얘들아? 법률 체계잖아요. 그래서 법률 체계가 아주 잘 작동되는 조건으로 일반적인 것은 뭘까? 앞서 등장한 confidentiality, 비밀 유지라고 하는 거죠. 변호사가 비밀 유지를 잘 해줘야만이 이 법률 체계가 아주 적당하게 잘 돌아갈 수 있게 되는 조건이 되어지는 거죠. And thus, 그러므로 in the general interest, 공익 을 위해서 잘 돌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자, 그랬을 때 legal professional privilege 이러한 법률가의 비밀 유지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is much more 그 이상이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자, 뭐보다 그 이상이냐면요. Then an ordinary rule of eviden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통상증거법이라고 하는 것보다 그 법률가의 비밀 유지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상이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자, 그런데 이 뒤에 나오는 통상증거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Limited in its application to the facts of a particular cas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특정 사례의 사실에만 적용이 제한된 그 통상증거법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법률가의 비밀 유지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밑줄 그어진 부분, much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much를 보자마자 옛날에 쌤이 한번 외우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뒤따라 나오는 비교급을 수식해 주기 위해서 우리 여섯 가지 표현을 외웠었거든. 혹시 기억날까? 자, 비교급을 수식해 주기 위해서 여섯 가지 표현이 있는데, much, even, still, far, a lot, by far. 자, 이 여섯 가지 표현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쌤이 약간 음을 붙여봤었었거든. Much, even, still, far, a lot, by far. 라고 하는 여섯 가지 표현이 뒤따라 나오는 그 비교급을 수식해 줄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much라고 하는 표현은 비교급 수식을 너무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 쳐줄 수 있겠네. 그쵸? 자, 그래서 it is a fundamental condi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은 근본이 되는 조건입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여기서도 말하는 그것이 무엇이야? 이때 등장하는 it? 법률가의 비밀 유지 특권이라고 하는 것. 즉, 법률가들이 비밀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 기본적인 조건 위에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법의 시행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히 시행되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네. 자,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rest, 동사가 등장하고 있는데 on which라고 하는 절에서 동사인 rest가 오는 게 적당할까를 물어보신다면 뭘 찾아야 돼? 주어 부분을 찾아야지. 자, 그러면 on which에서 주어 부분 어딨어요?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자, 이 부분 혹은 이 전체 부분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이 앞에 나오는 전체 부분이 주어면 얘들아, 이 앞에 나오는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그거를 보면 되는 거거든. 앞에 나오는 이 주어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as a who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단수 주어네. 단수 주어니까 단수 동사 받은 거 너무 괜찮습니다. 그래서 5번도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11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학년도 6월 모의평가 20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읽어보면 Sir Arthur Conan Doyle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Arthur Conan Doyle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The creator of Sherlock Holm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셜록 홈즈라고 하는 소설을 집필한 그런 사람인데요. Had a great sense of delicacy라고 나오고 있어요. 어떤 감각이 뛰어났냐면 delicacy라고 하면 섬세함이거든요. 그래서 섬세한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문장이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요. Where other person's feeling were concerned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여기 쌤이 빨간색으로 밑줄을 그어놨거든? 거기 똑같이 형광펜 한번 쳐볼까? Where A was 혹은 were concerned 이라고 하는 수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거 무슨 구문이냐면요. 무엇 무엇에 관한

한 혹은 무엇과 관련된 경우에라고 해석을 해서 where a was concerned 혹은 where a were concerned이라고 하는 구문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혹시 몰랐더라면 오늘 당장 알아가시면 되겠죠? 아직 수능 안 봤으니까, 그쵸? 자, 그러면 그 Arthur Conan Doyle 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섬세한 감각을 가진 사람이었는데요. 뭐에 관한 한, 다른 사람의 감정에 관한 한 굉장히 섬세한 감각을 가졌었다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He once paid a visit to George Meredith, the novelist, when Meredith was old and weak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요, 한 소설가인 George Meredith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Meredith가 굉장히 늙고, 그리고 약해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자, 그때 이 소설가를 방문을 했는데, Meredith suffered from an unusual diseas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소설가는 흔치 않은 병, 즉 희귀한 병을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그 희귀한 병이 어떤 병이었냐면 that caused him to fall occasionally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면 그로 하여금 이따금씩 넘어지도록 유발하는, 즉 넘어지도록 만드는 아주 희귀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지금 말할 수 있겠지. 자, 얘들아,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cause A to B라고 하는 우리 구문 표현 알고 있을 겁니다. A로 하여금 B 하도록 만들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는 그 메르디스라고 하는 소설가로 하여금 이따금씩 넘어지도록 만들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cause A to B라고 하는 구문 표현이니까 2번도 맞았겠네. 자, 그래서 이러한 흔치 않은 희귀병을 희귀병에 이제 시달리고 계셨었는데요. The two men were walking up a path toward Meredith's summer hous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두 사람이 그 메르디스 소설가의 여름 별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Conan Doyle in the lead, 코난 도일이라고 하는 사람, 즉 셜록 홈즈의 그 작가가요. In the lead라고 하는 거 보면 앞장서서 가고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앞장서서 가고 있었어요. When Conan Doyle heard the old novelist fall behind him이라고 나오고 있었어. 자, 그러니까 그 코난 도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장서서 가고 있었는데 뒤따라오는 그 소설가, 노인 소설가가 넘어지는 소리를 들은 거죠. 자, 그랬을 때 He judged by the sound. 그는 소리로 판단을 했대.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which the fall was a mere slip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넘어지는 게 단순히 잠깐 미끄러진 거였고, and could not have hurt Meredith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소설가를 분명히 해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리로 판단을 하게 된 거죠.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얘들아, which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즉, 위치에 밑줄이 그어져 있다는 말은 뒤에 문장이 완전하고 앞에는 선행사가 있어야 된다는 말인데, 얘들아, 뒤에 문장 한번 볼까? The fall was a mere slip 이라고 해서 완전한 문장이 등장하고 있어. 자, 그러면 여기는 관계대명사가 올 자리가 아니라 뭐가 올 자리다? 접속사 대시 올 자리다 라고 하는 거, 이제는 솔직히 너무 익숙하다. 그치? 아, 관계대명사 올 자리야? 접속사 올 자리야? 라고 하는 거는 너무 많이 물어봐서 이제는 자동적으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그는 소리만으로, 아,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넘어진 게 아닌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Therefore, 그러므로, he did not turn and he strode 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는, 괜찮으세요? 라고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걸어갔다고 합니다. As if he had heard noth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가 마치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처럼 그냥 그대로 걸어가게 된 거죠. 자, 근데 얘들아, 지금 여기 4번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 어디에 그어져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as if라고 해서 뭐야? 가정법이잖아. 자, 가정법이면 쌤이 뭐를 판단해야 된다고 했냐면 과거 사실에 반대인지 현재 사실에 반대인지를 확인해 봐야 돼. 자, 그런데 지금 문장 전체들을 다 보면 언제 사실이에요, 지금? 과거 사실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거든. He did not 이라고 말하는 것도 보이고 he judge라고 해서 다 과거 사실에 대해서 말을 해 주고 있어.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가정법도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내용이겠지. 자, 그럼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내용을 말하는 가정법은 가정법
과거 완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s if 가정법을 말했을 때 가정법 과거 완료면

as if 주어 had PP가 오는 형태가 맞겠습니다. 그치? 자, 그래서 가정법이 등장할 때마다 우리 뭐 생각해야 된다? 아, 얘 현재 사실의 반대인가? 과거 사실의 반대인가? 그러면 가정법 과거를 쓸까?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쓸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자, 그랬을 때, he was a fiercely proud old ma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는 메리디스라고 하는 소설가였겠죠? 그 소설가는요, 매우 proud old ma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매우 자존심이 센 노인이었습니다. 그거는 Roy later explained, and my instinct told me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의 본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본능은 어떻게 말했대요? That his humiliation in being held up would be far greater than any relief I could give hi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의 본능이 어떻게 말해 주었냐면, 그가 겪을 그 humiliation 하면 수치심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도움을 받으면서 일어날 때 드는 그의 수치심이요. would be far greater, 훨씬 더 심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뭐보다 심할 것이냐면요. Any relief I could give him. 내가 그에게 줄수 있는 안도감보다 그가 느낄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나의 본능이었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지. 자, 그럼 얘들아. 지금 5번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우리 이거 바로 저번 지문에서 했었어. 뭐였지? 아, 여기 지금 비교급을 수식해 줄수 있는 표현 6가지 있다고 말했었죠? Much, even, still, far. A lot by far 이라고 해서 여섯 가지 표현 정도는 꼭 알고 계시면 아 뒤에 비교급을 잘 수식해주고 있네 하고 동그라미 치고 바로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비교급 수식하는 표현들 정도 여섯 가지 정도는 같이 한번 외워두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12번 지문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지금 보면 2011학년도 수능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오래된 수능이기는 하지만 수능 문제는 여전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눈 크게 뜨고 한번 살펴볼까요? We anticipate the future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기대하고 고대한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그런데 as if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라고 해석할 건데 우리는 미래를 기대하고 고대한대요. 마치 뭐인 것처럼 we found it too slow in com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미래가 우리한테 오는 게 아우 너무 느리게 와. And we were trying to hurry it up. 그래서 우리가 미래가 다가오는 것을 빨리 재촉하도록 노력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아, 우리가 미래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는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는 여기서 파악할 수 있었고요. 자, 두 번째 문장 시작하자마자 빈칸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so일까, such일까, 지금 그거, 지금 궁금한 건데, 그러면 얘들아, 우리 이거 기출문제에서 저번에 한번 풀어본 적 있거든? 이거 뭐냐면, so는 얘들아, 부사야. 부사는 뭘 꾸며줄 수 있어? 명사 빼고 다 꾸며줄 수 있어. 자, 그러면 such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지. 즉, 뒤따라 나오는 얘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so라고 하는 부사가 수식해줄지, such라고 하는 형용사가 수식해줄지, 지금 그거 고르자는 거거든. imprudent이라고 하는 거는 경솔한이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여러분, 형용사를 꾸며주기 위해서는 뭐가 와야 돼? 부사가 와줘야겠지.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경솔해서라고 해석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석하는 거 보니까 또 뭐가 생각나? 소댓 구문이 생각날 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경솔해서 아니나 다를까 뒤따라 대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들아 하나 더 문법 포인트 같이 짚어보자면 so imprudent이라고 하는 부분이 주어가 아닌데 지금 문장의 맨 앞에 빠져 있잖아. 그럼 얘 뭐다? 도치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너무나도 경솔해서 are we라고 해서 주어 동사가 도치된 형태까지 있구나라고 하는 거 같이 짚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 도치가 이렇게 자주 일어날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거 우리 이번 단원을 통해서 많이 느끼고 있죠. 그랬을 때 so imprudent are we? 우리가 너무나도 경솔해서 that we wander about in times that are not ou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것이 아닌 시간을 마구마구 배회한대. 얘들아,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는 미래의 시간이거든. 즉, 우리가 너무 경솔해서 우리 것이 아닌, 즉, 미래의 시간에 막 방황을 하게 되고요. And do not think of

of the one that belongs to u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것, 우리에게 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게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즉, 우리의 것이 아닌 미래의 시간만 막 방황을 하게 되고, 현재 지금 우리에게 있는 그 시간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요. 그랬을 때, we try to support the present with the future 이라고 나오고 있어. 우리는 미래를 가지고 현재를 유지하려고 하고요. 자, 그러면 현재를 유지하기는 유지하는데 뭐를 가지고? 미래를 가지고 현재를 유지하려고 하고, and think일까? thinking일까?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 얘들아, 이 단원에서 우리 병렬 구조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and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서 병렬 관계를 이루려면 think가 와야 될까? thinking이 와야 될까? 그거를 한번 고민해 봐야겠지. 자,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think나 thinking이 어느 부분과 연결되어지는지가 중요하거든. 그러면 어떤 문장 앞부분에 어떤 부분과 연결되어질까요? We try to support the present with the future. 자, 이 부분에서 이 and와 연결지어지는 부분은 자, 첫 번째로 등장하는 동사 부분과 연결지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미래를 가지고 유지하려고 노력하고요. We think, 우리는 생각합니다. Of arranging things we cannot control.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배열하려고, 조정하려고 생각합니다. 라고 지금 해석이 될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때 and를 기준으로 해서 동사 두 개가 연결되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얘들아, ing가 앞에서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는데 이 등위 접속사인 and랑 연결이 될수 없었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try to support present with the future. 우리는 미래를 가지고 현재를 지지하려고 하고, 즉 현재를 유지하려고 하고, 우리는 심지어 통제할 수도 없는 것들을 조정할 것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뭐를 위해서? For a time we have no certainty of reach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도달할 확신이 없는 그 시간을 위해서, 즉 미래의 시간을 위해서 뭔가 현재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느낌이 조금 들죠. Examine your thoughts. 자, 명령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너의 생각들을 점검해 봐라 라고 해서 명령문이 등장하고 있고요. 이 명령문 다음에 and가 등장하고 있어. 얘들아, 우리 저저번 강의에서 한번 짚었었거든? 명령문 다음에 and가 나타나게 되면요. 뭐뭐 해라. 그렇게 한다면 이라고 해석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너의 생각을 점검해 봐라. 자, 그렇게 한다면 you will find them. 너는 너의 생각들이 wholly to occupy일까 혹은 occupied일까라고 하는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find라고 하는 동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자, find라고 하는 동사는요, 오형식 동사로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를 취하게 되는데, 목적격 보어로 뭐가 오면 좋겠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 그랬을 때, you will find them. 너는 너의 생각이 뭐에 지배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뭐에 지배를 받고 있냐면요. With the past or the fut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과거 그리고 미래에 점령당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는 볼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그러면 너의 생각이 occupied, 지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표현이 와야지 맞아? 과거 분사인 occupied가 오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너의 생각들이 과거 그리고 미래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좋겠죠. 그랬을 때 we almost never think of the present. 우리는 거의 현재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요. And if we do so, 우리가 현재에 대해서 생각한다 할지라도 It is only to shed light on our plans for the future. 우리의 미래에 대한 그 계획을 위해서 불빛을 비추기 위할 때만 우리는 현재에 대해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the past and the present are our means라고 나오고 있어. 과거와 현재는 우리의 수단이다. 즉, 뭔가 우리가 무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으로서 과거랑 현재를 사용하고 있고 이때 Only the future is our end. 오직 미래만이 우리의 목적이 된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저자가 설명하고 싶은 바는 뭐예요?
우리가

너무 과거와 미래에 얽매여져 있다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는 미래에 너무 얽매여져 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전달하고 싶은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3번 문제고요. 2016학년도 경찰대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면요. I once lived in a coastal village of Papua New Guinea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나는요, 한때 그 해안가 지방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자, Papua New Guinea 라고 하는 해안가 지방에서 살았다고 해요. 자, children there did not live with their paren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그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았고요. But moved from house to hou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집집마다 옮겨 다녔다고 합니다. 아, 아이들이 부모님과만 사는 것이 아니라 집집마다 옮겨 다녔대요. As they wish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바라는 대로 집집마다 옮겨 다니면서 사는 그런 문화였나 봅니다.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as 얘들아 되게 오랜만에 나왔다. 그치? as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우리는 두 가지 생각해 볼 필요 있어. 첫 번째, 얘 접속상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혹은 두 번째, 얘 전치상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는데. 자, 이 경우에는 얘들아, 뒤에 문장이 어때? They wished라고 해서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습니다. 완전한 문장이 오는 상황에서 이때 as의 쓰임은 그러면 접속사 as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이 바라는 대로 집집마다 옮겨 다니면서 살수 있었나 봐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10-year-old could be seen carrying babies or tending cooking fir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10살 배기 아이는요, could be seen, 보여질 수 있대요. 자, 어떤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냐면, carrying babies, 뭔가 아이들을 돌보거나, 혹은 tending cooking fir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요리를 위한 불을 돌보는 그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얘들아, 그러면 여기 지금 동사의 be seen, 즉, 수동태가 오는 거 괜찮아?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지. 자, 그러면 얘들아, 주어 부분을 봐야 돼. 10-year-old, 10살배기 아이들이 보는 거야, 얘들아, 보여지는 거야. 아이들을 돌보고, 그리고 요리를 위한 그 불을 뭔가 지키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수동태가 등장하는 거 너무 잘 나오고 있네. 그치? 그래서, 아, 뉴기니아에 사는 그런 아이들은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는구나. 자, 그러면 14살쯤 됐을 때는요, they were doing adult work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른들이 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With confidence and prid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14살쯤 되면 어른들이 하는 일을 할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as the newest and most interesting thing in the village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밑줄이 그어져 있진 않지만, 쌤이 지금 여기 as의 세모를 한번 쳐봤거든? 자, 이때 as는 뭘까? 우리 1번에 등장했었던 as는 접속사로 등장했었어. 자, 그런데 이때 등장하는 as는 뭔지 한번 보자. 가장 최신의,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이 마을에 있는 가장 흥미롭고 가장 최신의 것은, 이라고 지금 as가 뭐로 쓰이고 있냐면, 뒤에 명사구를 가져오는, 예, 전치사로 쓰이고 있네, 여기서는. 그치? 자, 그래서 이 마을에서 가장 신기하고 그리고 가장 최신의 것으로서 무슨 일을 설명해 줄 거냐면요. I had a dozen or so kids sleeping on my veranda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한 12명 정도 되는 아이를 내 집의 베란다에서 재운 적이 있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지. 자, 그럼 얘들아, 지금 여기서 sleeping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얘 맞아? 라고 물어본다면 뭐부터 확인해 봐야겠어? 동사가 누군지 확인해 봐야겠지. I had이라고 해서, 아, 얘 사역 동사네, 그지? 자, 그래서 나는 한 12명 정도 되는 아이들을 나의 집 베란다에서 재운 적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사역 동사니까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현재 분사 들어오는 거 맞아?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지. 자, 그러면 목적어와의 관계를 봤을 때, 얘들아, 아이들이 자는 거잖아. 아이들이 자짐을 당한 게 아니라. 그치? 자, 그러면 아이들과 sleeping 사이의 관계가 능동이니까, 오케이, 현재 분사 오는 거 괜찮습니다. 그치? 자, 그래서 나는 내 베란다에서

12명 정도 되는 아이들을 재운 경험이 있는데, When tropical diarrhea struck in the small hours of the nigh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한밤중에 내가 열대성 설사에 걸렸나 봐요. 그랬더니, I had to pick my way ou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길을 뚫어서 나가야만 했대요. 누굴 통해서 나가야만 했냐면요. Through a carpet of small brown bodie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뉴기니아에 살고 있는 아이들의 그 작은 갈색 몸뚱이들을 통해서 나는 화장실로 지금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이었겠죠. 자, 그랬을 때, It occurred to me. 자, 나에게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요. What 이라고 하는 부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what이 등장하려면 관계대명사다, 나의.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여야 되는데, 그럼 뒤에 문장이 어때야 돼? 불완전해야겠다. 그치? 그럼 뒤에 문장 먼저 후딱 한번 보고 와볼까? 자, 나한테 갑자기 어떤 생각이 확 하고 튀어올랐냐면요. What this would be an easy place to be a par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장소 참 부모

되기가 참 쉬운 공간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자, 그럼 얘들아, 문법적으로 봤을 때 This would be an easy place to be a parent. 뒤에 문장이 완전해, 불완전해? 뒤에 문장이 완전하잖아, 얘들아. 그러면 이때는 what이 올게 아니라 뭐가 와야 된다? 접속사 대시 와야 된다. 자, 그래서 that으로 먼저 고쳐놓고 마저 해석을 한번 해보자면 갑자기 나한테 이런 생각이 떠올랐는데 어떤 생각이 떠올랐대? 아, 이 장소 참 부모가 되기 쉬운 장소이구나. 자, 왜냐하면 the work and pleasure of parenting was shared by the whole villag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일과 육아에서의 기쁨이 전체 그 마을의 공통으로 shared 하면 분배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부모 되는 것이 굉장히 쉬운 곳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자, in fact, 사실은 any adult, 그 어떠한 어른들도 who was pres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현재에 있는 그 어떠한 어른도 뭐가 될수 있었다? was a parent, 부모가 될수 있었다라고 지금 설명.

그러면 우리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3월 학력 평가 29번 문항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함께 읽어 보면요. We don't know what ancient Greek music sounded like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우리는 고대 그리스 음악이 어떻게 들리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오케이. 고대 그리스 음악이 어땠는지 우린 잘 모른대. 왜 모르냐면, Because there are no example of it in written or notated for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적혀진 형태로 in a written 수기로 적혀진 형태도 없고 그리고 악보에 적혀진 그 예시들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 음악이 어땠는지 우린 잘 모른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자, 근데 문장이 안 끝났어. Nor. 자, 그런데 뭐 또한 없냐면요. 얘들아, 문장이 한번 끊기고 nor이라고 하는 부정어가 문장 맨 앞으로 왔어. 그러면 부정어가 문장 맨 앞으로 오면 어떻게 돼야 돼? 도치가 돼야 되지. 자, 그래서 지금 도치가 잘 되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형태도 없었냐면요. Nor has it survived in oral tradi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구전으로 살아남은 것 또한 없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 음악이 어떻게 들리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지금 주어 동사 위치 바뀌고 있고, 심지어 뒤따라 나오는 주어가 it이라고 하는 단수 주어니까, 오케이, 단수 동사 나온 거 너무 괜찮습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much of it, 대부분의 그것, 자, 이때 등장하는 그것은 그리스 음악이겠지? 그리스 음악의 대부분은요, was probably, 아마도, improvised라고 하면 즉흥으로 연주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 자, 그러면 아마도 그리스 음악의 대부분은 즉흥으로 연주되어졌을 것입니다. 자, 어디 안에서? Within certain rules and convention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특정한 규칙이나 혹은 어떤 convention 하면 관례잖아요. 관례 내에서 연주가 즉흥적으로 되어졌을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자, 그랬을 때, So, we are forced largely to guess at its basi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그리스 음악의 기초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부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정확하게 기록된 게 없으니까. 자, 그런데 뭐를 통해서 우리는 guess, 추측을 할수 있냐면요. From the accounts of writers such as Plato and Aristotl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누구로부터 온? 지금 accounts 하면 뭔가 쓴 수기거든요. 즉, accounts of writers such as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그 작가의 accounts, 뭔가 적어놓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 음악은 이랬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수밖에 없대. 자, 그런데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Who were generally more concerned with, 일반적으로 더 어디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냐면, writing about music as philosophical and ethical exercis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음악을 뭐로써 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냐면, 철학적이고, 그리고 윤리적인 실천으로써 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대. 자, 뭐보다는이라고 해서 얘들아 지금 여기서 more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었거든? 그러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냐면 그 음악의 실천은 실천인데 그 음악이 철학적이고 그리고 윤리적으로 실천되는 거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어. 뭐보다는 with providing a technical premier on its practi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음악의 관행에 technical이라고 하면 뭔가 기술적인이란 뜻이잖아요. 음악의 관행에 기술적인 입문서를 제공한다기보다는 그 음악이 가진 그런 philosophical,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실천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지. 자, 그러면 딱 봐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음악에 관심이 있다기보단 그 음악의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실천에 대해서 더 많이 써놨었겠네. 그치? 자, 그럼 내용 파악은 이 정도로 된것 같고, 얘들아, more이라고 하는 비교급이 등장하고 있는데, more 다음에 than이라고 하는 비교 대상군이 없어요. 자, 그럼 이때 2번으로 등장하는 as가 등장할 게 아니라 이 부분은 뭐로 바꿔줘야 됐나? then으로 바꿔줘야 됐나?

된다.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와 그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다? 자, 이 A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다. 뭐보다는 그 뒤따라 나오는 내용들보다는 그 음악의 관행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입문서를 제공한다기보다는 음악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실천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지. 오케이. 그래서 more concerned with ing than with ing라고 해서 병렬 구조까지도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문장 구조였습니다. 자, 그러면 2번으로 우리는 지금 답이 다 나왔고요. 나머지는 편안하게 한번 읽어보자면, It seems Greek music was predominantly a vocal for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라고 보여지냐면, 그리스 음악은요, 그 대개는 vocal form 하면 성악의 형태였다라고 지금 보여진다고 합니다. 자, consisting이라고 하는 이 ing가 뭔지 한번 말해볼까? consisting of song vers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노래 운문으로 구성되면서라고 우리 해석할 거거든.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consisting 뭐예요? 분사 구문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노래의 운문으로 구성되면서 대개는 그리스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성악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진대요. 자, 그런데 이러한 song verse, 노래하는 운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accompanied by라고 하면 반주되어지다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에 의해서 반주되어지는 그 운문이었냐면요, instruments such as lyre and 뭐 기타라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기타라나 혹은 이 수금이라고 하는 그 악기로 반주가 되어지는 그 운문 노래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consisting이라고 하는 분사구문 잘 등장했니?라고 지금 물어본다면 얘 뭐로 바꿀 수 있어야 돼? 원래 문장으로 바꿀 수 있어야겠죠. 자, 그럼 원래 문장으로 한번 바꿔본다면 It seems Greek music was predominantly a vocal form and Greek music consisted of song verse라고 하는 문장으로 바꿨을 수 있었겠지. 자, 그래서 첫 번째 뭐 했을 거야? 접속사 지웠을 거고, 두 번째, 앞에 나오는 주절의 주어와 부사절의 주어가 같으니까 부사절의 주어 지웠을 거고, 그 다음에 consisted이라고 하는 동사를 ing를 붙여서 consisting이라고 하는 분사 구문을 만들었으니까 오케이, 3번도 괜찮겠네. 자, 그랬을 때 5번 문장. In fact, Plato considered music in which the lyre and flute played alone and not as accompaniment of dance or song to be exceedingly coarse and tasteless 라고 하는 굉장히 긴 문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들아, 문장 구조를 알면 이긴 문장도 빠르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자, in fact, 사실은 플라톤은요, considered A to B라고 하는 우리 구문 표현 혹시 알까? 얘들아, 몰랐으면 지금 위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Consider A to B라고 하면 A를 B로 생각하다, A를 B로 여기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음악을 B로 여겼다라고 해석하면 너무 완벽하게 해석이 될 겁니다. 자, 그 말인즉슨 우리 4번도 구문 표현이니까 consider A to B 구문 표현으로 4번은 맞다고 일단 체크를 하고 한번 해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플라톤은요, 음악을 생각을 했는데 아직 문장이 안 끝났어. 음악은 음악인데 어떤 음악이냐면 in which the lyre and flut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그 수금이라고 하는 악기와 플루트라고 하는 악기가요, played alone, 독주로 연주가 되거나 혹은 and not as accompaniment of dance or so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춤이나 노래에 반주로 되어지지 않는 그 노래, 즉 이렇게 악기가 혼자만 연주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노래를 뭐라고 여겼냐면요, to be exceedingly coarse and tasteles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매우 조잡하고 매우 tasteless, 무미건조한 것이라고 여겼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앞에 내용과 대조를 해봤을 때 그리스 음악은 대개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했었어요? 뭔가 가사를 가지고 있는 성악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했었지.
자, 그래서 플라톤이 봤을

0: 때 그냥 노래나 춤 없이 악기만 연주되어지고 있는 이 음악은 뭐라고 여겨졌다? 매우 조잡하고 그리고 무미건조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그랬을 때 the melodies 이러한 멜로디는요 seem to have had a very limited pitch rang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매우 제한된 음역대를 가진 것처럼 보였다라고 할수 있겠죠. 자, 왜 이렇게 제한된 음역대를 가지게 되었냐면요. Since the instrument 이때 연주되어지고 있는 이 악기들이요 generally span only an octav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오직 하나의 옥타브에만 걸쳐져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런데 뭐 from one E to the nex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나의 E 옥타브부터 다음 E 정도까지 하나의 옥타브에까지만 걸쳐져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limited pitch range, 제한된 음역을 가진 것처럼 보여졌다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문법 하나만 마지막으로 짚어볼까? Generally라고 하는 이 부사가 누구를 꾸며주는지 지금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 generally 일반적으로 하나의 옥타브에만 걸쳐져 있다라고 지금 해석했거든, 쌤이. 그러면 이 5번 generally라고 하는 부사는 누구를 꾸며줄 수 있을까? 뒤따라 나오는 span이라고 하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 한 것과 마찬가지로 부사가 뒤따라 나오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너무 잘 꾸며주고 있는 거겠지? 오케이. 부사가 동사 꾸며주고 있으니까 5번도 맞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굉장히 여섯 문제 빡빡하게 푸느라 수고 되게 많았어요. 자, 다음 시간에도 우리 구문의 활용 부분 마저 할 거거든요. 구문의 활용 넘어가면 우리 이제 어휘 할 거니까 조금 숨통을 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Q를 받으면서 실제 만점이 확인이 되고 그동안 3년들을 이렇게 부하들처럼 스쳐가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장우입니다. Q는 이제 그런 학원과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원보다는 학교에 좀 집중을 했고 특히 이제 수특 수안에 있는 문학 작품은 한 세네 번 기본적으로 이렇게 본것 같아요.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시가 연계작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시이다 보니까 좀 내용도 어렵고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표현법 같은 것도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국어는 1교시잖아요. 가장 수능날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연계교재에 있었던 시고 미리 한 번이라도 좀 해제를 봤다면 시험장에서 시가 훨씬 잘 익혔을 거고 시간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시기에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려고 노력을 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을 때 직전에는 실전 강의를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따로 오답부트를 쓰지는 않았고요.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정답, 오답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해설지를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EBS 연계교재도 다시 복습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최종적인 실전 감각을 높이면서 수능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고통스러워도 꼭 참고 한 문제 한 문제 꼭꼭 씹으면서 뜯으면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험 생활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1: 네.
0: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은요. 관계 영어 해볼 텐데요.
1: 그쵸.
0: 자,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말다툼을 A라는 친구랑 B라는 친구가 한 거예요. 근데 그 둘을 아는 친구로서 사실은 이런 건 안 좋다고 보거든요. 아이, 그래, 걔 이상한 애야. 옆에서 막. 뭘까? 거둔다고 할까?
1: 예, 싸움을 부추기죠.
0: 예. 그럴 수가 있겠고 또 한편에서는 아, 오해가 있지 않을까?
1: 그쵸.
0: 뭐 화해를 해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1: 싸움을 중재하는 역할이 필요한데
0: 네.
1: 오히려 이렇게 싸움을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기름 붓는 경우.

0: 이렇게 서로 싸울 때, 야, 걔 그래, 그렇더라. 막
1: 그렇죠.
0: 이러면은 조금 더 차이가 서로 안 좋아져요.
1: That's right. 네. 자, 그래서 말다툼 후에 어색해진 두 친구라고 해서요. 제 3자 친구는 어떤 식으로 행동할지 오늘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야, 이게 영어 배우는 게 아니라 인생도 배우는데요?
1: 그렇습니다.
0: 그런데요? 네. 지금?
1: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알, 첫 번째 미션은요. 너희 괜찮아? 둘이 어색해 보여.
1: 오,
0: 제3자 친구가 얘기를 한다든가, 그게 우리의
1: 그쵸.
0: 미션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쵸? 자, 두 번째 미션은요.
1: 응?
0: 가서 걔랑 오해 풀어. 아,
1: 오,
0: 좋은 친구가 돼주는
1: 그래도,
0: 거네요.
1: 좋네요. 아, 자, 그러면 안 그래도 어색한 친구 사이가 영어로 더 어색해질지, 아니면 좀 괜찮아질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슬기롭게
0: 오케이. 도전!
1: 도전! 아니, 뭐야, 둘이 괜찮아? 아유, 둘이 어색해 보여.
0: What did you say?
1: 너네 relationship is okay? 뭐지? 둘이 어색해. So, 어색하다. 약간, like that. Why?
0: We just had a little argument.
1: 응?
0: We just had a little argument, little
1: Argument.
0: fight.
1: Little fight. 그러지 말고, 가서 걔랑 오해 풀어. 가서, 걔랑 오해 풀어.
0: Break up.
1: No, no, no, no, no. Go and talk. Talk, please understand. 응? Say like that. Yeah.
0: Yeah, I should make up with her.
1: Makeup, 그치?
0: I should make
1: Makeup?
0: up with her. Yeah.
1: Makeup?
0: No.
1: Makeup?
0: Make up the relationship. Make it
1: Relationship?
0: good again.
1: Good, 그치? Better,
0: I
1: better
0: should.
1: than. Yes, yes.
0: Oh,
1: Go, go, go,
0: what should I
1: go.
0: say? Okay.
1: Yeah.
0: 네.
1: 아유.
0: 자, 아이고, 어떻게 해요? 그래도 좋은 친구 역할을 또 우리가
1: 네.
0: 해야 되는
1: 그래요,
0: 거고. 자,
1: 그래요.
0: 오늘은 진짜, 새로운 어휘나 표현 반,
1: 응?
0: 그리고 기존에 했었던 거 복습 반. 그래서 약간 매운맛 반, 뭐, 프라이드 반,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1: 아,
0: 생각하시면 돼요.
1: 반반 무마니 느낌.
0: 그렇죠?
1: 네네.
0: Alright,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Are you guys okay? You two look awkward.
3: We just had a little argument.
2: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3: Yeah, I should make up with her.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자,
1: 네.
0: 오늘의 대화문 미션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아무래도 눈치가 있잖아요.
1: 그쵸.
0: 근데 저 친구 둘이 요즘에 이상해. 말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 괜찮아? 둘이 이렇게 어색해 보여.
1: 아.
0: 요거를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1: 네. Are you guys okay? You two look, 너희 둘다 보여. 어색해 보여. 그럼 어색하다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
0: 맞아요.
1: 야, 어색하다를 저는 진짜 영어로
0: 한 번도
1: 한
0: 들어본 적이
1: 번도
0: 없네요.
1: 들어본 적도 써본 적도 없으니까 되게
0: 아하,
1: 생소한데요?
0: 그렇죠.
1: 둘이 안 친해 보여. 안 친해 보여로 갈게요, 그러면은.
0: 오케이.
1: 예, unfriendly. 예, Miss Friendly 할래다가 FRIEND, Friendly, 리까지 할까요, 그냥? 예,
0: 자,
1: 형용사 느낌으로,
0: friendly hand. Okay. So, are you guys okay? You two look. 어차피 들렸기 때문에 제가 삐삐
1: 네.
0: 처리하겠습니다. 이 단어, 저도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보여드릴게요.
1: 왜요?
0: Awkward.
1: 이거 우리 예전에 했는데요?
0: Yes. 어색한이라는 형용사가 바로 awkward고요. 제가
1: awkward.
0: 안 좋아하는 이유는 저도 가끔 가다가 스펠링을 잘못 쓸 때가 있어요.
1: 야,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0: WKW, right? So
1: 예.
0: 이게 어떨 때는 잠깐만 AK를 바로 써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원어민들도 그런 스펠링 같은 거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스펠링 항상 오타가 나오는 거지만 우리는 맞춰야겠죠. So 발음할 때 awkward. K가 약간 된 소리가 나요. 그래서 awkward가 아니라 awkward.
1: Awkward.
0: 이 정도의 느낌. 조금 된 소리. 이거는 일부러 할 필요가 없이 자동으로 나야 되는 겁니다.
1: 네.
0: awkward, awkward. 자, 여기 지금 너희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1: 네.
0: 너희, 뭐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제가?
1: 너희요? You guys.
0: You guys,
1: Yeah.
0: right? Okay. 자, you guys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될 수도 있고요. 조금 공식 상황에서도 여전히 친근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라고 할 때도 you guys를 쓰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남자고 여자고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1: 네.
0: 그렇죠. 제가 와가지고, 뭐, 슬기 씨하고 슬기 씨 친구분들인데, 친구분들도 다 여성분이에요. 그랬을 때, Hey, you guys.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1: 네.
0: you guys로 너희, 여러분, 복수로 얘기를 할 때는 성별 상관이 없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주어 특이하게 썼네요. 그 뒤에 뭐죠?
1: You too.
0: You too. 이해하는가요? 가능하나요?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씁니다. 우와. 그래서 너희 두 명, 너희 둘 얘기할 때 you two.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뭐 신혼여행을 어떤 신혼부부가 갔어요. 네. 그랬을 때 뭐 거기에 로컬 분들,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Oh, are you two? 뭐 이런 식으로 네. right? newlyweds, right? So 두 명을 딱 꼬집어서 얘기할 때 이렇게. 그럼 너희 셋은?
1: You three.
0: You three?
1: Yes. 당연히 you three죠. You two. 아. You two가 너희 둘인데.
0: 오케이. 반전은 없습니다.
1: 아.
0: 네. You two, you three. 근데 이 이상은 보통 부르지는 않죠. 이
1: 연기력이, 넘어가면. 연기력이 네. 너무 조금 부족해요.
0: 아, 잠깐만요.
1: Three?
0: 저 예. 지금 되게 칭찬받을 줄 알고 약간 흥분했었거든요. 네.
1: 아니에요. 저, 아. 죄송해요. 분발 좀 부탁드릴게요.
0: 알겠습니다. 예. 차갑지만, 냉정하지만 네. 좋은 걸로. So, you three 이거 넘어가면 보통 그냥 you guys 하면
1: you
0: 되겠죠.
1: Guys.
0: 그렇죠. 자, 그런데 그렇다, you girls도 있어요.
1: 아.
0: 근데 you girls는 그렇다고 해서 남녀 섞인 거 아무거나 된다는 아니에요. 희한하게도 you girls, 이렇게 you ladies, 이거는 무조건 여자들만 있을 때.
1: 네.
0: 자, 그리고요, 여기 지금 보면 you two look awkward라고 했습니다. awkward가 아까 품사 뭐라고 했죠?
1: 품사 형용사.
0: 그렇죠.
1: 네.
0: 어색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근데 그 앞에 동사 뭐 있죠?
1: look.
0: look. look 형용사 패턴 예전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형용사해 보이다. 어떤 특정한 상태로 겉에서 봤을 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행복해 보이다는 뭐예요?
1: Look happy.
0: Alright. 그러면 화나 보이다.
1: Look mad.
0: Mad, right?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 너희 둘 행복해 보여. 아, 너희 둘 행복해 보여.
1: You too look happy.
0: 와 너무 멋있어요. 제대로 썼어요.
1: Yeah.
0: You two look happy.
1: Mm-hmm.
0: 자, 이번에는 질문형인데 질문형에서 살짝 헷갈릴 수 있습니다. 네, 아까 mad 있었죠?
1: Yeah.
0: 내가 화나 보이니? 나 화나 보여?
1: Do I look mad?
0: 따! 어, 눈물.
1: Oh.
0: 이제 저번에 그러니까 look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1: 네.
0: 일반 동사죠. So am I look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0: Right? 일반 동사니까 질문할 때는
1: Do.
0: 부동사, so, do I look mad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형용사 얘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am I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1: 네.
0: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었잖아요.
1: 맞습니다.
0: 슬기 씨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계속 이거 가끔 맞춘 것도 아니에요. 연속으로 틀렸었어요.
1: 자, 그러다가 그때는 도통 감이 오질
0: 네,
1: 않았어요.
0: 그래도 그러다가 최근에 한번 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최근에 네. 한번 그걸 맞춰서 제가 막 눈물이 진짜 나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또 바뀔 수 있을까 했는데 오, very nice. 자, 슬기 씨만 제가 칭찬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게 된다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헷갈리는 걸 오히려 더 건드려줘야 됩니다.
1: 하하.
0: Okay? Very nice.
1: 그러면은 혹시 모르니까 더 많은 분들께 감동을 드리기 위해서
0: yes.
1: 이런 상황에서 진짜로 한번 울어주세요.
0: 아, 제가 한번 울어요?
1: 예,
0: 예.
1: 아,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0: 아, 그럼 미리 예. 좀 뭔가를 좀 치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아, 계속 눈물 난다고 했는데.
1: 예, 예.
0: 알겠습니다.
1: 말뿐인 게 될 수 있으니까요. 네. 예, 예.
0: 읽어볼게요. You two look happy.
1: You two look happy.
0: Do I look mad?
1: Do I look mad?
0: All right. 자, 읽어볼게요. Are you guys okay? You two look awkward.
1: Are you guys okay? You two look awkward.
0: 자, 이랬을 때 예전에 했었던 거 살짝 복습 들어갈게요.
1: 네.
0: 바로 아, 그냥 약간 말다툼했어. 자, 말다툼, 말싸움이네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fight이 아니라 argument가 나온 것 같아요.
0: Yes.
1: We just had argument.
0: 네.
1: 그냥 우리 약간이 들어가야 돼.
0: 약간 작은, 약간.
1: We just had a bit.
0: Okay.
1: A bit argument.
0: Okay.
1: Yeah.
0: All right. 자, a bit argument. 괜찮은데 그걸 이렇게 쓰려면 a bit of.
1: A bit of.
0: A lot of. 이것처럼 of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we just had. A little argument.
1: 아.
0: A little 같은 경우에는 명사 앞에 바로 넣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a little 하면 약간의

0: 실제로 자근이 될 수도 있고요. 말다툼하다. 지금 argument란 명사가 나왔죠.
1: 네.
0: 동사 뭐 나왔어요?
1: Had.
0: That's it. Had, right? So 현재형으로 돌려서 have an argument라고 얘기를 하면 말다툼하답니다. 이거 argument 여러분들 사전 찾잖아요. 논쟁 또 이렇게 나와요.
1: 아, 그쵸.
0: 그러니까 아, 이거는 뉴스에서나 쓰는 거구나 이럴 수 있는데 절대 아니라 그냥
1: 네.
0: 말다툼, 말싸움입니다. Right? So have an argument. 이라는 것 덩어리로 가져가 주시면 되고, 사실은 argue라는 동사를 써도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누나가 둘이 있었나 봐요.
1: 오.
0: 나의 누나들이 말다툼을 했어. 오케이. 우리 누나들 나 말다툼했어.
1: My sisters had an argument.
0: 그렇죠. My sisters had an argument.
1: Mm.
0: How about this? 나 말다툼했어. 근데 여기 조금 더 추가해볼게요. 난 말다툼했다. 내 친구와. 그런 느낌.
1: Ah. I had an argument with my friends.
0: 아, with가 핵심이었죠. Very nice.
1: 네.
0: So I had an argument with
1: My
0: my
1: friend.
0: friend. So 본인이 뭔가 말다툼 누구랑 한 적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with 뒤에 있는 걸로 바꿔서 연습하시는 거 좋겠습니다.
1: 네.
0: 읽어볼게요. My sisters had an argument.
1: My sisters had an argument.
0: I had an argument with my friend.
1: I had an argument with my friend.
0: 네. 자,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지만 Have an argument 대신에 have a 뭐라고 해도 의미는 사실 같죠?
1: 아하,
0: 간단하게.
1: fight.
0: Okay.
1: Yes.
0: Alright.
1: 네.
0: F-I-G-H-T. Okay, spelling 좋아요. So have a fight도 말싸움하는 겁니다. 그런데
1: 네.
0: fight 여기서 이렇게 fight으로 쓰면 말싸움이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뭔가 물리적인 싸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We just had a little argument.
1: We just had a little argument.
0: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Are you guys okay? You two look awkward. Are you guys okay? You two look awkward. We just had a little argument. We just had a little argument.
0: 네, 자, 이랬을 때
1: 네.
0: 참 좋은 친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가서 걔랑 오해 풀어.
1: 오.
0: 맞아, 걔 이상해. 이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1: 네. Clear things up with her. 정말 느낌이 오지 않는 처음 보는 것들이.
0: 맞아요. 이게 처음 나오는
1: 그쵸?
0: 표현이에요.
1: 왠지 이 clear up이 왠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0: 오.
1: 약간 뭔가 pick up 그런 것처럼.
0: 뭔가
1: 예.
0: 덩어리.
1: clear up. Pick up, 뭐, clean up, 뭐, 이런 느낌.
0: Yeah.
1: 예. 근데, 깨끗하게 해. 그것들을.
0: 네.
1: 이게 오해인가 봐요.
0: 오.
1: 그녀랑. 예. 그러면 가야 돼요.
0: 가야 돼요. 일단 가서 해야죠. 예.
1: 근데, 가고, 풀어. 그러니까,
0: 오케이.
1: go and. 이렇게 할게요.
0: 아.
1: 와, 이쯤 눈물 보여주셔야 됩니다.
0: 아유, 나오질 않네요, 실제로. 예.
1: 예.
0: 자,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정답? 맞습니다.
1: 와우!
0: Okay, go and do something. Go and do something. 가고이지만 실제로는 가서 뭐 해라.
1: 네.
0: 자연스럽죠? So go and do something. 자, 명령어로 이거는 너무 많이 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아, 가서 뭐 해? 가서 뭐 해? Right? So 예를 들면 가서 손 씻으렴.
1: 네.
0: 아이에게 가서 손 씻으렴. 어떻게 해요?
1: Go and wash your hands.
0: 그렇죠. Go and wash your hands. 그래서 자, 이것도 많이 쓸수 있죠. 가서 너 숙제 마쳐 끝내.
1: Go and finish your homework.
0: 오, beautiful.
1: 맞아요?
0: Very,
1: 와우.
0: very
1: 맨날
0: nice.
1: 쓰는
0: 네.
1: 말이거든요.
0: 이게 항상 go and가 명령어로만 쓰는 건 아니지만
1: 네.
0: 대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Okay? So 같이 한번 여러분 낭독해 볼게요. Go and wash your hands.
1: Go and wash your hands.
0: Hey, go and finish your homework.
1: Go and finish your homework.
0: 확실히 두 번째 많이 해보시긴 한
1: 많이
0: 거네요.
1: 해봤어요.
0: 굉장히
1: 예.
0: 매끄러웠어요.
1: 그쵸?
0: 네.
1: 딱 박혀 있어요.
0: 네.
1: 예.
0: 자, 다음에 덩어리 표현을 소개하기 전에 지금 이 things를 잠깐 먼저 볼게요.
1: 예.
0: 여기 things는 것들 아니에요? 것들?
1: 겉들이죠,
0: Right?
1: 겉들.
0: 지금 몇 개가 있다고 저기 나와 있어요?
1: 여기요? 몇 개예요? 5회. 가서?
0: things 앞에 몇 개라고 나와 있나요?
1: 아니요.
0: 안 나와 있죠?
1: 네.
0: 그냥 things죠?
1: 그쵸?
0: Alright. 이렇게 특정하게 몇 개다라고 쓰지 않고 그냥 things라고 하면 두루두루 두리뭉술하게 쓰는 겁니다. So things 이것저것.

0: 그래서 여러분들 인사할 때 있잖아요. Hey, how's everything? 하는 사람도 있지만, Hey, how are things?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1: 아.
0: 인사를 할 때, 뭐 이것저것 어때 좀?
1: 너 요즘 이래저래
0: 뭐
1: 어떠니? 약간
0: 사업이야?
1: 이런 느낌. 오,
0: 그렇죠.
1: 이래저래 뭐잘 되니?
0: 뭐 사업이랑 뭐 이런 거
1: 오, 이런
0: 있잖아. 맞아요.
1: 느낌.
0: 그래서 오해가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으니 내가 대략 얘기할게란 느낌. 그래서 이것저것 좀 풀어. 이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쓸 때, 영어 책쓸 때도 엄청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Right. 자, 그리고 이제 이걸 알았으니
1: 네.
0: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오해 정도 되는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1: 그쵸.
0: Clear up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1: 네.
0: Okay. 자, clear up. Clears things up, right?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것저것들을 푸는 거예요. 오해 같은 것들을.
1: 풀다.
0: 그쵸? 왜냐면 뭔가 맑은 날씨가 아니라 클라우디한 거예요. 막 구름이 껴 있어요.
1: 네.
0: 어둡잖아요. 그럼 뭔가 그 안에 오해가 숨어 있을 수 있겠죠?
1: 그쵸.
0: 그래서 날씨를 개게 만드는 거예요. Clear up 시키는 거. 굉장히 깨끗하게. 그러면 우리가 오해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게 보일 것이고 그걸 해결하는 거고요. 그쵸? Make
1: 예.
0: sense?
1: 근데 클리어가 클린이랑 비슷한가요? 얘가
0: 클린은 닦고 치우는 느낌이고, 클린은 뭔가 답답한 게
1: 명백함 이런
0: 막혀
1: 건가?
0: 있을 때 그것을 그러니까 깨끗하게 이렇게 확실하게 만든다예요.
1: 깨끗한 이런 의미죠?
0: 맞습니다.
1: Clear,
0: 뭔가
1: clear.
0: 클리어 시키는 거요?
1: 그 clear이라는 뜻이 클린이랑 제가 헷갈려가지고.
0: 오케이. 클린은 정말 더럽고 깨끗한 그런 느낌인 거고요.
1: 네.
0: 클리어 하다는 것은
1: 네.
0: 뭔가가 불분명한 거를 명확하게 만든다는
1: 명확한이야.
0: 뜻이에요.
1: 명확한이구나.
0: 오케이. 그래서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불분명함을 클리어하게 만든다. 투명하게
1: 아하.
0: 만든답니다. 그래서 왜 클리어 글래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1: 맞아.
0: 투명한 글래스죠. 오케이. 자, 그러면 clear things up. 어순 그대로 해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1: 네.
0: 우선 오해부터 풀자. 있잖아. 우리 말 그냥 더 이상 하지 말고 오해부터 풀자. 자, 하자가 뭐예요?
1: 하자,
0: Let's, 그 다음에
1: let's clear things up
0: 먼저.
1: first.
0: Let's clear things up first. 이러면은 더 이상 대화 전에 이거부터 하자, right?
1: 그죠.
0: 자, how about this? Clear 과거로 하면 뭐겠어요, 그냥?
1: cleared.
0: Cleared, yes. 그러면 나 그와 오해를 풀었어. 걔랑 되게 unclear한 게좀 있었거든. 근데
1: 네.
0: 그거를 좀 클리어하게 만들었어.
1: I cleared things up
0: 그와
1: with him.
0: 그렇게 쓰면 돼요.
1: 네.
0: I cleared things up with him.
1: 으흠.
0: 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푸는 거 모르는 분들이 거의 90%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이
1: 그죠.
0: 표현을 못 들어본 분들 많은데.
1: 그죠. 저도 되게 생소했어요.
0: 그렇죠. 이제는 할수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Hey, let's clear things up first.
1: Let's clear things up first.
0: Alright. I cleared things up with him.
1: I cleared things up with him.
0: Alright. 본문 읽어볼게요.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1: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0: 네.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1: 응?
0: 걔랑 화해해야겠어.
1: 어우.
0: 와, 오늘 진짜 오해 푸는 거,
1: 그쵸?
0: 화해하는 거, 둘다 몰랐다면 한 번에 가는 겁니다.
1: 이런 결심조차 하는 게또
0: Of
1: 대단하고요.
0: course.
1: Make up with her. 그러네요. 화해하는 거, 약간 메이크업 하는 거.
0: 네. 약간 힌트 드리면 조동사가 들어가야 돼요. 하는, 해야겠어. 해야겠어. 하는 게
1: 해야겠네.
0: 좋겠어.
1: 아이 우든가 슈든가. 아이
0: 슈드죠.
1: 슈드예요?
0: 네.
1: 예,
0: 아이고,
1: 슈드.
0: 제가 약간 답답하려고 그러고.
1: I should make up with her.
0: I should make up with her.
1: 네.
0: 정답? 맞습니다.
1: 오.
0: Should는 그때도 두 번이나 최근에 했어요, 여러분들. Have to보다는 훨씬 부드러운 느낌.
1: 네.
0: 그래서 해야지 하는 게 좋겠어, 해야겠어. 그래서 그래, 화해해야겠다. 부드러운 말투로 또 이끌어냈고요.
1: 네.
0: 자, 오늘의 핵심 패턴은 바로 make up with someone입니다.
1: 으흠.
0: 이게 대충 이해는 가나요? 이게 왜 화해하다인지?
1: 메이크업이 사실 우리가 화장하는 건데, 사실 화장하기 전에 이제 저의 경우는 형편없거든요. 그러니까 메이크업 하니까, 오! 좋아졌어. 근데 여기서 메이크업도 뭔가 더 좋아지는, 메꾸는 느낌?
0: 맞아요. 방금 그 단어예요. 메꾸는 거.
1: 어.
0: 내가 뭔가를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내가 보상을 하고, 이런 느낌,
1: 그러니까요.
0: 채워내는 느낌이에요.
1: 예.
0: So, make up with someone 한다는 것은 누구와 함께 뭐 화장을 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화해하다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1: 네.
0: So, 예를 들면, 나 벌써 John이랑 화해했어. 그럼 나는 이미 화해했다, John이랑. 어떻게 할까요?
1: I already made up with John.
0: 그렇죠. I already made up with John.

0: 자, 이번에는 이거 한번 해볼게요. 너 뭐 하는 게 어때? 할 때 why로 하는 거 뭐 있죠, 우리?
1: Why don't you?
0: Why don't you? Why don't you do something? 이러면 너 뭐 하는 게 어때?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네.
0: 너 그녀와 화해하는 거 어때?
1: 아, why don't you make up with her?
0: 그쵸, why don't you make up with her?
1: Mm-hmm.
0: You know, 이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1: 그쵸.
0: 네, 그래서 make up
1: yes.
0: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사실은 with를 굳이 안 써도 돼요. 만약에 주어에 뭐 you guys 이렇게 복수가 나왔어요.
1: 네.
0: 그러면 hey, did you guys make up?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그쵸? Alright,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I already made up with John.
1: I already made up with John.
0: Why don't you make up with her?
1: Why don't you make up with her?
0: Alright. 자, 그리고요. 사실 그 이거 너무 알려드리고 싶었던 추가적인 표현이 하나 있어요. 화해 관련돼 있는 건데요.
1: 네.
0: 우리 화해하고 나서 이게 상대방이 쿨해진지 아닌지 애매할 때 있잖아요.
1: 그쵸, 그쵸.
0: 아니, 뭔가, 이럴 때, 우리 뭐 어떻게 좀 이제 괜찮은
1: 잠깐만.
0: 거야? 괜찮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1: 그런 얘기 해야죠.
0: 그게 영어로 실제로 Are we good?
1: Are we good?
0: 이거를 꼭 물어봅니다.
1: 우와.
0: 그래서 뭔가 하고 아 내가 저번에 그 오해였고 저거면서 상대방한테 그런 얘기했을 때, Hey, Are we good? We good? We good? 이렇게
1: we good.
0: 얘기를 해요. Yeah, yeah, we good, we good.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우리 화해한 거다. 밥이나 먹으러 가자. 그때 이제 얘기가 풀리게 되는 거죠.
1: 너무 똑같다. 한국이야.
0: 똑같죠.
1: 우리도 그래요. 잠깐 우리 이제 화해한 거지.
0: 맞아요, 맞아요.
1: 막 이렇게 얘기해 쭈뼛쭈뼛.
0: 근데 이것도 분위기 잘 봐야 돼요.
1: 아.
0: 상대방은 안 풀렸을 때 내가 We good, right? We good? 이러면.
1: 아직 나는 그렇게까지는 좀 힘든데 이럴 수 있어요.
0: 나 지금 무서웠어요. 조심해서 써야
1: 그렇죠, 그렇죠. 상황 봐가면서
0: 네, 이런 표현도 있으니까 나중에 뭐 알아두시면 영화에서 이거 들리네 할 수 있겠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Yeah, I should make up with her.
1: Yeah, I should make up with her.
0: Al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까요?
2: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너희 괜찮아? 둘이 어색해 보여.
1: Are you guys okay? You two look awkward.
0: Right. 두 번째는요. 에이, 가서 걔랑 오해 풀어.
1: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Are you guys okay? You two look awkward. Are you guys okay? You two look awkward.
2: We just had a little argument. We just had a little argument.
3: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2: Yeah, I should make up with her. Yeah, I should make up with her.
0: 네, 입으로 영작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요. look 형용사. 이거는 왕초보 영어에서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했던 패턴이
1: 맞아요,
0: 아닌가.
1: 맞아요, 익숙합니다.
0: 근데 익숙해서 아, 나 이제 죽여, 딴 거 할래. 이럴 때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좋은 신호인 게
1: 네.
0: 그만큼 잘해졌다는 거거든요. 자, 가보겠습니다. 너희 둘 행복해 보여.
1: You two look happy.
0: 그렇죠, you two look happy. 너희 둘이 어색해 보여.
1: You two look awkward.
0: You two look awkward. 세 번째, 나 화나 보여.
1: Do I look mad?
0: 그죠. Do I look mad? Right? Do I look hungry? 막 이러면서.
1: 네.
0: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You two look happy. You two look awkward. Do I look mad? Okay, 다음은요. Clear things up.
1: Yeah.
0: 이거 한번 가볼게요. 보고하셔도 됩니다. 아, 우선 오해를 풀자. 오해부터 풀자.
1: Let's clear things up first.
0: 좋아요. 두 번째, 나 걔랑 그와 네. 오해 풀어.

0: I cleared things up with him.
1: 그렇죠. 과거형으로 썼습니다. 하나
0: 네.
1: 더요. 가서 걔랑 그녀라고 할게요.
0: 네.
1: 가서 그녀랑 오해를 풀어라.
0: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1: Alright. 읽어볼게요. Let's clear things up first. I clear things up with him.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Alright, 좋습니다.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2: Are you guys okay? You two look awkward.
3: We just had a little argument.
2: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3: Yeah, I should make up with her.
1: 미션 해결할게요.
0: 슬기롭게 미션
4: 해결!
5: Are you guys okay? You two look awkward.
6: We just had a little argument.
5: Oh,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6: Yeah, I should make up with her.
5: Yeah,
6: Okay.
5: go, go, go.
1: 와, great job, you guys.
0: 네.
1: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0: 맨날 그 얘기하잖아. 야, 나뭐 웃긴 거 봤어. 나 뭔가 웃긴 거
1: 나
0: 봤어.
1: 장난 아니야. 이러면서
0: 네. 이 문장이었는데요. 이 문장, 와, 어떻게 표현할까 늘
1: Alright.
0: 궁금했는데. I saw something funny.
1: 아, I saw something. 그리고 형용사 뒤에서 이제 꾸며졌네요. Funny.
0: 네.
1: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Clear things up. 이거는 패턴이라기 보, 어떻게 보면은 패턴보다는 표현에 가까운데요. 자, 이거 이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내 친구랑 오해를 풀어. 내 친구랑 오해를 풀어.
0: 어허.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1: 네, 좋습니다. 그래서 뭐 오해한다든가 무슨 싸움을 한다든가 말다툼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일상 표현에 가깝죠, 그렇죠?
0: 그쵸?
1: 오케이. 그래서 친구들끼리 특히나 이렇게 연습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Alright, 저희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0: See you every day.

0: 시동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온금까지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3: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에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주제는 뭐죠?
1: We're talking about routines. Or daily routines.
0: Daily routines. 정해진 일과에 대해 이번 주에 이야기를 하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1: Right.
0: 자, 오늘의 핵심 내용 바로 소개할게요.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n particular. Yes. My daily routine includes waking up early and fasting.
0: 네. My daily routine includes라고 하면은 저의 정해진 일과는 이런 것을 포함합니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저는 매일 뒤에 나오는 내용을 합니다라는 뜻이죠.
1: Mm-hmm.
0: Waking up early.

0: early and fasting. 저는 매일 일찍 일어나서 단식을 해요. 라는 내용이에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 주실 분은요?
1: We have Margarita, who's from the UK.
0: 네, 마가리타 씨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그럼 요약 문장부터 바로 만나볼게요.
1: Margarita 씨, 나와주세요.
2: My daily routine consists of waking up early in the morning, intermittently fasting for about 16 hours, and then having a nice, intense workout in the evening. My daily routine consists of waking up early in the morning, intermittently fasting for about 16 hours, and then having a nice, intense workout in the evening. My daily routine consists of waking up early in the morning, intermittently fasting for about 16 hours, and then having a nice, intense workout in the evening.
0: 정해진 하루 일과를 지금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문장 같이 보겠습니다.
1: So, Margarita said, My daily routine consists of waking up early in the morning, intermittently fasting for about 16 hours, and then having a nice, intense workout in the evening.
0: 네. My daily routine consists of A, B, and C. 이렇게 A, B, C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뭘 하냐면 waking up early in the morning,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intermittently fasting이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신 표현일 거예요. 우리말로는 간헐적 단식을 하는 거예요.
1: Intermittently fasting.
0: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6시간 정도 간헐적 단식을 하고 and then having a nice intense workout in the evening. 저녁에 강도 높은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okay. nice라고 하는 것은 뭐 좋은 운동이라기보다는 it's a nice experience. It's a good workout.
1: It's a good workout.
0: Yeah, it's
1: right.
0: not like
1: Maybe it's not a pleasant
0: yeah,
1: experience,
0: not pleasant,
1: but nice
0: sure.
1: as in she works out well.
0: 네. 그래서 right. 제대로 된 그리고
1: Oh, that's a good one. 네. 제대로 된.
0: 맞아요.
1: 올바른.
0: 네. 그래서 여기서 nice랑 nice랑 intense 워크아웃 운동을 하려면 잘 한다는 거는 제대로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1: Yeah.
0: 땀도 나고 그래서 nice하고 intense가 거의 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강도 높은 운동을 저녁에 하는 것이 하루 정해진 일과라고 하네요.
1: Perfect. Let's review our speaking summary.
2: My daily routine consists of waking up early in the morning, intermittently fasting for about 16 hours, and then having a nice, intense workout in the evening. My daily routine consists of waking up early in the morning, intermittently fasting for about 16 hours, and then having a nice, intense workout in the evening. My daily routine consists of waking up early in the morning, intermittently fasting for about 16 hours, and then having a nice, intense workout in the evening.
1: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to eat that day. 그날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 칼로리가 있겠죠. 열량이 mm-hmm. 있겠죠. 그래서 그날 먹어야 하는 모든 음식을 within the remaining, remain, 남아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mm-hmm. remaining 8 to 7 hours. Uh-huh. 그래서 남아있는 8, 7시

0: Christoph says,
1: when it comes to diet, 다이어트라는 것은 물론 다이어트 우리가 말하는 뭐 체중 감량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yes. 여기에서는 식단, 식이요법을 말하는 식단. 건데요. Find one you can sustain for a longer period. Mm-hmm. 더 긴 시간 동안,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걸 찾아라.
0: Right.
1: I like intermittent fasting. Mm-hmm. 나는 간헐적 단식이 마음에 드는데 mm-hmm. which fits perfectly into my daily routine. Mm-hmm. 하루 정해진 일과에 딱 맞아떨어진다고 합니다.
0: Perfect. The next one is from Daya.
1: 네, waking up early in the morning,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being the first to arrive in the student council room. Student council이라는 것은 학생회, mm-hmm. 학생회가 있는 뭐 방을 말하는 건데요.
0: Mm-hmm.
1: 거기에 가장 먼저 before everyone else at school 다른 학생 누구보다도 빨리 도착하는 것이 is part of my daily routine.
0: Okay.
1: 정해진 하루 일과 중에 일부라고 합니다.
0: All right, so good for you, Daya.
1: Yeah, she does it every day.
0: Every single day. Mm-hmm. All right, perfect. Well, those were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that we had.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guys for everyone for watching for today.
1: Yeah,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0: We'll see you next time.
1: 감사합니다.
0: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배우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제가 한창 영어 공부를 했었을 때요, 항상 원하던 게 있었습니다. 바로 똑똑해지는 거였어요. 그냥 단어 딱 보면 곧장 외워지고 문법 같은 것도 그냥 한 페이지 읽으면 모두 다 흡수되는 그런 두뇌를 내가 타고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똑똑하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에게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께서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 봐요. 지능이란 과연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남기셨거든요. Intelligence is the ability to adapt to change. 한 번 더 읽어볼게요. Intelligence is the ability to adapt to change. Intelligence라는 것은 지능이란 뜻이죠. 즉, 지능이란 것은 똑똑하다는 것은 이라고 시작하는 이 문장, 과연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본격적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문장에서 우리가 집중해볼 문법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The ability to adapt. 우리 지난 시간부터 해서 투부 정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여기 사용된 to adapt도 투부 정사가 사용된 것이라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얘기 나눌 투부 정사는 어제의 그것과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 자, 명사가 먼저 앞에 있고요. 그리고 뒤에 투 부정사가 나온 경우 이 투 부정사가 뭐뭐

하는 또는 뭐뭐 할 이라고 해석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명사와 같이 해석을 하면 뭐뭐 하는 무엇 또는 뭐뭐 할 무엇이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요것을 용어로 조금 어려운 용어로 설명을 하자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다 이렇게 부르고는 합니다.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게 이걸 외우시라는 뜻이 아니라 많은 문법책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뭔가 더 찾아보고 싶으시다면 이런 키워드를 검색해 보시면 문법책이든 인터넷이든 좋다는 거, 도움이 된다는 거, 이런 측면이니까 용어가 크게 중요하진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 생김새와 해석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생각해 보시면서 예문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 뭔가 어려워 보이죠? 투부정사의 뭐 형용사적 용법 이러면 어려워 보인단 말이죠. 근데 이거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많이 써왔습니다. 이런 문장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이거 우리가 회화 공부하면 맨날 말하는 맨날 연습하는 그런 문장이거든요. 여기 보면 something to drink. To drink 앞에 something이라는 것이 사용된 거 볼 수가 있죠. 이 to drink가 마실이라는 뜻으로 형용사로서 해석이 되고 있어요. Something to drink, 마실 무언가를 Would you like? 당신은 원하십니까? 그래서 마실 것 좀 가져다 드릴까요? 이런 뜻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이미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예문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John always carries something to eat in his bag. 같은 맥락으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John always carries. 존이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거죠. 근데 뭘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Something to eat. 먹을 만한 무언가를 in his bag, 그의 가방에 존은 항상 가지고 다닌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something to eat. 뭔가 먹을 만한 무언가. 그래서 그냥 쉽게 먹을 것 정도로 해석이 되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생각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한 예문만 더 보도록 할게요. 이런 문장도 참 좋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We have no time to waste. We have no time to waste. We have no time. 우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No time이니까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시간이에요? 뭐 할 시간입니까? To waste. 낭비할. 우리에게는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이런 것도 이렇게 투부정사가 time이라는 명사 뒤에서 사용돼서 뭐뭐 할이라고 해석되는 케이스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오늘의 문법 포인트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생각을 해보면서 자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올게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Intelligence is the ability to adapt to change라고 적혀있는 거 볼 수가 있죠. Intelligence, 지능이란 것은 즉 똑똑하다는 것은요 is the ability, 바로 그 능력이랍니다. 능력이래요. 근데 그게 어떤 능력이래요? To adapt, 적응을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Adapt가 적응하다라는 뜻이니까 the ability to adapt, 적응하는 능력,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무엇에 적응하는 능력이래요? To change. 참고로 to change는 투부정사 아닙니다. Change가 그냥 명사로 쓰인 거예요. 해서 adapt to something이 무엇에 적응하다는 뜻이라는 거. 이거 헷갈릴 수 있거든요. 참고해 주시면서 정리를 해보면 지능이란 것은 똑똑하다는 것은요. Change, 변화에 적응을 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잘 암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지능이죠. 하지만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능력, 그게 바로 그 똑똑하다라는 것입니다. 라고 스티븐 호킹 박사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 활용해서 문장들 몇 가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말 먼저 읽어봅니다. 엄마는 항상 나에게 집안일을 시켜요. 이건 불평할 게 아니에요. 집안일은 엄마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남편도 하고 아빠도 하고 이제 온 가족이 다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도 하는 게 당연한데 어린 마음에 이런 불평을 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런 문장도 방금 우리가 배운 것을 활용해서 문장 만들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주어 My mother, 내 엄마는 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 보세요. 항상 나에게 뭔가를 시킨다는 거죠.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엄마는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My mother always has. 항상 가지고 있어. 자, 뭘 가지고 있냐면 집안 일들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위한 집안일이냐면 나를 위한 집안일들인 거죠. Chores for me. Chores for me. 그리고 마지막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To do. 내가 할. 할이라고 요 to do 해석되고 있죠. 오늘 우리가 배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의 해석 방법이잖아요. 해석을 해보면 자 my mother 엄마는 always has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Chores 집안일들을 to do 할 집안일들이죠. 근데 그게 누가 할 집안일들인 겁니까? For me 내가 할 집안일들이 되는 거죠. 직역을 하면 그래서 엄마는 항상 내가 할 집안일들을 가지고 계세요가 되지만 이게 우리나라 말로 의역되면 항상 엄마가 나한테 집안일을 시켜요. 이렇게 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봐주신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한 번만 읽어볼게요. My mother always has chores for me to do. 좋아요. 다음 문장 어때요? 제인이 당신에게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요거 조금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인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Jane looks like. 제인이 뭔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뭐처럼 보이는 거냐면요. She has. 그녀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뭘 가지고 있는 겁니까? Something.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무언가가 바로 to tell you. 당신에게 말할 무언가라는 거죠. 요게 우리나라 말로 제인이 당신에게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요렇게 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만 읽어볼게요. 가요, 시작. Jane looks like she has something to tell you. 한 번 더. Jane looks like she has something to tell you. 좋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내용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요. 그 똑똑하다는 거. 암기력도 중요하고요. 이해력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만큼이나 뭔가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김승규였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만나도록 할게요. See you soon!

0: while you sweat. 오늘의 영어 표현,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동안 오늘 했던 개구리 자세 하고 계셔도 괜찮고요. 편하게 계셔도 괜찮으니까요. 오늘의 영어 표현, a desperate attempt였어요. A desperate attempt. Desperate 하면은 절박한, 절실한 이런 뜻이고요. Attempt, 시도라는 뜻인데요. 절박한 시도겠죠? 좀 굉장히 거창한데 제가 아까 전에 don't make a desperate attempt by to put your feet by sending your hips up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발을 땅에 두려고 너무 그렇게 절박한 시도를 하지 마세요. 이렇게 대신 엉덩이를 들어 올리면서까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좀 큰 단어처럼 들리는데요.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대화문 통해서 보시면 조금 더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대화문 볼게요.
1: I'm so hungry. I'm about to pass out. But you ate 30 minutes ago. I know, but that was 30 minutes ago. I'm going to make one more desperate attempt to call that chicken place. Oh, heavens.
0: 네, 첫 번째 대화 봤어요. I'm so hungry, I'm about to pass out. I'm so hungry 다음에 that가 생략이 되는데요. 생략해서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I'm so hungry, 너무 배가 고파서 I'm about to pass out. 지금 pass out. faint라는 단어와 병행해서 쓸 수 있어요. 기절하다입니다. 너무 배고파서 쓰러질 것만 같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친구가 But you ate 30 minutes ago. 근데 너 30분 전에 뭐 먹었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I know. 나도 알아. But that was 30 minutes ago. 나도 아는데 그건 30분 전 얘기고 Oh, I'm going to make one more desperate attempt. 여기서 오늘 표현 나왔죠? make an attempt 이렇게 시도를 하다 해서 do an attempt 이렇게 안 하고요. make an attempt 이렇게 얘기합니다. So, I'm going to make one more desperate attempt. 한 번만 더 절박한 시도를 할 거야. to call that chicken place. 그 치킨집에 다시 전화를 하러 절박한 시도를 할 거야. 아까는 전화를 안 받았던 모양이어서 다시 한다고 하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Oh heavens 이럽니다. 맙소사 이런 뜻이에요. 맙소사. 그래서 두 번째 대화도 보러 갈게요.
1: Do you like this dress? How does it look on me? It's barely covering any part of your body. So you're saying it just looks like a desperate attempt?
0: Exactly. 네,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대화도 봤는데요. Do you like this dress? 이 원피스 어때? You like it? 마음에 들어? How does it look on me? 나한테 어때 보여? How does it look on me?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It's barely covering any part. 이럽니다. Barely, 간신히. Any part of your body. 지금 옷이 조금 그런가 봐요. It's 간신히 너의 어떤 부위도 잘 가려주지를 않아.
1: So you're saying,
0: 그러니까 네 말은,
1: it just looks like a desperate attempt.
0: 너무 절박해 보인다는 뜻이지? 너무 절박한 시도 같아 보인다는 거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exactly. 정확히. 이렇게 대답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대화문 다 살펴봤어요. A desperate attempt. 이제 잘 쓰실 수 있으시겠죠? 그럼 우리 마무리 할게요.
1: Yay! So, we did the frog, right? How does your hips feel? Good? I hope so. So next time, we will do a seated spinal twist.
0: 오늘 우리 같이 개구리 자세 했어요. 골반을 열어주는 동작이었죠. 발이 땅에 닿지 않아도 전혀 괜찮으니까요.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골반 열어주시게. 다음 시간에는 다리를 접어서 하는 척추 트위스트 해볼 겁니다. 그리고 영어 표현은 a desperate attempt 같이 공부해봤어요. 절박한 시도라는 뜻이었죠. 거창하게 들려도 실생활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요. 알아두시고요. 그럼 우리 내일 볼 때까지
1: I will see you so so soon. Have the best day ever. Okay? Bye!
2: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 방법
3: 야, 보통 심정지 환자 중에 60%가 남자래. 어쩌라고.
4: 일반인이라도 심폐소생술 하면 생존율이 1.7배나 차이 난다는데?
3: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할 일이 있겠냐?
5: 게임 오버.
4: 야! 야!
2: 환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질문을 해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반응이 없다면 119에 신고를 요청합니다.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여 호흡을 확인합니다. 호흡이 비정상적이라면 두 손을 포개 후 깍지를 껴 손바닥으로 가슴 압박 30회를 실시합니다. 이때 가슴 압박점은 가슴뼈 아래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환자의 호흡이 회복되었으나 의식이 없다면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합니다.
3: 덕분에 살았다, 야.
4: 밥 한 번 사.

0: Hello there, everybody.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진아킴의 Go Go Listening. There you go. 여러분 반갑습니다. Welcome back. I'm your good buddy, 진아킴.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궁금하시죠? 길지도 않고요. 짧지도 않습니다. 집중해서 한번 얼마나 내가 잘 들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Give a shot.
1: The Reed Island is colored with sunset. The scenery makes me envy these people living in the nature, feeling the change with their body. The life on the island began pushing and pulling, now walking together. This may be the reason they aren't leaving the reeds.
0: 네, 오늘 이야기 잘 들어보셨어요?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feeling the change with their body. 몸으로 변화를 느끼면서 이런 의미고요. 두 번째 listening point 주세요. Walking. 발음 주의하시면 되죠? 걷고 있는 이런 의미입니다.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는 또 다른 단어들과 이어져서 어떻게 우리에게 들리는지 You know what to do now. Take a listen.
2: Today's listening point. 1. The scenery makes me envy these people living in the nature, feeling the change with their body. The scenery makes me envy these people living in the nature, feeling the change with their body. 2. Now walking together. Now walking together.
0: 네, 잘 들어보셨죠? 자, 그럼 리뷰 해볼게요. 첫 번째 listening.

0: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The scenery makes me envy these people, living in the nature, feeling the change with their body. 그 경신은요, 몸으로 변화를 느끼면서 자연 속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부럽게 만들어요. 이런 의미입니다. 문장이 좀 길죠,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보세요. 자, 두 번째 문장도 주세요. Now, walking together. 이제 같이 걸어요. 자,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각각의 문장 속에 이렇게 들렸고요. 이런 의미로 쓰였네요. 전체 이야기 지문 보면서 자막 보면서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take a listen.
1: The Reed Island is colored with sunset. The scenery makes me envy these people living in the nature, feeling the change with their body. The life on the island began pushing and pulling. Now walking together. This may be the reason they aren't leaving the reeds.
0: Ready to enjoy y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Alright,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feeling the change with their body. 자, the with their 모두 다 기능어. feeling 앞글자 소리 제대로 내시면 되죠. 필링 아니에요, 여러분. 필링하게 되면 의미가 완전히 변합니다. feeling the change. 이거 발음하실 때도요. change 끝까지 발음하지 마시고요. 최 에 이불의 강세로 꽉 주세요. change. change. with의 the, their의 the 겹자음입니다. 첫 번째 th 발음 생략. with their. with their. 이렇게 들리면 되죠. with their body. 이때 the 사운드가 아와 이라는 모음 사이에 껴 있어요. 철자가 아니라 소리입니다. 소리 강모음 양모음 사이에 껴 있어서 우리 귀에 들릴 때는 body가 아니라 body, the 예 들리게 된다는 거 머릿속에 입력하시고 연습해 보세요. Go go listening 1. Feeling the change with their body. 잘하시네요. Go go listening 2. Feeling the change with their body. Okay. Go go listening 3. Feeling the change with their body.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try it. The scenery makes me envy these people living in the nature, feeling the change with their body. One more time. The scenery makes me envy these people living in the nature, feeling the change with their body. Great job.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which is 간단하네요. 한 단어. 주의하실 건 L이 묵음이라는 거. Walking. Walking. 크 발음이요. 살짝 된 소리가 나서 walking 보다는 walking. Walking 하시면 됩니다. Walking 갑니다. Google listening 1. Walking. Google listening 2. Walking. Google listening 3. Walking.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it a try. Now walking together. 한 번 더. Now walking together. Great job.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 들어보세요. Let's go, go listening.
2: Go, go listening. 1. The scenery makes me envy these people living in the nature, feeling the change with their body. The scenery makes me envy these people living in the nature, feeling the change with their body. 2. Now walking together. Now walking together.
0: 네, 여러분. 확연하게 영국식 발음과 북미권식 발음이 다르네요. 우리는 walking 이렇게 북미권에서는 발음하는데 영국식은 walking 이렇게 오에 가깝게 들리게 됩니다. 구분하세요, 여러분. 자, 그럼 이제 문장 내용 볼게요. The Reed Island, 갈대섬, 빈칸. 첫 번째 빈칸에 is colored with sunset. 몸으로 물들어 있다. 일몰로 물들어 있습니다. 갈대섬이요. 일몰로 물들어 있습니다. The scenery makes me envy these people. 자, 그 경치, 뭐 풍경 만들어요. 나로 하여금 부럽게. 누구를? These people.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Living in the nature. 자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0: feeling the change with their body. 아하, 느끼면서 변화를요. 뭐의 변화? With their body. 몸소, 자신의 몸으로 그 변화를 느끼면서 자연 속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부럽습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The life on the island began. 섬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빈칸 이어지죠. Pushing and pulling. 밀고 당기고 이런 의미잖아요. 서로가 밀어주고 끌어주고 이것이 시작됐다는 거죠. Now blank together. Walking together.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될 소리가 walking과 working. 되게 쉬운데 간혹 말할 때 혼란스러우시죠? 연습 부족입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익혀주시고요. 이제 함께 걷습니다. This may be the reason. 이것이 이유일지도 몰라요. They aren't blank the reason인데 빈칸에 들어갈 말이 living이에요. Living, 즉 그들이 갈 때를 떠나지 않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때 living이라는 단어 발음하실 때 living 길어요. 짧게 living, 요건 철자가 다르죠. 역시 소리의 차이점을 잘 구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이야기 알아봤는데요. 한 번 더 들어보시면서 100% 도전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to today's listening story one final time.
1: The Reed Island is colored with sunset. The scenery makes me envy these people living in the nature, feeling the change with their body. The life on the island began pushing and pulling. Now walking together. This may be the reason they aren't leaving the reeds.
0: 네, 오늘도 열심히 따라와 주셨죠? 수고 많이 하셨어요. www.abce.co.kr 오셔서 반복 학습 don't forget that. Alright? See you guys next time. By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similar words. Crack versus shatter. Crack versus shatter.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crack 그리고 shatter입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What's the difference? Let's find out. 네, 첫 번째 단어는요, crack입니다. 이거는 갈라지다 혹은 금이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네, 발음 연습해 볼게요. 네, 외래어로 이제 crack 이런 식으로 많이 발음하시잖아요. 뭐 crack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영어로는 이름절로 발음하셔야 됩니다. crack, crack. 그래서 최대한 연결해 주시면 좋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Crack. Very good. Okay,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네, crack은 간단하게 어떤 것에 뭔가 금이 갈 때 crack라고 합니다. 그리고 crack 같은 경우는 동사로도 사용할 수 있고 명사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Okay, 문장도 한번 볼게요. The mirror was cracked and dirty. My lips are dry.

rye and cracked. Crack 2 eggs into a bowl. Crack. 갈라지다, 금이 가다. Crack.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e mirror was cracked and dirty. Okay, 여기 같은 경우는 crack에다가 ed를 붙여서 형용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거울은 금이 가고 더러웠어. 그래서 금이 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cracked. The mirror was cracked and dirty. The mirror was cracked and dirty.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My lips are dry and cracked. 내 입술은 건조하고 갈라졌어. 그래서 갈라진 상태로 여기서도 형용사 ed를 붙였습니다. My lips are dry and cracked. 한번 해볼게요. My lips are dry and cracked. Very good. 여기서 ed를 붙일 때는 바로 되게 가벼운 t 발음만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cracked. Cracked.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달걀 두 개를 깨서 그릇에 담아. 그래서 여기처럼 동사로 사용할 수 있어요. Crack two eggs into a bowl. 주로 레시피 같은 데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Crack two eggs into a bowl. Crack two eggs into a bowl. 다음 단어는 shatter입니다. 이거는 아마 많이 들어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조금 어려운 단어이긴 하지만 일단 차이점이 뭔지 한번 볼게요. 네, shatter 같은 경우는 산산이 부서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이제 미국식 발음으로 중간에 이렇게 TT가 있으면 이렇게 가벼운 D 발음이 주로 나와요. 예를 들어서 better, 그렇죠? butter, okay? matter 이런 식으로 똑같이 여기서 shatter보다는 shatter 해볼게요. shatter, shatter, very good. okay, shatter는 crack와 다르게 이거는 산산조각 이해내는 거예요. 이럴 때는 shatter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뭔가 유리가 딱딱한 바닥에 부서질 때 산산조각 내잖아요. 그런 거를 shatter라고 합니다. 네, 문장도 한번 볼게요. The ball shattered the window. The cup shattered into tiny pieces. Don't shatter my dreams. Shatter. 산산이 부서지다. Shatter.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e ball shattered the window. 그 공은 창문을 산산조각 냈어. 그래서 어떤 아이가 공을 던졌는데 뭐 야구공이 이제 창문에 이제 던져가지고 산산조각 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금이 간 게 아니고 작은 조각이 막 내면서 부서진 거예요. 그럴 때는 shatter 단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동사로 the ball shattered the window. The ball shattered the window.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e cup shattered into tiny pieces. 그 컵은 산산조각 났어. 그냥 부서진 게 아니고 산산조각 났어. The cup shattered into tiny pieces. The cup shattered into tiny pieces. 네, 여기서는요, shatter라는 동사 안에서도 산산조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거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정말 미세한 작은 조각들로 이제 이게 부서졌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반복해서 into tiny pieces 이런 식으로도 문장 만들 수 있습니다. The cup shattered into tiny pieces. 마지막 문장입니다. Don't shatter my dreams. 무슨 말일까요? Okay, 뭔가 내 꿈에 대해서 친구한테 얘기를 하는데 친구가 너무 현실적으로 그건 아닌 것 같아 하면 내 꿈을 산산조각 내지 마. Don't shatter my dreams. 이런 식으로도 재밌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Don't shatter my dreams. Don't shatter my dreams. 네, 정리해 드릴게요. 네, crack. 이거는 뭔가 갈라질 때, cracked. 이런 식으로.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음주운전 관련된 주제에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음주운전 단속 관련된 얘기들 지난번에 정리를 좀 해봤었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처벌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윤창호법 이후로 이제 아무래도 음주운전 처벌 수위들도 상당히 좀 강화가 됐고요. 규정들도 강화가 됐죠. 이제 면허 정지되는 기준도 더 강화가 됐고, 그 다음에 사망사고라든가 아니면 상해사고를 냈을 때그 처벌 수위도 상당히, 그렇죠? 사망사고 같은 경우는 거의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게 형량도 강화됐습니다. 자, 이와 같은 처벌 관련된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화된 규정이 있고요. 강화된 처벌이 있습니다. 규정과 처벌을 부르는 단어는 약간은 다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규정은 regulation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니까 regulations. 강화된의 의미로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stronger regulations. 그죠? 그러면 좀더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나 그냥 단속 규정 자체가 강화된 거잖아요. 처벌 이전에 기준 자체가 강화된 거니까 stronger regulations 들어보세요.
1: Stronger regulations. Stronger regulations.
0: 처벌에도 stronger 쓸 수는 있어요. stronger penalties 써도 되는데, 이왕이면 다른 비교급 하나만 써볼게요. stiffer penalties. stiff도 약간 좀 강화됐다는 의미로 많이 써요. stiff penalty, stiff 이거 자체가. 그래서 약간 딱딱한 이런 느낌이거든요. 뻣뻣한의 느낌인데, 뻣뻣한 처벌. 목이 아플 때, 와, my neck is stiff 이러잖아요. 이거 우리 방송에서 했었는데요. my shoulders are stiff. 뻣뻣한의 느낌인데, 뻣뻣한 처벌은 결국엔 강화된 처벌을 말합니다. 그래서 stiffer penalties. 그러면 이건 처벌 수위가 아주 강화됐다는 느낌입니다. 이두개 같이 이렇게 쌍으로 외워볼게요. stiffer penalties. 들어보세요.
1: Stiffer penalties. Stiffer penalties.
0: 그 다음에, 강화하다라는 의미로 쓸수 있는 동사도 몇개 찾아봐야겠죠? 이건

0: 비교급 형용사잖아요. Be strengthened, be strengthened. Strong, strength, 힘이죠? 거기다 en 붙이면 동사가 되고 ed 붙여서 be strengthened 하면 강화되다. Be beefed up, beef up. 요거는 beef가 소고기죠? 근데 이게 동사로 쓰여요. Beef up 하면 뭐예요? 강화하다라는 얘기야. 뭐 고기 먹고 뭐 힘이 세졌다. 저는 이렇게 예전에 외웠는데 be beef, beefed up, be beefed up 이러면 강화되다. 자, 이거 두 개 들어볼게요.
1: Be strengthened, be strengthened, be beefed up, be beefed up.
0: 음주운전에 대한 규정과 처벌이 강화된 상태다. 그러면 이미 강화된 규정과 처벌이 있다. 이렇게 영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있다라는 식으로. There are, 있다. Now, there are now, 이제 있다. Stronger regulations and stiffer penalties for drunk driving. 뭐에 대한의 연결어는 for죠. For drunk driving. 음주운전에 대한 좀 더 강화된 규정과 처벌이 있다. Stronger, stiffer. 방금 전에 이왕 배웠으니까 써본 겁니다. There are now, 끊어요. There are now, 힘주고. There are now stronger regulations and stiffer penalties for drunk driving. 강세 주면서 들어보세요.
1: There are now stronger regulations and stiffer penalties for drunk driving. There are now stronger regulations and stiffer penalties for drunk driving.
0: 일단은 면허 취소 정지 쪽은 하나는 suspended, 하나는 revoked 이런 단어를 씁니다. Get suspended. Your license can get suspended. Suspended. 정지되는 거예요. 효력이 정지되는 거죠. 면허증의 효력이 정지되는 걸 get suspended. 아예 취소되는 겁니다. 다시 면허를 취득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운전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Get revoked. 법적 효력이 상실되다라는 뜻이에요. Get revoked. 들어보세요.
1: Get suspended. Get suspended. Get revoked. Get revoked.
0: 벌금은 fine이라고 하죠. Fine. Fine. 자, pay a heavy fine. Heavy가 무거운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약간 많은 액수를 말합니다. Pay a heavy fine. 벌금 액수도 제법 많이 냅니다. 자, 무거운 벌금을 내다. Pay a heavy fine. 들어보세요.
1: Pay a heavy fine. Pay a heavy fine.
0: 자, 면허 정지나 취소, 벌금. 감옥에 갈 수도 있죠. 자, go to jail. 쉽게 그냥 감옥 가다. Go to jail. 그 다음에 do some jail time. 자, 이건 징역형을 살다 이런 것처럼 jail이 감옥이니까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다는 얘기예요. Do some jail time 혹은 go to jail. 감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들어보세요.
1: Go to jail. Go to jail. Do some jail time. Do some jail time.
0: 징역을 받을 수도 있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이 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자,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달라지겠죠? 처벌 수위는? Your driver's license, 운전면허증, can get suspended or revoked. Get 한번 생략했어요. Get suspended or revoked. 붙여서 정지 취소. 뭐뭐 하면, if you get caught for DUI. 자, 요거 잘 보세요. Get caught. 잡히는 거죠? Catch의 과거분사. Get caught. I got caught. 나 잡혔어. 즉, 적발됐어. If you get caught, 뭐에 대해서? For DUI. 항상 for예요.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면 면허정지 혹은 취소. 됐죠? 들어보세요.
1: Your driver's license can get suspended or revoked if you get caught for DUI. Your driver's license can get suspended or revoked if you get caught for DUI.
0: 자, 최소 3년의 형량. 그럼 최소라는 말이 나와야 되고요. 형량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Sentence라고 그래요. Sentence. 그죠? 그럼 잠시 후에 여기서 한번 써볼 거고요. Life sentence 해가지고. 이건 그냥 prison도 감옥이거든요. Jail도 저기 감옥이고 prison도 감옥인데 at least 3 years in prison. 감옥에서 최소 3년은 있어야 된다. 최소 3년의 형량. At least 3 years in prison. 들어보세요.
1: At least 3 years in prison. At least 3 years in prison.
0: 자, 무기징역 뭐라 하냐면요. Life sentence. Life sentence. 선생님 이거 문장 아닌가요? 맞아요. 문장이란 뜻인데 두 번째 뜻이 뭐예요? 형량이에요. 형량. Life sentence. 무기징역. Get. 받았어. 무기징역을 받다. Get a life sentence. Get a life sentence. 그죠? 음주운전 사고도 최고 형량이 무기징역까지 올라갔습니다. 들어보세요.
1: Get a life sentence. Get a life sentence.
0: 오케이. 자, 이 단어 알아둘게요. 음주운전 재범에만 쓰는 건 아니고 특정 범죄를 저지르고 또 저질렀어. 사기 전과 3범, 4범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repeat offender라고 그래요. repeat offender. repeat offender라고 하면 offend는 어기다. 뭘 위반

0: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동사입니다. offender 하면 법을 위반한 사람인데 repeat 또 아유 음주운전을 지금 세 번째 걸린 겁니까? repeat offender죠. repeat offender 들어보세요.
1: repeat offender repeat offender
0: 자 그럼 문장에 넣어볼게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최소 3년형 선고를 받을 수 있다. 최고 무기징역까지죠. 최소니까 at least 3 years in prison을 get 받을 수 있다. 해볼까요? 자, 사망사고 내면 음주운전으로 you can get at least 최소 3 years in prison if you kill someone 사망사고를 내면 in a drunk driving accident 음주운전 사고에서 사망사고를 내면 최소 3년형을 받을 수 있다. 문장은 좀 길지만 요거 잘 보면 if를 나누고 양쪽으로 보면 문장 영작 가능하거든요. 해볼게요. You can get at least 3 years in prison if you kill someone in a drunk driving accident. 되죠? 들어볼게요.
1: You can get at least 3 years in prison if you kill someone in a drunk driving accident. You can get at least 3 years in prison if you kill someone in a drunk driving accident.
0: Okay. 자, 오늘은 이제 음주운전 처벌 관련된 단어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단어 stiffer penalties 강화된 처벌이죠. 들어볼게요.
1: stiffer penalties stiffer penalties
0: 취소 정지. 정지가 get suspended, get revoked 들어봅니다.
1: get suspended get suspended get revoked get revoked
0: 최소 3년의 형량 at least 3 years in prison 들어볼게요.
1: At least 3 years in prison. At least 3 years in prison.
0: 좋습니다. 자, 오늘도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신 경우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를 패턴으로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어떠한 일이 생소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핵심 패턴은요, 바로 I am new to 무엇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이 생소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으로 핵심 문장 이거 한번 뽑아봤어요. 저요, 신입사원이에요 라고 해서 그 일이 지금 생소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자, 그럼 어떠한 것이 생소하다, I am new to 무엇, 어떻게 문장이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어떠한 것이 새롭다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명으로 표현을 했어? 그쵸, 바로 무엇 is new, 혹은 무엇이 복수일 때는 무엇 are new로 얘기를 했을 겁니다. 와, 그게 새롭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나의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요, 저는 새롭습니다 라고 해서 I am new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새로운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일에 있어서, 어떠한 것에 있어서 정말 새로워서 생소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전치사 to를 붙여서 I am new to 무엇 하면은 이 무엇 자리에 분야라든지 어떠한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면은 그 일, 그 관련된 것들이 정말 새로워서 생소합니다 라는 의미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너무 새로워서 생소한 분야입니다, 생소한 일이에요, 처음 해보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 쓸 수 있는 I am new to 무엇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첫 번째 문장입니다. 저요, 신입사원이에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그 일이 지금 제가 생소해요 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I am new to 무엇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라고 해서 I am new to the job, 혹은 그 회사에서 제가 처음입니다, 그 회사가 생소해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I am new to the company,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 신입사원이에요 라는 표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 am new to the company. 한 번만 더. 시작. I am new to the company 라고 해서 저 신입사원입니다 라는 표현 I am new to the company로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저 지금 이 도시가 처음이에요, 저 여기가 처음이에요, 저 여기 아직 좀 생소합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동네가, 이 도시가 처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this city를 넣으세요. I am new to this city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쵸, 전 아직 이 동네가 생소해요, 혹은 저 여기 아직 처음입니다 라는 얘기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I am new to this city. 한 번만 더. 시작. I am new to this city 라고 해서 저 여기가 처음이에요, 저 여기 아직 생소합니다 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요, 저 이 일이 생소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방금 우리가 첫 번째 문장에서 신입사원입니다 라는 표현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일이 아직 좀 생소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this job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I am new to this job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아직 손에 안 익어가지고 좀 생소합니다 라는 의미들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am new to this job. 한 번만 더. 시작. I am new to this job 해서 전 아직 이 일이 생소해요, 아직 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런 표현들 I am new to this job으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마지막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저 그 분야는 아직 생소합니다, 그 분야가 처음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대개 분야라는 거는요, subject 혹은 field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분야를 학문으로 얘기를 할 때는 subject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 일과 관련되어 있는 분야는 대개 field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field는 원래 들판이지만, 그렇죠, 회사 용어에서 여러분이 아, 내가 그 필드, 저 필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아직 그 분야는 좀 생소합니다, I am new to the field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 am new to the field. 한 번만 더. 시작. I am new to the field 라고 해서 그 분야가 생소하다 라고까지 연습 한번 해봤어요. 자, 오늘은요, 어떠한 것을 처음으로 해가지고 생소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I am new to 무엇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문장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것들을 여러분이 저 그거 좀 생소해요 라고 할 때는 I am new to it로 얘기라는 거 떠올려 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들어보도록 하죠.
1: I'm new to the company. I'm new to the company. I'm new to this city. I'm new to this city. I'm new to this job. I'm new to this job. I'm new to the subject. I'm new to the subject.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변형을 해서 좀 응용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문장을 길게 늘려볼 수 있는 좀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으로 이거 한번 뽑아봤어요. 저 신입사원입니다 라는 거, 그쵸, 바로 I am new to the company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혹시 신입사원이세요?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상대방에게 어떻게 그것이 생소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는 그쵸, 바로 Are you new to 무엇으로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 신입사원이세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 Are you new to the company?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Are you new to the company? 한 번만 더. 시작. Are you new to the company?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신입사원이세요? 라는 질문 되고 Are you new to 무엇으로 얘기를 해서 그 일이 처음이세요? 혹은 이 도시가 처음이세요? 이런 얘기들 여러분이 물어볼 수 있고

무엇에 대한 답변으로 I am new to 무엇으로 여러분이 또 답변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으로는 제가 그 분야가 아직 생소하거든요 라는 걸 I am new to the field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을 살짝 과거로 되돌려가지고요. 아, 저요. 그때 그 분야가 생소했었어요. 라고 과거에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 여러분이 생소할 때는, 그쵸? I am new to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면, 과거에 제가 생소했습니다. I was new to 무엇으로 얘기를 해서, 저 그 분야가 생소했습니다. 라는 답변, I was new to the field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was new to the field. 한 번만 더. 시작. I was new to the field. 라고 해서 과거로 여러분이 얘기를 할 때는 그렇죠. I was new to 무엇으로 현재로 얘기를 할 때는 I am new to 무엇으로 여러분이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어떠한 분야, 어떠한 일, 혹은 정말로 이제 지금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도시들, 그런 것들의 생소에서 처음이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I am new to 무엇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so happy to have you back here today. I'm your host, Jake, who is always here for you. 안녕하세요. 자, 매일 10분 동안 행복해지는 시간이 있죠. Your 10-minute happiness. 도전해보고 안 되면 그 다음날 또 해보고. 자, 그 다음에 이미 도전 여러 번 해봐서 그걸로 다 정리가 됐으면 그 이전 것도 한번 보시고. 자, 그래서 10분 동안만 마음을 비우시고요. 편하게 출발하시면 됩니다. The first step is, as you know,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Did you give it a shot? 한번 해보셨나요? 자, 같은 뜻으로요. Did you give it a try? Did you give it a go? Did you give it a shot? 같은 표현입니다. 어쨌든 한번 해보다. 해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냥 외우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You're wasting your time, okay? If you're just trying to memorize what is given to you. 그냥 주어진 걸 외우는 거는 정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언제 필요한가, 그게 제일 중요한데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굴 믿어야 할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 어떻게 알아가 포인트고요. 누구를 뭐뭐 해야 될지. 그러면 후까지 한번 연결해 볼까요? 이미 힌트는 드렸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How do you know? 너 어떻게 알아? Who 다음에 뒤에 동작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How do you know의 발음은 How do you? How do you처럼 들려요. 자, 요거는 외워봐야 포인트가 없으니까 외우라고 드린 게 아니고 아, 도전해보고 힌트를 얻어보자. 실제 연습은 어디서 이어집니까? The real practice is waiting for you, right?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첫 번째 스텝에서는요. 앞에 나왔던 내용, 어떻게 하라는 동의라고요. 뭐뭐 할지, 누구누구누구도 다 똑같습니다. 아, 동사 하나만 바꾸면 되는구나. 누구를 믿어야 할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사실은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그렇죠. 동작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자신이 없을 때 너는 어떻게 하는 거야? 비결이 뭔데? 혹은 그거 확신할 수 있어? 이런 식의 느낌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알아? How do you know? 다음에 who? 간단하죠. 근데 믿다라는 걸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까지만 쓰면. 그래서 뒤에 trust를 쓰는데 그걸 연결해야 되니까 to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How do you know who to trust? to가 없다면 누구를 믿, 뭐죠? 이게 믿다 누구 알아. 이상하잖아요. 누구를 믿는 것을 알아. 라고 해서 바로 who to trust. 됐죠? 네, 그 다음에 누구를 뽑아야 될지 어떻게 알아? 뽑다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pick, 고르다, choose도 있고요. 아니면 뭐 elect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단어 한번 choose 써볼까요? 뭐 pick 쓰셔도 상관없고요. How do you know? How do you know who to pick? How do you know who to choose? 됐습니다. 누구를 초대해야 될지 어떻게 알아? 이제 다시 쓸 수 있겠죠? 제가 말씀 안 드리고 한번 먼저 볼까요? 그러면 your turn. 자, How do you know who to invite? 맞습니다. 아, 전부 다 여기에 있는 후가 초대하는 그 사람, 고르는 누구, 신뢰하는 누구. 아,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뒤에 아무도 없어도 되는 거구나. 왜? 앞에 이미 나와 있으니까. 누구한테 투표를 해야 될지 어떻게 알아? 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vote for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How do you know who to vote for? How do you know who to vote for? 뭐 선거는 되게 간단하죠. 여러분이 원하는 그러한 믿는 사람을 그렇게 뽑으면 되는데 평소에 하는 말과 언행이 그렇죠 행동이 일치하는가 거짓말을 하고 표 얻을 때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자기 한 말 다 어기는가 안 어기는가 이런 것만 잘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How do you know who to vote for? Who to vote for? 발음 하나만 주의하세요. 발음은요 who 다음에 나온 to는 who로처럼 들립니다. who로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요거를요 여러분 네 가지인데 바로 기회 드릴 거예요. 누구를 믿어야 될지 어떻게 알아? Your turn. 네, who to 이거죠. How do you know who to trust? 누굴 뽑아야 될지 어떻게 알아? Your turn. 네, how do you know who to choose? 누굴 초대해야 될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How do you know who to invite? 됐고요. 누구한테 투표를 해야 될지 어떻게 알아? 자, 투표해요. 자, 여러분, your turn. 네, how do you know who to vote for? 됐습니다. 그러면 더 한번 연결해 볼까요? Step 2. 이 상황에서 누굴 믿어야 할지 어떻게 아는데? 다 나왔잖아요, 이미. 느낌, 어감, 누언스라고 하죠. 예, 누언스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How do you know? 됐어요. 되게 쉽죠. 누굴 믿어야 되는지. Who to trust? 간단하죠? 아까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in this situation. 아, 멋진 말인데 그냥 쭉 연결되네. How do you know who to trust in this situation? 빨리 하면, hey, how do you know who to trust? Who처럼 들려요. Who to trust in this situation?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누굴 뽑아야 될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 How do you know who to choose? 아까 나왔잖아요. How do you know who to choose? 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위해서니까 For this project. For this project. 그렇죠? 예, 네, 좋습니다. 맨 마지막으로요. 바로 이거죠. 결혼식에 누구를 초대할지 어떻게 알지? 누구를 초대하고 누구를 빼고 다 오라고 하면 너무 저기고 민폐가 될까봐 오히려 그분들한테. 그래서 예, 사실은 뭐 요즘에는 가장 적은 예, 그런 조그마한 하우스 웨딩 스타일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보리밭 가서 이렇게 결혼 예, 하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그런 게 실용적이고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뭐 나름대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누굴 초대해야 될지 How do you know who to invite? How do you know who to invite? 그 다음에 어디를 초대하는 거예요? Invite에 걸리는 거예요. Invite 사람 to your wedding.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여기 이미 나왔으니까 Who to invite to your wedding? Who to invite your Who to invite to your party?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집니다. Today's try it again.

Let's check it out in a dialogue for the last time. 한번 가볼까요? 이 상황은, 그쵸? 이 상황에서 누굴 믿어야 될지 네가 어떻게 알아?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딱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너 빼놓고는 다 일단 의심을 해봐. 자, 그러면

0: How do you know who to trust in this situation?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In this situation 됐고요. 그랬더니 반응은요. 의심하다가 뭐예요? Doubt예요. Doubt everyone. 너를 제외하고 except yourself. 다른 말로 하면 but입니다. But이 그러나 했던 말고 제외하고의 뜻도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의심에서 시작되지만 한번 믿으면 또 신뢰를 줘야 되겠죠? 여러분, if you don't watch this program again, you know what to do. Visit our website. 알겠죠? 네. 다음에 여러분, 주위 분들과 많이 나눠주시고요. 좋은 에너지도요. 멋진 하루, 건강한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I'll see you next time. Keep it up. Bye!
1: Oh,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형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박스사고.
6: 하여튼 만약 가스가 튀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5: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생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6: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니다. 주방세제와 물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배부 주변에 돌솔 발라주면 끝!
5: 거품이 보글보글 불어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6: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니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펭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everybody.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진아킴의 Google Listening. There you go. Good to see you all, everyone. I'm your good buddy, 진아킴.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는요, 이제 루벤과의 가족들과의 작별이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인지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Listen carefully.
1: The sun rises on the Lake Titicaca, and another day begins. The boat comes in, and people come and go. It's time to say goodbye. Here, where I first met Ruben's family yesterday. I feel like our friendship has grown like the roots of the reed over a day.
0: 네, 이야기 잘 캐치하셨죠? 갈대의 뿌리처럼 그 루벤과의 저와의 그 우정이 자랐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잘 캐치하셨겠죠?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here where I first met. 내가 처음 만난 이곳 이런 의미죠.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the roots of the reed over a day. 하루 사이에 갈대의 뿌리.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 문장이 이어지면 내용이 이해되실 거예요. 포인트로 딱 발췌해서 잡아낸 문장입니다. 자, 그럼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 어떻게 들리는지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2: Today's listening point. 1. It's time to say goodbye here where I first met Ruben's family yesterday. It's time to say goodbye

0: Here where I first met Ruben's family yesterday.
1: 2.
0: I feel like our friendship has grown like the roots of the reed over a day. I feel like our friendship has grown like the roots of the reed over a day.
2: 네, 여러분 잘 캐치하셨죠? 자, 그럼 이제 뜻 좀 알아보죠.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댓글을 끝냈어. It's time to say goodbye here where I first met Reuben's family yesterday. 내가 어제 루벤의 가족을 만난, 처음 만난 이곳에서 작별할 시간입니다. Okay,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볼까요? I feel like our friendship has grown like the roots of the reed over a day. 하루 사이에 우리의 우정이요, 네, 갈대 뿌리처럼 커진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문장 속에서 이런 의미로 쓰였네요. 자, 자막 보면서 한 번 더 들어보실 텐데 아시죠? 본인이 들었던 부분과 일치하지 않거나 잘못 들었거나 또는 놓친 부분 있을 것 같은데요. 눈으로 확인하면서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3: The sun rises on the Lake Titicaca and another day begins. The boat comes in and people come and go. It's time to say goodbye. Here where I first met Reuben's family yesterday. I feel like our friendship has grown like the roots of the reed over a day.
2: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e part. Let's go for the first listening point. Here where I first met. Here where. Here where. 이어서 발음하다 보면 약간 이렇게 어렵게 소리가 날 수 있는데요. 끊으세요. Here where I first met. 이렇게. I는 강세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냥 where I 하시면 되고요. First met에서 보시면 first 자음 met의 자음이죠. 자음의 소리가 쭈르륵 연속적으로 세 개가 나오게 되면 두 번째 자음의 소리가 탈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발음하실 때 편하죠. First met이 아니라 first met. 이렇게 소리내시면 됩니다. Google listening 1. Here where I first met. 네, 두 번째 Google listening 2. Here where I first met. 잘하시네요. Google listening 3. Here where I first met.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try it. It's time to say goodbye here where I first met Reuben's family yesterday. One more time. It's time to say goodbye here where I first met Reuben's family yesterday. Great job.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the roots of the reed over a day. The of the, 기는 거죠. Roots, reed, over day. 이게 이제 내용을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모든 단어의 강세가 가죠. 음절의 위치가 정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하셨다라는 그런 어떤 가정하에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roots 여기 우 이 부분 강세 주시고 read 이에 강세 주시고 over 첫 번째 o에 강세 주시고 day a에 강세 주시면 되죠. 이렇게 해보세요. Google listening 1. The roots of the reed over a day. Google listening 2. The roots of the reed over a day. 네, 잘하셨어요. Google listening 3. The roots of the reed over a day. Well done. Give her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I feel like our friendship has grown like the roots of the reed over a day. One more time. I feel like our friendship has grown like the roots of the reed over a day. Excellent.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 들어보세요. Let's go, go listening.
4: Go, go listening. 1.
0: It's time to say goodbye. Here where I first met Reuben's family yesterday. It's time to say goodbye. Here where I first met Reuben's family yesterday.
4: 2.
0: I feel like our friendship has grown, like the roots of the reed over a day. I feel like our friendship has grown,

0: like the roots of the reed over a day.
1: 영국 출판과 비교하면서 잘 들어보셨죠? Well done. All right, then,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The sun blank on the lake Titicaca, and another day begins. 빈칸에 들어갈 동사가 rise. 발음하실 때 우 하면서 시작하세요. Rise. 요 동사는 rise, rose, risen. 오르다 라는 의미거든요. The sun rise 했으니까 해가 뜨는 거죠. 어디에? On the lake Titicaca. Titicaca 호수에 해가 뜹니다. 그리고 another day, 또 다른 하루가 begins, 시작합니다. The boat comes in and people blank 했는데 배가 한척 들어오죠? 그리고 사람들이요, blank 했습니다.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come and go, come and go, 오고 갑니다. 이런 의미예요. It's time to say goodbye. 이제 작별할 시간이에요. 이런 의미죠. 쉼표 이어진 그 다음 문장 보면 here, 이곳은 이곳인데 이곳은 어떤 곳? Where I first met, 처음 만난 이곳. 근데 누굴 만난 거죠? Met Reuben's family, 루벤의 가족들을 만난 거죠. 언제? Yesterday. 이렇게 직청직해 하듯이 직독직해로 연습하시면 바로 귀에 들어오죠, 여러분. I feel like our friendship, 나는 느껴요, 뭐뭐처럼 느껴요, 우리의 우정이요, has grown, 자랐다고 느낍니다. 뭐처럼? Like the roots, 뿌리처럼. 근데 뭐의 뿌리예요? Of the reed, 갈대의 뿌리처럼. 빈칸 했는데 발음 연습했을 때 많이 하셨잖아요. 빈칸에 들어갈 말은 over a day, 즉 하루 동안. 이렇게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이야기 길지 않았어요, 여러분. 100% 도전 가능하시겠죠? 한 번 더 트라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today's listening story one final time.
2: The sun rises on the lake Titicaca, and another day begins. The boat comes in, and people come and go. It's time to say goodbye. Here, where I first met Reuben's family yesterday. I feel like our friendship has grown like the roots of the reed over a day.
3: Que tengas un feliz viaje.
1: Gracias. 귀에 잘 들린다는 것은 그만큼 원어민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흉내내면서 그 소리에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아시죠? 반복적으로 들어주세요. Until then, take care, everybody. See you next time. Bye-by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Okay,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very confusing words. Honest versus genuine. Honest versus genuine.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입니다. Honest, 그리고 genuine. What's the difference? Let's find out. 네, 첫 번째 단어입니다. Honest. 이거는 솔직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네, 여기서는 H가 묵음입니다. Honest, 절대로 아니죠. 다 알고 계시죠? 여기서는 그냥 바로 O 발음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Honest. Honest. 여기 스펠링은 N-E-S-T이지만 발음을 좀 더 NIST로 하시면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강세가 앞부분이라서 두 번째 음절은 좀 약하게 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Honest. Honest. He's honest. She's honest. Okay, 잘 들리시나요? Okay, let's take a look at the nuanced differences. 네, honest. 솔직한, 신뢰.

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So someone who tells the truth, someone you can trust is an honest person.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She's an honest person. Do you want my honest opinion? I'm being honest with you. Honest, 솔직한, honest.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She's an honest person. 네, 무슨 말이에요? 그녀는 정직한 사람이야. 네, 거짓말 안 하고 항상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이야. She's an honest person. She's an honest person. She's an honest person. She's an honest person. 네, 두 번째요. Do you want my honest opinion? 너는 내 솔직한 의견을 원해? 오케이? 뭔가 좀 이거 다음에는 좀 안 좋은 의견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의견이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솔직한 그대로 사실대로 말하는 의견이니까 honest opinion라고 말합니다. 네. Do you want my honest opinion? Do you want my honest opinion? Do you want my honest opinion? Very good. Okay, 마지막 문장입니다. I'm being honest with you. I'm being honest with you. 내가 너에게 솔직하게 말해주는 거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I'm being honest with you. I'm being honest with you. 네,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게요. I'm being honest with you. I'm being honest with you. 네, 두 번째 단어를 넘어갈게요. 여기서는 genuine. 네, 발음 연습부터 할게요. genuine. genuine. genuine. 네, 스펠링은 G지만 J 발음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genuine. genuine, okay? 여기 new-in, n-u-i 부분에는 new-in, n-y-o-o 느낌으로 한번 해보세요. genuine, genuine, very good. okay, 진실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혹은 진정한 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honest 같은 경우는 솔직한 거지만 사실 주로 솔직한 거가 좋은 거지만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genuine 같은 단어는 항상 긍정적인 단어예요.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She's a genuine person. Thanks for being a genuine friend. His laugh wasn't genuine. genuine, 진실된, genuine.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She's a genuine person. 그녀는 진심 어린 사람이야. 그녀는 진심 어린 사람이야. genuine, she's a genuine person. 네, 우리나라 말로도 뭐 그녀는 진국이야. 완전 좋은 칭찬이잖아요. 그럴 때 genuine 단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She's a genuine person. She's a genuine person. 네,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anks for being a genuine friend. 진정한 친구가 되어줘서 너무 고마워. Thanks for being a genuine friend. Thanks for being a genuine friend. 너무 좋은 칭찬이죠.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His laugh wasn't genuine. 그의 웃음은 진심이 아니었어. 약간 하하하하 이런 웃음이죠. 진실한 그런 웃음이 아니고 가짜로 약간 웃는 느낌이죠. 좀 가식 있는 웃음. His laugh wasn't genuine. Okay, good.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게요. His laugh wasn't genuine. His laugh wasn't genuine. 네, 정리해드릴게요. Okay, honest. 이거는 솔직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뭔가 거짓이 아닐 때 진짜 솔직하게 사실대로 신뢰 있게 이런 거를

honest라고 합니다. 근데 honest라는 경우는 뭐 솔직한 거는 좋지만 너무 솔직한 것도 또안 좋게 볼수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기억하셔야 되고 genuine 같은 경우는 항상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진실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She's a genuine person. He's a genuine person.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Okay, honest, 그리고 genuine.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She's an honest person. She's an honest person. She's an honest person. She's an honest person. She's an honest person. She's a genuine person. She's a genuine person. She's a genuine person. She's a genuine person. She's a genuine person. Honest, 그리고 genuine. 이해 잘 되셨나요? Okay,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www.ebse.co.kr. Remember, practice makes perfect. 네, 언어를 배우실 때, 영어를 배우실 때 반복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아시죠? Okay, so don't forget to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as well. All right, everyone,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again soon. Bye.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는 음주운전 관련된 이야기들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다뤄보면서 표현들 배워봤었죠? 음주운전 원인과 사고, 단속과 처벌 강화 관련된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로 제가 안전운전을 좀 골라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음주운전도 일단 해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고, 난폭운전, 보복운전, 그렇죠? 그다음 속도 위반 이런 것들도 다 도로상에서 본인도 그렇지만 남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자, 무엇보다 남을 좀 배려하고 그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다 같이 함께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전운전 오늘 주제입니다. 들어갈까요? 안전하게 운전하다, 규정 속도를 지키다, 양보하다, 배려하다. 참 이 세 가지만 잘 돼도 참 우리가 교통사고가 덜 발생할 것 같긴 한데요. 자, 안전하게 해당하는 safely. 자, 부사죠. drive safely. drive safely. 자, 친구한테 운전 조심해. drive safely.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건 뭔가요? 이게 맞지 않나요? 그쵸? 문법적으로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길다 보니까 언어민들이 실제 구어체에서 drive safe, drive safe 이렇게 많이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언어민 집필진하고도 이제 얘기를 해보면 그럼 이걸 과연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물어보면 실제 이렇게 너무 많이 쓰니까 이렇게도 쓴다.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다 통용된다고 보면 돼요. 어법상은 이게 맞을 것 같지만 맞아요 저게. 근데 이렇게도 쓴다. 이렇게 두 가지. Drive safely, drive safe, drive safely, drive safe. 이렇게 두 가지 들어보세요.
1: Drive safely, drive safely, drive safe, drive safe.
0: 오케이. 규정 속도를 지키다. 자, 여러분 규정 속도 뭐라고 합니까? 일단은 넘어서는 안 되는 속도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속도는 speed고 뒤에 제한, 속도 제한, limit, speed limit, follow, 따라가야죠? 지켜야죠? 별거 없죠? follow the speed limit, follow the speed limit. 두 개의 단어 합성 앞에 힘 줘야죠. 들어보세요.
1: follow the speed limit, follow the speed limit.
0: 좋습니다. 양보하다, 배려하다. 양보하다는 동사 하나로 처리되는데 배려하다라는 건 동사로 처리가 잘 안 됩니다. consider는 뭐 생각하고 고려할 때 쓰는 말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consider 쓸 수는 있는데요.

0: 이렇게 갑니다. Be considerate. 뒤에 of가 붙어요. You should be considerate of other drivers. 운전할 때 다른 운전자들 항상 배려해야 된다. You should be considerate. Considerate. 아, 발음이 어렵네요. Considerate. 약간 리을처럼 바뀌어요. 이게 flap sound, 솔타름. Considerate. 자, 원어민 발음 들어보세요.
1: Yield. Yield. Be considerate. Be considerate.
0: Okay. Very good. 자, 항상 안전 운전을 해야 되고 규정 속도를 지켜야 된다. 요 두 가지 붙여볼게요. Drive safely 해야 되고 follow the speed limit을 항상 always 붙이면 될 것 같은데요? 주어를 유를 잡아볼까요? You should always drive safely and follow the speed limit. You should always drive safely and follow the speed limit. 들어볼게요.
1: You should always drive safely and follow the speed limit. You should always drive safely and follow the speed limit.
0: 그 다음에 난폭 운전. 이런 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무분별하게 운전하다. 이 부사를 하나 좀 찾아볼게요. 자, 뭐 우리 뭐 무분별하게 운전하다 이런 말을 잘 안 하지만 그냥 난폭 운전하다. 자, 영어로는요. recklessly라고 하는 부사를 가장 많이 씁니다. Drive recklessly. Drive recklessly. 그럼 이게 곧 난폭 운전을 하다라는 얘기예요. 속도도 안 지키고 막 지그재그로 운전하고 막 이런 거 있죠. Drive recklessly. Recklessly. 자, 이거 외울게요. 이 단어. 자, 들어보세요.
1: Drive recklessly. Drive recklessly.
0: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볼까요?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운전하는 사람도 있죠? 네, 가끔 운전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저렇게 운전할 수 있는지. 자, drive like a maniac. Maniac은 뭐 자주 쓸 필요는 없는 단어인데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아,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이네. Drive like a maniac. 도로에서 보면 난폭 운전, 보복 운전. 도저히 남에 대한 배려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운전자들이 있습니다. 많진 않지만. 자, drive like a maniac. 들어보세요.
1: Drive like a maniac. Drive like a maniac.
0: 정지신호, 즉 빨간불이면 서야 되는데 왜 지나갔어요? 그거 뭐예요? 빨간불 정지신호를 무시한 거죠? 자, 보세요. run을 써요. 저 뛰다 동사가 저기 왜 들어간 거죠? 수거예요. 수거. 이유가 없어요. 그냥 수거라고요. run a red light. run a red light. Run a red light. 이걸 막 분석해서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그냥 이게 콜로케이션인데 이 네 개의 친구가 어벤져스처럼 모여가지고 정지신호를 무시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Run a red light. 들어보세요.
1: Run a red light. Run a red light.
0: 이런 쉬운 단어의 조합을 영어로 콜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부 사람들은 무분별하게 운전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린다. Drive recklessly 해가지고 danger죠. 앞에서 했었던 표현, put other people in danger. 자, 그렇게 되고, pose a danger라는 표현을 또 바꿔볼게요. Some people drive recklessly. Some people drive recklessly. 어떤 사람들은 아주 난폭 운전한다. Drive recklessly. 그죠? 무분별하게 운전해서. And pose a danger to others. Pose a danger. 자, pose a danger to others.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위험을 가한다예요. pose가 가하다의 뜻도 있거든요. 네. pose a danger to others. 다른 사람들한테 위협을 가한다.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들어볼게요.
1: Some people drive recklessly and pose a danger to others. Some people drive recklessly and pose a danger to others.
0: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표현을 좀 했으면 좋겠냐면요. 안전운전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참 뭐 성격이 온순한 사람도 운전하다 보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런 말들을 영어로 좀 배워볼게요. 평정심을 잃고 막 화가 날 수도 있죠. Lose one's temper. Temper. 자, lose one's temper. 이것도 수거입니다. 평정심을 잃고 화를 내다. 들어보세요.
1: Lose one's temper. Lose one's temper.
0: 참다가 터진 거예요. That's losing your temper. 그 다음에 운전 중 분노를 느끼는 걸 뭐라고 하냐면요. 이건 특수 용어입니다. Road rage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Rage가 분노고 길에서 느끼는 분노. Feel road rage. Road rage. 이건 무슨 말이에요? 걷다가 느끼는 게 아니라 운전 중이에요. 그래서 운전이라는 단어가 전혀 없지만 이거는 운전 중 느끼는 막 끌어오는 감정. 그걸 road rage라고 합니다. Feel road rage. 들어보세요.
1: Feel road rage. Feel road rage.
0: 이건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단어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격분하다. 막 욕을 하는 경우도 있고. 격분은 angry는 그냥 화난 거고요. get so angry. 이걸 한 단어로 furious. angry 곱하기 3 정도 돼요. 느낌이. angry가 1이면 얘는 3이에요. 레벨이. furious. Get furious. 분노가 폭발하는 겁니다. 우리도 격분하다는 그냥 화나다 하고 느낌이 다르죠? 이건 많이 화난 거죠. 욕하는 거 뭐라고 하냐면요. Swear. swear, 이게 뭐 어디 맹세하다 이런 뜻도 되는

0: 뜻인데 이게 사전 두 번째 뜻이 욕을 하다라는 얘기예요. Some people swear, some people get furious because they feel road rage. Okay? 자, 이거 들어보세요.
1: Get furious, get furious. Swear, swear.
0: 이게 욕하다, 욕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일부 사람들은 평정심을 잃고 운전 중에 분노를 느낀다. 운전 중 분노가 아까 뭐라고요? Road rage라고요. Some people lose their temper and feel road rage. 뭐다? Some people lose their temper. Lose their temper. 평정심을 잃고, 그죠? 화를 내죠? Feel road rage. 그죠? 엄청나게 분노를 느낀다. 운전하다가 느끼는 겁니다. 자, 들어볼게요.
1: Some people lose their temper and feel road rage. Some people lose their temper and feel road rage.
0: Alright, 자, 오늘 정리합니다. 균형속도를 지키다. 안전운전의 가장 기본이죠? Follow the speed limit. 들어볼게요.
1: Follow the speed limit. Follow the speed limit.
0: 난폭 운전을 하면 안 되죠? 무분별하게 운전하는 거는 drive recklessly. You should not drive recklessly. 들어보세요.
1: Drive recklessly. Drive recklessly.
0: 마지막으로 표현 하나 배웠었죠? Road rage. 그죠? Feel road rage. 그러면 운전 중 분노를 느끼다. 들어볼게요.
1: Feel road rage. Feel road rage.
0: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주제들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자, 복습하고 싶거나 영상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다시 보기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오셔서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정말 죄송해요 라고 할 때 I'm sorry 요것만 쓸 수 있었다면 제가 너무 재촉해서 죄송해요. 제가 뭘 해서 죄송해요 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그 죄송한 이유를 얘기를 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패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은요, 바로 I'm sorry to 동사로 얘기를 해서 어떤 일을 해서 정말 죄송해요 라고 사과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문장으로 이거 한번 뽑아봤어요. 내가 너무 자꾸 재촉하죠? 재촉해서 너무 미안해요 라고 할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표현 I'm sorry to 동사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I'm sorry to 동사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미안해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습관적으로 그쵸? I'm sorry 나올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미안한 거를요 행동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행동을 해가지고 미안해 라고 그렇게 미안함을 얘기를 할 때는요 I'm sorry to 동사로 얘기를 하면은 그 행동을 해서 정말 미안해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사 자리에 여러분이 미안한 것들을 넣어서 연습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m sorry 이것만 연습했다면은 내가 뭐해서 미안해 라고 구체적으로 연습 한번 해 보도록 하죠. 그 첫 번째 문장으로요 귀찮게 해서 죄송해요 라고 연습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 귀찮게 하지마 라고 영어로 얘기를 할 때 그쵸 don't bother me 라고 얘기를 하죠. 이 bother 이라는 동사가 귀찮게 하다 라고 많이 쓰입니다. 그러면 제가 당신을 귀찮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영어로 얘기를 할 때는 그쵸 바로 I am sorry to bother you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자꾸 귀찮게 하죠 귀찮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표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m sorry to bother you. 한 번만 더. 시작. I'm sorry to bother you 라고 해서 제가 귀찮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라는 문장 I'm sorry to bother you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제가 방해해서 죄송해요 혹은 제가 좀 끼어들어서 죄송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되게 방해하거나 끼어들 때는요 바로 interrupt라는 동사를 써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I'm sorry to interrupt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되게 회의에 갑자기 끼어들거나 회의실에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죄송해요. I'm sorry.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제가 갑자기 훅 하고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I'm sorry to interrupt.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하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방해해서 죄송해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혹은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m sorry to interrupt. 한 번만 더. 시작. I'm sorry to interrupt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발음 포인트 하나 말씀드리면요 interrupt 라는 발음에서 interrupt 라는 발음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NT에서 T를 날린 소리도 여러분이 들어볼 수가 있거든요. I'm sorry to interrupt 이렇게도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재촉해서 미안해요. 재촉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재촉할 때는 빨리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재촉할 때 rush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요. I'm sorry to rush you.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너를 자꾸 이렇게 막 들들 볶지? 막 재촉하지? 미안해.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I'm sorry to rush you로 말씀해 주세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m sorry to rush you. 한 번만 더. 시작. I'm sorry to rush you. 라고 해서 재촉해서 미안합니다. 라는 표현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으로는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당신을 좀 기다리게 했죠? 기다리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잠깐만 기다려. 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정말 오래 있다가 많이 기다렸지.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keep 대상 wait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대상을 기다리게 하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요. I'm sorry to keep you wait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너를 좀 기다리게 했지? 미안해.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자, 요거는 좀 많이 입에 붙여야 되겠죠? 세 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m sorry to keep you waiting. 한 번만 더. 시작. I'm sorry to keep you waiting.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시작. I'm sorry to keep you waiting. 아, 내가 기다리게 했지? 좀 미안해. 라고 얘기를 할 때 I'm sorry to keep you waiting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I'm sorry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쵸, I'm sorry to 동사로 얘기를 해서 아, 내가 그 행동을 좀 했지? 좀 미안해.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한번 좀 살펴봤거든요. 떠올려주시면서 우리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1: I'm sorry to bother you. I'm sorry to bother you. I'm sorry to interrupt. I'm sorry to interrupt. I'm sorry to rush you. I'm sorry to rush you. I'm sorry to keep you waiting. I'm sorry to keep you waiting.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서 응용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살을 한번 붙여보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으로요. 내가 귀찮게 해서 미안해요 라는 표현. 그쵸. 바로 I'm sorry to bother you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말에 혹은 이제 집에 누가 있는데 막 전화해가지고 막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 제가 집에 계시는데 자꾸 귀찮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집에 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할 때 집에를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죠? 그쵸. 바로 at home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 am at home 이렇게 where are you 라고 할 때 나 집이야 라는 거를 I am at home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I'm so sorry 혹은 I'm sorry to bother you at home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지금 당신이 집에 있는데 자꾸 제가 귀찮게 해가지고 정말 죄송해요 라는 표현, 되게 주말에 여러분이 연락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m sorry to bother you at home 해서 집에 계시는데 제가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제가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끼어들어서

죄송해요라는 표현으로 I'm sorry to interrupt이라는 표현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랑 정말 상관없이 이런 표현들도 여러분이 가끔씩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아, 자네 반성 좀 해야지. 야, 너 반성 좀 해라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때는 당신이 미안해야 돼요 라고 영어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요, You should be sorry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야, 너 반성 좀 해야지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자, 요거 은근히 많이 쓸 수 있으니까 교역을 해두시면 좋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You should be sorry. 한 번만 더. 시작. You should be sorry.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야, 너 반성 좀 해야지. 야, 너 반성 좀 해.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I am sorry만 쓸 수가 없으니까. 야, 미안해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할 때는 Don't be sorry. 이렇게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조금 응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I'm sorry 말고도 다양한 문장을 할 수가 있게 됐다는 거. 그리고 오늘의 핵심은 그쵸, I'm sorry to 동사로, 동작으로 여러분이 미안한 표현들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show. It's so nice and wonderful to have you back here today.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10분 영어, 딱 하루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 다들 알고 계시죠? Like a happy and pleasant walk, this will be a happy and pleasant weekly review.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일주일을 쭉 한번 다시 담아보는 시간이죠. 자, 살짝 놓쳤던 분들 혹은 앞에 나왔던 것을 다시 recap, 이렇게 recapitulate, 그죠? 요약해서 한번 다시 잡아가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즐거운 마음으로요. 마음이 즐거우면 다 즐거워 보입니다. 자, 그게 다른 게 즐거워야 내 마음이 즐거운 게 아니고요. 내가 즐거워야 다른 것들도 다 즐겁게 바라볼 수 있는 거겠죠? 출발합니다. Here we go. 빰빰빠람빰빰빰빰빰빰빰 Mission Possible. 자, 먼저 월요일 겁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기억나시죠? 내가 아는 한 그는 말이 많지 실천을 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주로 떠버리다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 라는 얘기겠고요. 그는 말발이 정말 좋지.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살짝 부정적인 내용인데요. 하지만 어떻게 영어를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아는 한, 뭐뭐 아는 한 하는 것은 바로 as far as I know. 내가 아는 한, 그 사람은 he's a talker. 말을 하는 사람이지 he's not a doer.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아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말발이 좋다는 표현은 바로 smooth, 그렇죠? smooth talker, 그렇죠? 예, 그래서 smooth, the 발음 살리시고 talker, n이 묵음입니다. 예, 토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talker,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smooth operator, 그래서 smooth operator 이런 노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he's such a smooth talker까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은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기억나시나요? 나는 그걸 승낙할지 거절할지 이거 확신이 좀 안 서는데 그러면은 어떤 내용이 나올까? 뭐 sure가 나올까요? 아니면은 not sure가 나올까? 그 다음에 서둘지 마 심사숙고하라고 다들 기억나시죠? 그래서 I'm not sure 뒤에 whether 인지 아닌지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뒤에 바로 to 동작 연결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whether to accept it or reject it. 그렇죠? 그래서 accept it or reject it인데 발음이 연결되니까 accept it, reject it처럼 들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연결하시면 되겠고요. 그랬더니 서둘지 마! 그래서 막

두는 게 rush잖아요. 그래서 don't rush it. Don't rush it. 한밤 자고 한번 생각해 봐. 이런 식으로 take your time. 그래서 sleep on it. 발음이 sleep on it인데 sleep on it처럼 들려요. sleep on it. 좋습니다. 자, 수요일 표현은요. 이겁니다. 무심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몰라서 그런 거라니까.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던 거겠죠. 자, 그렇다면 얼마나 염려하는지 보여줘.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뭐뭐가 아니고 뭐뭐야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It's not that, it's just that 하는 표현이었죠. It's not that I don't care. 내가 신경을 안 써서가 아니고 It's just that I don't know. 몰라서 그런 거라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바로 show me, 보여달라니까. 그렇죠? How much you care. 그래서 얼마나 나를 염려하고 있는지 How much you care about me. 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도 되겠고요. 예, 이거 뭐 다 좀 웃자고 할 거면은 여러분 그러니까 아니 뭐 뭘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야? Show me the money.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요일은요. 그녀가 왜 나한테 그렇게 발끈을 했는지 내가 아직도 모르겠어. 그렇죠? 아직도 모르겠다. 그러면 still don't know. 이런 표현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단지 뭐 울컥했던 거다. 울컥도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은 형용사 딱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emotional 있고요. 그래서 I still don't know. 아직 모르겠어. Why? 여기까지만 쓰셔도 돼요. 문맥이 주어진다면. I still don't know why. 그렇죠? 아직까지도 모르겠다. Why she? 원래 이게 snap이에요. Snap your fingers. Do, ba, snap your fingers like this.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사람이 뚝 부러지는 거. 가지 같은 게 뚝 부러지는 거니까 이렇게 발끈하는 거죠. 그래서 snap at me. 아시겠죠? 발끈한 대상이, 부러진 대상이 나를 향하고 있다 해서 여기에 at가 바로 어떤 포인트, 지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still don't know why she snapped at me. 됐죠? 그랬더니 she was just emotional. She was just emotional. 그래서 emotional, 감정을 한번 느껴보세요. 이거 그냥 보고 따라해야지. 공부하면 되겠네. 안 남는다니까요, 기억에. 예, 그래서 제일 좋은 건 거울을 보고 하셔도 되고요. 제가 하는 동작을 따라 하셔도 되고 약간 더 과장되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emotional 이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막 울컥하는 거잖아요, 느낌이에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금요일 날은요. 그들과 협상을 이끌어내기에는 내가 역부족이라고 했더니 스스로를 믿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역부족이다. 어려운 것 같죠? Not good enough. 그거잖아요. I'm not good enough. 뭐 하기에는요? To strike a deal, S-T-R-I-K-E, 아니면 to reach a deal, 그렇죠? With them. 그래서 그들과 함께 협상, 결론에 다다르기에는, 협상을 하기에는 그렇게 내가 충분하지 않다 했더니 Hey! Believe yourself 하지 냈는데 완전 믿어라는 뜻으로 believe in이 있으면 더 신봉한다는 느낌이 강해집니다. So believe in yourself and you will make it happen. You will make it까지만 쓰셔도 돼요. 너가 해낼 수 있어. 그런데 느낌이 뭐냐면 너가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어. 좀 더 구체적인 느낌이죠. 그래서 you will make it, you will succeed 그런 뜻이지만 you will make it happen. 아, 결과가 보이는 듯한 느낌으로 장면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Okay, yesterday we covered this. 이 상황에서 누구를 믿어야 할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알겠어? How do I know? 되게 쉽죠? 느낌 살려서 너 빼놓고는 모두를 의심하라고. 그러면 doubt란 단어가 들어갈까요? How do I know? 누구를 믿어야 될지. Who to trust? How do I know? 아니면 일반 내용이니까 How do you know? 둘 다 똑같습니다. How do you know who to trust in this situation? 여기에 말을 늘리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걸 쓰세요. In this tricky situation, in this dangerous situation 이런 식으로 다른 단어를 집어넣으시면 되겠고요. Doubt everyone except yourself. 제외하고란 뜻의 except 단어 대신에 여기처럼 but이 들어가면 역시 제외하고란 뜻으로 구체해서 많이 씁니다. 됐죠? 자, 연결되셨으니까요. 이걸 가지고 오늘은 또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coming up today's quote.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요,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누면 가슴이 뿌듯해지고 행복감이 올라오고 막 자신감도 생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 나 저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막 탐욕과, 그렇죠. 자기만 알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마구, 그렇죠. 깔아뭉개는 그런 경우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간접적으로.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요, 바로 이런 거죠. 인생에 여러 가지 행복이 있는데 그 중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과 좋은 얘기를 하고 났었을 때는 그게 제일 행복한 거잖아요. 자,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Nothing compares to a beautiful conversation with a beautiful mind. 그렇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듣는 대로 사실 우리가 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먹는 대로 몸이 형성되듯 똑같이 어떤 사람과 어떤 이야기를 자주 나누는가. 내 주위에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이기적인 생각만 하고 배려 없이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내 행복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것인지, 반대로 배려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래서 행복감을 자꾸 만들어주는 사람과 이야기를 더 나눌 것인지, 그건 바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잘하고 나눠주고 계시다고요. 좋은 느낌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멋지세요. 자, 오늘의 바로 코트는 그렇죠? Nothing compares to a beautiful conversation with a beautiful mind. Mind 자리에 soul, 그렇죠? 영혼 혹은 사람이란 뜻의 단어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복습하고 싶으신 분들은 ebs.co.kr.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Keep having beautiful conversations with beautiful minds.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고 쉽게 배우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Grammar Inside 수업을 위해서 제가 많은 자료들, 특히나 명언 같은 것들을 찾다 보면요, 그 삶의 고난을 이겨내는 지혜에 대한 명언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오늘 명언의 주인공은 우리가 여태까지 다뤘던 분들 중에서 가장 어떻게 말하자면 오래된 분의 명언이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말로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영어로는 Aristotle 이렇게 읽히거든요. 자,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의 명언을 가져와 봤어요. 아, 삶의 어떤 그런 고난, 어렵고 힘든 시간을 이겨내는 지혜가 담긴 문장이거든요. 같이 살펴볼게요. It is during our darkest moments that we must focus to see the light. It is during our darkest moments that we must focus to see the light. 자, 뭔가 어려운, 힘든, 과 같은 단어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의 고난을 이겨내는 지혜가 이 문장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같이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이 한 문장 속에도요, 정말 공부할 것들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it that 강조 용법 같은 것도 이 문장 안에 사용이 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자, 그건 우리 나중에 따로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 지금 이 시간에는요, 우리 투부 정사에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 부분이죠. To see the light이 오늘의 문법 포인트가 되겠는데, 자, 계속해서 우리 투부 정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투부 정사가 뭐뭐 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이 되는, 자, 문법적인 용어로는 투부 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쓰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이 문법적인 용어에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문법책에서 찾아볼 때 요 용어를 활용해서 찾아보면 원하는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정도의 맥락만 있는 거지, 이걸 외우셔야 되는 거 아니고, 또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이 그 쓰임이, 뜻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뭐뭐 하기 위해서만 오늘 집중해 볼 테니까 같이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그 의미 신경 써 보시면서 문장들 몇 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I exercise every

every night to lose weight. I exercise every night to lose weight. 와, 저는 지금 이 문장 읽으면서요. 제 일기인 줄 알았어요. 제 얘기입니다. 네, 제 얘기고요. 여러분들 친절하게 저희 댓글로 선생님이 살 뺄이 어디 있다고 그러세요? 라고 적어주실지 또 모르겠으나 실제로 여기 다 있어요. 뺄 살들이 여기 다 있고요. 해석을 해보면 I exercise. 저는 운동한다는 거죠. 그렇죠? Every night. 매일 밤마다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 포인트는 이거죠. 뭐 하기 위해서? To lose. 잃기 위해서. 뭘 잃기 위해서? Weight. 무게를 잃기 위해서. 이게 이제 살 빼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는 거 볼 수가 있죠. To lose weight가 to 부정사 구로서 살 빼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되고 있다는 거 봐주시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마 이 문장에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문장을 외워줌으로써 오늘의 내용 기억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문장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Larry came to Korea to see Angela. 어렵지 않죠. 자, Larry came to Korea. Larry가 한국에 온 겁니다. To see. 뭐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To see. 보기 위해서. 근데 뭘 보기 위해서? Angela. Angela는 이제 사람 이름이거든요. Angela를 보기 위해서. 이걸 약간 이렇게서 Angela를 만나기 위해서 Larry가 한국에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문장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투부정사의 부사정용법 뭐뭐 하기 위해서 살펴보고 있는 거죠. 이거 기억해 보시면서 오늘의 문장을 좀 진득하게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차근차근 가보면 이렇게 됩니다. It is during our darkest moment. 사실 이게 이땐 용법이 사용된 거라 조금 평상시처럼 해석하면 문장이 어색하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우리가 집중하는 건 아니니까 먼저 제가 해석을 해볼게요. 자, during our darkest moment. 가장 어두운 그런 순간들 동안이다 라고 먼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어두운 순간이라는 거, 힘들 때를 말하는 거죠. 정말 가장 힘든, the darkest, 가장 어두운 순간을 말하는 거니까 가장 힘든 그런 순간들 동안이야 라고 먼저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이 무슨 동안인데요? 뭘 하라는 거죠? That we must focus. 우리가 집중을 그때 해야 된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To see the light. 해서 해석을 해보자면, 자,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어두운 순간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to see the light가 쓰인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집중해야 된대요? 빛을 보기 위해서 집중해야 된대요. 이게 의역이 되면 결국 가장 힘들 때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해 to see the light, 빛을 보기 위해를 이렇게 의역을 해본 겁니다.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해 집중해야 됩니다. 즉 노력해야 됩니다 라는 문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제가 두 가지를 느껴요. 첫 번째로 아, 이 말이 정말 맞는 것 같다. 힘들 때야말로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해 더더군다나 노력을 해야 될 때이구나. 영어 공부가 진짜 너무 어려울 때, 그럴 때야말로 내가 오늘도 꾸준히 한번 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잃지 말아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렇죠? 또 하나 또 드는 생각이 있거든요. 두 번째 뭐냐? 아리스토텔레스가 유명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아, 명언이 굉장히 멋지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한 문법 요소 활용해서 이제 그럼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말 이렇게 돼 있죠. 존은 해가 뜨는 것을 보기 위해, 즉 일출을 보기 위해서 매일 일찍 일어나요. 이 세상에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있을 수가. 참고로 존은 제 상상 속의 인물입니다. 정말 이런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문장 만들어 볼게요. 존이 먼저 일어나는 거죠. John. 근데 그냥 일어나는 것도 아니야. 일찍 일어나니까 wakes up early. John wakes up early. 이렇게 문장을 시작해 볼게요. 매일 근데 일어나는 거니까 every day도 뒤에 붙여줍니다. John wakes up early every day. 그리고 여기가 포인트죠. 뭐 하기 위해서? 해가 뜨는 것을 보기 위해서. 투부정사 써주면 되는 거예요. To see the sunrise. To see the sunrise. 이렇게 문장이 완성이 됐죠. 자, 큰 소리로 두 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John wakes up early every day to see the sunrise. 한 번 더. 자, 소리 내서 읽어야 우리 몸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문장을. 자, 가볼게요. 시작. John wakes up early every day to see the sunrise. To see the sunrise의 뜻에 집중해 보시면서 자, 첫 번째 문장 만들어 봤고요. 이건 별 하나였어요. 쉽다는 거죠. 다음 문장 볼게요. 별 두 개입니다.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가요. 수잔은 테드를 그녀의 생일 파티에 초대하기 위해. 자, 초대하기 위해. 아, 여기 투부정사 쓰면 되는구나. 좀 이렇게 보이시죠? 그에게 전화했어요.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는 수잔이 전화를 한 거죠, 테드에게. 여기까지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주어 먼저 수잔으로 가져가주고요. 수잔이 called 전화했죠, 테드에게. called Ted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전화를 한 겁니까? 그 목적을 우리가 이제 적어주면 되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그를 초대하기 위해서. To invite him. To invite him. 여기까지만 사실 문장 80% 완성이 된 겁니다. 뭐가 남았어요? 초대를 했는데 이제 뭐에 초대했냐? 요것만 남은 거잖아요. 해서 to invite him to her birthday party. 완성이 됐네요. 자, 두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Susan called Ted to invite him to her birthday party. 한번더 시작. Susan called Ted to invite him to her birthday party. 좋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내용 함께 살펴봤습니다. 삶의 고난도 그런데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 이게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된다? We must focus. 집중해야 된다. 뭐 하기 위해서? To see the light. 빛을 보기 위해서. 오늘의 메시지에 이 의미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Grammar Inside의 김승규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0: while you sweat. 오늘의 영어 표현 제가 소개해 드리는 동안 여러분은 오늘 했던 척추 트위스트 하고 계셔도 괜찮고요. 편히 계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오늘의 영어 표현 There's only so much 라는 표현이었어요. 아까 제가 이렇게 누워있을 때 There's only so much you can do with your body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무슨 뜻일까요? There's only so much. So much만 보면은 굉장히 많다라는 것으로 들리죠. 근데 there's only so much 이러면은 어떠어떤 것에 한계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좀 의아하죠? There's only so much you can do. 당신이 할 수 있는 거에는 한계가 있어요. With your body. 당신의 몸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너무 다 이렇게 너무 유연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었어요. There's only so much you can do.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화문을 보시면 조금 더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대화문 큐!
1: Is everything okay? Not really. I don't think I did too well on my test. There's only so much you can do. Don't beat yourself up. I know. I'll try not to think about it.
0: 네, 첫 번째 대화문 봤어요. Is everything okay? 다 괜찮은 거예요? Is everything okay? 그랬더니 Not really. 아니요, 딱히. 그렇진 않아요.
1: I don't think I did too well.
0: 너무 잘한 것 같진 않아요처럼 들리는데요. 그냥 표현이 I don't think I did too well. 그냥 잘하진 않은 것 같아요. On my test. 시험을 그닥 잘 본 것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의 표현 나왔죠?
1: There's only so much you can do
0: 하고 대답을 해줘요. There's only so much you can do.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1: Don't beat yourself up.
0: 스스로를 패지 마세요라는 뜻이 아니라 너무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너무 푸시하지 마세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don't beat yourself up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1: I know. 아, 나도 알긴 알아요. I know. I'll try not to think about it.
0: 생각은 안 하려고 좀 생각을 안 하려고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대화 볼게요.
1: I don't understand how so little people can take so much. What do you mean? I'm talking about all these news articles about Jebels.

0: I'm on the same page. Is there really only so much to go around for everyone?
1: 네, 두 번째 대화문도 같이 봤어요. I don't understand. 난 이해가 되지가 않아.
0: How so little people can take so much? 어떻게 그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how so little people can take so much? 그렇게 많이 가져갈 수 있는지 난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What do you mean?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야? 이렇게 들리는데 무슨 뜻이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1: I'm talking about all these news articles.
0: 이 모든 신문 기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뭐에 대한 재벌. 이제 영한 사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재벌이죠. 그래서 이 재벌에 관한 뉴스 기사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I'm on the same page. 나도 같은 페이지에 있어. 직역하면 이런 뜻이죠. 나도 동의해. 이런 뜻이에요. 나도 같은 마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 Is there really only so much?
0: 오늘의 표현 또 나왔죠.
1: Is there really only so much?
0: 진짜 한계가 있는 걸까?
1: To go around for everyone.
0: 모든 사람들한테 다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원에 한계가 있는 걸까? 이렇게 물어봐요.
1: Is there really only so much to go around for everyone?
0: 그래서 so much 앞에 only를 붙였다고 해서 한계가 있는 걸까? 이런 뜻이 됐어요. 그래서 두 개 대화 다 살펴봤고요.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 Yay! We got to do a spinal twist on our back today. I hope your sides feel great. Next class, we will be doing a seated forward fold.
3: 아, 오늘 우리 누워서 옆구리 좀 풀어봤죠? 아, 다음 시간에는 우리 앉아서 하는 전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 영어 표현, there's only so much. 무엇무엇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뜻이었어요.
3: 좀 신기한 표현이었는데요.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요.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내일 보는 날까지
2: I will see you so soon, okay? Have the best day ever. Bye.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1: Daily Routine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Exactly. 정해진 일과 그날 하루의 일정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Uh-huh. 처음에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하고, 그 다음에 uh-huh. 몇 시에는 이걸 한다. 이것이 정해져 있을 때 루틴이 uh-huh. 되어 있다고 하죠. 그래서
1: right.
0: Daily Routine이라는 주제를 잡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That's right.
0: 자, 오늘의 핵심 내용도 바로 소개를 할게요.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Each week is a blur with my daily routine.
0: Uh-huh. Each week is a blur 라고 하면은 blur는 어떤 것이 희미한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mm-hmm. 저의 with my daily routine 저의 일정 속에서 저의 일정이 mm-hmm. 있기 때문에 일주일의 구분이 좀 희미해요. It's blurry.
1: Mm-hmm. It's blurry.
0: The distinctions are
1: yeah,
0: blurry.
1: You can't really tell. It's just kind of
0: 네. 그래서
1: wishes by.
0: 네. 일주일의 구분이 희미하다는 뜻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1: Oh, that's right.
0: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blur도 있고
1: yeah.
0: 아니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려서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서 지금 며칠인지 모르겠다라는 의미도
1: yeah.
0: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주실 분은 빌리 씨인데요.
1: That's
0: 빌리
1: right.
0: 씨가 이 둘 중에서 어떤 의미로 썼는지 이따가 확인을 해보죠.
1: Sounds great.
0: 네, 먼저 요약 문장 만나볼까요?
1: Okay, 빌리 씨 나와주세요.
2: When you work from home, each week becomes a blur, and you sometimes forget what day it is. When you work from home, each week becomes a blur, and you sometimes forget what day it is. When you work from home, each week becomes

0: comes a blur, and you sometimes forget what day it is.
1: 네, 집에서 일을 하면 재택근무를 하면 어떻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장 다시 한번 볼까요?
2: So Billy said, when you work from home, each week becomes a blur, and you sometimes forget what day it is.
1: 네, 재택근무를 한다는 것을 mm-hmm. work from home이라고 해요. 물론 work at home도 안 되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그냥 working from home이라고 말을 많이 해요.
2: Yeah, because if you say work at home, it doesn't mean it's your job. Mm-hmm. You could just be doing one thing right now.
1: You could be doing your homework at home.
2: At home, 네. right?
1: 그런데 그냥 원래는 일반적인 어떤 근무라는 것의 개념이 mm-hmm. work at an office, work in a store,
2: work or a hospital.
1: Hospital 이런 근무처, 근무지가 따로 있잖아요. Mm-hmm. 그런데 집으로부터 그 일을 해온다라는 의미가 이제 표현이 되어서 work from home이라고 많이 합니다.
2: From.
1: 네, 그래서 재택근무를 하면 each week becomes a blur and you sometimes forget what day it is. 일주일의 구분이 희미해지고 가끔은 무슨 요일인지 잊을 때도 있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장을 다시 확인해 볼까요?
2: Sounds great.
0: When you work from home, each week becomes a blur and you sometimes forget what day it is. When you work from home, each week becomes a blur, and you sometimes forget what day it is. When you work from home, each week becomes a blur, and you sometimes forget what day it is.
2: 네.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daily basis라고 할 수도 있어요.
1: On a daily basis or from day to day.
0: From day to day. 여러 가지 표현들이 가능하겠죠?
1: Uh-huh.
0: 자, 그래서 거의 똑같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1: Mm-hmm. Next he says, In fact, the work that I do on the weekdays is the same as on the weekends.
0: 네, in fact, 사실 the work that I do on the weekdays, weekdays, 그 주... 이제 월, 화, 수, 목, 금, 주중을
1: 평일.
0: 말하고요. 네, 평일을 말하고요. It's the same as on the weekends. Mm-hmm. 주말에 하는 일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mm-hmm. 주중과 주말, 평일과 주말에 구분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죠.
1: Yeah. So he says next, So each week just becomes kind of a blur. And sometimes I forget what day of the week it is.
0: 네, 그래서 each week, 매주가 just mm-hmm. becomes kind of a blur. Blur 하면은 희미한 걸 말해요. 그래서 blur. 네. blurry라고 마지막에 r 하나 더 붙이고 y까지 하면은 형용사 형태가 되는데 blurry image, blurry memory.
1: Really 네. Right?
0: 네. 여러 가지 희미한 것들은 다 blurry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명사 형태로 a blur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 주의 그 어떤 요일인지에 대한 구분이 희미해집니다. And sometimes I forget what day of the week It is.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잊을 때도 있어요.
1: Yeah, because it just kind of blurs together. 네. Monday, he does the same thing as Sunday. So 네. he doesn't really need to know, actually.
0: 네, 그래서 아까 잠깐 소개한 것처럼 It was a blur,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면서 말을 할 때 시간이 빨리 지나갔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1: Yes. 네. Yes, it could mean that time just passed really quickly, or it could just mean you don't really remember everything that well.
0: 그렇죠. 네,
1: But 그래서, I guess if it passed in a blur, you wouldn't remember it that well anyway.
0: 네, 결과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을 때도 쓸 수 있고, 아니면 정말로 그냥 기억이 희미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1: Yes,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Basically, from the moment I'm awake and dressed until dinner time, I'm here at my computer working on some project.
1: Basically, from the moment I'm awake and dressed until dinner time.
0: 네, 쉽게 말해서 기본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from the moment I'm awake 아니면 from the moment I wake up, get up 바꿀 수 있겠고
1: rise.
0: 네, rise. rise는 좀 네, 포멀한 표현이라서 yeah. 많이는 안 쓸 것
1: like
0: 같고.
1: It's like in a book. 네. I arose.
0: 네, 분어체. 그래서 일어나서 I am awake and dressed 또는 mm-hmm. get dressed 아무튼 옷을 입는 순간부터 mm-hmm. until dinner time 저녁 식사 시간대까지
1: mm-hmm. then I'm here at my computer working on some project
0: 저는 이곳 at my computer 컴퓨터에 앉아서 mm-hmm. 컴퓨터 앞에 앉아서 working on some project 뭔가 프로젝트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 I'm surprised he gets dressed I would wear my pajamas
0: Well, he means dressed to a certain degree.
1: Oh, okay. Yeah. I thought he meant like
0: formally.
1: Like formally, as if he's really working. I was like, wow, he like really Yoshimi Hale. Like, okay. He's really serious.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On especially busy days, this can sometimes make me feel like I'm a prisoner trapped in my own home office.

0: 만약에 들으셨다면 더 쉬웠을 텐데요. Especially가 그 especially처럼 들리기보다는 especially처럼 들려서 on a specially처럼 들릴 수 있었어요.
1: All right, that's 네. true.
0: 그런데 busy 다음에 day가 아니고 on a specially busy day 이것도 문맥에 따라서는 가능한 말인데
1: right? could just be that day.
0: 네, 그런데 on a specially busy days라고 되는 순간 다시 backtrack 해가지고 다시 뒤로 돌려서 아, a specially가 아니고 especially였구나. 이런 경우 이게 어떤 사람은 e에 더 가깝게 발음할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a에 더 가깝게 발음할 때가 있는데
1: And some people even put an x in there. On especially busy days.
0: 그렇게 발음할 때도 있죠. 이런 경우가 그 뒤쪽에 라고 하는 behind 같은 경우에도 지역에 따라서 미국 안에서도 behind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1: Behind, 네. behind.
0: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 문장 구조를 보시고 다시 유추를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1: That's right.
0: 돌아가자면 특히 바쁜 날에는 this can sometimes make me feel like 이것이 가끔은 저에게 이런 기분이 들게 만들 때도 있어요.
1: Yeah.
0: I'm a
1: prisoner. prisoner.
0: 포로, 죄수, trapped 하면은 갇혀 있는, 잡혀 있는 in my own home office. 제 홈 오피스, 제 집 안에 있는 사무실 안에 갇힌 죄수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대요. 왜냐하면
1: Because I only have time to stop working for meals.
0: 시간이 여유롭지 않고 I only have time, 시간이 이때만 나거든요. To stop working for meals. 식사 때만 일을 멈출 수 있거든요.
1: Oh man.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But no matter how much I work on any given day, I still make sure to give myself a couple hours of me time before sleep so I can unwind.
1: But no matter how much I work on any given day,
0: on any given day, 어떤 날을 보더라도 이런 의미로 그래서 어떤 날이든 간에 no matter how much I work 제가 일을 얼마나 많이 하든지
1: I still make sure to give myself a couple hours of me time before sleep so I can unwind.
0: 네, 마지막에 긴장을 풀다 뭐라고요?
1: Unwind.
0: 네.
1: Unwind.
0: Wind, unwind.
1: Unwind.
0: 감고 풀고 이거예요.
1: 네.
0: 네, 그래서 I still make sure 꼭 이렇게 여전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반드시 이렇게 합니다. To give myself a couple of hours of me time. 나만의 시간을 한두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줄 수 있도록 꼭 합니다. Before sleep, 잠들기 전에 so I can unwind. 긴장을 풀 수 있도록,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이요.
1: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Now this kind of routine probably sounds like torture to most people, but fortunately, I'm doing something that I really enjoy.
1: Now, this kind of routine probably sounds like torture to most people.
0: 네, 고문.
1: Torture. Torture.
0: Torture. 그래서 now this kind of routine 이런 일과를 갖고 있는 것이 probably sounds like 아마도 뭐뭐처럼 들리겠지만 like torture to most people. 그래서 고문처럼 들린다라고 번역해도 될 것 같고 그냥 괴로운 일.
1: Something they don't want to do. It's difficult. 네. It's hard.
0: 네, 영어에서 torture라는 말을 가볍게 많이 쓰거든요.
1: Oh yeah, it's like, oh, it was torture. Her breath smelled so bad.
0: Or listening to Megan singing was like torture. 너무 괴로웠다. 메간 선생님이 노래 부르는 걸 듣는 것이. 이럴 때 가볍게 쓰는데, 그래서 괴로운 일이라고.
1: 가볍진 않아요.
0: I know, but just talking about the usage
1: just joking,
0: of the word.
1: Just joking.
0: 그렇게 느껴지겠지만, 그런데.
1: He says, but fortunately, I'm doing something that I really enjoy.
0: 그런데 다행히, I'm doing something that I really enjoy. 저는 제가 정말 즐기는 무언가를 하고 있어요. 이걸 즐기면서 하고 있어요. By the way, you sing really well.
1: Oh, thank you, Yula. Let's look at how he summarizes his clip.
2: And at the end of the day, it's something I can feel proud of. So, yeah, it's stressful, but it's bearable.
1: And at the end of the day, it's something I can feel proud of.
0: And at the end of the day, it's something I can feel proud of. I can feel proud of that something. Something이 이제 앞으로 갔는데요.
1: Yeah.
0: 보통 at the end of the day 하면 결과적으로는 이라는 관용 표현으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는 정말로 그날 하루 일과니까 yeah. 하루를 마무리하는 yeah. 시점에서
1: He's really talking about the end of the day 네. when he's unwinding.
0: 네, 하루를 마무리하면

0: 아, 나 오늘 정말 집에서 그냥 혼자서 일했지만 열심히 했다라는 그 뿌듯함, 자부심을 느낄 수 있대요.
1: Lastly, he says, So, yeah, it's stressful, but it's bearable.
0: 그래서, so, yeah, 이 형태는 어떤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 많이 쓴다고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So, yeah, 하면 아마 아, 정리를 하겠구나.
1: Yeah.
0: 네, 그래서 it's stressful,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긴 하지만 it's
1: bearable, bearable.
0: 네, 참을만 합니다. 견딜만 합니다.
1: Perfect. Let's review his clip once again.
2: I work from home, and my daily routine doesn't change much on a day-to-day basis. In fact, the work that I do on the weekdays is the same as on the weekends. So each week just becomes kind of a blur, and sometimes I forget what day of the week it is. Basically, from the moment I'm awake and dressed until dinner time, I'm here at my computer working on some project. On especially busy days, this can sometimes make me feel like I'm a prisoner trapped in my own home office because I only have time to stop working for meals. But no matter how much I work on any given day, I still make sure to give myself a couple hours of me time before sleep so I can unwind. Now, this kind of routine probably sounds like torture to most people, but fortunately, I'm doing something that I really enjoy, and at the end of the day, it's something I can feel proud of. So, yeah, it's stressful, but it's bearable.
0: 네,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해 볼까요? 먼저, from the moment I라는 패턴이 나왔습니다. 제가 뭐뭐 하는 순간부터 뭐 뒤에 until을 붙일 수도 있겠죠. 뭐뭐 할 때까지. 두 번째로 on any given 뭐뭐 given이라는 것이 주어진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보다는 여기서는 어떤 특정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on any given 뒤에 명사를 붙이면 어느 뭐뭐에도 아니면 어느 특정 뭐뭐에도란 뜻이에요. 자, 그럼 이 두 가지 패턴 이용해서 만들어 볼 영어 문장들의 우리말 번역을 먼저 보고 올까요?

0: 네, 이번에도 정해진 하루 일과와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준비했습니다.
1: Let's take a look. I feel like I'm just going through the motions of my daily routine these days. Everything is such a blur. I think the days kind of blurring together tends to happen when you get into a strict daily routine. At least it does for me.
0: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 All right, Simone says,
0: I feel like I'm just going through the motions of my daily routine these days. 요즘에 정해진 하루 일과를 going through the motions라고 하면 그냥 흉내만 내는 거를 보통 일반적으로 말을 해요.
1: Yeah.
0: 그래서 별로 생각 없이 yeah. 그냥 따라가는 거죠.
1: You're just kind of doing it.
0: 네.
1: Your heart's not in it. You're 네. just following something.
0: 네.
1: Right?
0: 그래서 별로 정성을 들이지 않고 그냥 하루 일과 정해진 대로 별로 노력하지 않고
1: yeah.
0: 그냥 따라가는 느낌이다. Everything mm-hmm. is such a blur. 모든 게 지금 오늘이 며칠인지 무슨 요일인지 mm-hmm. 희미하다라는 이야기였고요.
1: Mm-hmm. And Christopher says,
0: I think the days kind of blurring together. The days kind of blurring together가 하나의 주어고요.
1: Mm-hmm.
0: 그래서 서로 다른 날들이 그냥 희미하게 뭉쳐져서 느껴지는 것이 tends to happen when you get into a strict daily routine. 엄격하게 짜여진 일과를 따라가게 되면은 그때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 보인다.
1: Yeah.
0: At least it does for me. 적어도 저는 그래요. I think this is true.
1: It's true because if you do the same thing every day,
0: yeah.
1: it's kind of hard to know what day it is,
0: yeah.
1: right?
0: You don't know
1: every
0: what,
1: day looks the same.
0: What month it is.
1: Oh, yeah. What yeah. year?
0: What year? I think most people know.
1: True, true.
0: Yeah.
1: All right, perfect. Those are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And this is the end of our show. I just want to thank you guys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today.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성적표를 받으면서 실제 만점이 확인이 되고 그동안 3년들이 이렇게 동화등처럼 스쳐가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장우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학원과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작품보다는 학교에 좀 집중을 했고, 특히 이제 수축 소환에 있는 문학 작품을 한 세네 번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감나무 분해를 아래라는 시가 연계 작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시이다 보니까 좀 내용도 어렵고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표현법 같은 것도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국어는 1교시잖아요. 가장 수능날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연계교재에 있었던 시고 미리 한 번이라도 좀 해제를 봤다면 시험장에서 시가 훨씬 잘 익혔을 거고 시간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시기에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을 때 직전에는 실전 강도로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따로 오답부트를 쓰지는 않았고요.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정답보다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해설지를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EBS 연계교재도 다시 복습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최종적인 실전 감각을 높이면서 수능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고통스러워도 꼭 참고 한 문제 한 문제 꼭꼭 씹으면서 뜯으면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험생활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two Frenchmen took a balloon ride over the city of Paris. Hot air balloons are still flown today. In 1999, this hot air balloon flew around the world without stopping. The warm air, which is heated inside the balloon, rises above the cold air outside it. Alright, 친구들, 우리 여기 그림 보면은 hot air balloons. That's what it looks like. Okay, 자, hot air balloons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자, first of all, our first expression is hot air balloons. 열 기구인데요. 바로 여기 그림에 사진에 나옵니다. Alright, now this was the first flying machine. 날아가는 기구. 네. Okay. 자, 이게 it was made from cloth and paper. 종이하고 천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보면은 이 안에 불이 있어요. So it creates warm air. 따뜻한 바람이 안에 이렇게 차서 이렇게 둥 뜨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hot air balloons. 근데 이건 옛날 flying machine, first flying machine지만 지금도 많이 있어요. All right. Let's continue reading. First powered flight. Balloons fly because they are lighter than air. In the 19th century, people also learned to build gliders, light planes that could float on warm air currents. But no one had yet built a plane that was heavier than a glider and could still fly. Then in 1903, two American inventors called the Wright brothers fitted a gasoline engine to a glider. The engine drove two propellers that pushed the plane forward. The plane lifted off from a windy beach and stayed in the air for 12 seconds. Orville and Wilbur Wright. The first flight by the Wright brothers' plane. 아, 친구들, 이 Wright Brothers에서는 이분들은 미국 사람들인데 굉장히 미국에서 유명합니다. 자, 한번 알아볼까요? People also learn to build gliders. 자, 한국말은 글라이더입니다. 오케이? 자, 이 gliders는 대신 엔진이 없어요. 그래서 it floats on the warm air currents. Air currents는 기류. 그래서 이 따뜻한 기류에 이렇게 이제 the glider was able to float. Float. 자, float는 뜨다죠. 그러니까 그냥 슉 가는 거예요. 엔진 없이. 네, 자, 여기에서 Wright Brothers, 여기 그림에 보이죠? 이 형제간들이, 아, 잠깐만, 이 글라이더에다가 엔진을 놓으며 이렇게 설치를 하면은 더 오래 갈 수 있지 않나.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So it says here the plane lifted off from a windy beach and stayed in the air for 12 seconds. 자, it lifted off, to lift off, 이륙하다. This is our second vocabulary expression. 자, 이륙을 하고 12초 동안 간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아, 아마 그거는 뭐 12초 뭐 좀, you know, what, I don't, you know, it's not a big deal. 그렇지만 요새는 뭐 비행기들이 막 몇 시간을 가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획기적인 거죠. Okay, let's move on. Across seas and oceans. The Wright brothers were soon making longer flights over land, but no one had dared to fly across a sea or ocean. Then in 1909, a brave Frenchman flew across the English Channel in his own aircraft, a distance of 32 kilometers. He took off from France and landed in England. His plane flew very low over the water, but luckily the sea was calm that day. Frenchman Louis Blériot was first to fly across the English Channel. 자, 친구들, 여기서 보면은 no one had dared to fly across a sea or ocean. 감히 아무도 그럴 생각을 못했다. 상상을 못했다. 이 바다를 이렇게 이렇게 바다 위에서 날아가는 거는 감히 상상도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하지만 there was one person, right, who flew across the English Channel in his own aircraft, a distance of 32 kilometers. 자, 여기에서 distance, that is our third vocabulary word, 거리예요. Right, 이 거리가 32km인데 바다 위

0: 위로 이제 이 비행기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했어요. Okay, let's continue reading on. Pilots now dreamt of flying right across the Atlantic Ocean. In 1927, an American pilot called Charles Lindbergh flew all the way from New York to Paris alone, a total distance of 5,800 kilometers. Charles Lindbergh and his plane, the Spirit of St. Louis. 자, 친구들, 갈수록 거리가 멀어지고 있어요. 자, 32km. 지금은 5,800km를 이제 이 비행기가 프랑스에서 이제 미국까지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일럿 이름은 Charles Lindbergh. Flew across the Atlantic Ocean. 와, 정말 대단하죠? Okay, so that's it for today. 와, 정말 our first flying machine is the hot air balloon 열기구예요. 그리고 또 꼭 친구들 기억할게. Wright Brothers, very famous people. They kind of made the first plane, right? With an engine. Okay, thank you so much for reading with me today, and please come back next time. Bye.
1: 와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Hooray! Ocean spotted up to starboard! Boatswain,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 어웨이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영어 실력을 스텝업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통해?

0: 통해서요. 영어 책 읽기를 통해서요. 책 읽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라이언 메인즈의 바로 그 세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논픽션에 대한 이런 정보들도 알고 그리고 픽션까지 있으니까 더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Instead와 Instead of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원을 들어보고 바로 책을 펼쳐볼까요?
1: Lion's eyes are very large and yellow. They have a special coating that helps lions to see well even when there is little light. Inside a brightly lit case, Laura sees wigs in every color.
2: Wow! I can have the coolest mane in town, she squeals.
1: Lions walk on the balls of their feet instead of their full paws. Laura struts out of the shop. She is careful not to mess up her new mane. She feels a raindrop.
2: Uh-oh,
1: she gasps. Soon, rain is pouring down. A lion can run for short distances at up to 35 miles per hour and can leap as far as 36 feet.
0: Lion Mane, 그 세 번째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팩트부터 시작하네요. Lion's eyes are very large and yellow. 사자들의 눈은 are very large, 매우 크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입니다. They have a special coating that helps lions to see well even when there is little light 라고 되어 있네요. They have a special coating. Coating이라는 것은 바로 코팅, 겉을 싸는 것, 즉 막이 되겠죠. 겉을 싸고 있는 어떤 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들의 눈은 특별한 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막은 어떻게 해주냐면 that helps lions, 사자들을 도와줍니다. 뭐 하는 것을 도와주냐면 to see well,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Even when, 심지어 언제조차도요. There is little light, 빛이 거의 없을 때조차도요. 그래서 밝지 않은 아주 어두운 곳에서도 잘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사자들의 눈을 감싸고 있는 어떤 막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막이 사자들의 눈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자, 다시 픽션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로라와 리오의 이야기가 되겠죠. Inside a brightly lit case. 안에요. 어디 안이냐 하면은 brightly, 밝게, 환하게 lit, 비춰진 그 진열장 안에. 지금 로라가 이 갈기를 가지고 싶잖아요. 그래서 해리라는 그 머리카락 전문가, 이 머리카락 전문가에게 가서 아, 나도 이 갈기 같은 걸 좀 가지고 싶다라고 하니까 하나 사라고 했었죠. Laura sees wigs in every color. 아, Laura는 봅니다. 무엇을 보냐면 wig. wig라고 하면 가발이 되겠죠. 근데 wigs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이 있는 가발들을 봅니다. Wow, I can have the coolest mane in town. 이제 Laura는 실제로 암사자이기 때문에 이 갈기가 자라나지 않죠. 그래서 이 가발을 사기로 가짜 갈기를 사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와, 이제 I can have the coolest mane. 내가 in town, 이 마을에서 가장 멋진, the coolest, 가장 멋진 갈기를 가질 수 있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She squeals. Squeal이라는 것은 뭔가 이 단어가 그 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Squeal! 바로 꽥! 소리를 지르다. 그래서 squeal이라고 하는 것이 꽥! 좀 유사하죠. 그래서 이렇게 꽥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시 팩트로 넘어옵니다. 좌측 페이지에요. Lions walk on the balls of their feet instead of their full paws 라고 되어 있네요. Lions. 사자들은 걷습니다. 이렇게 사자들이 걸어가는 거 상상해 보시면 되겠죠. 어떻게 걸어가냐면 walk on the balls of their feet. 그들의 발에 있는 But on the balls of their feet이라고 하면 바로 앞꿈치가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게 만약에 발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착착착 모든 발이 이렇게 탁 닿이면서 뒤꿈치가 먼저 땅에 닿이죠. 그런데 앞꿈치만으로 이렇게 이용해서 걷는다가 되겠죠. 사자가 걷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Instead of their full paws, 그들의 사자들의 온전한 완전한 전체의 발 전체를 사용하는 것 대신에 그들의 앞꿈치를 사용해서 걸음을 걷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있는 instead of 한번 오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stead of 혹은 instead를 정리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

0: 인스테드나 인스테드 오브를 볼때 뭔가 약간 혼동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Instead와 Instead of를 정리합니다. 자, 예문을 통해서 보면 훨씬 더 쉽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Number one, I wanted to go to the beach. Instead, I stayed home. 이라고 되어 있네요. 나는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예문에 있는 이 주인공이 저입니다. 나는 해변가에 가고 싶다. 그런데 밖에 비도 오고, 예를 들자면 비도 오고, 날씨도 안 좋고, 그 다음에 바쁜 일도 있고 해서, instead, 그 대신에, I stayed home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instead라는 것은 대신에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instead는 부사로서 문장 전체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instead 바로 다음에 콤마가 찍혀 있죠. 독립적으로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혹은 이 동일한 대신에라는 의미인데 이게 또 다른 문장에서 또 다른 위치에 올 수도 있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 I don't wanna go out. 나 나가기 싫어. 난 나가기 싫어. 라고 하는 것이죠. I don't wanna go out. 나 그냥 집에 있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Let's stay home instead. 집에 있자. 그 대신에 집에 있자. 이 instead가 이렇게 문장 제일 끝에 위치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instead 뭐뭐 대신에 라는 부사로 쓰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instead는 이렇게 쓰이는데 instead of는 또 살짝 다릅니다. instead of는 여기 있죠. Number three. Instead of coffee, I drink tea. 커피 대신에 나는 차를 마신다가 되겠죠. 자, instead of는 품사, 이 덩어리 품사 전체가 전치사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치사라는 의미는 바로 다음에 명사가 온다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instead of를 전치사다기라기보다는 of가 전치사잖아요. 그래서 instead of 다음에는 명사가 온다. 아, 그래서 instead of가 전치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instead of coffee, 커피 대신에 나는 차를 마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instead of 다음에 또 다른 형태, 명사가 올 수는 있는데 또 다른 형태가 올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도 올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She wrote a letter. 그녀는 편지를 썼다. Instead of sending an email. 이메일을 보내는 것 대신에. 자, 그러면 instead of는 바로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가 와야 되는데, 아까 커피처럼 그냥 명사가 올 수도 있고, 원래는 동사였지만, 그런데 현재는 명사로 쓰이고 있는 이런 동명사도 올수 있다는 점도 다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instead of sending an email, 이메일을 보내는 것 대신에 instead of sending이 바로 동명사가 되겠죠. 이렇게 동명사도 올 수가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고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instead는 그냥 instead는 부사로서 독립적으로 쓰이거나 문장 제일 끝에 이렇게 위치할 수 있고요. instead of는 전치사의 기능으로서 바로 다음에는 명사가 와야 된다. 의미는 뭐뭐 대신에라는 의미를 가진다가 되겠죠.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음원을 들어보고 그 다음 내용 만나보도록 할까요?
1: Lion's eyes are very large and yellow. They have a special coating that helps lions to see well even when there is little light. Inside a brightly lit case, Laura sees wigs in every color.
2: Wow! I can have the coolest mane in town, she squeals.
1: Lions walk on the balls of their feet instead of their full paws.
0: 자, 계속 이어나가 볼까요? 이제 픽션으로 돌아왔습니다. Laura struts out of the shop. 그래서 이제 갈기를 하나를 샀습니다. 샀나 봅니다. 그래서 Laura는 struts out of the shop. shop 밖으로 strut이라는 것은 뽐내며 걷다. 이렇게 뽐내며 걷는 것이죠. 로라라는 사자가 뽐내며 걸었습니다. She's careful not to mess up her new mane. 자, 그런데 뽐내며 걷는데 이게 자신의 갈기가 아니라 지금 가발, 가짜 갈기를 하나 샀잖아요. 그래서 she's careful. 그녀는 조심스럽습니다. 로라는 좀 조심스러워요. 뭐 하는데 조심스럽냐면 not to, 뭐뭐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mess up은 망치다. 그녀의 새로운 갈기를 망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죠. 하필 이런 일이 생기죠. 자동차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나면 뭐가 오냐면 비가 오거든요. 항상 그런 일이 생기곤 하죠. 그런데 이렇게 갈기를 새로 딱 사서 딱이새 옷을 딱 입고 나왔는데.

0: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she feels a raindrop. 그녀는 느낍니다. 어? 이 뭐지? 라고 하늘에서 빗방울이 툭툭 떨어집니다. Uh-oh. Uh-oh는 이렇게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감탄사입니다. Uh-oh, oh 이런 정도 되겠죠? She gasps. She gasps. Gasp라는 것은 이렇게 헉 소리하고 말문이 턱 막히다라는 의미입니다. Uh-oh라고 하면서 이제 약간 놀라면서 말문이 막히는 것이죠. Soon rain is pouring down. 곧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pour이라고 하면은 물을 붓다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늘에서 물이 막 콸콸콸 붓는 것처럼 막 쏟아지기 시작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다시 팩트로 넘어옵니다. 자, a lion can run for short distances. 자, 여기까지 먼저 보도록 할까요? 사자는 can run, 달릴 수가 있습니다. for short distances. 짧은 distance라고 하면은 바로 거리가 됩니다. 짧은 거리를 달릴 수가 있는데요. add up to라는 것은 위로 어디까지입니다. 위로 어디까지. 그러니까 최대치를 의미하겠죠. 뭐뭐까지가 됩니다. 언제 어디 얼마나 빠르게 달릴 수가 있냐면 35 miles per hour. per이라는 것은 바로 뭐뭐마다, 뭐뭐당, 매. 그래서 시간당 35마일의 속도까지 짧은 거리를 달릴 수가 있습니다. 35마일, 1마일이 1.6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35마일이면 약 어느 정도 되냐면 56km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당 약 56km의 속도로 달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And can leap as far as 36 feet. foot이라는 단위, foot, 그리고 이 foot이 여러 개가 모이면 feet이라는 단위가 있죠. 그래서 feet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36 feet이라고 하면 약 11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leap, can leap, leap이라는 것은 높이 혹은 길게 뛰다. 얼마나 높이, 얼마나 길게 뛸수 있냐면 11m 정도까지 뛸 수가 있답니다. 약 11m입니다. 자, 이렇게 픽션과 팩트를 동시에 접하니까 구성도 색다른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게 되어서 참 좋기도 하네요. 여러 가지 표현도 만나보고요.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았고요. 다시 음원으로 복습을 한번 해보고 나서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Laura struts out of the shop. She is careful not to mess up her new mane. She feels a raindrop. Uh-oh, she gasps. Soon, rain is pouring down. A lion can run for short distances at up to 35 miles per hour and can leap as far as 36 feet.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을 만나보았는데요. 그 표현들의 단어들과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모아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Wig, wig. Inside a brightly lit case, Laura sees wigs in every color. Squeal, squeal. Wow, I can have the coolest mane in town, she squeals. Strut, strut. Laura struts out of the shop. Purr, purr. Drink 2 liters of water per day. Distance, distance. A lion can run for short distances at up to 35 miles per hour.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영어를 잘하는 비결. 그 세 번째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를 잘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가 두 가지를 앞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그세 번째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영어 단어를 제대로 그리고 꾸준하게 학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영어를 많이 접하고요. 그리고 일정 수준이 되면은 영어 단어들을 학습하고 그리고 상당히 암기를 할 필요도 있겠죠. 암기라고 복습을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영어 단어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영어 단어를 제대로 학습을 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바로 발음을 꼭 들어보고 우리가 입으로 읽어봐야 됩니다. 단순히 단어를 글자로만 보고 의미만 딱 보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꼭 읽어봐야 되고 그것을 정확하게 발음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의미를 알면서 그 다음에 동시에 의미를

알면서 알아야 되는 게 품사가 되겠죠. 아, 이게 동사에 쓰임을 하고 있구나. 뭐뭐 하다, 이다 라는 동사이구나. 이런 품사도 한번 알아야 될 것이고요. 한번 짚어봐야 된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녹아있는 무엇을 접해야 되냐면 바로 예문 속에서 그 단어를 접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영어 단어를 제대로 학습한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사실 단어라는 거 저도 학창시절을 과거에 겪었고 현재도 새로운 단어들을 많이 접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한 번만 보면 잊혀집니다. 저도 사실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특정 사자에 대한 표현들, 사자의 이 명칭에 대한 표현들은 저도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강의를 준비하면서 단순히 한 번만 읽어보고 한 번만 사전을 찾아보는 게 아니라, 아, 이 단어는 이렇게 읽는구나. 이 단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이 단어는 이렇게 이런 품사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맥락 속에서, 이런 문장 속에서 이게 사용이 되는구나를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봅니다. 그래야지 저도 입에 붙고 그게 제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학습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학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본 내용들은 오늘 한번 봤다면 내일 복습하고 그리고 이게 또 며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시간을 내서 일주일치를 복습하고 이렇게 꾸준하게 학습을 해야 되고 영어 단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일주일 만에 확 많이 해서 영어 단어를 끝내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계속해서 접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양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 단어를 한꺼번에 우리 소위 벼락치기라고 하잖아요. 한꺼번에 아 어휘력을 높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많은 양을 단기간에 하기보다는 꾸준하게 일정량 하루하루 학습자가 우리 친구들이 부담 느끼지 않을 정도의 그 양을 꾸준하게 할수 있는 그런 양을 선택해서 적절한 주기로 복습을 하면서 장기간 이어나가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고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매일매일 즐거운 마음으로 접해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정리하자면 올바른 방법대로 꾸준하게 복습하면서 학습하자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EBSE 홈페이지에 방송 프로그램 탭에서 거기에서 따라 번호세요 Fun Reading Step Up을 클릭하시면은 일일 학습 자료라는 탭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 한 강의마다 영영풀이 그리고 문법을 활용한 쓰기 그리고 조금 더 응용해서 쓰기를 연습해 볼수 있는 그런 작문 같은 걸 연습해 볼수 있는 그런 학습 자료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두 페이지 분량이고 하루에 한 2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강의 20분을 보고 난 후에 복습을 딱 마무리하고 이 영어를 사용하는 연습까지 할수 있는 그런 자료가 무료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번호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회를 파파했습니다. 바이바이.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1: 유후.
0: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1: 여행 가나요?
0: 아, 여행 가야 됩니다.
1: 네네.
0: 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 갈 때 그 공항이 가장 설레거든요.
1: 맞아요. 요즘에는 여행을 멀리 못 가시는 분들 아하. 가운데 이제 일부러 공항으로 피서를 가셨던 분들도 계시고
0: 괜찮죠.
1: 공항 또. 근처 호텔에 호캉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던데요.